0: 하나, 둘.
1: 미안, 나 못하겠어.
0: 윈, 너무 걱정 마.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1: 아무리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이러다 쇼를 망치고 말 거야.
2: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1: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윈.
3: 며칠 후 에어쇼 공연 날이 되었어요.
4: 멋지다.
2: 꼭 비행기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
4: 에어쇼도 엄청 재밌겠지?
5: 응. 어? 저기 중장비들이잖아? 더그도 같이 있네.
6: 얘들아. 너희도 에어쇼 보러 왔니?
4: 그럼요. 이렇게 멋진 쇼를 놓칠 순 없죠.
7: 다들 기대가 크네.
8: 윙!
5: 어?
8: 윙!
0: 어? 어? 대체 어딜 간 거야?
7: 무슨 일이야?
2: 토그, 큰일 났어요. 윙이 사라져버렸어요.
7: 뭐라고?
4: 윙이
7: 사라졌다고?
1: 오늘도 실수할 게 뻔해. 공연을 망칠 바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저 구름은 꼭 타요를 닮았네.
4: 윙, 오늘 공연 기대할게.
1: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줬을 텐데. 어? 저건 우주선? 모두에게 알려야 해.
9: 야, 저건 닉스님 왼팔이가 한 마리 꼬였습니다요.
10: 뭐?
9: 저런 꼬맹이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10: 미개한 행성의 꼬맹이라 해도 확실히 처리하는 게 좋아.
1: 어떻게 된 거지?
10: 멋진 쇼를 보여주고 싶나?
1: 누구야?
10: 더 멋있고 아찔하게 날고 싶은 거지.
1: 그렇지만
10: 모두 널 보며 환호하게 해주고.
2: 멋지다.
11: 이 얘기가 최고야. 너 대단하다.
12: 용감해.
2: 저기 윙이다!
4: 정말이잖아. 그런데 자, 저러다가 부딪히겠어.
0: 너 윙 조심해.
4: 빌리.
10: 그래 알았어.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5: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아! 솟구치는 물줄기!
10: 타오르는 화염이요!
5: 영의 파도를!
10: 소멸의 불길을!
5: 거기서!
10: 윙을 막으려면 힘을 모아야 해! 크리스!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5: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바람

0: 이상 못하게 할게. 형!
1: 내 물대포만으로도 충분해.
2: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3: 가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1: 안 보여. 어디야?
4: 아무도 내 공연을 막을 순 없어.
1: 이 녀석이.
2: 모두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해.
0: 아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맥스, 나를 좀 도와줘. 알았어. 따라가지 말고.
4: 그렇게 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1: 잡을 수 있고 말고.
4: 어딜 보고 있어? 여기야, 여기. 에어쇼보다 재밌는데?
2: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거든. 넌 이런 거 못하지?
4: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2: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4: 못할 줄 알고?
2: 먼저 지치는 쪽이 지는 거다. 우잉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줘. 나와 부딪힐 만큼 말이야.
5: 뭐? 대체 어쩌려고?
2: 나한테 생각이 있어.
5: 빌리, 너만 믿을게.
2: 응? 좀 더 가까이. 지금이야!
4: 내가 이겼어! 당장 풀지 못해!
2: 레인저들을 불러줘!
5: 알았어!
4: 감히 내 쇼를 망치려고 한다니!
2: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5: 빌리, 우리 왔어!
2: 윌! 네가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은 이런 게 아니잖아!
5: 다시 돌아와서!
4: 너만 해!
1: 쇼를 보여줘!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윙! 어?
8: 돌아왔구나!
9: 얼마나 걱정했다고!
10: 윙!
6: 어?
10: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8: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너랑 함께하고 싶어.
6: 난 말도 없이 도망쳤는데 고마워 얘들아. 나 다시 열심히 해볼게.
11: 잘 됐다.
6: 아, 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8: 우주선이라고?
5: 어? 아, 빌리!
2: 설마...
8: 빌리! 정신 차려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늦었다. 야, 전화치!
1: 싫어!
0: 뭐야, 너희들 왜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3: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4: 저, 괜찮아, 스파크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사 파워를 깨느냐, 동생아!
5: 이제야 깼네.
2: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3: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소란 아니냐?
0: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었군.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5: 너 누워있어.
8: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 변입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4: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군.
7: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리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9: 그 머리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7: 20억?
10: 많이도 자고 있구만.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거다.
11: 한시라 더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소편하시겠어.
10: 너 그게 무슨 짓이야?
7: 말은 나타나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 내가 엠블로.

0: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1: 사실을 말했을 뿐이.
2: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거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3: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4: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진 잘 몰라.
5: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의 선물일 수도 있지.
6: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5: 그거 본능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3: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7: 그래, 그 본능 덕에 가득함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3: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7: 그걸 지금 말이라고.
8: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봇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2: 블레이온.
7: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2: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6: 괜찮을 거야.
9: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10: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11: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4: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11: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5: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10: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4: 단서 말이지.
11: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4: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12: 아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5: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봤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4: 라는 대화였어.
10: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7: 사실이야, 시에로?
10: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4: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6: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9: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13: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5: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휘하고 하나뿐이야.
7: 설마...
2: 헤비 아이언이야.
6: 역시! 그 녀석 블랙호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5: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7: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4: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5: 녀석이?
14: 어쨌든 동굴이 아지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4: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2: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5: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2: 아, 콧불소라 후각이 좋구나.
5: 솔레이오, 나에게 야생의 힘을.
2: 알았어.
5: 이쪽이군.
6: 좋았어. 따라가자.
5: 여기다. 틀림없어.
2: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4: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먼저.
15: 어? 나 말이야?
2: 아, 로크러쉬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이식하니까.
6: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14: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15: 알겠어. 나 먼저 갈게.
2: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6: 미리 퇴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
15: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8: 와일드 카드봇은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9: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6: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15: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6: 아, 아니거든.
2: 태양의 빛도 있지.
9: 준, 그냥 박쥐야.
15: 박쥐니?
6: 나 박쥐 천국이야 말이야!
14: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라랑 숨바꼭질도 하고.
15: 어? 저기!
14: 어? 왜? 뭔가 보여?
16: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왔다.
6: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15: 저기 위야! 천장에!
7: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9: 이 녀석의 속셈 전부 들었다. 너 헤비아이언과 함께 스펠란자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7: 뭐라고?
6: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7: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6: 내가 인물로 대박.
7: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16: 영혼을 팔았다고?
7: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16: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7: 미안 친구야.
5: 지구 정복이라.
15: 저기 뒤에 또.
5: 착각은 자유하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이 맞서기 위해서다.

0: 하이란트 제로 말인가?
1: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선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2: 멋대로 말하지 마!
3: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모카라가 말했어.
1: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곤란하지.
4: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되지도 않는군.
0: 술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1: 과연 그럴까?
5: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6: 아니 글쎄, 레드블리츠 녀석의 엉덩이에
7: 이리 오게나, 시에리오 스파크미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8: 전세나!
5: 스파크미트!
7: 싫어!
4: 대체 무슨 일이지?
3: 둘이 여섯 개 편이 된 거야?
7: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괴신에게 맞서자.
3: 블루캅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7: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8: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3: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데로라.
4: 너희들 눈을 떠.
7: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1: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3: 레드 블리츠! 블루캅 대박! 플레이어 대박!
1: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7: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윙!
1: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것 아닌데.
7: 뭐?
1: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 보석에 있어 절대적인 금기에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 볼 때가 맞나?
7: 살아있다.
1: 그로써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7: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기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4: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7: 기란.
9: 이거 큰일이 될 줄.
10: 자기 점점 늘고 있으시오.
3: 지금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2: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3: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운.
2: 어떻게?
3: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11: 알았어. 너희 괜찮지?
8: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온.
0: 내가 불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7: 뭘 말하고 싶은 거야?
0: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7: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건가?
3: 블루캅 블레이
2: 슈페리얼.
1: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2: 유나이트.
1: 의사 양반.

0: 저게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 블루레온이 발산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정화한 거다.
3: 메가인블러!
1: 괜찮아, 친구야. 어째서지? 모드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4: 이번에 좀 버텼군.
2: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소멸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러는 구했잖아.
4: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1: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 물론이지.
2: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러!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유리의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조리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아니 죄송합니다.
3: 어? 이현?
0: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0: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0: 뭐? 조금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0: 받아줄게.
1: 네가 왜 감동을 해?
2: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 있어.
2: 아이스 걸치신가?
1: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 가?
3: 마르팀장님,
0: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4: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받을 준비해.
1: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1: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분 준비해주세요.
2: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2: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1: 훌륭하게 버텨줬어.
3: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2: 천만에.
1: 자, 그럼 이제 내려가.
0: 어?
2: 아이스걸?
4: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이건 좀 재밌네.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굶어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0: 그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무서워.
2: 반장아! 반장아!
0: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2: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0: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2: 안 돼!
1: 이런, 늦었어.
2: 반장아.
3: 다행이다.
0: 아빠.
2: 왜 그래? 어디 다쳤니?
0: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4: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5: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2: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0: 너희들 어디 갔다 와?
6: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2: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0: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6: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0: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6: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2: 유리를? 왜?
0: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6: 아, 정 박사님이. 어?
0: 정 박사님이 누군데?
6: 그야, 파이어로보의.
0: 파이어로보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안전!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로봇!

0: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1: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2: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1: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3: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0: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1: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4: 꽉 막혔다니까.

0: 어? 어,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함인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네?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 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럼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0: 어디 가려고? 하!
1: 이런...
0: 태호야!
1: 난 괜찮아. 너희들을 어서 빠져나가!
2: 하지만...

0: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1: 어, 알겠어.
2: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0: 어딜? 으악차! 으악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1: 이안아!
2: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 애가 넘치시네!
1: 이안!
2: 아직 거기밖에 못 갔네?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0: 어디?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고맙긴.
2: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1: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다 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 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지자!

0: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1: 어머님, 저 절에 다녀올게요. 트롯뉴스 101 공개 촬영 스튜디오 가려면 우선 토리전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떡 상했는데 버리는 걸 깜빡했네. 수선 오빠가 집어먹을 텐데.
2: 몸이란지?
0: 그럼 잘 알지.
3: 토리동 정보원이 남생이 씨라니.
0: 어머나, 그럼 도토리 탐정단 남생이의 첫 공식 활동인가요? 아유, 두근두근.
3: 도토리 탐정단?
4: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
0: 몸이란 씨, 토리동에서 미용실 운영하다가 가람포토 나사장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토리동에 쭉 살았어요. 가람포토 자리가 원래는 미란 헤어샵이었거든.
1: 교사시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0: 참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는데 세월은 못 이기나 봐. 작년 여름인가 오랜만에 봤는데 사람이 많이 변했더라고.
5: 계좌 좀.
1: 아, 계좌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0: 잔뜩 소심해져서는 세상 물정에도 깜깜하고. 그래도 요샌 문화센터 나오면서 바깥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3: 혹시 자주 가는 장소나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0: 접촉할 수 있는 곳? 아, 맞다! 토리사네! 토리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3: 오, 토리사.
0: 거기 미란 씨가 토요일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더라고. 거기 흑임자 떡이 정말 유명해요.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오후 1시만 돼도 다 팔리고 없더라고.
4: 근데 부장님, 오미란 씨 신발이
3: 산에 가는데 힐이라 확실히 이상하군요. 우리 말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6: 모미란 씨의 남편 나가람 씨예요.
3: 우선 조용히 따라가보죠.
7: 뭔 저리 산꼭대기에 있어요.

0: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해요, 스님.
1: 다시 부처님을 찾아주시니 그저 기쁠 일이지요.
2: 매주 절에 왔던 게 아니었군요. 그럼 대체 주말마다 뭘 한 거지? 어, 응? 오리진, 쌀 그대, 대박 기원, 미라놀이?
3: 어? 소원패잖아요, 부장님. 저렇게 소원을 써서 걸어두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오리진이라면 아마 트롯 아이돌일 텐데.
2: 트롯 아이돌이요?
1: 미란 불자님이 처음 토리사에 찾아오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행숙 불자님 대신 이 험한 산에 매번 혼자 오시기에 여쭈었지요. 그때 불자님 대답이 재미있었습니다.
0: 부처님 얼굴이 좋아요. 저한테는 바라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찾아오기만 하면 웃어주시고. 저는요, 스님, 부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1: 미란 불자님, 부처는 어디에나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님을 뵙지 못하는 동안에도 염려치 않았지요. 어쩌면 불자님은 부처님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지셨거나 또 다른 부처님을 찾은 걸 테니까. 그럼 된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4: 토리오동 주연불자 사법구시야.

0: 벌써 가버렸나?
1: 그런 아이들 오리지는 세계 무대 정복하고 나무 환생
2: 오리진 세계 정복 소환성 치 기도까지 부탁하고 갔군요.
3: 방금 조사해봤는데요, 모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롯 아이돌입니다. 아, 팬덤 이름은 오리라네요.
4: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2: 그게 그 얘기였군. 잠깐, 그거 분명 어디서 봤는데. 소희씨, 먼저 퇴근하세요. 전 처리할 일이 있어서.
3: 아, 부장님, 부장님. 무슨 일이야?
4: 내가 한번 깡나.
3: 부장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2: 저는 이제 오리진 팬클럽 오리입니다. 죄, 차에, 입덕, 성덕, 먹을, 잃고, 밤새워 덕질 용어까지 완벽 마스터했죠.
3: 왜요?
2: 왜라뇨? 당연히 모미란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죠. 제 예상대로 은보석과 모미란, 조양순 이 세 사람은 오리진의 덕친, 즉 덕질 친구라는 이름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덕친 그룹에 잠입하려면 완벽한 오리가 되어야만 하죠. 자, 보세요. 팬클럽 인증 팔찌와 응원봉, 포토카드, 아니지, 포카드 있습니다. 아침에 연금 마켓에서 구매했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오리 같죠?
5: 아, 이 모든 걸 단 하루 만에 학습하시다니. 역시 굴지의 대기업 유니버스 부장님이세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100% 들키세요.
2: 네? 왜요? 뭐요? 제 어떤 점이 오리 같지 않죠? 다 노래 못 외우긴 했는데 살모사 같은 너의 미소. 아, 이 부분이 잘 안 외워집니다.
5: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뭐랄까, 도저히 숨겨지지 않는 성실함? 생활력? 현실감각? 절대 욕망에 휘둘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미묘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덕후로 안 보여요.
2: 왜 욕 같죠?
5: 걱정 마십시오, 부장님. 부장님에게 딱 맞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뉴비 작전! 어떤 장르의 팬이건 일정 연차가 지나면 튀어나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4: 웬일이야? 여기서 우리 진이 노래를 다 틀고 맨날 클래식만 틀더니 말이야.
2: 어머, 이 노래 너무 내 취향이다.
5: 바로 뉴비, 즉 초심자를 보면 떠먹여주고 싶어 미쳐버리는 본능 말이죠. 장담하는데 덕생 N년차 고인물이라면
4: 궁금하다고? 취향이라고?
5: 반드시 문다.
4: 실례합니다, 숙녀분. 이 노래가 취향이라고 하셨나요?
2: 어머, 네.
4: 이 곡은 천재 트롯 아이돌 오리진의 2집 타이틀곡 쌀쌀한 그대입니다. 트롯 정통성과 현대성 둘 다 성취해낸 명곡이죠.
5: 자, 이제 부장님은 리액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2: 어머나, 감사해요. 혹시 다른 곡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4: 당연하죠. 자, 잠깐만, 뭐부터 보여드리지? 데뷔 무대? 아니, 컴백 무대?
6: 아, 무슨 소리야, 언니. 당진 쌀 콘서트 입덕 영상부터 보여줘야지.
5: 알아서 다 떠먹여 주실 테니까.
7: 아니, 누가 오디오를 마음대로 건드렸어?
3: 부장님, 오늘 맞죠?
2: 네, 수업 시작 전 1층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미란 씨를 만나겠군요. 지옥길 씨 조사는 잘 되어가나요?
5: 그럼요. 목도리도 이만큼이나 떴는걸요?
2: 타겟에 집중해야죠, 소은 씨. 뜨개질에 너무 심취한 거 아닙니까? 둘이 또 시작이네.
8: 못된 영감탱이.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길래 전기가 끊겨? 그 많은 돈 다 들고, 어? 지 혼자 살겠다고 간 놈이 어디다 손을 벌리냐고. 둘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알았지?

0: 어째서 좋은 건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1: 오늘 아빠랑 진짜
0: 나쁜 건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걸까? 아니, 나빠. 이 인간은 순도 100% 나빠. 시끄러워요. 에? 이웃의 민폐잖아요.
2: 아, 왔니 우리 딸? 민폐라니. 아빠 연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0: 쌍꺼풀 수술했어요? 이 피아노는 또 뭐예요? 전기세도 못 낸다더니 이거 팔아서 전기세 내면 되잖아요.
2: 눈이 좀 처져서 올린 거야. 피아노도 내 손에 딱 맞는 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포르쉐 한 대 값 주고 겨우 구한 걸 어떻게 팔아? 둘이야, 아빠 진짜 힘들어. 두세 달 버티면 현금 돌 것 같으니까 부탁 좀 하자. 응?
0: 힘들면 피아노 팔고 분수에 맞는 집으로 옮겨요. 갈게요.
2: 아이, 됐어 됐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잔소리는. 호적 파서 고시 됐다고 이제 남이라 이거지. 아무튼 지 엄마랑 똑같아. 그저 눈앞 몇 푼에 덜덜덜. 둘이 너 키가 왜 그렇게 안 컸는지 알아? 네 엄마가 반찬값 아낀다고 고기를 안 먹여서 그래.
0: 내 키는 아빠 때문이잖아. 네? 아빠가 야구에 미쳐서 나대치다 다치고 눈물 나오는 집으로 쫓겨나서 학교에서 집까지 물통 이구지구 다니느라.
2: 그 얘긴 25년을 주구장창 안 해. 아빠가 죽다 살아난 건 안중에도 없지.
0: 여기까지 속아서 달려온 내가 바보지.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아요. 이건 또 뭐야? 응? 아빠! 역시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모조리 없애버린다.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인
1: 아이반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것도 몸 쓰는 일이구나. 되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4: 이것도 전신운동이네.
3: 사장님, 저희 이거 번 돈으로 해야 또 마우타이도 사 먹고, 네. 네, 밥도 먹고.
5: 888위안?
3: 너무 많이 주시는데? 밥은 이제 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6: 준비 잘 먹는 게 좋다.
7: 오, 잘 먹는 게 좋다, 좋다. 너무 좋다.
3: 아, 근데 저 한 번 맞아보면 안 돼요? 그거?
7: 하나, 둘, 셋. 미션 받았다, 미션.
4: 미션이 왔다, 미션이 왔어.
3: 광장 댄스 강사?
7: 우리가 여기서 한 명 골라야 돼.
3: 댄스 강사를요?
4: 사실 나잖아요.
3: 나도 클럽 댄스를 좀 쳐.
4: 그래, 그래.
8: Check this out. Okay.

0: 자, 마지막에.
1: 오케이.
0: 우리가 면접 받아야 되잖아.
1: 하우.
2: 너무 성의 없이 옷을 입고 왔나? 면접 볼 때 정장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
1: 넥타이라도 하고 올걸 그랬나?
2: 댄스 몇 년 했어?
1: 댄스? 나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20살 때까지 했으니까.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2: 오래했다.
3: 했네.
1: 3, 4, 5.
3: 너는 이때까지 춤 췄어?
2: 저 20살 때 클럽.
3: 아, 클럽.
2: 한 6번 갔어요. 10번, 10번.
3: 6번? 와.
1: 오빠도 약간 흥이 있으신 편이라 너는 좀 흥이 있다고 봤거든요.
3: 흥?
2: 흥 있지.
3: 뭐 좋아하지, 좋아하지. 좋아하지. 근데
0: 무슨 노래 많잖아, 노래.
1: 노래 많아.
2: 22층이요? 야, 스케일이 다르네. 사무실 22층이야. 우와. 안무 연습실인데 아예 대놓고?
1: 익숙한 곳이야 나에게는.
2: 그래?
1: 응. 여기 연습실.
3: 여기는
1: 춤추고. 아.
2: 연습실. 아, 있구나.
1: 좋네.

0: 아,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엄청 젊으시네요.
1: 到公司来一般是一周到两周，进行最基础的孵化跟辅导培训。
2: 2주 정도라면 된대. 2주.
3: 2주를 하면은 인플루언서 될 수 있구나. 와.

0: 我们项目是12年，12年，那做广告应该是第一家做广告的，做广告的。我们是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广告公司
1: 우와.
2: 아, 얼굴.
1: 얼굴 인식. 어, 그 소리다. 그 많이 본, 많이 보는 막 소리.
3: 아. 이리
4: 와. 아, 라이브.
1: 와, 처음 봐.
4: 니하오. 니하오.
1: 우와. 어, 진짜 하고 있네? 대박이다.
5: 우와, 우와.
1: 와, 대박이다.
4: 비슷하네, 틱톡 비슷하네.
2: 자입, 여기 알아서 자입.
4: 니하오, 니하오.
2: 아마 한국에서 왔던 거 봐.
4: 아, 니하오. 어. 어, 신기하다.
1: 야, 근데 진짜 중국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하던데 진짜 학원까지 해서 학원, 우리나라는 학원 없지 않나? 아니, 무슨 노래방처럼 지금 방이 다 있어.
4: 그러니까. 여기 또 노래방 같다. 아, 니하오, 니하오.
2: 내가 뭐 하지, 어머니?
1: 신기해, 형님?
4: 그러니까 댄스 학원도 하고,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소속 연예인들도 있는 거잖아, 인플루언서들도.
1: 아, 아 근데 이렇게 스튜디오 다 만들어 놓고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거든, 아직.
4: 아, 그래. 사장님, 오늘 저희 회사 이렇게 구경시켜주시고,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내일 광장무 한번 가르쳐 보기로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6: 감사합니다.
4: 谢谢.
6: 谢谢.
4: 엘리베이터 왔다.
6: 谢谢.
4: 谢谢.
6: 非常 感谢.
4: 谢谢. 谢谢.
6: 拜拜.
1: 성범 드세요. 신기하다. 나는 저 이런 거 되게 보고 싶긴 했어. 양산형 그 중국 쇼츠.
2: 그럼 장비가 다 있고.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게 안 되거든. 우리나라는 쇼츠가 아직 인기가 없어서.
4: 그렇지.
1: 저렇게까지.
4: 이쪽에 뭐 있나? 선생님 계시나?
1: 아니, 구미가.
4: 어, 뭔가. 오. 봐봐, 봐봐. 시작됐다.
1: 아, 이제.
4: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후회, 후회. 후회, 후회. 굉장히.
1: 이얼산스.
2: 여긴가?
1: 여기 노크.
4: 안녕하세요. 어머나.
6: 니하오.
4: 니하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2: 여기 맞아?
4: 여기 맞아요?
1: 걱정은 지금 수업하시거든.
4: 광장무 댄스 강사님들이신 거예요?
7: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4: 화사.
6: 화사.
4: 화사.
1: 화사.
7: 창웬.
4: 창웬.
1: 창웬.

0: 잘생겼어.
1: 야.
2: 어려운데?
0: 차.
3: 이게 절대 못한다.
0: 못한다. 하하하하. 야. 야.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제.
0: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4: 내일 해야 되는 거 따라 하는 게
0: 한번 다 같이 셋이서 따라 해 볼까요?
5: 네, 그럼 우리 지금 탕연 선생님 教你們 先 跳一下 광장舞. 지금 광장舞. 아, 파이팅.
0: 파이팅.
5: 자요, 자요, 자요,
2: 자요. 파이팅.
4: 야,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0: 이렇게
4: 3열로. 너 앞에 가서.
0: 오케이.
2: 하이자.
3: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0: 아, 우리는 주먹치고, 네. 우리 주먹질.
1: 이 사람 너무 못하는 거 같은데.
2: 야, 7점?
0: 1, 2, 3, 4.
3: 공댕, 공댕, 공댕. 공댕, 공댕, 공댕, 공댕. 어, 잘하는데?
0: 잘하는데?
3: 근데, 근데 오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엉덩이 할 때 이빨을. 그렇게 하는 거야?
0: 줄 때, 줄 때, 줄 때, 줄 때, 응, 하잖아.
3: 이제, 하나, 둘, 셋, 넷.
0: 아, 진짜 어렵네.
3: 네, 다음. 어, 빠, 빠, 빠, 빠. 빠. 어, 나 쉬지 마세요.

0: 드세요.
1: 아, 근데
2: 이거 박빙인데?
0: 어?
2: 박빙이야.
0: 박빙이야?
2: 어.
3: 아.
4: So we give us a minute.
2: 오케이, 오케이. 고민을
1: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정도야.
2: 고민한다니까.
0: 자존심 상한데.
2: 고민한다니까 좀 미안한데.
0: 자존심 상한데.
2: 고민한다니까 너한테 미안한데.
0: 아, 내 자존심이 이게 스트레스 날 것 같아. 돌아요.
1: 하나, 둘, 셋.
0: 넷.
1: 아이고.
2: We are sorry. We are so sorry.
0: 很自信的跳过很自信的虽然有点紧张但是很因为面对的是我们公司的很多艺人虽然都是新人但是公司会很重要你们明天的话可以教就是韩国比较流行的也可以的啊알겠습니다네
2: 오케이
0: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谢谢谢谢谢谢谢谢
2: 谢谢
0: 啊고맙습니다

0: 깨끗하고 가야 돼. 머리를 혼대지라고 해야겠어. 스트레스를 타파하라고.
1: 하고 힘들다. 힘들다.
0: 포즈! 미다지. 미다지. 오른쪽. 왼쪽. 박수가 딱딱하다. 안내, 안내, 마. 나 여기 취직할까?
2: 여기까지 몇 분이에요?
0: 여기까지 1분 86초.
3: 빨리다.

0: 온다.
1: 아우, 레이디 가가. 어우, 멋있네.
2: Y2K로 한번 싹 한번 바꿔봤어요.
1: 아, 멋있는데?
2: 오늘 어때요?
1: 어우, 너무 좋은데?
0: 아니, 그 복장은 언제 준비했냐?
1: 그러니까, 언제. 야, 그 이때까지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왜?
0: 그 선글라스는 뭐 시장에서 혼자 사왔어?
1: 어우.
0: 그 선글라스는 중국에 산 게 아니지?
2: 이거는 내 개인 소장이지.
0: 아, 그래?
2: 어.
0: 아,
1: 근데 여기 중국이랑 딱 맞아.
2: 괜찮아요?
1: 응.
2: 아니, 왕홍 말고 왕홍조로, 홍조, 얼굴에 홍조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댄스 강사 해보려고요.
0: 아, 오케이.
1: 아, 근데, 어. 근데 청바지인데 괜찮아?
2: 청바지는
1: 또 괜찮은 거야? 난
2: 괜찮아.
1: 아, 그러면 되지. 아, 괜찮아.
0: 동대문에 샀어?
2: 어, 스판 끼는 거.
0: 여름에 샀구나.
1: 딱 좋은데.
2: 이렇게 이런 스타일. 오늘 두 분은 어디 가요?
1: 우리는 뭐, 오늘 뭐 어떻게든 우리는 셋이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었는데 뭐, 네가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우리는 그 대신 뭐가 맛있는데 어디가 찾아서 점심 우리가 어떻게 좀 사줄게.
2: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1: 그러니까
0: 우리가 사준 게 아니긴 해. 우리가 찾아놓죠. 찾아놓기만. 네.
2: 혹시라도 뭐 가는 길에 뭐 비상금 줄 수 있어요?
0: 아, 얼마 다 써도 돼. 혼자 일하니까.
1: 아, 그러니까
2: 보내줘.
1: 아, 근데 생각보다 오늘 좀 덥거든.
2: 습하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히 그 물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2: 예.
0: 미안하네.
2: 아니야. 맛있게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세팅 좀 부탁할게요.
0: 거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셋이 일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내가 너가 벌어온 돈으로 최대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2: 오케이.
0: 잘할게.
2: 가자.
1: 자.
2: 렛츠 고.
1: 가십시오.
2: 다녀올게요.
1: 아우, 허리야.
0: 아, 목장 멋있다, 진짜.
2: 괜찮아?
0: 학생들이 좋아하겠어.
2: 你好. 댄스. 포즈. 포즈. 호이. 김현정. 털고

0: 웨딩 포즈. 수강생들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띠꾸이나 쇼츠 같은 데서 광장무로 내가 짠 안무가 나온다면 너무 웃길 것 같아.
1: 은지 챌린지.
0: 은지 챌린지라니? 왕홍조 챌린지라니까? 전 은지가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은 왕홍조라고요. 워지야 왕홍조. 시에시 도이부치. 펑요 펑요 마오 냐오 펑요 펑요 펑요 워지야오
2: 워지야오
0: 워지야오
2: 워지야오 고홍빈
0: 我叫汪红娟，
2: 汪红娟，娟，杜鹃花的娟，
0: 杜鹃。
3: 向左前方几米？
4: 너무이기적인대화네요
0: 대화가너무이기적이었네요죄송합니다택시기사님이완전나의중국어선생님이돼서성조일일이하나하나다알려주시고처음에는뭔가약간이렇게낯가림이좀있으신것같은데살짝말걸면엄청사랑스럽고정이많아요펑요
2: 펑요
0: 왕홍조
2: 왕홍조
0: 메이관씨시에시에

0: 비 오네. 왜 비까지 다 오냐.
1: 비가 온다.
2: 이럴 때를 어떻게 해야 되나?
0: 이럴 때요?
2: 아, 이럴 때를 어떻게 해야 되나?
0: 은지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은지 혼자 일한다고 집에서 울상 짓고 누워있으면 안 되죠. 안 되지. 예.
2: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서
0: 식당 하나 찾아놓고 내가 볼 땐 예. 식당 찾아놓고 그러시죠.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2: 여기서는 네가 유튜버로서 예. 여기 이 여행 예. 좀 재밌게 나를 좀 코디해줘.
0: 아 제가요? 형도 유튜버잖아요.
2: 아니 나는 유튜버 아니고 그냥 뭐 나는 틀리지. 너랑 완전 상대가 안 되지.
0: 같은 200만 유튜버 아니에요?
2: 아니 나는 200만까지 안 못 갔어.
0: 백궁이라고 제일 유명한 궁전. 그

0: 진짜 인플루언서의 나라다. 어머니 여기서 또
1: 뭐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2: 니하.
0: 중국은 어딜 가도 이제 특허가 있네. 진짜 인기 직업이 돼버렸어.
1: 아 그렇지, 직업이지. 완전 직업이지.
0: 저게 엄청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이거? 뭐가 유명해?
0: 이 단지에 50만 명이 산대. 50만 명이. 이거를 닭장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닭장처럼 딱딱 붙어있다고.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파트를. 와 무섭다 여기. 다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여기 취재도 했었어요. 이걸 너무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데가 아마 5만 명인가 6만 명 산대. 여기는 아파트 하나에 50만 명 살아서 보면은 다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와. 대륙의 와, 아파트.
1: 산산어 50만 명 산다고 하는 자체가 산산도 못하네 진짜.
3: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절대 못 세워. 왜냐하면 지진이 있어서. 아마 이거 한 건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그냥.
0: 아 거기는 내진 설계가 그거잖아요.
3: 아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0: 법적으로
3: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0: 저기 아파트 입구인가 봐요.
3: 아, 야 계단에서 올라가야 된다. 너 괜찮아? 에스컬레이터 그거 죽었어. 아.
0: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올라가? 아니 충칭 벗어나도 이러냐? 또 배움에

0: 되네요. 와, 진짜 높다, 씨. 그래도 단지 조성된 건 또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
1: 여기는 무조건이야.
2: 와, 진짜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다. 이것만 딱 찍으면.
0: 근데
2: 아, 머리 자르는 데 있네.
0: 머리를 잘라줘?
2: 우리 여기서 자르네.

0: 좀 앉아서 기다릴까 우리가. 신기하, 진짜 신기하다. 와, 아니, 신기하다. 무슨 아파트 단지에서.
1: 아, 파마.
2: 파마도 해줘.
0: 와, 대박이다.
2: 머리 조금만 잘라달라 할 거 아니야?
0: 아, 그게 낫겠다.
2: 네, 전 짧게 못해요. 머리숱이 없어서.
0: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 길러서 이런 거고.
0: 그런가?
2: 자르면은 이게 듬성듬성.
0: 어, 얘기해봐.
2: 정리 조금만.
3: 예. 쉬울 때 내려와.
2: 예, 여기 좀 튀어나온 것만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서비스로 요 잔털 제거돼요.
0: 어, 저 바보잡에서 붙이는 건데? 오케이, 앉으라고. 앉으라 돼. 자, 내가, 어.
2: 제가 하,
3: 맞지, 허.
0: 야, 기분 어떻습니까?
2: 무서워, 무서워요.
0: 무서워, 뭐가. 이때까지 이런 건 처음이에요?
2: 아, 아니, 저, 뭐, 여러 나라 미용실 가봤는데 길거리에 자르면 처음.
0: 그러니까, 이게 봐봐. 뭐, 그냥 아파트 단지, 그냥 길거리에 있는.
2: 머릿결이 안 좋아요, 사장님. 너무, 어머니 너무 빗질이 너무 터프해요.
3: 이때 터프.
0: 조금만, 아, 조금, 어.
2: 좀 터프하시다, 땡기는 게.
0: 그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너 머리털이 없네. 아, 확실하네.
2: 형님 확실한 사람이네.
0: 확실한 사람이네, 너. 진짜.
2: 형님도 확실하네.
0: 오, 근데 잘하신다.
2: 딱 그 동네 미용실. 어. 미용실, 엄마랑 갔던 미용실 감사.
0: 몇십 년 했었어요, 그러면? 몇 년?
3: 20년.
2: 와, 여기서만요?
3: 是在我美棉在那里那个阿德阿德那住了9年直接住了1年多了之前是住美棉现在住不起美棉太贵了
2: 아, 근데 머리 너무 편안한데?
0: 그런 거, 아니 너무 예뻐. 아까보다 훨씬 나. 진짜 훨씬 나 진짜로. 이게 깔끔해. 옆에가 깔끔해서 오, 어. 너무 괜찮은데 나는.
2: 솔직히 말하면 좀 웃길 생각이 좀 있었는데 항상 미용실 가면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또 저 머리 자르는 영상이 조회수 1등이거든요.
0: 아, 그래?
2: 제가 그 러시아에서 자르는 거. 네. 근데 여기는 조회수 안 나올 스타일이에요. 너무 잘 자르셔서.
0: 너무 예쁘게.
2: 거기는 진짜 웃기게 잘라가지고 그런데.
0: 아, 진짜?
2: 여기는 그냥 한국에 진짜 고급 미용실 가서 자른 느낌.
0: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잘 자르셨어.
2: 못 웃겨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오 하오. 마마, 하오 하오. 메이창 하오.
0: 또 다음 손님 오셨네.
3: 다들 서서 대주.
2: 이거 베이장하오, 베이장하오. 오칼이다. 아, 면도 크림도 안 바르고.
0: 어, 그냥 그러니까.
2: 오.
4: 아오.
2: 어.
4: 谢谢, 베이장, 谢谢.
3: 谢谢,多少? 什么,八元。八元。
2: 바위엔? 바위엔?
3: 바위엔?
2: 이것도 했는데요? 서비스? 이건 서비스예요?
3: 무카레 바위엔.
0: 바위엔. 와, 싸다.
3: 아, 저 슬림 바위엔 무카레 저 과제 수면 양도도 무슨 편이야. 야, 샤라도 찍어 쓰면 좋아, 15,000원.
2: 와, 어머니 그러면
0: 세세.
2: 조금 더 드릴까요, 그래도? 원래 미용실 10으로
0: 줘야
2: 돼. 네, 10. 10으로.
0: 그러니까 서비스 너무 이렇게
2: 너무
0: 촬영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2: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0: 아, 가자, 가자.
1: 아, 개운하다.
0: 어, 진짜 좋은데. 아.
5: 라오스 하오. 오늘 좀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약간 Y2K 스타일. 니하오, 워지야 왕홍주.

0: 왕조. 왕홍조. 아, 나 갑자기 오다. 어떻게 나 너무 떨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어떡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너무 떨려. 아니, 이거 약간 뭔가 진짜 실전으로 이제 투입되는 거잖아요. 아, 너무 떨리는데 어떡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어떡해. 사람 살려.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떨려. 나 너무 떨려. 나 너무 떨려.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벌써 수강생들 와 있는 거야? 응? 오늘 수강생들 와 있는 거 아니지? 아직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 나 너무 떨려. 나 미치겠어, 진짜. 젠페이. 젠페이. 젠페이. 니하오, 할로. 아, 선생님, 저 너무 떨려요.
1: 加油加油加油他们都是新人他们都是新人老艺人都很少的就是新人也是刚开始一步步学而且都是成年人的话他们会
0: 어, 제가 어제 선생님이 짜주신 안무에 플러스 해가지고 안무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1: 可以可以可以让他们也尝试一下
0: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放大是不是？来。
0: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就是要这种简单然后又很嗨起的那种节奏，是可以的，是可以的，可以的。哎呦，加油
1: 加油。
2: 뭔가 되게 더 많아 보여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 그러니까 일자리가 잘려버렸네.
4: 그러니까 뭐.
5: 가세요.
6: 네.
7: 你好, 我叫汪红柱.
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5: 가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한.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저는 한국에서 온 K-POP 강사고요.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중국 지하오 왕홍조. 왕씨 같은 왕씨구나. 아 왕씨세요. 谢谢, 谢谢. 한국 노래 가져왔는데 곡이 왁스의 오빠라는 곡입니다.
10: 我带来了韩国言语，他叫他是 왁스.

0: 스타일로 추다가 포즈, 프리스타일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프리스타일 하다가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7, 8. 오케이?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튕겨. 1, 2, 3, 4, 5, 6, 7, 8. 오케이?
1: 자, 잘하고 있나, 진짜?
2: 걱정 안 되지 않아요? 되게 잘할 것 같아.

0: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 네. 어. 돈도 생각보다 많이 받을걸?
1: 더 보너스가 더 받는, 또 888 어. 받는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도 있겠다. 오, 여기 하고 있네. 오, 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1: 학생 이렇게 많아?
0: 와, 진짜 많다.
1: 가르친다고? 오,
0: 가르치고 있어. 야, 와, 가르치고 있어. 보호까지 하네. 우와. 오.
1: 쟤는 전직해야 되겠는데요?
2: 앞으로.
1: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 쳐서.
2: 뒤로. 골반.
1: 뭐야? 너무 잘하는데?
0: 너무 잘하는데?

0: 와, 너무 잘한다,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2: 오빠.
1: 아, 하오빠, 하오빠. 2, 2, 3, 4. 1, 2, 3, 4, 5, 6. 포즈. 문을 열듯이 오빠를 부르는 느낌으로 오빠 빰빰 웨이브 올라와.

0: 뭐지?
1: 오빠!
0: 아, 오빠! 아, 오빠! 나 여기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안무를 광장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2: 这个整体风格的话就比较要活跃一点，快一点节奏。
0: 可以，紧接着一动，它的场景是能带动大家的气氛，快乐同学习。自以专业角度来说的话，我觉得就还有一点带进步，但小部分的课堂氛围是还可以的，但大部分的话可能如果专业角度来说，还差一点点啊。啊，好吧，老板。
2: 哦，
0: 好，安녕하세요。
2: 非常好，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는데?
3: 왜 이렇게 잘해?
0: 끝났어요, 오빠.
3: 와, 수고.
0: 끝났다.
3: 와, 너무 잘하는데?
2: 나중에 연예인 그만하면.
3: 그런 것도 하도
2: 댄스학원은.
0: 댄스학원 선생님이네.
3: 진짜 된다.
2: 아니, 그러니까 넌
3: 진짜 선생님.
2: 넌 줄 몰랐어. 다른 방 가야겠다.
3: 진짜 선생님 같아.
2: 나 여기 선생님 다른 방인 줄 알았어.
4: 辛苦啦。
0: 너무 떨렸어요, 선생님.
4: 广场舞就是要这种嗨起来的。OK，金杯，那这个是金杯，加油！
0: 나 정말로 광장무 댄스 강사는 내가 와서 해도 될 것 같아. 소통만 된다면 내가 짠 안무를 누군가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배워준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되게 보람 있었던 일 같아요.
3: 배고프지?
0: 배고파요.
3: 밥 먹으러 가자.
0: 가자. 식당으로 가자.
2: 옷갈아입고 가자.
0: 바로 옷갈아입고 가자.
3: 너도 열심히 우리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0: 왜 근데 일단 되게 고급져 보인다.
3: 아 그렇지. 아무래도 오늘 마무리잖아.
0: 마무리니까?
2: 오늘은 제일 고급 레스토랑.
0: 제일 고급이야?
2: 우리 어제 셋이서 먹는 마지막 식사잖아.
0: 맞아.
2: 여기 고층입니다, 고층.
0: 5층이면 비쌀 텐데. 이쪽 스카이 쪽이면 비쌀 텐데.
2: 와, 잠깐만. 물이 애빵인데?
5: 아, 그럼 하지 말자.
2: 3,000원에 물 마시는 건 좀 그렇다.
3: 비싸다.
2: 아니, 얼마인지 보고 들어가야 돼. 돈이 없어, 우리.
3: 근데 이게.
2: 너무 비싸. 그거 먹으면 안 돼. 1인당 2,000원이래.
4: 아, 이해지.
2: 와, 진짜 싸다.

0: 오케이.
1: 유부 같은데 두부피를
2: 매워.
0: 아 매워.
3: 와 장난 아니다. 우와.
2: 오. 너무 무겁잖아.
3: 또 야외로 나가는 느낌.
0: 아.
4: 여기가 뷰가 좋아가지고 제일 뷰 좋은 식당. 은지야 이거 봤어? 우리 보고 왔어 오늘.
1: 와 진짜?
4: 여기 양 백궁이라고.
1: 백궁.
4: 제일 유명한 그 궁전.
3: 와 뷰 장난 아닌데?
4: 백궁뷰.
0: 아 좋다.
4: 은지가 일단 6만 원 벌어왔고 5만 원 있으니까 11만 원 남았으니까. 8만 원치는 먹어도 돼요.
3: 8만 원치.
4: 근데 형님 혼자 또 남잖아요.
3: 또 가셔야 되니까.
0: 그치, 가야 되지, 나는.
5: 그치, 가야 되지, 나는.
4: 진짜 나만 하나?
5: 내 모레는 나는 혼자 또 가야 되잖아.
4: 왜냐면 형님은 저기서 또 일하니까. 미친다면서요?
5: 어, 저쪽으로 간다고 하네.
3: 쉽지 않아. 그치? 진짜 난리 나.
5: 열심히 해야죠. 밥값은.
4: 최소한의 성훈이 형 밥 먹을 정도의 돈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남겨도 돼요?
5: 어디를 남으면 3일 정도는 안 먹어도 돼.
4: 그래도 요즘 국수 먹을 정도 남길게요. 2, 3천원짜리 국수. 메뉴 담당이 시켜주세요.
0: 와, 스테이크.
4: 야. 스테키, 스테키.
0: 저, 잠깐만, 이건 비싼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4: 근데 잠깐만.
0: 비싼 거 있어.
3: 우리 원시인 된 것 같아.
4: 은지가 일단 스테이크가 200위안, 4만 원이네.
3: 스테이크 하나랑 파스타 하나만 일단 시켜볼까요?
0: 우와.
3: 하나 세트야, 그냥?
5: 또 사람이 산다고 하는 선물도 있대.
3: 오케이, 땡큐.
4: 와, 물에 레몬 들어간 거 처음 본다.
3: 레몬물 맛이 어때?
4: 맛있네. 확실히 물 고급지다.
3: 아직
4: 좀 많아.
3: 어.
5: 진짜 피라미드 진짜 빨리 먹고 싶어.
4: 제시.
5: 먼저 샐러드.
4: 샐러드 딸?
5: 샐러드.
3: 나 루꼴라 진짜 좋아하는데.
5: 파스타 시켰어.
3: 어, 잘 먹었어.
4: 거의 뭐 서양 코스네요 오늘.
5: 근데 조금 매워.
3: 어.
5: 괜찮아. 스파이시야.
4: 괜찮아요. 괜찮아.
0: 아 이게 왔습니다.
4: 아 스테이크.
3: 되게 이쁘게 나온다. 오른쪽은 시금치 같고요, 오빠.
5: 혹시나 네가 좋아할까 봐.
3: 우와, 와, 센스. 하몽이다, 와. 하몽, 하몽, 하몽, 하몽.
4: 와, 센스.
5: 소스 많긴 많아.
3: 어머, 어머 상큼해.
4: 상큼한 요리 처음이잖아, 우리.
3: 완전 처음이지.
4: 샐러드가 처음인데? 너무 어색하다, 여기.
5: 아.
4: 그래서.
0: 와.
3: 우와.
4: 저도 진짜 좋다. 와.
3: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0: 너무 맛있다.
1: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다.
0: 너무 행복하다.
2: 지금 걸러. 아. 너무 좋다. 아, 맛있다. 맛있다.
0: 끝나고 막 이렇게 그래도 술이라도 먹었으면 좋은데 한 번을 아니, 다시 왜? 씻고 자기
2: 그거 피곤하니까 이게
0: 너무 피곤했어. 와,
2: 맨날 우리 아침에 이랬잖아요. 어. 늦게 일어난 게 7시니까
0: 아. 이게 시간도 없고 일정이 많고
1: 그러니까 나도 바로 가야 되니까
0: 어.
2: 어떤 일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반방. 아. 야, 힘쓰는 거. 아. 그런 건데 나는 자신 있지.
0: 근데 진짜 일했다라는 느낌 드는 건 반방?
2: 반방.
0: 개운했어. 끝나고 뭔가.
2: 나 제일 로컬에서 난 좋았어. 아. 일 자체가. 아. 중국에만 딱 있는 거라서.
0: 신기했던 건 나 양조장. 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했고, 양조장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2: 맞아, 맞아, 맞아.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
0: 힘들어 보이지 않아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0: 아니 밥값을 했나봐 우리가 이런 밥을 먹다니.
1: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2: 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1: 오늘 진짜 네가 열심히 했고. 자
3: 여기 여기.
2: 얼마일까?
0: 대체.
1: 좀 대체. 비싼 것 같아.
2: 처음으로 가격 제대로 아, 안 보고 그러니까. 했다. 아. 가서 굶으셔야 되겠는데? 다 썼는데.
1: 야, 얼마 쓴 거야?
2: 14만 원 썼어요.
4: 그래도 요즘 국수 먹을 정도 단계.
5: 나는 3일 정도를 안 먹었어요.
2: 근데
1: 그래도
0: 가져갈게. 포장해가 포장해가.
2: 하나 더 있어요.
0: 왜?
2: 이제 쓰셔야죠.
1: 아 내가 아,
2: 우리 지갑이야.
1: 근데 지금 나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쓰?
2: 이게 그걸로 이제 스캔하셔 쓰셔야 돼요.
0: 오케이 오케이. 오빠 잘 갔다 와요.
1: 아, 화이팅 하고.
0: 화이팅 오세요. 고생했어요. 싱골로.
2: 자 화이팅.
0: 화이팅 하나.
2: 셰셰로 끝낼까요? 하나 둘 셋. 셰셰.
1: 그래 은지야. 지금 우리 도착했다.
6: 북강 한번 가고 싶고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평양 냉면 진짜 십족을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한번 나는 혼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갈 수 있으면.

0: 이런 게 오는 것도 진짜 한번 북한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고 싶은 거 있었으니까. 그럼 이거 타고 가는 건가요?
1: 네, 저희가
0: 그래.
1: 그럼 주소 알려드릴게요.
0: 네네네. 아, 진짜 한국 굴수 진짜 많이 있다. 시골에,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가는 느낌. 시골에 오는 느낌. 약간 한자도 있긴 있지만, 뭔가 거기 보세요. 그냥 경찰. 뭔가 마음 편해졌네. 여기 오니까. 아, 북한 같은 냄새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죠? 같이 오면 좋았던데. 계속 세면서 계속 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심심하죠? 혼자서 있으니까.
2: 북한말 주방 약초
3: 아, 연변 음식 먹게 되면 저기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찜을 먹었어요.
0: 뭐야? 무슨 차라 하는 거야?
3: 그리고 저 방송 때문에 연락하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더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셔도 돼요. 편하게 해주세요.
0: 그게 불편한 거지. 이제 도착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여기, 뭐, 원래는 세 명에서 와야 되는데, 좀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와서, 뭐, 보고 싶은 거, 조금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저기 해주시면, 네, 한 바퀴 돌까 싶은 생각입니다.
4: 이제 북한이 지금도 제재 때문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0: 네. 아, 언제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4: 이제 나중에 좋아지면 갈 수 있겠죠.
0: 아, 좋아지면? 네. 그걸 모르겠고.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가요, 저쪽?
4: 아, 여기서 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 지도 보면서. 연변에는 이제 회령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라진선보, 요 두 곳만 갈 수 있어요.
0: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4: 회령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 칠보산. 예.

0: 바다와 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절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A코스고, 두 번째는 이제 훈춘에 가면은 이제 권하 해관이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라진 선봉시가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바다만 볼 수 있는 라진 선봉.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가까워요. 다 붙어 있어요.
1: 엄청 붙어, 엄청 붙어 있네요. 그럼 평양까지 가는 게 좀 시간 걸리겠네요.
0: 아, 이 평양까지는 굉장히 멀죠.
1: 진짜 멀죠. 예,
0: 평양은 여기 선양이랑 심양에서 고려항공 타고 직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자유롭지 않아요. 북한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보유국의 분들이 한 명 타고, 가이드 한 명 타고, 찍어야 될 곳에서는 사진을 찍고,
1: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0: 되는 곳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휴대를 못하고.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희한하네.
0: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가장 가까운 도문이나, 도문이나 삼합 쪽에 가서 건너편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모시고.
1: 사장님, 근데 지금 시간이 계신가요?
0: 아, 괜찮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0: 아, 팬입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한번 가보시죠.
1: 좋죠. 이제 갈까요, 그러면? 아우.
0: 일단 로우킥 한번 맞아봐도 돼요? 살짝 가지다 댔기만 하는데도 막 아파가지고, 막 엄청.
1: 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좋아하시는 사람이. 이제 맞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0: 한번 맞아봐도 돼요?
1: 아우,
0: 찍어라요. 해외에서도 로우킥은 높입니다.
1: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자, 여기요. 하나, 둘.
0: 오. 오. 오. 괜찮아요.
1: 느낌이 어떠세요?
0: 느낌이. 아, 좀 찡. 찡 하더라고요. 오.
1: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어디를 가는 거예요?
0: 두만강 공원이라 해가지고, 두만강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1: 진짜요? 먹는 거는 뭔가 뭐가 맛있어요?
0: 연변은 냉면 유명하고, 순대가 유명하고.
1: 그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연변이 냉면은 뭐가 좀, 확실히 뭐가 달라요?
0: 메밀이 저 원자재이기 때문에 쫄깃쫄깃해요. 씹는 맛이 훨씬 쫄깃해요. 과거에는 냉면만 먹었었는데 요즘 MZ세대 분들이.
1: 여기도 MZ가 또 있어요?
0: 냉면하고 꼬부로의 만남을 만들어 놨습니다.
1: 또 알바하고 좀 모아서 지금 사장님 추천하는 거 진짜 많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거기 회사에 있는, 여회사에 있는 그 직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아직 뭐 젊은 친구들인데, 그 한국에서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0: 재중 교포 3세들이죠. 3세. 그리고 아까 막내는 4세.
1: 4세?
0: 4세.
1: 그러면 한 100년 정도는 됐겠네요.

0: 저도 4세. 교포 4세거든요. 예. 제일 교포 4세.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말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진짜.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 애들이 3세도 이제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
1: 저희 애들은 못해요. 아, 그래요? 사실은 못해요. 예. 그거 안타까워요. 조금 안타깝죠. 근데 배워주려고 해도 잘 안 배우려고. 예, 잘 안 배우려고.
0: 감사합니다. 아.
1: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0: 그러니까.
1: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아...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0: 내려오는.

0: 여기는 아주 작은.
1: 작은 그거요?
0: 네, 규모라고 보시면. 남양 노동자구가 한국에 말하면은 한 리 정도? 네.
1: 리?
0: 네. 촌. 과거에는 뗏목 타고 투어를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1: 아, 안 해요?
0: 못하게 해요.
1: 아이고. 네.
0: 철조망. 탈북 못하게 철조망을.
1: 그러니까요.
0: 타. 지금은 전기가 없는데 닫히는 순간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2: 아 진짜? 네.
1: 대박이다.
0: 북한 돈.
1: 북한 돈. 아 북한 돈.
0: 네.
1: 와 이런 것도 팔구나.
0: 기념으로.
1: 진짜 쓸 수 있는 거예요?
0: 저 是 전비吗?
3: 전비.
0: 능요吗? 북한에 가면 쓸 수 있죠.
1: 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 살까? 다음에 내가 진짜 가면 이거 돈으로 쓸까 싶어서. 아유 쉐쉐.
0: 쉐쉐. 저 앞에 이제 남양 노동자구 네. 기차역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북한의 제일 높은 두 분이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천으로 가려졌어요.
1: 아,
0: 보이세요 저 기차역에?
1: 예, 예,
0: 천으로 가려져
1: 예,
0: 왼쪽에 예, 이제
1: 조금 보여요.
0: 김일성이고 예, 예. 오른쪽에 이제 김정일인데 가려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만 해도 이제
1: 있었어요.
0: 예. 저 집 산에서 지금 보면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 산에 길 하나.
1: 거기서 자전거 타고.
0: 네, 자전거 타고. 네,
1: 자전거인가요? 그거 오토바이 네, 말고.
0: 다리도 국경 다리이기 때문에 중국 내국인들만 방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조금만 건너면 그런데 진짜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요. 이렇게 보면. 다 궁금한 거네. 다 똑같대. 마음은 다 똑같대.
3: 다 이렇게.
1: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3: 야. 와. 나 자동차.
1: 같은 인간인데 그죠? 생각 너무 이거 저 생각 많이 나.
0: 건너편은 외국.
1: 그러니까 바로.
0: 예.
1: 아, 희한해, 우리는. 그래도 네. 이렇게 보면. 와.
0: 가시죠.
1: 네, 어우. 와, 너무 느낌이 뭔가.
0: 우리 일광산이라는 네. 데 있는데, 거기 남양정에 가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저 또.
4: 아, 더 잘 보여요?
0: 더 잘 보여요. 우와.

0: 보인다.
1: 다 보여.
0: 와, 진짜 다 보이는데.
1: 아까보다 네. 더 잘 보이죠?
0: 와, 엄청 네. 잘 보이네요.
1: 이 시가지가 함경북도, 권성군 남양 노동자구. 요 앞에 있는 파란색 지붕 네. 아홉 채가 보이시죠? 이 남양 노동자구에서 제일 고위급 아, 분들이 네. 사는 집.
0: 와. 근데 거기까지 왜 어떻게 아세요?
1: 저희는
0: 그러니까
1: 저도 가끔 이제 손님들을 안내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죠.
0: 아, 네. 그래요?
1: 여기 동무
2: 여기에 오 희한하게 저,
1: 여기 이제
3: 봐도 돼.
0: 이게
1: 보여요? 보여요?
0: 아, 보여요?
1: 네.
0: 어, 보인다.
1: 저 밭에도 사람 있고.
0: 와 그러네.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1: 네. 여기 좀 사람들 많아요. 신기하죠?
0: 너무 신기하지. 그냥.
1: 네?
0: 어, 기, 아, 아, 끊어졌네. 와, 군만이네.
4: 한 번 더 해요.
0: 아니, 아니요. 근데. 중구. 내 딸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앉아 계시고. 신기한 게가 신기해요. 왜냐하면

0: 원래 우리나라도 비행기 타고 하루라도 어디 가면 외국에 갈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랑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갔던 인간인데 뭐 제가 제대로 뭐 한국말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 어떻게 표현 못하겠네 진짜
1: 제일 격보라서 약간 그런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0: 여기 사람도 뭐 어떤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기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랑 이게 뭐래 해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사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바로바로 있는지 알아. 이걸 똑같이 생기는데. 아니에요.
1: 와, 진짜 깜짝.
0: 오, 좀 나온다.
2: 너무, 이게 너무 소중하게 이게. 아, 봐봐.
0: 우리가 귀중한 거 진짜 받은 거예요.
3: 산 신행님, 고맙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2: 진짜 맛있다, 이거.
0: 아, 이거 대박이다.
5: 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4: 감사합니다.
6: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7: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8: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9: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7: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
10: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죠.
2: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8: 얘들아, 밥 먹자!
2: 오, 뭐야. 오, 이거 또 시작했어.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개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

0: 라디오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말로 할게 문 열어. 여기 바다 이거. 이거 하네.
2: 야.
3: 맛있다.
4: 야.
3: 빨리 가. 빨리 가. 어우 갑자기. 어. 아.
1: 야. 좋은 동네, 좋은 동네야. 어? 야,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 굴러 떨어지면 그대로 돌아가겠어, 집에. 아우, 이 산맥. 야, 잠깐만. 몇 층이야, 이거? 승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아. 받아. 안 받아. 컬러링을 해놨어?
5: 네.
1: 층수를 말해줘야지. 층수도 모르는데 네가 뭐 여기 건물주야?
5: 동생 층수도 모르냐? 17층.
1: 17층이 어딨어? 딱 봐도 지금 10층도 안 되고 있는구만.
5: 10층.
1: 몇 층?
5: 둘 중 하나야.
1: 알았어. 문 열어라.
4: 아이, 뭐야?
1: 아, 여기 받아.
4: 아, 살 찐 거 봐, 이거 살.
1: 이거 받아.
4: 뭔데?
1: 받아 빨리. 아,
4: 뭐가
1: 이렇게 많아 이거.
4: 내 집이야.
1: 물 줘 물.
4: 아 벗고 와야지.
1: 왜? 아,
4: 벗고.
1: 귀찮아.
4: 아, 벗고 와야지 지금. 아, 더러운 거 아니야 구미에서.
1: 아, 되게 깔끔한 척하네. 아, 나와 나.
4: 왜 왔는데?
1: 이건 뭐야?
4: 뭐?
1: 크리스마스 지난 찍었는데 곧 있으면 여름이야.
4: 아 네가.
1: 아주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아이고, 힘들어.
4: 아, 그 옷, 그 벗고 앉아.
1: 아, 싫어.
4: 옷 벗고 앉으라고!
1: 야, 이거 입는 얼마나 고생인지 이걸 바로 벗어.
4: 아, 귀찮아. 뭔데,
1: 야,
4: 이거?
1: 그, 저기, 한, 이거 확인 좀 봐라.
4: 뭔데?
1: 이거, 그, 전국이랑, 김치찌개랑, 저기 소고기 먹고.
4: 어?
1: 소고기 입고.
4: 다시 한번 얘기해봐.
1: 이거.
4: 다시 한번 얘기해봐.
1: 이거 전국이랑,
4: 전국이랑,
1: 그 김치찌개랑,
4: 김치찌개랑,
1: 저기 소고기 입고.
4: 연습 많이 했네.
1: 어, 지금 뭐라 그거 엄마가 저기 올라갖고 갖고 왔으니까.
4: 야, 그 진짜 엄마가 해준 거야?
1: 엄마가 해준 거야. 그건 이 소고기 국. 야, 그걸 바로 먹냐 이때고.
4: 아, 엄마 해주고 만데.
1: 맛있지.
4: 응, 이제 가야지.
1: 기다려봐, 이거 인증샷 찍을 거니까.
4: 인증샷.
1: 웃어라. 이거 엄마 보내줘야 되거든. 자, 자 이거 봐. 아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4: 그 뉴욕밖에 안 나오잖아.
1: 야, 너가 찍어.
4: 아, 보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1: 야, 빨리 데리고 찍어.
4: 웃어, 웃어.
1: 웃어. 아, 할 거 다 있다, 할 거 다 있어.
4: 아, 왜 이렇게 덥냐, 진짜. 펭귄 아이랄까봐, 이거. 가자, 가. 도리.

0: 선호. 야, 눈 빠졌다.
1: 야, 눈 빠졌다. 야, 렌즈 끼고 왔네, 또. 또 철에서 왔다, 또 렌즈 끼고 온 거 봐. 아유, 씨.
0: 자. 똑바로 붙이라.
1: 자, 네.
0: 아, 얼굴이.
1: 가, 가야지.
0: 야, 근데, 이거는 왜 안 치우는 거냐?
1: 뭐?

0: 술은 뭐해? 1년 뒤에 또 설치해야 되는데.
1: 아, 야.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너 남사스럽게 이런 걸 다 하고 있냐?
0: 왜? 나 혼자 파티하면 안 되니?
1: 달도 혼자 있겠다.
0: 그럼 너는?
1: 야, 나는 웨이팅 있어.
0: 생겼어?
1: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있었어.
0: 아, 아우. 뭐야?
1: 아우, 갑자기.
0: 아!
1: 아우!
0: 아! 아! 아! 아!
1: 아! 니 갖다 낼 때까지 낀다.
0: 아무 소리 자연스럽게 잘 끼네. 어? 진짜 낀다.
1: 껴봐, 껴봐, 껴봐!
0: 너 진짜 2분만 기다려.
1: 야, 어떤 사람이 방구를 2분 기다리고 껴.
0: 야, 야, 여긴 안 돼. 아.
1: 이야, 옷이 많네. 야, 이거 때문에 이거 놔줘.
0: 내 거야. 아, 입을 수 있으면 입어. 너 살짝 옷 입잖아, 어차피.
1: 야.
0: 뭐?
1: 야, 이거 내 거 아니냐?
0: 내 거야.
1: 내 이름, 어? 이거 내 거잖아.
0: 아, 똑같은 거 샀어, 누나 입는 거.
1: 참나? 왜?
0: 아, 사면 안 되냐?
1: 침대 좋은 거 샀니?
0: 뭔 좋은 거 사?
1: 야, 나무 그냥 이거 원목이야.
0: 근데 오동나무.
1: 오.
0: 아! 아! 야, 씻고 누워야 될 거 아니야!
1: 아, 야, 이선민. 야, 배고픈데 나가서 먹자.
0: 아, 엄마 반찬 가져왔잖아.
1: 아, 그거는 너가 알아서 먹고. 야야야야, 야, 뭐 먹을래?
0: 아, 집에서 먹자니까.
1: 아, 뭐 맛있어 여기. 야, 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좀, 어? 밖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니냐?
0: 족발?
1: 아, 족발 불 안 땡긴데.
0: 아니, 막창, 뭐... 막창, 막창.
1: 아, 막창 안 땡긴데. 아니, 뭐 맛있는 거 없냐고.
0: 포케.
1: 포케? 포케? 포케 싫어.
0: 아.
1: 와! 떡볶이 먹자! 서울 떡볶이!
0: 아, 그럴 거면 집에서 먹지 무슨 떡볶이야. 아, 아, 그거 정말 먹자.
1: 뭐. 자, 뭐 먹어. 아, 뭐, 일단 떡볶이 하나 담고.
0: 또.
1: 튀김?
0: 튀김?
1: 응. 아, 살찐데.
0: 이제 허리 둘레 보고 얘기해.
1: 야, 그러니까 살찐다고.
0: 그럼 누나 뭐 너 떡볶이만 시켜?
1: 아, 나 떡볶이만 먹어야겠다.
0: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먹지 마. 한 입만 하지 마.
1: 안 먹어.
0: 한 입만 하지 마. 얘기했어.
1: 저기요. 저 관리하는 펭귄이에요. 빨리 시켜. 배고파.
0: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볶이만 야, 먹는 거야.
1: 다들 나 몇 키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0: 몇 키로?
1: 나보고 50키로 같대. 너 요즘에 그 연기도 하더라? 거기 그 트와이스.
0: 트와이스의 다현 씨.
1: 맞아.
0: B1A4 출신의 진영 씨.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가 어떻게 껴?
0: 학생으로 낀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 그 역할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대한항공의 기본 영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내 작품이 나오는 거야. 어머나! 이 비행기에도 내가 나오는 거야. 그때. 아유,
1: 우리 손이 다 컸다, 진짜.
0: 근데 그때 눈물이 나가지고.
1: 야, 비행기에 너가 나와?
0: 비행기에 내가 나와.
1: 대박이다.
0: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성적이 좋은 영화였으면, 비행기에 없었을 거야.
1: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작품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저기 가져온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무려 대학생이면서
0: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넓혀가는 거지, 나도.
1: 그래요?
0: 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
1: 야, 그러면은 코미디 연기랑 그 일반 그 영화 연기랑 한번 좀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한번 해볼래?
0: 일단 정극으로 따지면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이게 정극이야.
1: 아, 이게 정극이야?
0: 이게 정극이었어.
1: 어어어.
0: 코미디를 본 거야?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극이었고. 자, 자, 코미디언은?
0: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봤자.
1: 야! 야! 이건 그냥 다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
0: 어떤 포인트에서 웃었어?
1: 아니, 설득. 설득력이 있네. 너 야, 연기.
0: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느낌이 웃었지, 누나? 방금 이 행위는 최민식 선배님도 못할 거야.
1: 와.
2: 야, 나 주문해서 떡볶이랑 튀김 드릴게요.
1: 야, 예.
0: 맞습니다.
1: 야.
0: 와. 누나, 요거는 같이 먹는 거니까 중간에 놔두고, 요거 내 거니까 여기 놔둘게.
1: 오, 너 뭐 많이 시켰다.
0: 자, 먹어, 이제.
1: 야, 맛있게 먹어라.
0: 아, 맛있게 먹어.
1: 와. 어우. 야, 이거 점도 많아.
0: 내가 먹어볼게.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1: 야,

0: 아니, 너가 해줘.
1: 튀김도 소리가 중요하거든.
0: 그치, 그치.
1: 내 인생 마지막 한 점.
0: 어머.
1: 우와! 바닥까지 하냐!
0: 뭐라고?
2: 야, 넌 그것도 틀려?
1: 바닥. 바닥바닥이나 하지 마.
0: 이게 소떡볶이구나.
2: 와.
0: 맛있냐? 한번 줘봐.
1: 장난하지 마.
0: 아니, 장난이 아니고, 줘봐.
1: 뭐를?
0: 줘보라고.
1: 자.
0: 방금 먹은 거.
1: 아니, 뭐.
0: 아니, 줘보라고.
1: 어, 누나가. 어? 야! 내 거냐! 한 입만 하지 말라 했지?
0: 어, 맛있네.
2: 야, 그리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야.
1: 니께, 아. 어?
2: 니께 내 그래. 거고, 니께 내 거고.
1: 아니, 내 건 내 거고,
2: 니 건
1: 내
2: 거고. 니 건 나 건 나 거라고.
1: 니 건 내 거. 내 거. 아!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아! 김머리! 마지막이!
0: 야, 됐고, 이거 먹고 우리 노래방 갈 거다.
1: 아, 뭐 노래방이야.

0: 그도 참아야 했다.
1: 그동안 내 눈을 만나 힘이 들.

0: 내 파트잖아.
1: 아, 좋았다. 아.
0: 아니, 내가 그거 부르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야.
1: 아, 됐어. 이제 내 차례야.
0: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근데?
1: 참을 수가 없다. 아. 내 마음.
0: 아,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 아니, 소리 이거 음정 낮춘다는 거 미안해, 누나.
1: 거기랑 취소랑 멀 텐데?
0: 아니,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잘못 눌렀다니까?

0: 느낌 있는데? 예. 따라와 들어와. 나 이런 식으로 지켜 못해 지금.
1: 아니, 어디 갈 건데?
0: 아 따라와봐. 누나 살 좀 빼야 돼. 자 일단 어깨부터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응? 풀다가 좀 심심하면 이렇게 엄발라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
2: 응.
0: 보고 있냐고.
1: 어, 빨리 해.
0: 자 해봐 누나. 누나 빨리 와서 해봐.
1: 아 너나 해.
0: 아 빨리 해봐. 운동하기 전에 이게 스트레칭 해야지 안 다치지. 아... 그거 말고 내가 어깨 푸는 방법이 있거든?
1: 못하는 건 이게.
0: 아 섀도우 복싱 이런 말이야 이렇게. 응? 자, 자, 자, 하이, 자, 자, 아, 자, 하이, 어깨 풀리잖아 이렇게.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더 스텝을, 그렇지. 어깨 다 풀리잖아.
1: 아 힘들어.
0: 누나가 문제가 뭔지.

0: 이제 알아?
1: 뭐?
0: 하체가 너무 얇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금 너무 얇잖아.
1: 아, 난 장점이야 이게.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러다가 바로 종아리 부러질 수도 있어, 일로. 열지. 하이! 하이! 흥! 하이! 바! 바! 흥! 하이! 잘하네, 그렇죠. 둘, 셋, 뭐 줄까? 자, 흥!
2: 하자!
0: 하자!
2: 하자!
0: 하자! 하자! 자, 어머님들이 지금 응원해 주자는구나. 흑자!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흑자!
1: 감사합니다.
0: 우리 누나 잘하죠?
3: 잘하죠.
1: 아, 감사합니다.
0: 흑자!
1: 흑자!
0: 흑자! 오, delicious. 네.
1: 아, 언제 끝나? 하루 종일 하겠네, 진짜. 아, 여기 가자, 이게 빨리.
0: 뭘 가, 마무리 해야지.
1: 뭘 또 마무리, 아까 이게 마무리되네.
0: 모자라.
1: 뭐가 모자라?
0: 아, 나 운동 좀 할게.
1: 어, 너 진짜 모자란 것 같아, 진짜로.
0: 네. 쯔, 헛쯔, 헛쯔, 헛.
1: 여보세요? 엄마. 뭐 하고 있냐고? 하고 있어. 갈 거냐고? 나 지금 집 갈 거야, 엄마. 가서 봐. 어우. 쟤는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어? 아니, 무슨 고릴라 같아. 아, 잠깐만. 사실,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신경 원장님? 시켜줘. 피부과 VIP.
4: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 여행이 방송됩니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0: 너희가 계속 랜디언들을 캡처하고 다니는 건 곤란해서 말이야. 거의 다 했는데. 채, 급한 대로 써볼까?
1: 너는 대체 누구야?
0: 내 이름은 라온. 대한민국의 랜디오. 뭐 비슷한 거지. 그럼 또 보자고.
1: 소매가 여길 봐. 우리가 잡을 랜디온들이 남아있는 건 이 정도뿐인가? 라온은 원래 처음으로 개발된 랜디온들의 프로토타입이야.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폐기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랜디온들을 되찾는 것만 생각하자. 서둘러 돌아가는 거야. 우리들의 출발점,

0: 슬슬 기다리던 것도 질리던 참이었어.
1: 그냥 다른 랭기언들이 돌려줘.
2: 야, 딱히 너희들 것도 아니잖아. 뭐 좋아, 그럼 승부하자. 마침 나도 나머지 랭기언들이 필요해서 말이야.
1: 이전까지 잡았던 랭기언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 게다가 저건 단순한 춤이 아니라
0: 리듬 게임이니까 놓치지 마.

0: 근데 너희 좀 치사하지 않아? 이쪽은 혼자라고. 혼자?
1: 계속해서 게임을 바꿔드는 쪽이 더 치사하지.
0: 자, 그럼 이번엔 이거다. 이걸로 한 명씩 상대해주지.

0: 일단 슈퍼 속으로 쫓아.
1: 짜이통. 계속 피하기만 하다니. 랜드마블 랭킹 1위라 해서 기대했는데. 결국 다른 가족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보지. 찾았다. 겨우 이 정도로?

0: 그래도 이제 저 녀석에게 남은 게임은 없을 거야. 우리들의 승리라고.
1: 뭐 확실히 이제 남은 게임은 없지. 물론 다른 가족들도 모두 이겼을 때의 얘기지만 말이야. 게임에서 패배하면 캡처당한다. 너도 알고 있지?

그러면 게임을 계속해야겠지? 게임을 포기했으니 나머지 랜디온을 받아갈게. 뭐 굳이 쫓을 필요는 없겠지. 데이터는 이제 충분하려나? 슬슬 시작해볼까?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입쉽게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우리 다 비주얼로 뽑았다고.
4: 아 진짜?
3: 딱 티 나죠? 얼굴 지금 괜찮아요?
4: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지금 벌써 좋아.
1: 왜 이렇게 신나는 거지? 저희 오늘 진짜 캠핑 가는 거 맞죠? 아, 아 진짜요?
2: 아, 나 진짜 캠핑이 너무 좋아하는데 잘 됐다.
3: 정인 언니!
4: 우와! 아, 까먹은 거 아니야?
3: 얘들아!
1: 얘들아, 텐트 칠 준비 됐지?
3: 텐트? 근데 나 환소민도 어떻게 치냐? 나 이번에 진짜 못 도와줄 것 같아.
5: 너 그럼 뭐 하러 왔어?
3: 나 걸으러. 나 걸으러.
2: 형.
6: 야, 형, 중증 장애인이야. 여기서 장애 연차가.
2: 나도 중증 장애인.
3: 나도 중증이야.
5: 너네 한번
1: 이거. 애들아, 우리 캠핑 가는 거지. 기대 안 되는 거야?
6: 근데 나 솔직히 기대만큼 걱정이 돼.
3: 나는 근데 기대되긴 해.
1: 아니, 재웅이가 캠핑 전문가래.
3: 어? 아, 진짜?
5: 아니, 오늘 옷도 뭔가 캠핑장 사장님 같지 않아?
2: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어. 아메리칸 스타일, 넘버 스타일.
5: 아, 그러니까.
2: 자, 홍윤이 형 스타일 옷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5: 왜 안
2: 왜냐하면
5: 돼? 아, 녹아.
2: 이제 분명 하다가 녹아버려요. 아. 너무 멋진 겨울에 비가 오면 다 젖어요.
3: 지금 나는 아,
2: 바지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위에는 합격. 제 베스트는 정인 누나예요.
5: 기대 치르려고 아주.
7: 연말에 왜 캠핑을 가자고 한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왜?
1: 저는 나윤이랑 아직 재웅이가 덜 친해서 두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
3: 아, 우리 근데 안
2: 누나
3: 친하였나?
2: 우리 이미 친한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인 근데 되게 정말 멀어. 페어플레이 하고 있거든요.
6: 그러네. 근데 아, 둘이 아, 친해질 새가 없긴 했어.
7: 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5: 오, 네.
1: 뭔데, 뭔데, 뭔데? 뭔데?
2: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 저건가? 아, 저건데?
5: 아, 이거 뭐야?
2: 뭐야, 뭐야?
3: 차박이에요?
1: 뭐야?
3: 차박?
8: 위에가 뭐가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차 캠핑인가 보다. 차박인가 보다.
1: 완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차가 없잖아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박은 생각을 못했어요.
6: 일단 거기서 마음이 한결 났어요. 차가 들어오는데 신데렐라 호박마차처럼 너무 이렇게 멋지고 든든하게 느껴져서 이거라면은 내가 그래도 할만하겠다.
7: 자, 여러분! 차가 차이가 있어요.
5: 차가 있다고?
2: 전다, 전다. 전다. 여기 깨끗하고 여기 더러워요.
5: 차 남바가 다릅니다. 자.
7: 팀을 짜야 돼.
5: 어.
1: 이동은 아무래도 원조 남매와 친해지길 바래. 이렇게.
7: 둘둘?
1: 네.
7: 둘, 둘. 자, 아, 그러면 대표잖아. 데이바이버로 차 고르기.
1: 아, 차 고르기.
2: 누나, 누나
6: 여러분, 되는 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이거 지팡이 좀 나가겠습니다.
3: 아, 오케이, 누나들.
7: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세요.
3: 근데 언니는 봐도 모르잖아. 언니 봐도 모르잖아.
7: 야,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2: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6: 자기 가지고 왜 날 때를. 아니.
3: 이거!
2: 괜찮아.
1: 아, 괜찮아.
3: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5: 난 뭔 차인지 모르겠어.
7: 어떻게 걸어? 잠깐만, 잠깐만. 야, 내려와.
2: 뭐, 좋은 거야?
3: 뭐야?
2: 아, 잠깐만.
3: 야, 우리가 감성이네.
5: 와, 누나, 이게 집이네, 안에 거의.
1: 어머. 얘들아, 우리 새로운 한 페이지를 위해서.
3: 우리의 연말을 위해서.
5: 안 다치는 캠핑이 되면 좋겠다.
2: 나는 너가 되를 위하여.
6: 가자.
2: 가자, 가자, 가자.
5: 가보자. 운전석으로 모시면 되죠?
1: 아, 제가요?
6: 아, 네.
1: 아, 네.
5: 야,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8: 알았어, 천천히 가, 오빠.
5: 간다.
8: Let's go.

0: 캠핑이랑 캠핑. 아휴. 벌써 또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
1: 그래도 나는 이 차라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0: 차로?
1: 차, 어.
0: 아.
1: 차에서 자는 거잖아.
0: 그치.
1: 진짜.
2: 봐라, 이게 세비고 3년이다.
0: 와, 여기요?
1: 어, 여기야. 여기 봤어? 오면서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0: 어, 맞아, 맞아.
1: 오,
0: 우리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1: 어.
3: 와.
1: 어, 너무 좋다. 와,
0: 진짜
1: 설레.
4: 와, 자연 느낌이 확 난다.

0: 도착했습니다.
1: 겨울을 즐길 준비 됐어?
2: 우와! 캠핑 사장님이세요?
0: 아, 그러면 몇 명이세요?
1: 비주얼이 네, 캠핑존 오늘 사장님이신데.
3: 예약하셨죠?
4: 언니, 뭔가 탐내 나나? 탐내? 우와, 여기 봐!
5: 우량이 느껴져요. 와.
4: 와. 나무 쭉!
1: 여기 맞아, 여기 맞아.
3: 아, 좋다.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니, 저희 오늘 4시 오늘 1박 좀 해보고 싶은데 자리 있을까요?
7: 아, 그럼요. 네. 이쪽에 그
5: 좋은 자리 좀 추천해주세요.
1: 자, 어디다 댈까?
4: 오빠, 여기랑 여기 내자.
1: 내가 네 앞으로 간다.
4: 어? 재웅아, 여기.
5: 재웅이는 여기래.
4: 여기, 재웅이 여기. 들어오세요.
5: 오세요, 오세요.
4: 오세요. 오세요. 더 오세요.
1: 우리 위에 열어서 한번 해보자.
5: 아, 이거를 반대로 해야 돼.
3: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1: 왜?
5: 반대로?
3: 한꺼번에 이렇게 아니구나. 일단 이거 한번 해봐봐. 해보고 나오. 간격이 나오니까.
1: 아, 이거 맞네. 우와, 이거. 아!
5: 일단 정인이. 빼, 일단 빼.
1: 정인이 저기 끝에 가. 아, 누나, 이거 봐봐.
5: 어떻게 하는 건데?
1: 여기 빨간 걸 누르고 있어?
5: 내가 누르고 있어?
1: 아니. 이렇게 눌러.
5: 이렇게?
1: 그렇게 눌러.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열려. 얘, 옆에 있는 거 얘가.
5: 이거 누르고.
1: 그 손으로 누르고, 누르고 이 손으로 열어. 이러고 있어. 나 반대편 열게. 아, 진짜. 아, 오!
5: 아, 열렸는데.
1: 열렸네? 아니야, 이거 빠져. 이거 빠질 수 있어. 빼봐. 빠져.
5: 잠깐만요. 이게 뭐야, 근데?
1: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5: 왜 이렇게 물기가 있지?
1: 햇빛 가리게. 아.
4: 평탄화를 먼저 하자.
3: 어?
4: 평탄화.
3: 이게 뭐야?
4: 평탄화를 먼저 하자. 맨 뒤로.
3: 이게?
4: 맨 앞으로. 그리고. 오. 얘는 뒤로.
3: 네.
5: 얘들아, 어? 이거 이렇게 쭉 펴지거든? 근데
4: 이거?
5: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붕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4: 어닝이.
5: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지. 합쳐서
3: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처음부터 말 들으라고 했잖아.
1: 너 그 얘기한 거구나.
3: 반대로 해야 이렇게 해야 될까.
1: 난 무슨 소리 하나 했네.
3: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반대로.
5: 아니 이걸 봤으니까 얘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3: 아니, 그럼 이거 따로 어디... 바꿀 거야? 우리 따로 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
4: 조금 더 여기 더 틀어야 돼. 여기.
5: 아니 오늘 안에 지금 뭐 하겠냐고.
4: 오빠 살짝 왼쪽.
5: 와 진짜 오늘 어떡하지? 오늘 뭐 텐트 치다가 그냥 하루 끝나겠는데?
4: 아 그래?
5: 근데 이게 다리 잃어버렸어요. 다리 찾아주세요.
4: 다리요?
3: 맞아?
5: 잠깐만. 다리.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리요? 옆에 텐트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1: 아,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5: 그래.
1: 엄청 잘 치셨다.
5: 여쭤보자.
1: 가서 내가 같이 한번 가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1: 선생님 저 너무 이뻐요.
5: 와 멋져요.
3: 잠깐만 내가 어디서 아닌가?
1: 언제 뽑으셨어요?
3: 진짜
1: QR5 알죠? 아 대박이네.
3: 근데 잠깐만 내가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좀 낙이 있어.
5: 유명하신 분이세요?
3: 내가 좀 유튜브 아니 캠핑에 좀 좋아하신 분은 좀 아시긴 하는데 혹시 맞죠?
5: 맞아요.
3: 제가 진짜
1: 맞아요.
3: 제가 좀 봤었거든요.
5: 그러셨는데? 어머 반갑습니다.
4: 진짜로?
5: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저희만 이렇게 내버려.
5: 그래요 맞아요.

0: 캠핑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엄청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구세주. 캠핑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1: 아 진짜?
0: 무조건 나와.
2: 그러면은 저희 텐트도 무조건 좀 봐주실래요?
3: 아 네, 한번 진단. 근데 저도 저희는 처음이어서. 근데 저는 저렇게 안을 한번 꾸며보고 싶긴 했었어요.
0: 맞아요. 봐봐요. 나도 처음이에요.
2: 한번 텐트로 가는 걸로.
3: 아 우선 가보는 걸로. 네.
1: 수고 부탁드릴게요. 가자.
0: 가시죠.
2: 제가 안내 보행을 해드릴게요.
3: 아 감사합니다.
2: 시간장애인이긴 한데.
3: 어, 네네. 안내
2: 보행. 아
0: 근데 이게 뒷모습만 봐도 어두워.
2: 진단 결과를 알려주세요.
3: 우선 이거를 다시 넣은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벌린 다음에 할까 봐요.
1: 진짜요?
3: 네, 왜냐면 이거랑 이거 지금 맞다 한 다음에
2: 하나를 세우고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를
3: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끼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1: 아, 나 누운

0: 다들 거리감 각이 너무 없다. 거리감, 아니, 차를, 아니, 너무 붙이거나, 아니, 너무 이제 멀리 이제 해서 우리가 그걸 수습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1: 왜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2: 저희 근데.
1: 캠핑, 보통 뭐 해요?
2: 원래 캠핑 와서 뭐 해요?
0: 불 피우나?
2: 불도 피우고, 근데 여기 네. 안쪽을 살짝 좀 정리를 해놓고, 아. 네. 그래야지 앞에서 놀고 했을 때 들어가서 딱 아늑하니까, 아. 내부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0: 순서가 다 있구나.
2: 좋은데요?
0: 일단 평탄함을. 네.
2: 오. 오, 좋은데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따그랗다. 아, 진짜 제대로.
0: 역시 이란님.
2: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4: 어, 그 이게 뭐예요?
0: 맞아, 그거 식탁, 식탁이지 않을까?
2: 루프탑 텐트 같은데.
0: 맞아, 맞아, 맞아. 오! 오!
4: 어, 됐어, 됐어.
0: 오, 몰랐다. 오, 대박.
4: 짜잔. 오! 우리 팀으로 갈게.
1: 텐트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2: 어, 나도.
1: 그렇지.
2: 훨씬
1: 나아. 차박을 안 해봤어요.
2: 어, 저 차박 처음이에요.
0: 어, 그래요?
2: 제 인생. 근데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1: 이란이 몇 번째 차박이세요, 오늘 인생에?
2: 뭐요? 막 세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4: 아니요.
0: 그럼 그렇게.
2: 뭐예요?
0: 뭐예요?
4: 감사합니다.
0: 막내, 막내.
2: 갖고 온대, 갖고 온대.
0: 어, 무거워?
4: 어, 무서운데?
2: 오늘 이 메뉴를 보고 같이 지내실지 안 지내실지 결정을 하신대.
0: 우리가 요리를 해서 드리자.
2: 그럼 제가 여기 고기에 어울릴만한 조리 도구를 하나 갖고 올게요.
0: 어?
4: 진짜요?
2: 네, 잠시만 계세요.
0: 네.
2: 우와, 뭔가 있나 봐.
4: 아, 그
2: 캠퍼들 사이에서 또 고기 굽는 그게 있나 봐.
0: 설마.
4: 내가 방금 말하는 게 소고기인가요?
2: 잠깐만, 잠깐만. 근데 저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에 좀
0: 뭐예요, 뭐예요?
4: 그래, 이거지. 이거지. 밥에다가
1: 뭐예요?
2: 네, 이거 넣어가지고
0: 네, 된통
4: 고기 넣고
2: 이거 싸서 그대로 불에 넣어가지고 익혀먹을 거예요.
0: 맞아.
1: 빛나 이 직통을.
2: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다.
0: 야, 캠핑 차박도 어려운데 그냥 텐트 치는 거는
5: 그치.
0: 훨씬 어렵지.
5: 텐트
0: 너
5: 치는 거 어렵지.
0: 텐트 쳐봤지?
5: 어, 쳐봤으니까 그만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처음 해본 사람들 있잖아. 진짜 안 돼.
2: 홍윤아!
0: 든든하지
2: 않냐?
0: 나윤아!
2: 어? 잠시 시간 되니?
0: 어? 잠깐만, 우리 되니? 지금 손이 없어.
2: 아, 그래?
4: Bye.
2: 손이 나는 Bye. 있는데.
4: Bye.
2: 어떡하지? 홍윤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손이 있으시면 이거를 혹시 뜯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물기가 있어가지고 쭉 찢으면 되는데.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회는 따뜻해요. 오, 따뜻한 물이 나왔네.
0: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네모답게?
5: 이렇게 네모. 이렇게 겹겹겹 쌓이는 거.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여기.
0: 어, 아니, 여기에 쌓아달라고 하셨는데, 대장님이?
5: 어?
0: 여기에다가 쌓아달라고, 예쁘게.
5: 아, 이렇게 겹겹겹 쌓이는 거.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네모.
1: 근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호일이 잘 그게 들려나와?
2: 근데 이게 그냥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딱 묶어야 될 것 같아.
1: 그러니까 맞아, 묶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2: 이렇게 한 번만 되나? 일단은 해보고. 근데 이게
1: 대장님 이 정도 많으면 될까요?
2: 네.
1: 오케이.
2: 그 위아래 고무줄 같은 거 없는데 거기 넣어도 안 빠질까요?
1: 그냥 잘 이렇게 들어야겠죠?
2: 그 아니면 통으로 그냥 다 쌀까 봐요. 네.
1: 그냥 꽉꽉 약간 부셔 넣어요?
2: 네, 꽉꽉 넣어요. 먹어본 거 맞죠? 저요? 먹어봤죠. 아, 맛있어요. 전 여기다가 그거 넣어봤어요.
1: 뭐요?
2: 이것보다 좀 더 큰 그 대나무 통에다가 그 닭 넣었어요.
1: 닭? 닭이 얼마나 들어가요?
2: 닭 작은 거, 삼계닭이에요.
1: 아, 진짜? 네. 이거 많이 안 들어간다. 하나 겨우 들어가네.
2: 그러네요. 장작을 조금 팰까 봐요.
0: 오, 패야 돼요?
2: 네.
0: 대박. 어,
2: 다른 거 해야 되나?
0: 얇은 거,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오, 깼다, 깼다.
2: 됐다.
0: 오.
4: 아싸, 아싸.
0: 오, 잘한데? 오,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오! 오! 나이스! 아, 쉬세요, 쉬세요.
2: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어제 남겨놨어요.
0: 뭐예요?
2: 어,
0: 뭐예요?
2: 이거는 자작나무 장작인데.
0: 우와, 우와
2: 이거 진짜 잘 타거든요.
0: ASMR 용이잖아요.
2: 네, 진짜 잘 타요.
0: 이따가 우리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2: 네.
0: 그때?
2: 아. 그리고 요거, 요게 되게 잘 타거든요.
0: 아,
2: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0: 네. 오, 얘가 오징어 같다.
2: 네.
0: 우와. 대박.
2: 이것도 언니 장작이에요? 이게 이거 껍데기예요.
0: 아, 자작나무 껍데기.
2: 자작나무 껍데기. 불의 방향을 이렇게 위로 솟구칠 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0: 아, 요 방향대로?
2: 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0: 네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쌓으면 불이 못 올라오잖아요.
0: 네네.
2: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좀 약간
0: 아 약간 요런 모양
2: 네.
0: 아,
2: 오케이, 요런 오케이. 모양으로 좀 쌓아주면 돼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2: 이렇게.
0: 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2: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0: 네.
2: 이게 방수 성량이거든요.
0: 방수?
2: 아
0: 오, 냄새는 나. 났다.
4: 오!
1: 오!
0: 오, 오 발이 좀.
1: 달라, 새낀 게 달라.
0: 오, 불이 신기하게 오,
4: 이게,
0: 붙었어.
4: 이게 불이 안 꺼진다.
0: 아, 근데 우와. 굉장히 빨리 타네. 우와.
2: 아래에다가, 아래에다가 넣어주고. 지금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좀 올리고 있어요. 화력을.
0: 어, 지금 근데 불이 있어요?
2: 이 안쪽에 있어요.
0: 언니, 아. 냄새 나, 혹시?
2: 이 냄새는 나는데 어, 불은 안 냄새. 보여.
5: 근데 이거 생각보다 불 피우는 거 진짜 어렵지 않나?
2: 네. 지금 자작나무
0: 깨져가지고 이거
2: 소리 들려.
1: 아 이게 자작나무 소리예요? 자작자작.
2: 여러분 들어갑니다.
0: 와, 와 들어간다 들어가는 네. 거 보자.
5: 들어가요? 맛있겠다.
2: 어, 어 바, 불이 없어졌어요?
1: 와.
2: 어 들어갔어?
1: 어 구덩이 들어갔어.
2: 우와 맛있겠다.
5: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 이거를 끼워야 될 때.
1: 캠핑의 계절은 언젠가요, 대장님?
2: 겨울이죠.
1: 아, 겨울이에요? 어. 왜 겨울이에요?
0: 아, 근데 겨울이라는 말 알 것 같아.
2: 아, 미쳤어! 아!
0: 뜨겁고 약간 탄 냄새가 나는데 추운 코,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코를 딱 지나갈 때 그게 너무 좋아.
2: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5: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 여름에 하잖아. 더워.
2: 땀 흘려. 벌레, 모기 있고. 근데 혼자서 주로 해요, 캠핑을?
0: 네, 혼자서 많이 해요.
2: 어제도 혼자 있었고.
5: 근데 저도 유튜브 보니까 거의 다 혼자 찍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5: 근데
2: 맞아요.
5: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안 심심한가? 약간 싶기도 하거든요.
1: 아~
5: 가끔씩 뭐 남자친구랑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던 그런 생각 없었어요.
2: 아 근데 약간 그 혼자 가면 보통 이제 여럿이 가면 2박 3일 정도의 느낄 정도의 느낌을 혼자 가면 1박 2일에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그 여유가 엄청 생겨서 같이 가도 물론 즐거운데 이제 뭔가 여유 있게 이거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는 게 되게 좀 풍성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0: 진해지는구나, 농도가.
2: 네, 진해져요. 네.
0: 제일 큰 매력은 뭐예요?
2: 제일 큰 매력이요? 제일 큰 매력은 약간 멍 때리는 거?
1: 근데 맞아요. 저 진짜 그거 공감되는 게
5: 똑같아요.
1: 저도 오면서 머리가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치유되는 느낌? 이게 뭔가 비워지면서
5: 맞아.
1: 단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5: 맞아.
1: 뭔가
5: 되게
1: 깨워요.
5: 몸이야.
2: 그리고 막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하나 하나. 어, 근데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고기가 다른 것 같아요.
0: 네.
2: 우와. 얘들아 지금 네? 대망의 순간이야.
0: 지금 흑살이 살짝 보였거든?
2: 미쳤어?
0: 어, 그 뚜껑이 까져가지고. 와, 미쳤다. 와, 냄새.
1: 어, 잠깐만.
6: 좋아해가지고.
7: 저것도 먹고 싶긴 해.
1: 와, 야, 이거.
8: 아우, 이번에 미쳤는데? 이번에 미쳤는데?

0: 야, 이거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1: 아, 진짜 보쌈 같아요. 먹어봐. 먹어, 나도 먹는다.
2: 아, 우리 막내.
1: 우리 막내 한점 먹어야
2: 돼.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되어 있어요.
3: 여기요.
1: 와.
4: 아, 진짜 맛있다.
2: 맛있어.
1: 미쳤다. 이게 두꺼운데 고기가 안 질겨.
4: 야, 우아. 너 빨리 먹어라, 야.
1: 그 굉장히 비싼 그 고깃집 산장 이런 데 있죠? 거기서 먹는 것 같은.
2: 진짜 맛있어. 이거 두꺼워서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다 익었고.
1: 이 고기는 진짜 수육 같기도 하고 보쌈 같기도 하고 근데 겉에는 또 그 삼겹살 이렇게 구운 것처럼 바삭바삭하고 신나와요 지금.
5: 그 고기 한 점 딱 먹었을 때 그때가 진짜 최고. 캠핑 이래서 하는구나.
4: 이거 두 점이 남았네.
2: 재웅이 안 먹었어.
0: 그러니까 아, 먹을까요?
2: 재웅아 쌈장 찍어 먹어.
4: 이건 태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남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욕심의 말로입니다. 입안이 터지는 이거를 한 입만에 두 개를 한 입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2: 맛이 없다.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4: 나 이거 소 아닐 것 같은데?
2: 굉장히 맛있고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 맛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제작진.
1: 근데 전에 캠핑 해본 적 있어요?
2: 일단 우리 셋은 없고 아. 재용이만 좀 많이 해본 편이고.
1: 아.
2: 뭐 해볼 생각을 별로 흥미가 없었어? 아니면 그냥 해볼 생각을 안 해봤던 거니까? 나는

0: 근데 진짜 반반이었던 게 두려움 반, 그리고 설렘 반이었는데, 집 나오면 고생한다. 집순이로서. 큰 프로텍터로서. 그런 게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안 보이니까, 캠핑이라는 거는 뭔가 계속 펼치고, 치우고, 펼치고, 치우고, 나르고, 이동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겨울 낭만이잖아.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그런 설레는 마음도
1: 그럼 다음에도 다 같이 가자.
0: 언니가 있어야 될것
1: 갑시다.
0: 같아.
1: 그러니까 언니 없으면 사실
0: 오늘 같이 쓰고
1: 망할 것 같아요.
0: 언니 근데 차박이랑 그냥 캠핑이랑 이런 또 캠핑만의 매력이 달라?
2: 좀 다르지 아무래도.
3: 진짜?
2: 차박은 좀더 몸도 좀 편안하고 좀더 아늑한 느낌의 그런 뭔가 그런 게
4: 진짜 내
2: 있으면
4: 시운성 빨리 끝나고
3: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0: 맞아.
3: 몸이 편한
0: 아니
3: 거
0: 근데 이 정도면
3: 이렇게
0: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편했어.
3: 엄청 빨리
4: 나도
3: 끝난 거야. 이런 다음에 엄청 빨리
1: 되게
3: 끝났어.
1: 빨리 끝나고.
0: 아니 텐트 쳤다고 생각해봐.
1: 생각보다
0: 이 겨울에 이 겨울
1: 생각보다 너무 빨리
0: 이만한 텐트
4: 그래도 우리
0: 쳤다고
4: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려해준 거야. 그만.
3: 누가 배려했어? 여기 누가?
5: 그래도 텐트 안 치는 거
3: 여기
5: 어디가?
3: 누가
0: 아 우리 제작진
3: 아 작가님이
5: 텐트 쳐봐. 그러면 하루 종일 빼미 해친가?

0: 친구를 초대를 했어.
1: 리오나라! 리오나라!
2: 야, 맞잖아.
1: 나 빼고 형이 너무 좋았네.
3: 진짜 찐. 대학교 때부터 알던 최준버.
4: 사랑합니다.
5: 당에 뭔가 이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친구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2: 와전나 고마워.
6: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3: 닭고기가 킥이다.
1: 와, 쫄깃쫄깃하네.
4: 쫄깃한 닭다리살이 나릿한 닭떡볶이.
2: 너무 잘 어울려.
4: 스테라 떡볶이.
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봄의 맛. 바지락을 캐기 위해 80여 가구의 동네 주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갯벌 위에서의 고된 사투.
5: 쟁일 바지락 캐는 게 보통 노하다가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7: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6: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하루 딱 4시간.

0: 그 주인공은 바로 제철 맞은 세발낙지입니다. 지금이 에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을 때.
1: 에이, 굴뚜마 잡으라. 이게 저래가.
0: 한편 산에도 귀한 봄의 맛이 찾아왔습니다. 비탈진 산, 고된 작업도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물 호산이.
1: 똑똑똑 소리 나다네 여기. 마음이 산해져요.
0: 하루 평균 200kg의 고사리를 채취하고 데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2: 왜 안 뜨겠겠어요? 참아야지.
0: 봄의 귀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 이맘때 꼭 맛봐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는군요.
3: 안녕하세요. 하이드에서 낚시 40년 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4: 여기서 배 타고 한 5분 가고 네. 작업은 한 4시간 하고 뻘이 좋으니까 발이 훨씬 길어요. 다른 데 낚시보다.
3: 모래시대에서 한 것은 낚시 발이 짧고 빨갛고
4: 여기는 갯벌이라 길고 부드럽다니 그
0: 하루 중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조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5: 좋아하세요.
0: 오늘 낚시잡이에 동행할 지인이 도착했네요. 곧바로 항구에서 배로 약 5분가량 떨어진 갯벌로 출발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낙지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6: 아버님 오늘 몇 마리나 잡으실 거예요?
7: 15마리.
8: 16마리 잡을 것 같아요.
0: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지는 고운 펄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먼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곧바로 낙지를 담을 등짐 바구니부터 챙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품.
4: 가래라고 낙지 파로 파는 거예요.
0: 이제 본격적으로 펄에 들어가 조업을 시작하라 싶었는데 또다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9: 어디까지 가야 돼?
4: 쭉 가야 돼.
0: 낙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한참을 수색하며 갯벌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갯벌. 뜨거운 햇빛까지 설상가상입니다. 낙지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잡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승대씨.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낙지 포획. 오호 정말 신기하네요. 이 허허벌판 펄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9: 손만 넣다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아니 근데 어떤 걸 보고 이거 찾는 거예요?
4: 낙지 구멍이 숨 쉬는 거하고 구멍하고 있어. 두 개 있는 거 보고 동글동글 맨질맨질 하잖아.
9: 예.
4: 얘가 풀하고.
0: 잘 보이시나요? 오래된 경력자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낙지 구멍. 하하, 일반인은 도저히 판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여름 날 뜨거울 때는 깊이 들어가고 겨울에 추울 때도 깊이 들어가고 지금이 제일 얕게 들 때예요. 봄, 가을이.
0: 봄이 되면 낙지가 산란을 준비하며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요.
9: 어머님, 이거 낙지구멍 아니에요? 개구멍이에요?
4: 개구멍.
9: 저 낙지구멍 같은데.
4: 아까 숨쉬는 구멍하고 숨쉰다고 있었잖아.
9: 예.
4: 거기다 찾으면 금방 구멍이냐. 구멍이, 낙지구멍이. 이게 동그래. 이런 구멍, 이런 막 기 들어가서 들라는 태중 나잖아.
0: 마치 기계로 뚫어놓은 듯 표면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낙지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펄 위에서의 수색.
4: 구멍이 찾기 힘들었고.
0: 잠시 후 또 다른 낙지 구멍을 발견한 승대 씨. 신중하고도 빠르게 손을 옮겨가며 진흙 속을 살핍니다.
9: 왜 거기 구멍을 옮겨가요?
4: 이제 파가는 거야. 여기까지. 어? 낙지 일로 가고 있다는데.
9: 바닥도 일로 가고 있어요?

0: 예. 낙지 그거 몰아가는 거예요?
1: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를 손끝으로 쫓아가는 중인데요. 드디어 오랜 시즌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낙지.
2: 이게 세발 낙지다.
1: 이맘때 가장 맛있는 세발 낙지.
2: 발이 훨씬 길잖아요.
0: 이게 왜 세발 낙지예요?
2: 적으니까 발을 길 뒤 낙지가 네. 적잖아. 한 입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1: 세발 낙지는 일반 낙지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인기가 좋은데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낙지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낙지. 헐석을 휘저으며 낙지를 찾아내는 작업자. 그런데 낙지가 사는 구멍은 눈으로 찾을 수 있다지만 대체 맨손으로 어떻게 헐석의 낙지를 잡는 걸까요?
2: 감각이, 손 감각이. 예. 그걸로 찾아 들어가지.
0: 거기 뭐가 있는데요?
2: 아니, 손 감각으로 하면 좀 희열한 기가 있어.
1: 오로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에 집중.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의 길을 잘 감지해 빠르게 낚아채야 하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온 힘을 팔에 모아야 하는 힘든 작업.
3: 그래, 진짜 그래.
1: 힘겨운 사투 끝에 낙지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2: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하면 이 낙지가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낙지 잡아 굴러갖고 용돈 쓰고 그랬지, 방학하면. 그때는 너무 도시락스럽고 나는 식당에서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입고 다녔어요. 점심 먹을 때.
1: 어려운 시절에도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주었던 고마운 낙지랍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에 가장 힘든 건 제작진.
0: 아니, 발이 안 돼요. 못 가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1: 가까스로 헐 속에서 빠져나온 극한 PD. 낙지 잡는 것보다도 힘든 직업이네요. 우리 PD, 체력 좀 키워야겠습니다.
2: 낙지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낙지 잡고 가서 작업하고 가서 한 두 시간 잠을 자야 돼.
0: 이렇게 하루에 갯벌을 얼마나 돌아다닌 거예요?
2: 네 시간.
0: 네 시간이요?
1: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낙지 조업. 걷기조차 힘든 갯벌 위를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 잠시나마 숨을 돌려봅니다.
2: 이거 농사하면 낙지 잡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20, 30만 원 번다 하고 자기들 다 키우고 여기서 낙지 잡아서 다 키우고 자식들 다 키우고 농사지어서는 자식들 대학교 보내기 힘들거든. 서울 같은 데서.
1: 허리, 발목을 붙잡는 갯벌. 체력 소모가 두세 배는 크기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2: 이러 빠져다니까 오래 못 견뎌. 나 낙지 잡으면 더이다 다리 막 아프니까 막 진통제로 살지.
1: 달콤한 휴식도 잠깐.
0: 고생 하시는 거예요?
2: 네, 시작. 시작. 또.
1: 물이 들어오기까지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
2: 힘디.
1: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낙지 구멍에 집중해 보는데요. 승대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2: 그럼 낙지 나가봤어.
1: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연이은 실패.
2: 이거 안 살아. 나가봤어.
0: 나갔어요?
2: 퉁퉁 소리 나냐. 소리가 빡빡이 했는데 소리 붕퉁 낙지 없단 소리. 구멍이 딱 맥혀있으면 빡빡하니 하는데.
1: 헐속 깊은 곳으로 도망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가래질까지 동원하는데요. 장시간 작업한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게다가 낙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2: 깊어.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 닿으려. 내가 들었는데. 손이 안 닿으려. 잡으면 이제 조금 뻗치 힘든지 모르는데. 못 잡아낼 때는 더 힘들지. 잡아내면 힘든지 모르는지.
1: 승대 씨의 속도 모른 채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바닥난 체력 때문에 펄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대 씨.

0: 듯이. 드디어 그토록 찾던 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에이, 굴구만 잡으려고 또 오래 걸려. 에이, 하얗게 깨라 힘드니까.
0: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면 수확이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잡은 낙지는 20마리가량. 귀한 몸값으로 대접받는 만큼 하루 일당은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1: 물 들어와보면 또 배 몰라 못 가보잖아요. 물 싸게 들어와보니까. 그 위험하지.
0: 바다 일은 욕심을 냈다간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작업 후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1: 기분이 좋지. 이제 육아 끝났을 게.
2: 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1: 쉬고 또 일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0: 낙지잡이로 바닥난 체력. 다시 낙지로 보충해 줄 시간.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세발 낙지. 갓 잡은 세발 낙지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다 위의 보양식입니다.
1: 배가 불러, 배가. 피곤한데 산다고 그러면 피로가 싹 풀려버려. 공기 좋으니까 좀 편해. 힘들어도 잡 생각이 안 들어요.
0: 이 맛에 또 바다에 나온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먹거리 골목에는 봄낙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제철 낙지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한 가게. 각양각색의 낙지 요리로 봄철 몸보신 중이랍니다. 낙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연포탕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3: 오야마미요.
0: 제철 맞은 귀한 낙지 맛이 어떤가요?
4: 이 맛이요? 어디다 내놔도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하고.
0: 하루에만 수백 마리가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단연 봄 보양식이랍니다.
5: 이건 세발 낙지라고 하는데 가는 세자를 써서 발이 가는 낙지. 그래서 세발 낙지라고 합니다. 다리가 엄청 길죠?
4: 예.
0: 봄 세발 낙지는 긴 다리만큼 맛도 영양도 더 깊다는데요. 무안 사람들은 봄철 이 세발 낙지를 안 먹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저도 꼭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5: 갯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타우린, 단백질 그런 게 많아요. 체력 회복에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0: 밀려오는 손님들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잘게 다진 낙지를 넣어 만드는 비빔밥.
6: 밥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낙지 너무 커버리면 낙지만 맴돌잖아요. 밥하고 어우러지게 크게 맞춰서 좀 잘라주는 거예요.
0: 각종 채소와 양념에 잘게 다진 낙지를 넣고 쓱쓱 비벼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낙지 돌솥 비빔밥이 됩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살짝 볶아내는 낙지볶음도 인기인데요. 한편 낙지하면 이 요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살짝 데쳐낸 낙지의 물기를 제거해준 후 막대에 돌돌 감아서 만드는 낙지 요리의 대명사.
6: 낙지 호롱국인데요. 지금은 나무젓가락 이용하는데 뭐 예전에는 볏짚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0: 매콤달콤한 양념을 슥슥 발라가며 잘 구워내면 낙지 요리의 끝판왕, 낙지 호롱구이가 완성됩니다.
7: 구매!
0: 낙지를 통째로 먹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7: 여러분, 이렇게 100개 갖고 여러분 물고.
0: 돌돌 돌려가며 먹는 재미까지 두 배인 낙지 호롱구이.
7: 안 떨어진 낙지.
8: 아, 맛있다. 낙지가 옛날에 들에서 소를 일찍했는데 소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가 바다라. 낙지라만 잡아다가 배추에 땀이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낙지가 최고라고, 최고.
0: 귀한 봄낙지로 사라졌던 입맛까지 벌떡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한편 제철 식재료로 바빠진 또 다른 곳. 새벽부터 푹 삶아낸 양지고기로 뭘 만드는 걸까요?
3: 저희 집 육개장 끓이는 그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재료들 중에서도 육개장의 식감을 책임지는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사리를 넉넉하게 넣고 차골 육수와 양념을 더해 푹 끓여줍니다.
3: 대파의 시원한 맛과 고사리가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참된 육개장 맛을 낼 수 있지 않나.
0: 육개장에 있어서 고사리는 맛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데요. 오랜 정성 끝에 드디어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깊게 어우러진 맛은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9: 육개장 나왔습니다.
0: 육개장과 칼국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식감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10: 파의 시원한 맛하고 고사리의 쫄깃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육개장.
11: 고사리가 들어가서 육수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0: 산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씹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고사리. 이른 아침부터 제철 고사리를 수확하기 위해 서둘러 산에 갈 채비를 마쳤는데요. 산을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바로 이 모노레일.
12: 야, 모노레일 한참 올라가야지. 그래 다니려면 힘들어.
0: 드넓은 산을 매번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했다는데요.
12: 2km.
2: 2km 올라가요? 네, 네. 시간은 얼마 걸려요?
12: 한 20분. 자, 출발합니다.
0: 귀한 고사리를 만날 생각에 들뜬 작업자들. 한참을 달려 드디어 고사리 밭에 도착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고사리 농사 20년 짓고 있는 김신용이라 합니다. 요사이는 고사리 철이어서 잘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고사리 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3: 이 고사리 끊을 때 연한 부분을 끊어야 돼요. 딱 끊으면 딱 맞죠? 이거 끊으면 안 끊겨요.
0: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위의 경계를 꺾어줘야 하는데요.
13: 이렇게 꺾어야지 삶으면 맛있어요. 네.
2: 지금 고사리 붓이 얼마나 넓어요?
12: 우리 7, 8만 평 되는데요. 고사 네. 있는데 한 2만 평 정도.
0: 축구장 약 10개 넓이의 고사리 밭. 넓은 산을 걸어다니며 고사리를 찾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12: 작년에는 3월 말부터인데 올겨 날이 조금 추워서 그런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요. 오늘 목표가 오전에 100km, 오후에는 저쪽에 저쪽 산에 저 있어요. 저도
13: 200km
12: 따입니다.
0: 한번 자리 잡으면 점점 넓게 퍼져나가며 군락지를 형성하는 고사리. 그냥 꺾으면 되는 쉬운 일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13: 꺾었잖아요. 네. 조금 더 어디 있나 쳐다보고 꺾고.
0: 고사리를 채취하면서 눈으로는 또 다른 고사리를 수색하는 만능 작업.
13: 아, 좋다.
2: 어떤 게 좋아요?
13: 네? 굵어서 이렇게 굵잖아요.
0: 줄기가 통통하고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은 고사리인데요. 고사리는 꺾을 때 꺾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채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12: 이거 놔두면 고사리가 안 올라와. 이걸 까줘야지 옆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야. 부드럽게 먹어야 돼. 잎이 베풀면 안 돼.
0: 고사리는 잎이 피기 시작하면 특유의 쓴맛이 강해져서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품이 될 만한 고사리를 일일이 걸어다니며 선별해서 채취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2: 대부분 고사리는 조금 경사진 데를 식재해놔야 식재하든지

0: 조성돼야지 고사리가 딱이야 좋아. 수확이 그래야 잘 비죠.
1: 습기에 취약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라야 썩지 않고 싱싱하게 클 수 있는데요. 고사리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힘든 환경.
2: 더덕이 많아요. 여기 이파리가 4개 나오는 게 더덕이고 지나가면서 이게 다 닿으면 더덕 냄새가 나요.
1: 겨울을 이겨낸 자연산 산더덕도 고사리만큼 귀한 선물인데요.
2: 아, 곱다.
1: 이야, 향긋한 더덕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2: 껍데기 안 빗기고 먹으면 훨씬 좋고 볶아 먹어도 되고 두드려서 양념해서 구워 먹어요.
1: 향긋한 더덕잎은 그냥 먹어도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3: 산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때요?
2: 이 보약이 산삼보약. 산삼보다 더 좋아요, 더덕이라서. 인삼보다.
1: 오랜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곤 한다는데요. 잔대와 명이나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0: 산인데 나무 다 베고 이런 약초 이런 걸로 그래 조성됐는데 불이 났어요, 여기.
1: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불. 상주에서는 여의도 3분의 1 면적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웠던 산불. 과마는 순식간에 소중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0: 고사리가 불 나는 데는 막 전부 고사리 같지라. 고사리 대단히 많이 번져요. 예, 그런 고사리가 돈 되니까 고사리 따고 전화 입었댔지.
1: 망연자실했던 시기. 새로운 희망처럼 고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약초를 대신해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0: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이제 마음이 잘해져요. 고사리하고 사내가 일을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잖아요. 이게 다른 거.
1: 어느덧 묵직해진 나물 주머니. 점점 쌓여가는 고사리의 무게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게다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3: 괜찮으세요?
2: 미끄러지도 자빠지고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1: 늘 위험이 두사리는 산속에서의 작업이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참 후 목표한 양을 모두 수확한 작업자들. 와, 양이 엄청나 보입니다.
2: 내 무게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 저 5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1: 수확이 끝난 후 이제야 한숨 돌려봅니다.
2: 아, 맛있다. 시원하다. 아주.
0: 마음이 기쁘죠? 항상 좋죠. 돈 벌어주고 건강 봐주고.
1: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4명의 작업자가 오전에 수확한 양은 총 200kg가량. 만족할 만한 양입니다. 한편 작업자들을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를 곁들인 삼겹살 구이. 일반 삼겹살 구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네요.
2: 이 고기 기름 나오는 걸로 고사리 볶아니까 맛있다고.
1: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고사리. 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오늘 산에서 채취해온 참죽나물로 전도 만들었습니다.
4: 산이 저기나 마트잖아요. 마트 나가면 다 있어요.
2: 어린들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자, 각종 약초를 넣어서 푹 삶아낸 수육도 등장. 잔칫집 버금가는 봄 요리들의 향연. 향기와 영양까지 가득한 봄의 진미들입니다.
4: 고기 먹어봐, 맛있나?
2: 아, 또 고사리 맛있겠네.
1: 입맛 없는 봄철, 군침이 절로 돕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고사리.
4: 너무 맛있다. 맛있다.
2: 진짜 맛있어요. 고사리가 돼지기름하고 같이 합쳐져가요. 고소해요.
4: 명절이나 제사 이런 게 돼야지 고사리를 먹지. 귀한 음식, 귀한 음식인가 봐.
1: 나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고사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작업자들의 특권이죠. 그날 오후 고사리는 채취로 끝이 아닙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한 배치기 작업이 필수. 수확 후 바로 데쳐줘야 상하지 않는다는데요.
3: 오늘 얼마 삶아야 돼요?
4: 한 200kg 정도 삶을 거예요. 4시간 정도는 이걸 삶아야지. 이걸 다 삶아야지.
1: 팔팔 끓는 물에 일정량을 넣어서 뒤집어주며 잘 데쳐줘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4: 김이 부렁하면은 만져보면 알아. 사람 이해가 이제 만져보면
5: 손으로 이렇게 몰라서
4: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고 그냥 말려봐야지 이제 몰라가면 이제 다 됐다 하고 씻어가지고 놔둬도 이게 또 불어. 아주 여기서 물컹하게 삶으면 돼.
5: 자국이 나지요. 이런 몰라한 게.
1: 손으로 눌러보며 감각으로 대칭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
3: 안 뜨거우세요?
4: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1: 얼마나 데치느냐에 따라 고사리의 식감이 좌지우지 된답니다.
4: 고슬고슬하게 고사리인데 이게 물고기가 퍼져 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좀 고슬고슬한 그런 게 그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고사리지.
1: 데친 고사리는 바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건조하는 고사리. 통풍이 안 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잘 널어줘야 한답니다.
3: 어머니 이제 이거 얼마 말려야 돼요?
4: 이거요 3일.
6: 3일이나?
4: 오늘 그러면 3일은 말라지 바싹 말라요.
1: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뒤집어주며 잘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보듯 잘 관찰해야 좋은 품질의 건고사리가 됩니다.
4: 이제 솎아줘야지. 딱 붙으면 안 돼. 흔들어주면 바람이 술술 치고 올 잘 말라요. 이러면.
1: 수확하고 데치고 말린 과정까지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사리를 일일이 골라내는데요.
4: 고사리가 절당할 때 따야 되는데 안 따고 이거 폈잖아. 이퍼리 항날 때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어놔두면 제품이 안 돼. 이 딱딱하잖아, 이봐. 막대기가, 이거 틀리죠? 이런 거는 못 써.
1: 수십 년간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일. 하루 종일 고사리와 씨름하느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4: 이런 대로 해가지고 집에서 뭐 먹든지 해야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거 안 먹잖아요.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은 찌끄레기 먹지.
1: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조해야 고사리 맛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군요. 3일 후 완전히 마른 고사리를 걷어들이는 날, 건 고사리는 보관이 쉬워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3: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4: 여기 완전히 바삭바삭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다 말란 거지. 이렇게 하면 바삭 부서지잖아요.
1: 이렇게 잘 건조돼야만 품질 좋은 고사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장장 3일간의 과정 끝에 포장 단계만을 남겨둔 고사리. 단연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산꼭대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따서 모아갖고, 삶아갖고 말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는 행복하죠.
1: 한편 또 다른 봄의 맛 바지락이 제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바지락 살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맘때 살이 꽉 차서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은 바지락.
3: 뭘 그렇게 드세요?
4: 맛있어.
3: 아,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4: 그럼.
1: 다양한 바지락 요리를 위해 1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바지락 살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4: 적은 양의 물에 많은 양의 바지락을 삶지. 뼈다귀 구운 거 그 육수같이 맛있어.
1: 바지락은 봄철 대표 조개라 할 만큼

0: 맛뿐만이 아닌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국민조개라고 불릴 만큼 요리도 다양합니다.
1: 보리 펼 때가 최고 좋지. 지금 바지락 속에 살이 꽉 차.
0: 바지락을 삶아낸 육수로 끓여낸 바지락 죽은 이맘때쯤 서해안 사람들에겐 귀한 영양식이랍니다.
1: 옛날에는 죽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먹었잖아. 지금 보약이죠, 보약.
0: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바지락 죽. 기력이 없을 때 이 죽 한 숟가락이면 입맛이 돈다는군요.
2: 바지락 육수가 조금 얕은 맛이 아니고 깊게 그 천연 조미료 그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3: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4: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있어서요. 영양식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0: 시원하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 봄 바지락. 바지락 채취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가 분주합니다. 오늘 총 80여 가구의 주민들이 바지락 캐기에 나섰는데요.
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력 30년 차 어빈, 어촌계장이자 어빈이네요. 오늘 첫 바지락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김간 할아버지, 몇 킬로 작업을 하고?
6: 30kg.
5: 30kg? 네. 왜 그거 뺏기군요?
6: 아이고, 힘들어서 묻어갔어.
5: 인순 어머님은?
7: 50kg.
5: 50kg. 이따 50kg 넘으면 맛있는 칼국수 끓여줘야 돼? 오케이.
0: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채취하며 분배하는데요. 올해 첫 수확을 나가는 만큼 수확에 필요한 도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1: 물찌개. 이렇게 조개를 한 양장씩 담으면은 이걸 꿀찌개 마냥 지고 오느라고.
0: 물이 완전히 빠지면 배가 뜰 수 없어 물이 빠지기 전 서둘러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5: 양식장이 배로 한 7분 가고요. 걸어서는 한 4, 50분 가야 돼요.
0: 어린 바지락을 바다에 뿌린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바지락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8: 얼마 써 물 안 빠져 그려.
5: 오늘 110.
8: 네?
5: 110.
8: 110이면 좌우로 올라가야 하는데.
0: 바지락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모래와 펄이 적당히 섞인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5: 오늘 주민들 할당량이 100kg. 배를 잘못 따면 30kg도 묻어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량을 못 맞추면 상인한테도 혼나고 어민들한테도 쪽팔리고.
0: 드디어 바지락 서식지에 도착한 배.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잠시 수다 타임을 갖습니다.
9: 아프던 것도 싹 가시워야죠.
10: 아, 바다에 오면요?
9: 네, 스트레스가 싹 풀려. 이 넓고 공기 맑고 얼마나 좋아.
5: 오늘 80가구가 나와서 최하 4톤에서 나와야 돼요.
0: 개인이 따로 파는 것이 아닌 어촌계가 목표 양을 정해서 함께 채취하고 수익을 내는 공동어업 방식. 물이 빠지자마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11: 완전 긁글라.
12: 바닥에 소위
11: 바닥에. 완전 긁글라. 많이 긁글라.
0: 바지락을 캘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배에서도 한참을 걸어 나가야 바지락을 좀 더 많이 캘 수 있답니다.
10: 얼마나 걸어 오시는 거예요?
9: 얼마나 걸어 차에서 산에서 걸어 오는 거예요?
8: 차가 없어서 걸어 와. 차가 없어서.
5: 차길이 없어서 걸어 와.
10: 오늘 많이 캐실 거예요?
5: 아 그냥 뭐 적당히 조금 캐야죠. 많이 캐야죠.
10: 얼마나 캐시려고?
5: 기본?
10: 기본인데
5: 100kg.
0: 아. 이제 본격적으로 바지락 캐기에 돌입.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갯벌에서 어떻게 바지락이 있는 곳을 알고 채취하는 걸까요?
5: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분양 보이시잖아요. 여기 다 바지락 분양입니다, 이게. 자, 내가 캘 테니까요. 바지락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요.
0: 숙련된 계장님의 바지락 채취 시범.
5: 보이시죠? 요런 작은 사이즈는

0: 이렇게 놔주면 다음 주 한 15일 있으면 여기 또 이만큼씩 커요. 한 1, 2cm씩. 그래서 다음 살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캐먹는 거예요.
1: 이게 누구 거야? 야, 많이 했네. 우리 중앙을 쓴 게 아니라 큰 거 자주 안 만든.
2: 에이, 말도 안 되는데.
1: 지금 몇 년 되게, 기사 몇 년 되게 했어요?
2: 아, 시끄러워.
1: 아, 빨리 해. 이거 무슨 게 아니라.
2: 가빠라.
3: 물이 들어오기 전 조금이라도 더 캐야 하는데요. 두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갯벌을 긁어낸 다음 빠르게 두 손으로 모래 속에서 바지락을 골라내는데요.
0: 가로리만은 그 바지락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뻘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바지락이 서식하기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바지락이 좋아하는 연장녹수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지금 4월 중순인데 꽉 찼습니다. 연그렇어요.
3: 저마다 바지락 캐는 데 집중하는 마을 사람들. 손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손으로 바지락을 주워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1: 무조건 손발을 닦으면 커면 돼요. 발바닥이 땀 나서 손바닥이 땀 나서.
4: 그냥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
3: 그냥 긁어내는 것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오랜 숙련자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바지락과 빈 껍질.
4: 아이, 돈 생기니까 도청은? 한 푼이라도 버려야지.
5: 이거 지구력이 있지 않으면 못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일할 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3: 평균 20년 이상 바지락을 캐다 보니 제각각 채취에 필요한 도구들도 직접 맞춤 제작한다는군요.
4: 이거 양재기 사다 집에서 이 끈 달았어.
6: 좋지. 여기다가 조개 그려가지고 내고 여기 낙지 담는 거고 굴도 까고 이 통이 돈 많이 벌어주는 통이요.
3: 어느덧 갯벌과 한몸이 된 작업자들. 온몸엔 진흙과 모래로 가득. 하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7: 무릎 앞으로 신진이 거기 아프니까 무릎을 끌어야지 편하죠. 좀 이렇게 하려면 쪼그리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4: 힘들지. 허리 아파요. 허리. 이 동네 사람도 허리 안 꼬부러진 사람 어딨어. 놀네.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3: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아픈 만큼 기쁨도 크답니다.
8: 아, 신을 왜 이렇게 둔부려 좋지? 누가 돈 이렇게 좋은 돈 안 주나 누가? 내가 버려야지.
5: 자연이 주는 혜택인데 너무 좋아요. 나와서 이렇게 하면 노력한 만큼 주시니까 게을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돼요.
9: 여기 이제 거의 되면 이쪽에는 바지락이 거의 없다 하면 싼데로 옮겨.
3: 성실한 만큼 보상해주는 바다이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어느새 바지락으로 가득 채워진 통. 이동하면서 무거운 바지락통을 챙기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벌써 멀리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1: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가르세요. 빨리 달고 걸어가실 분은 걸어가시고 해야 되는데 20분 정도면 여기까지 금방 차요. 그래서 빨리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10: 보통 일 아니지. 어렵지. 어렵게.
11: 덕사!
3: 그런데 갑자기 누굴 찾으시는 건가요?
10: 네, 아들 이름 불이야. 아니, 이게 다 똑같아 갖고 누가 긴지 알 수가 있어야지.
11: 어디다?
3: 이제 저마다 자신이 캔 바지락을 배까지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 또 한 번의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에 진흙을 한 번 헹구 일자리가 되어주는 바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오늘 수확량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 하지만 욕심을 낼 수 없는 바다일.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생각보다 조금 캐가지고 좀 실망스러워요.

0: 열심히 했고 마네킹인 줄 알았더니 28kg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뭐 주는 만큼 했으니까.
1: 78kg 했다 그냥. 어때요? 뭐 오늘서 몸만 아프고 오늘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2: 드디어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그날 캔 바지락은 싱싱한 채로 바로 도매시장으로 옮겨지는데요.
1: 전국 사람들이 다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각처로 많이 나갑니다. 아유, 마음이 좋죠. 맛있게 드신다니까 마음이 좋죠.
2: 어민들의 노력 덕분에 맛있는 바지락을 전국에서 맛볼 수 있겠네요. 한편 일을 마친 작업자들이 뒤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싱싱한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칼국수.
3: 해산물도 한 38시간 내지 놔두면 이제 다 해금했어요.
2: 감칠맛이 그만인 바지락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별미인데요.
0: 바다 갔다 와서 빨리 먹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허기져가지고.
2: 어민들에게 이만한 만찬이 또 있을까요?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4: 자, 칼국수 왔습니다. 맛있게 좀 드세요.
5: 소주 여간
0: 열금지 안 돼.
2: 사계절 내내 바지락이 잡히지만 봄 바지락은 유난히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좋다는데요.
6: 아, 홍합을 흠모는다고 하잖아.
4: 시원하고, 예, 살이 탄력 있어서 쫀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2: 쫄깃한 면발에 통통한 바지락 한 입. 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7: 아, 맛있죠. 어메요, 어메요.
1: 일 끝난 후에 이런 맛이면 꿀맛이죠.
2: 오랜 세월 바지락은 마을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8: 바다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의 공간, 주민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이 이 바다는.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0: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2: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3: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14: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래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12: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4: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3: 점프! 후!
4: 보지 말까?
3: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 결혼했어? 던지고.
5: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6: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7: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0: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어이, 새신랑.
2: 간식장.
3: 혼자 사는 집에 TV가 왜 이렇게 좋냐?
2: 마이크로 RGB 드러는 봤나?
4: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3: 햇빛으로라도 잘 보이네.
5: AI 축구모드 켜줘. 어? 잔디 색깔이 바뀌었어.
3: 우리끔 미쳤다. 결혼할 때 마이크로 RGB 살걸.
6: 축구는 자기랑 와서 보면 되는데.
7: 난 좋은 TV 필요 없지.
8: TV 아무거나 사면 축구는 끝이야.
9: 괜찮아?
10: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삼성 마이크로 RGB 살 거야.
9: 마이크로 RGB가 다르긴 하네. 나 축구 좋아하네.
11: 삼성 AI 신혼가전.
12: AI 구독클럽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에 딱 들어왔다.
0: 스케쳐스 일상을 스포티하게, 이토록 라이트하게. 매크룰 미쿠 시작을 시작하자. 스케쳐스 맥스 쿠셔닝 3.

0: Rudibel.
1: She's in here.
2: Thanks for coming.

For bugs?

Tonight. Give me the bat.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낄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드릴게요. 예.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6: 커!
2: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3: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드릴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5: 드릴게요.
2: 예.
4: AIA 생명.
2: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 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8: It's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5: 또한 자연물을 해체하고 재창조하는 힘입니다.
9: The more you understand about those things, better you know how they're going to behave when you try to transform them.
5: 우리가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10: Very sort of ancient symbiotic relationship that we've had with microbes before humans even existed.
5: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11: Taste is may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ensory experiences you can have to stay alive and survive in the world.
5: 우리는 하루 세 번 그것과 마주칩니다. 그것은 요리입니다.

요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을 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부터 거리의 노점상까지 방법은 다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요리의 시작은 언제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1: 제 생각에는
0: 오래전부터 요리는 불에 익힌다는 것을 의미해집니다. 불의 열기가 닿은 식재료는 마법처럼 변합니다. 형태가 달라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불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요리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1: L'école du feu, y a rien sans ça. C'est un apprentissage.
0: 불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열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0: 그리고 우리는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방법을 알고 있죠. 그 방법에 관해서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45 anni di carriera di macellaio. Sono macellaio da 45 anni, ma la mia famiglia lo è da 250.
0: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만들어 온 요리는 단 하나. 피렌체식 스테이크입니다.
1: La bistecca deve essere alta per lo meno tre delle mie dita, cioè fra un chilo e mezzo minimo. 에 quello è il taglio classico per la bistecca alla fiorentina. Ma io credo che non è una piramide con in cima questi due tagli e scendendo. Il lavoro di macellaio consiste nell'usare bene tutto l'animale.
0: 고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고기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1: La cottura più primitiva del mondo è carne e fuoco. 에 poi ci vuole un gran fuoco di brace, di quercia, di leccio, di legna forte e nobile.
0: 불이 곧 조리 도구가 되는 것이죠.
1: 니엔테 sale, niente marinata.
0: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불에서 직접 전달되는 열. 복사입니다. 복사는 가장 큰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00도에 달하는 열기가 아무런 매개체 없이 그대로 제로에 닿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2: Which is that searing a piece of meat will seal in the juices. In English would call an old wives' tale.

0: or an old cook's tale, but in fact it's an old chemist's tale.
1: 150년 전 독일의 한 과학자가 처음 언급한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0: Except that that doesn't happen. You can cook the surface of a piece of meat at very high temperature, juices will still flow right out.
1: 정말로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고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죠.
0: 'Believe it or not, even though it's solid, it's about 75% water and about 25% protein. And it's the protein, of course, that gives the meat its structure. You can kind of think of it as a sponge. Cooking meat is essentially putting pressure on that sponge, causing the sponge to contract.
1: 열이 가해지면 단백질은 수축합니다. 스펀지가 오그라들면서 육즙이 빠져나오죠. 고기가 익는 소리는 빠져나온 육즙이 증발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즙을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온도입니다. 49도가 넘어가면 가장 먼저 미오신이 응고되면서 고기가 서서히 핑크빛으로 변합니다. 60도가 되면 미오글로빈이 결합하면서 붉은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65도가 넘으면 콜라겐이 변성되면서 급속도로 육즙이 배출됩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단백질이 반응을 끝내고 많은 육즙이 사라지죠. 스테이크를 잘 굽는다는 것은 가장 맛있는 온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계는 그 다음입니다.
2: Dieci minuti a riposare su un tagliere di legno.
1: Resting입니다. 도마 위에서 단백질이 식으면 단단해진 틈 사이로 육즙이 다시 스며듭니다.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칼로 썰어도 육즙이 새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레스팅, 이것이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의 비결입니다.

0: e buon appetito.
1: Boksa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가열 방식입니다.
2: Problem is there's really no way to predict ahead of time when you've reached that temperature. There's no substitute for just monitoring how it's going and making sure that you catch it at the right moment.
1: 만약 이 열기를 여러 개로 나눈다면 어떨까요? 1000도의 열을 300도의 열 3개로 나누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3: 몽골 틈이 이렇게 있어서 또 비트 홀.

0: Одоо баг бахасаа л ингээд аавыг ах нарыг хийж явахыг л харж байлаа, идэж байлаа. Тэгэл.
1: Гогиро 손질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돌멩이를 모으는 겁니다. 이곳에서 불로 익히는 건 고기가 아닙니다.
0: 자, 또 고생 전도가를 했더만 이래서 알싸가 비심 쏟았고.
1: 돌멩이가 달궈지면 진짜 요리가 시작됩니다. 달궈진 돌이 요리 도구가 되는 거죠.

0: 불의 열기를 저장한 돌멩이는 약 300도까지 올라가죠. 그 열은 다시 염소 가죽 속에 고기에 전달됩니다. 열이 물질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1: 자, 우야가. 그때

고기가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는 건 집안 어른의 몫입니다.

0: 이것은 열 에너지가 이동한 결과물입니다.
1: 인도르치 보았다가 나트마스 때 힐트고도다. 나트마르는 각도 우세를 쏘글슨 хотгод дөнөөс гээчд ирэн дим нэг олуулаа цогсон үед боддог хэдгий.
0: Ама дөрөн гажан вончоогийн ёл жондал мүлжири аньёстлкаё? Хачиван дөрөл ёри догуро сүнэн гөсөн иже чадабогига орёбсмида. 전도에 훨씬 더 효율적인 물질이 있으니까요. 금속입니다. 지구상에서 열 전달이 가장 빠른 물질입니다. 길거리 노점상이 세계적인 셰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는 그 덕분입니다. 금속이 뜨겁게 달궈지면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팬이 커질수록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집니다.

0: แกงเนี่ยเขาใช้หม้อเดี๋ยวนี้เจ๊ฝายก็ใช้กระทะ
1: 금속팬은최대225도까지온도가올라갑니다넓은팬전체에그만큼의열을전달할수있는겁니다그뿐만이아닙니다그안에또다른매개체를담아서사용할수도있습니다
0: ต้องให้ร้อนนะคะให้ไข่เหมือนกับพอใส่แล้วมันลอยเลย
1: 이곳의명물게살오믈렛은금속과기름의합작품입니다불을그대로사용하는대신다양한매개체를이용하면효율적으로열을전달할수있습니다수많은요리가가능해진것은바로그덕이죠대부분의요리는다양한매개체를통해열에너지가전달된결과물들입니다하지만아주특별한방식으로열을전달하는물질이있죠가장골고루열을전달할수있는물질입니다그건우리주변에있습니다눈에보이지않을뿐이죠이렇게큰물체가떠오를수있는것도바로그것때문입니다
2: 스자카가그려서볼은육살슨볼은유카리에찍슨데볼은날스자크하와일라야니으스나나와육셀릴프린시비일라우슈뚜이친
1: 열기구위에서해돋이를보기위해세계곳곳에서사람들이모여들죠
2: 카포도키아두냐다텍비엘촉규젤도아하리카시라촉촉파클로비르엘
1: 하지만이곳에서볼수있는것은열기구뿐만이아닙니다비슷한원리를갖고있는것이또하나있죠
3: Çölme kebabı ocaklarda pişer. Gerekli sebzeler, domates, biber, sarımsak ve muhtelif baharat. Harmanlayarak çölmeğin içerisine koyarız.
1: 재료를 항아리에 넣은 뒤밀가루 반죽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리 도구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항아리 속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야채와 고기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부피가1600배나 늘어난 수증기는 위로 떠오르게 되고 항아리 속을 날아다니다가 재료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열 에너지의 이동이 시작되죠.
4: So you release that same amount of energy when the water vapor condenses on the cold food.
1: 뜨거운 수증기는 항아리 속을 순환하며 구석구석 열을 전달합니다. 가장 균일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대류입니다기체나액체가순환하며열을전달하는겁니다지구의대기에서일어나는것과똑같은현상입니다이건아마가장작은규모의대류현상일겁니다

0: 물이 흔하지 않은 이곳에서는 수증기를 이용하는 요리법이 발달했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류의 매개체는 물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끓기 때문입니다.
1: It's the upper limit for the temperature that you can reach. That's very useful because it means you know exactly what temperature you've got. So that's 100 degrees Celsius, 212 degrees Fahrenheit.
0: 물이 끓는다는 것은 100도의 온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끓는 물 속에 있는 물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100도에 가까워지게 되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오직 100도의 온도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Puis la température, on a trop l'habitude de réagir avec de l'eau. 100 degrés, c'est pas forcément la bonne température pour cuire. Donc il faut comprendre à quelle température cuisent ou coagulent les protéines, coagulent certaines fibres, etc. se détruisent certaines autres molécules pour rendre tendre un légume.
0: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한 곳도 같은 생각을 했죠.
3: 카페나 es ciencia. La cocina es útil para tener un control de la temperatura y al mismo tiempo un control del tiempo. Cuando cocinamos un producto es muy importante la temperatura de corazón de producto, ¿no? Que es la que tiene que llegar al corazón del producto para que esté cocinado. Pensado que es la ideal para cocinar ese producto.
0: 세계 최고의 요리사 가운데 한 명인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양한 맛, 향기, 질감. 그리고 온도입니다.
3: 그 producto esa temperatura es distinta. En fin, y en función de esto, de este conocimiento y de esa pieza exacta, establecemos una temperatura.

0: 하지만 최적의 온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1: Por eso es muy importante que se mantenga constantemente esa temperatura durante el proceso de cocción. Se modifica si, sobre todo si va al alza, puede estropear esa textura que buscamos.
0: 정확한 온도를 필요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수비드라는 방식입니다.
2: And it means under vacuum. And it's true that a lot of sous vide cooking is done in vacuum-packed bags. But in fact,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sous vide cooking is that it's done at a low temperature.
0: 저온이란 100도보다 낮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끓이는 방법뿐이지만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해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그 속의 재료와 물이 열 평형을 이루면서 정확히 원하는 온도의 상태로 변화합니다.

0: What does it mean to be cooked? It's some kind of change, usually a change in structure or a change in phase, and it occurs at some temperature.
1: 세상 모든 요리의 역사는 열과 온도를 제어하려는 도전이었습니다. 복사, 전도, 대류. 세상의 모든 요리는 결국 이 세 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재료를 최적의 온도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었죠. 나라마다 시대마다 방식이 조금씩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료의 온도를 이상적인 지점으로 맞추는 것이 요리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그 너머에 뭔가 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MIT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이 남자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스테이크 요리법으로 유명해졌죠. 리버스 시어링이라는 방법입니다. 최근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이크 요리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2: Traditionally, the way most people would cook a steak is that they would take the cold steak, sear it in a skillet, and then put it into an oven to finish cooking all the way through. What I did was sort of reverse that process. So instead of searing it first, you started in a low oven.
1: 전통적인 요리법이 열이 겉에서 안쪽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면 리버스 시어링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바깥쪽을 가장 나중에 익히는 거죠. 오븐의 대류열을 이용해서 안쪽을 약하게 익힌 뒤에 달궈진 팬의 전도열로 표면을 익힙니다.

0: 스테이크의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화학대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표면을 그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I think sear a piece of meat not to keep the juices in, but to generate flavor at the surface.
0: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2: Maillard était un chimiste français qui a découvert que les protéines, alors notamment qu'on va trouver dans la viande, peuvent réagir avec des sucres, donc des molécules de sucre, le tout à haute température.
0: 사실은 마이야르 자신도 죽을 때까지 이 반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습니다.
3: It's a very, very complicated reaction. I don't understand all the details. I'm not really sure very many people actually understand all the details of the reaction. It's so complicated. But you know it when it occurs. It's what causes the browning. It's what causes the change.

0: a una crema catalana, que es una crema internacionalmente conocida, que con un golpe de calor rápidamente se hace un caramelizado. O sea, el azúcar no se quema, queda cristalizado.
1: Quoc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화학 반응을 이용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워케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맛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 It's a certain flavor that develops when you stir fry in a wok with extreme high heat.
1: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고온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요리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시장에 갔을 때 빈대떡을 이렇게 구울 때 보면은 겉을 바삭하게 굽잖아요. 최대한 열을 세게 머금게 한 다음에 기름을 많이 두르고 튀겨내듯이 이런 소리가 나게끔 구워줘야지 풍미가 살면서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0: 수프라기를 구우면은 그 향 자체가 굉장히 고소하고 풍미가 생깁니다. 채소를 태워서 이렇게 갈아내면 이런 채 파우더처럼 되는데 이걸 하나 뿌려주면은 향이 굉장히 스모키한 향이 살아나서 식욕을 더 돋우게 합니다. 살짝 겉을 태우니까 풍미가 더 살고 맛이 어떠한 요리라도 이렇게 잘 어울린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고요.
1: 이런 화학 반응은 불에 요리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흔적이죠. 우리는 정말 불에 익힌 음식, 조리된 음식을 더 좋아할까요? 어쩌면 사람마다 식습관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닐까요?

0: 스위트 피 주위?
1: 아, 피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0: 바보 굵고. 응. C'est pas difficile à manger ça.

0: not my favorite taste. Yeah.
1: 별로예요.
2: 나마그사의 아지가 쓰르.
3: 문화나 인종에 상관없이 익히지 않은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익힌 음식입니다.
4: Ça a l'odeur de la viande cuite aussi, je pense.
2: Allez-y.
5: 딱 씹으면 안에 육즙 탁 퍼지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입안에 싹 퍼지고.
1: 果然我觉得肉还得是熟了吃好吃. 味道很香. 不错.
6: 그 고기 특유의 고소함.
7: Et il y a un peu un goût arrière qui est venu en la cuisant aussi.
6: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요.
0: 예, I love a cooked potatoes.
8: Definitely, the cooked one is better.
9: This is something delicious. But you just give me a small piece. Only more.
3: 그냥 불에 익히기만 했는데 향기가 생기고 맛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불에 익힌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리된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행위죠. 왜 인간만 요리된 음식을 먹을까요? 인간과 요리,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저 우연에 불과할까요?
10: I think there's something going on beyond that because the browning reactions that happen, what we call Maillard reactions that cover everything from bread to cookies to grilled meats, that any time a food browns, it's engaging these browning reactions, and we absolutely love these. Why we have such a profound relationship with them, I don't know, but I suspect that maybe we evolved with cooking to have a preference for that.
3: 왜 인간만 요리된 음식을 좋아하도록 신화했을까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11: So what is it to be human? The human body is the body that we all see around us when we see each other. And that body is basically unchanged since about 2 million years ago. So at some point, about 2 million years ago, something like a chimpanzee standing upright became the first human. What made us human? I think that what made us human is when

0: 하지만 익힌 감자는 95%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은 가열했을 때 소화율이 4배나 높아지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씹는 시간이 적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1: The total guts in our body are about two-thirds of the amount that you would have if we were a great ape.
0: 우리는 그만큼 적은 에너지로 쉽게 소화되는 음식을 먹게끔 진화해 온 겁니다.
1: Then it means more energy is available to go to maintaining the brain.
0: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소모되었을 에너지가 뇌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인원의 경우 장이 큰 종은 뇌가 작고 뇌가 큰 종은 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가장 큰 뇌와 작은 장을 가진 영장류입니다. 이걸 뇌와 장의 교환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뇌와 장을 맞바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교환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1: Of course, we don't know the answer. And here's my personal idea, which I quite like. There might be a bushfire.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big flames. Doesn't matter if it's a root or a piece of meat. And then you pick it up and push away the ashes. And it just tastes a little bit better.
0: 요리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얻을 수 없었던 에너지를 얻게 된 순간입니다.
1: 'S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2: Whether we consciously realize it or not, there is this primal thing within us. Our sense of deliciousness is linked to cooked foods and brown foods.
3: Las hemos aprendido y las hemos aplicado de una forma empírica.
4: In tutte le tradizioni, il fuoco è il centro della comunità, il centro della casa.
5: C'est ce qu'il y a de plus beau. Les plus beaux gestes en cuisine se font.
0: 오랫동안 가져왔던 의문입니다. 우리는 왜 인간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조상 중 하나가 우연히 요리된 음식을 입에 넣게 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리의 비밀을 조금 특별한 시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완성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해체하고 변형시켜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우주에서 내려다본 푸른 지구. 우리 행성의 주인은 다름 아닌 물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물은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죠. 어디에나 존재하고 또 모든 것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 물에 기대어 살아가니까요. 물이 빚어낸 대자연의 위대한 걸작들은 참으로 역동적입니다. 쏟아지는 폭포와 굽이치는 강, 깊게 파인 협곡과 신비로운 동굴까지 말이죠. 지구 어디를 가든 물은 닿는 곳마다 눈부신 물보라를 일으키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강은 물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이죠. 아프리카 강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일강. 적도 바로 아래 아프리카 중부 부룬디에서 시작된 이 강은 무려 7,000km 정도를 굽이쳐 흐른 뒤 지중해로 넓은 품을 내어줍니다. 무려 3천만 년 전인 올리고세 시대부터 크고 작은 형태로 굽이쳐온 나일강 유역은 아프리카 대륙의 10분의 1을 차지하며 11개 나라에 걸쳐 있죠.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려면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흐르는 나일강은 황량한 금빛 모래를 가로지르는 푸른 핏줄이자 생명의 오아시스죠. 강 끝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삼각주는 이집트의 국화라 칭하는 연꽃을 빼닮았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각별한 의미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내린 선물이다. 나일강은 석기시대부터 이집트 문명을 키워낸 젖줄이었습니다. 메마른 강둑을 푸른 초원으로 바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문화 중 하나를 꽃피우게 했죠. 강가에는 가축들이 번성하고 물에는 물고기가 넘쳐났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검다는 뜻의 아우르라고 불렀죠. 홍수가 나면 강물이 검게 변했기 때문인데 이 검은 강물에는 영양분이 풍부한 진흙이 가득해서 강둑을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목화나 콩, 밀, 그리고 파피루스까지 풍성하게 기를 수 있었죠. 이 수확물은 강을 따라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눈부신 번영을 누렸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의 정신세계와 종교에도 깊이 뿌리내렸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초에 우주와 지구를 잉태한 물만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깊고 신비로운 태초의 물 속에는 8명의 신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꼽히는 아문입니다. 아문을 향한 굳건한 믿음은 거대한 카르나크 신전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죠. 나일강 동쪽 둑에 자리한 신전은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종교 건축물 중 하나로 유럽의 대성당 1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심에 있는 신전 하나만 해도 노트르담 대성당 3개 크기죠. 신전 한가운데는 신성한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이곳에서 아문신을 상징하는 거위를 길렀습니다. 나일강 서쪽의 왕가의 계곡 역시 신과 물을 향한 이집트인들의 굳건한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2100년부터 왕들의 무덤으로 쓰인 이곳은 와디라고 불리는 지금은 바짝 말라버린 옛 강줄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은 아주 오래전 바다였던 흔적인 석회암지대를 깎아 만들었죠. 무덤 안쪽 방들은 사후 세계에서 쓸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는데 놀랍게도 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무덤 벽면에는 이승에서 누리던 일상생활이 벽화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으며 물을 담아두던 항아리 그림도 빠지지 않았죠. 다시 강 동쪽으로 돌아오면 수많은 보물이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룩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파라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 옛날
물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도 엿볼 수 있죠. 고대 왕들의 무덤에는 종종 미라로 만든 물고기나 악어들도 함께 묻혔습니다. 죽은 뒤에도 나일강의 생명력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랐던 거죠. 나일강의 물이 생명을 창조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라면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이와 정반대인 물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요르단의 사해조. 이곳의 물은 생명체가 살기에 가혹할 정도로 짭니다. 수면 아래에는 그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살 수 없죠. 게다가 갈수록 더 짜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물의 양보다 증발하거나 인위적으로 빼내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그 탓에 수위는 매년 1m씩 낮아지고 있죠. 문제는 수위가 낮아질수록 물은 점점 더 짜진다는 겁니다. 염분 농도가 어찌나 짙어졌는지 이제 사해는 전 세계 바다보다 무려 10배나 더 짜죠. 이름에 바다 해자가 들어가고 바닷물처럼 짜지만 사실 사해는 바다가 아닙니다. 육지에 갇혀있는 호수, 그것도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가진 호수죠.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아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웅덩이입니다. 게다가 수심은 300m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고염분 호수이기도 하죠. 사해의 지독한 짠물은 동식물들의 접근을 막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진흙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같은 질환을 완화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사해의 물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 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죠. 지구의 대기는 닫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돌고 돌며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 증발한 물이 지구 어딘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호주의 카카두 같은 곳에서 말입니다. 호주 노돈준주 북쪽 끝에 자리한 카카두는 거대한 습지와 범람원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자연 보호구역이죠. 남북으로 200km, 동서로 100km 이상 뻗어 있으며 면적은 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호주 대륙에서 가장 큰 육상 국립공원이자 뛰어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다 물 덕분입니다. 1억 4천만 년 전, 카카두는 얕은 바다 밑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1억 년 전,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속에 잠겨있던 바다 절벽은 사암과 퇴적물이 풍부한 가파른 절벽으로 모습을 바꿨죠. 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오르내리며 저지대를 물에 잠기게 했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서 거대한 민물 늪지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형성된 광활한 범람원이 카카두 저지대 전역으로 뻗어나가며 오늘날의 카카두를 상징하는

멋진 풍경을 완성했죠. 호주 원주민들은 이 카카두 지역에서 수만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상적인 암각화 중 일부도 이곳에서 발견되었죠. 하위 그림에는 일상생활과 즐겨 사냥하던 먹잇감, 그리고 유럽인들과 처음 마주쳤던 순간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은 단골 주제인데 거북과 민물고기 그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또한 세상을 창조한 신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신은 나마르콘, 즉 번개의 신입니다. 카카두의 여름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번개쇼가 바로 이 신의 솜씨라고 하네요. 호주 북부 지역은 번개가 잦기로 유명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기록에 따르면 노던 준주의 주도인 다윈 외곽은 호주 대륙에서 세 번째로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이라고 하죠. 번개는 카카두의 열대 몬순 기후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곳에는 우기와 건기 두 번의 뚜렷한 계절이 있고 그 사이에는 사이클론과 폭풍이 몰아칩니다. 카카두 국립공원의 연간 강수량은 1500mm를 훌쩍 넘길 때도 있죠. 습도까지 높아서 이곳은 마치 거대한 온실처럼 변하고 물을 좋아하는 야생동물들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카카두의 동물들은 흠뻑 젖는 데 아주 익숙하고 오히려 그 축축함을 즐기고 있죠. 이곳의 원주민들은 강우량의 변화에 따라 계절을 6개로 세분화했는데 우기가 찾아오면 카카두가 진짜로 살아 숨쉰다고 믿었죠. 카카두 국립공원 곳곳에 있는 범람원과 늪지대에는 물고기와 수생곤충들이 가득합니다. 덕분에 엄청난 수의 물새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백로들은 얕은 물가를 배회하며 먹잇감을 찾는데 시력은 사람보다 3배나 더 정밀한 데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양안실을 갖추고 있어 거리 감각이 뛰어납니다.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다니는 제비갈매기들은 공중에서 정찰하며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철새인 까치기러기 무리는 흑백의 잔상을 남기며 날아들죠. 이들은 건기의 카카두에 머물며 민물 습지에서 먹이를 구합니다. 수천 마리에 달하는 호주의 상징적인 새, 호주 두루미도 이곳 카카두에 삽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비행조류 중 하나인 이들은 화려하고 정교한 구애의 춤으로 유명하죠. 바다수리들은 이 모든 노래와 춤을 가장 앞줄에서 구경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 맹금류는 물속의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물길 바로 위에 둥지를 틉니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먹잇감을 찾기도 쉽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기도 좋으니까요. 카카두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는 물속에 살아있는 공룡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카카두에는 민물악어와 바다악어가 모두 서식하는데 이 녀석들은 물속 세계를 제 집처럼 훤히 꿰뚫고 있죠. 무려 2억 년 동안이나 살아남은 악어는 물속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몸의 자세부터 시력,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까지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살아가는 데 완벽하게 맞춰져 있죠. 작은 개부터 거대한 물속까지 악어의 구역에 들어온 건 무엇이든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악어들에게 카카두는 그야말로 완벽한 뷔페 식당인 셈이죠. 이 살벌한 위험에서 잠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건 물풀들이 피어낸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카카두에 사는 2천여 종의 식물 중 상당수는 맹그로브처럼 물에 잠긴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건 연꽃이라고도 불리는 수련입니다. 이 수생식물은 깊은 물속에서도 자라며 1년 내내 꽃을 피워 열대의 공기를 향기롭게 물들이죠. 카카두 국립공원의 절반 이상은 원주민들의 소유이며 호주 국립공원 관리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태계 보존과 원주민 문화 보존이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지죠. 덕분에 이 위대한 물의 성지는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물이 이토록 다채롭고 경이로운 생태계를 탄생시켰으니 말이죠. 물 자체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수소와 산소, 단 두 개의 원소가 만나 이루어진 액체일 뿐이죠. 물방울 하나는 흠집조차 내기 힘들지만 엄청난 양이 모이면 그 무엇도 물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이 뿜어내는 거침없는 에너지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나이아가라 폭포만한 곳이 없죠.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이 폭포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나이아가라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걸쳐 있는 세계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 가장 큰 폭포는 특유의 말발굽 모양 때문에 호스슈 폭포라 불립니다. 나이아가라의 역사는 1만 년 전 위스콘신 빙하가 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빙하 녹은 물이 상류의 5대호로 흘러들어 넘쳐나자 그 거대한 물길이 나이아가라 강으로 쏟아져 내렸죠. 거센 강물은 가파른 절벽을 깎아 협곡을 만들었고 비교적 무른 셰일 암석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더 단단한 바위들마저 깎여나가면서 마침내 지금의 웅장한 폭포를 조각해낸 거죠. 물의 여정은 길고도 험난합니다. 북미 대륙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해 대서양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때까지 눈과 비 그리고 지하수가 끊임없이 물을 채워주죠. 게다가 이 물이 5대호를 거쳐 흐르는 동안 마지막 빙하기 때 만들어진 이른바 화석수까지 품게 됩니다. 그러니 쏟아져 내리는 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까마득한 지구의 역사 그 자체인 셈이죠. 오늘날 관광객들은 안개 속에 숙녀라는 유람선을 타고 폭포 아래쪽에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폭포 위쪽에서 나무통을 타고 폭포 아래로 뛰어내린 사람들도 있었죠. 이 무모한 도전에서 살아남은 최초의 인물은 뉴욕의 학교 교사였던 애니 에드슨 테일러였습니다. 1901년 10월 24일 자신의 63번째 생일을 기념해 이 일을 저질렀죠. 이 사건으로 그녀는 안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녀의 묘비에는 아직도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탈출 마술사 해리 후디니도 이 도전을 고민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폭포 위 급류에서 사진을 찍는 데 만족해야 했죠. 지금까지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의도했든 실수였든 폭포 아래로 떨어졌고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망사고는 1930년 7월에 뛰어내린 조지 스타타키스였죠. 그는 행운의 부적으로 150살 된 반려거북을 데리고 탔는데 그가 탄 나무통이 폭포 뒤쪽에 갇히면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거북은 살아남았죠. 나이아가라강의 인명구조원이었던 윌리엄 레드힐이 시신을 수습하고 거북을 구조했는데 훗날 그 나무통 안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건 도전자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건 이 물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매초 3,000톤이 넘는 물이 쏟아져 내리며 4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계산해 내죠. 초기 정착민들은 이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생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1700년대 중반부터 각종 설비와 건축물을 세우며 끊임없이 시도해왔죠. 그 노력은 마침내 16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하는 나이아가라 터널 프로젝트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물을 우리의 삶을 밝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폭포가 주는 진정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증명하듯 물은 액체지만 지형을 바꾸는 데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질량과 속도를 가진 물은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마치 칼로 버터를 자르듯 대지를 잘라낼 수 있죠. 그 명백한 증거를 보려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면 됩니다. 이 세계적인 명소는 붉은 대지가 빚어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풍경을 만들어낸 진짜 건축가는 바로 물이죠. 물이 한바탕 휩쓸고 간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콜로라도 강입니다. 이 강은 7천만 년 전 로키 산맥이 형성될 때 생겨났고 지금의 물길을 잡은 건 약 600만 년 전의 일이죠. 전체 길이는 2,330km에 달하며 미국의 7개 주를 거쳐 흐릅니다. 그중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는 구간만 446km인데 이는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차로 가는 거리와 맞먹는 규모죠. 콜로라도 강이 굽이쳐 흐르며 깎아낸 절벽에는 지구의 20억 년 지질학적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이 대지를 한 겹 한 겹 벗겨낸 거죠. 어떤 지층에는 화석이 가득하고 어떤 지층은 공룡이 살기도 전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또 어떤 지층은 그랜드 캐니언이 아주 먼 옛날 바닷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수백만 년에 걸친 지각변동이 바다 밑바닥을 물 밖으로 밀어올려 거대한 콜로라도 고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무려 3,000m나 솟아올랐죠. 이렇게 땅이 높아지자 강의 경사가 가팔라졌고 물살은 더욱 세졌습니다. 강력해진 물살은 곳곳에 기상천외한 조각품들을 만들어냈고 겹겹이 쌓인 지층의 선들은 영겁의 시간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죠. 이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지르는 건 물뿐만이 아닙니다.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는 40여 종의 파충류가 살고 있으며 박쥐와 설치류를 포함해 90여 종의 포유류가 강줄기를 따라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흰머리 수리는 이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며 이곳에서 겨울을 나죠. 흰머리 수리는 수천 년 동안 이 협곡에서 살아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수호신 같은 존재입니다. 하바수파이 부족은 지난 800년 동안 이곳에 살며 물과 아주 깊은 교감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들에게 물은 영적으로 신성한 존재이며 하바수파이라는 이름 자체가 청록색 물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관광객들은 스카이워크에 오르며 흰머리 수리가 하늘을 나는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몇 번만 떼면 발밑으로 무려 1km 아래에 있는 콜로라도 강이 아찔하게 펼쳐지죠. 매년 그랜드 캐니언을 찾는 600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 코스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준 위대한 물길을 감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물에 매혹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 뇌의 4분의 3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 조직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 밖에서도 물의 순환은 지구 전체의 기후와 온도를 좌우하죠. 이처럼 전지전능한 힘을 가졌기에 물이 빚어낸 위대한 자연물들은 종종 신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거쳐 2,500km 이상을 흐르는 갠지스강은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태어나 동쪽의 벵골만으로 흘러듭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강이죠. 강 자체를 강가 여신으로 모시는 신자들은 갠지스강이 천상과 지상을 이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갠지스 강둑에서 이승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사후 세계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여기기도 하죠. 유족들이 고인을 모셔와 화장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힌두교도들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갠지스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다시 흘려보내는 의식은 조상과 신들에게 바치는 경의의 표현이죠. 꽃잎, 그리고 불을 붙인 기름을 담은 진흙 접시 역시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독실한 신자들은 강을 떠날 때 갠지스강의 물을 조금씩 챙겨갑니다. 집에서 지르는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죠. 힌두교도들이 갠지스강을 만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 바라나시입니다. 기원전 528년경 불교가 처음 시작된 곳이자 부처가 첫 설법을 펼친 곳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도시는 순례자들이 의식과 목욕을 위해 모여드는 돌계단, 즉 가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또 다른 종교라 불리는 스포츠 크리켓으로도 유명하죠. 갠지스강은 천국으로 가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인도를 먹여 살리는 필수적인 생명선입니다. 오늘날 갠지스강에 물을 댄 농경지에서는 인도 인구의 3분의 1인 4억 명을 먹여 살릴 식량이 자라고 있죠. 식수와 어, 교통의 핵심인 갠지스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신성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강은 각종 배설물과 산업 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이 어찌나 심한지 갠지스강 돌고래 같은 수생동물들은 말 그대로 숨을 헐떡이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죠. 한때 큰 무리를 지어 갠지스강을 누비던 이 돌고래들은 이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갠지스강을 지키려면 강 자체가 신성한 정화, 즉 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위대한 강의 미래를 보장하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헌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 물은 놀라운 지질학적 형태를 조각해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석회암이 풍부한 카르스트 지형에서 물은 아주 특별한 형태를 빚어내는데 바로 동굴이죠.

호주의 블루마운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르스트 지형 중 하나로 아주 경이로운 동굴들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제놀란 동굴이죠. 약 3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300개의 동굴이 서로 얽혀있는 제놀란 동굴은 무려 3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동굴 중 가장 오래됐죠. 놀랍게도 이 거대한 지하 세계를 조각한 건 오로지 물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땅속으로 스며든

동물은 산성 물질을 머금은 채 석회암층을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인데 이 석회암은 산호초가 화산암에 짓눌려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은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웅장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물은 다양한 광물질과 만나 동굴 안에 기막히게 다채로운 모양과 색깔을 빚어냈죠. 이곳의 생성물 중에는 수십만 년이나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많은 종유석과 석순이 자라고 있죠.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마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놀란이라는 말은 원주민어로 높은 곳을 뜻합니다. 이 동굴은 호주 원주민인 군둥구라족에게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들은 이 지하수에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죠. 지금도 이 경이로운 물의 세계와 교감하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리엔트, 악마의 마차 보관소, 바알의 신전, 알라딘의 동굴 같은 이름들만 봐도 제놀란 동굴을 향한 사람들의 매혹이 이 위대한 자연의 깊이만큼이나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곳에서는 물이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작품을 만듭니다. 멕시코 치와와 사막의 땅속 290m 아래 극소수의 사람만 본 적 있는 경이로운 자연물이 숨어 있죠. 이 공간을 처음 발견한 건 우연히 이곳을 뚫고 들어온 두 명의 광부였습니다. 처음엔 온통 물뿐이었죠. 하지만 물을 빼내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크리스털 동굴이죠. 이 동굴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거대한 석고 결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광물 전시장이 따로 없죠. 가장 큰 결정은 높이가 11m, 지름 1m에 무게만 무려 55톤에 달합니다. 지질학자들은 평생 연구해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죠. 이곳에서의 연구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온도가 섭씨 60도까지 치솟고 습도는 10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한 몇 분 만에 사람이 산채로 익어버릴 수도 있죠. 제놀란 동굴과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걸작을 탄생시킨 주인공 역시 물입니다. 2600만 년 전, 동굴 아래 마그마 방에서 펄펄 끓는 열수가 솟아올라 암석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에는 석고 성분이 가득했죠. 물의 온도가 점차 안정되면서 석고는 반투명한 결정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압력솥 같은 환경이 100만 년 넘게 유지된 덕분에 결정들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광산 지역에 있는 이 동굴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물을 빼낸 덕분에 연구와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품어주던 물이 사라지자 곧 문제가 생겼죠. 성장을 멈추고 바짝 마르더니 점점 부서지며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결정들을 보존하기 위해 동굴에 다시 물을 채워넣을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인간은 이 장관을 두 번 다시 직접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이 비밀스럽게 빚어낸 이 크리스털 동굴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경이로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구 위성 사진은 우리가 얼마나 물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어 사는 물의 성지는 바로 이라와디 강이죠.

이 강은 미얀마를 반으로 가르며 흐르다 아홉 갈래로 나뉜 이라와디 삼각줄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 거대한 삼각줄은 세계 최대의 쌀 생산지 중 하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작물은 미얀마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식량 자원이죠. 이라와디 강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바로 난 은마이 강과 말리 강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2,000km 이상을 흐르는 이 강은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상업용 수로인데 6세기 초부터 중국과의 무역에 사용되며 국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죠. 12세기 무렵에는 운하망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변농사가 가능해졌고 이때부터 미얀마 사람들과 쌀의 깊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강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강과 폭풍, 전쟁의 신인 인드라가 타는 코끼리를 뜻하는 아이라바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아시아 코끼리들이 삼각주 일대를 떼지어 누볐지만 지금은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 되었죠.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은 이라와디 강을 옛 왕국의 수도 이름을 따서 만달레이로 가는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달레이와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모두 이 강변에 자리 잡고 있죠. 강을 따라 다리들이 교차하며 마을을 잇고 건축물들을 품어냅니다. 이 강은 미얀마의 문화와 경제, 역사의 중심지죠. 모든 삶이 강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인구의 90% 정도가 불교를 믿고 승려의 비율과 종교에 드리는 정성을 보면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은 불교 국가입니다. 풍경만 봐도 알 수 있죠. 수십 개의 사원이 강가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어떤 것들은 수백 년이나 되었고 많은 사원이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라와디 강은 물의 정령들과 닿아 있다고 여겨져서 사원은 물에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하네요. 미얀마 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인 사가행 역시 이라와디 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덕을 수놓은 수많은 불탑과 사원들은 강물 위에서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이 가장 빛을 발하죠.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강은 숱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고 평화와 전쟁의 소용돌이도 모두 이 강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매년 찾아오는 몬순, 우기죠. 한여름의 이 거대한 자연 현상은 계절에 따라 강의 수위를 극적으로 바꿔놓으며 이 위대한 물의 성지가 끊임없이 차오르고 빠지게 만듭니다. 흔히 세상의 모든 강은 가장 편한 길을 찾아 아래로만 흐른다고들 하죠.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땅의 생김새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강이 남쪽으로 흐를 거라 예상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강 10곳 중 4곳은 놀랍게도 북쪽을 향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륙을 가로지르죠. 아마존강은 페루의 산봉우리에서 시작해 대서양에 이르기까지 6,500km 이상을 굽이쳐 흐릅니다. 초당 2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엄청난 물을 바다로 쏟아내는데 이는 전 세계 강 유량의 2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아마존 분지는 남아메리카 면적의 40%를 덮고 있는 세계 최대의 유역입니다. 이 강은 거칠 것이 없죠. 매년 우기가 되면 아마존강은 9m 넘게 불어나 주변 숲을 물에 잠기게 합니다. 이렇게 물에 잠긴 침수림은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특수 생태계를 이루죠. 건기에도 그 넓이가 1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우기에는 무려 3배나 더 넓어집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구상 그 어떤 숲보다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동물종의 3분의 1이 이곳에 살고 있죠. 수백 종에 달하는 양서류와 파충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존강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터줏대감 중 하나는 민물거북인데 1억 5천만 년 이상을 살아왔으며 강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종 역할을 하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강의 상태가 꽤 괜찮아 보이네요.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녀석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천국이죠. 아마존 강에는 약 3천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이 중에는 강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꼽히는 육식성 물고기 피라니아도 있습니다. 녀석들의 저녁 식사거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녁 식사로 잡아먹는 편이 낫겠네요. 아마존강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조개무지 유적은 이미 만 년 전에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했음을 알려주죠. 대규모 원주민 사회와 부족 국가들이 대대로 이 물의 성지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시장에는 아마존이 내어준 풍요로운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이곳에 닻을 내렸을 때 이 모든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테죠. 춥고 척박한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본 적 없는 살아 숨쉬는 에덴 동산이었으니까요. 1500년대 유럽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원주민들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1541년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데 오렐라나가 원주민 전사들의 공격을 받은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이 전사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이들을 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성 전사 부족인 아마조네스를 떠올렸죠. 이것이 바로 이 강의 이름이 된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물의 성지는 현재 벌목과 농업 그리고 댐 건설 계획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전사들의 강력한 수호 에너지가 언제까지 이 강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강은 남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며 그리고 전 세계 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흐르며 용맹하고 거침없이 굽이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마치 푸른 피처럼 모든 생명체의 몸속을 쉼없이 흐르며 하늘과 바다, 강과 동굴, 범람원과 폭포,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이어줍니다. 한 곳에서 생명을 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금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죠. 작은 물방울이든 거센 급류든 물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걸작들을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물의 그 위대한 작업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을 겁니다.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사용도 오케이. 보관할 땐 책, 바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한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 증정.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4: 080-961-9595.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메이킨!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킨!
2: 유쾌! 상쾌!
3: 통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4: 변비 해결 메이킨!
5: 부산밀면, 진밀면, 비벼 먹고 있는데, 시원하게 부어 먹고, 밀면 천지야, 이거!
6: 어떻게?
5: 진밀면!
6: 어떻게?
7: 와우!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2: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1: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3: 진짜 맛있겠지?
14: 대박. 너무 맛있는데?
11: 떡이랑 같이 먹어봐.
12: 나도, 나도.
14: 닭고기가 킥이다.
13: 와, 쫄깃쫄깃하네.
1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1: 배고파.
13: 잘 먹으려.
15: 스테라 떡볶이.
1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 스케쳐스. 일상을 스포티하게. 이토록 라이트하게. 매크룰 미쿠 시작을 시작하자. 스케쳐스 맥스 쿠셔닝 3.
16: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
1: 온기를 나누는 사이.
17: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루오노. 와, 진짜 맛있다. 다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어머, 어머, 어머. 와.
1: 어느새 다가온 봄. 그 봄 맞으러 갑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더 진하게 기억되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소도시를 찾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저 이지연과 함께 떠나는 일본 소도시 기행, 그 첫 여정은 섬나라 일본에서 드물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지역 나가노입니다. 우리에게 나가노는 나가노 동계올림픽으로 기억되는 곳이죠. 일본의 가장 큰 섬, 혼슈의 중앙부에 자리 잡은 나가노현. 일본 알프스라 불리는 세계의 산맥을 품고 있는데 사방이 3,000m급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일본의 지붕으로 일컬어집니다. 분지에 자리 잡은 현의 심장부 나가노시. 인근의 산과 고원은 스키와 단풍, 하이킹으로 유명해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죠. 한국에서 직항은 없지만 도쿄에서 접근성이 좋은데요. 고속철도 신칸센을 타고 1시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17: 아, 너무 예쁘다.
1: 때마침 거리에는 홍매가 활짝 웃으며 마중 나와 있습니다.
17: 봄이 왔네.

0: 너무 예쁘다.
1: 그런데 이 예쁜 봄이 늑장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저 높은 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는지 겨울눈이 머물고 있네요. 그 풍경이 궁금해져서 본격적으로 봄을 만나기 전 먼저 산을 오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변 풍경이 확 달라졌는데요. 계절이 바뀐 것 같지요?
2: 이게 지금 일본 아래쪽에는 벚꽃 핑크색 벚꽃 꽃무머리가 맺혔는데 여기는 아직도 눈이 소복하네요.
1: 여기선 벗어놓은 겨울옷을 다시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 명소로 알려진 기타시가 고원. 그중 류오산에 있는 스키장은 스키를 타지 않는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3: 우와! 지금 이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로프웨이까지.
1: 요런 특급 서비스 때문 곤돌라를 타는 승강장까지 이 특수 제작한 셔틀버스를 타고 가지요.
3: 간다! 어머나 세상에 또 이런 것도 처음 타보네. 이거 제설차 아니야?
1: 액티비티가 따로 없습니다. 스키 대신 2차 타고 여기저기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3: 나 분명히 벚꽃 본다고 왔는데. 와, 근데 신난다. 오, 여긴 아직도 설국입니다. 세상에. 스미마세, 아노 이츠마데 유키 데스카, 고코? 와, 민나 스베레루 때 유코토 데스네. 아, 우에와. 와, 스고이 데스네.
1: 류오산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번에 무려 16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 곤돌라를 타고 약 1000m 고도를 단숨에 이동하는데요.
3: 이 산이 너무 예쁘죠. 나무가 다 눈을 뒤집어 써가지고 설산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네요. 너무 예쁘다.
1: 오르면서 담는 풍경이 또 예술입니다.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운 듯 현실을 잊게 하는 풍경. 잠시 상고대와 눈이 그린 새하얀 세상에 푹 빠져봅니다. 그때 뒤늦게 들은 소식 하나. 여우 흔적이라도 찾아볼까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숨바꼭질 그만하고 한 번만 나와줄래? 여우가 산다고 하니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데요. 해발고도 1770m의 류오산 정상 부근.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비경을 찾아갑니다.
4: 테레비.
3: 하이.
4: 유메진.
5: 네, 유메진.
3: 가무시레나이. 아시오. 하이.
4: 뵙겠습니다.
3: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4: 또.
3: 다시 만나요.
4: 다시 만나요.
3: 맞다 이 마셔 어때? 다시 만나요. 야, 화이팅. 야.
1: 그런데
3: 나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온 것 같아. 이 정도로 눈밭일 줄 몰랐어. 세상에 이게 3월 말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저 나무 봐요.
1: 고생하는 두 다리에겐 미안하지만 두 눈은 제대로 호강하네요. 눈꽃 피는 겨울왕국. 추위마저 낭만이 됩니다. 촉촉한 감성에 젖어드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눈밭. 아, 여기서 러브레터 쓰고 싶죠?
3: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겐키 데스카! 러브레터. 아타시와 기인기 데스.
1: 돌아오지 않는 인사말. 그곳의 순백의 첫사랑처럼 순수하고 아련한 풍경을 뒤로하고 제가 향한 오늘의 목적지.
3: 여기가 소라 테라스라고 소라가 하늘이거든요. 하늘 정원 테라스인데요. 정말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지금 저기 걸려 있거든요. 나 잘 엉덩이로 내려가야 되나?
1: 기타 씨가 고원의 대표 관광지인 류오산의 하늘 정원 소라 테라스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 위에 선 느낌. 웅장한 능선을 따라 눈부신 설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구름바다, 운해로 유명한데요. 저는 오히려 이 설경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좋다 하니 바로 날씨가 심술을 부리네요.
3: 아니, 지금 2분도 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다 보였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찍은 건데 갑자기 구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금방 지나가겠죠?
1: 그렇게 한참을 구름 커튼이 걷히길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사실 여기가 뷰 맛집 카페거든요. 커피를 즐기며 멋진 풍광을 마주하고 있자니 절로 시인이 됩니다.
0: 떠올랐어요. 여기가 소라 테라스 하늘이니까 유키노 소라 고코로 다케 하루 쿠르노카나 겨울의 하늘 마음 많은 봄이네 오는 거겠지?
1: 기타시가 고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야마노우치 마을. 같은 나가노 북부 산악지대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여기가 바로 지코쿠다니, 지옥 계곡인데요.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3: 저는 이제 온천을 즐기는 원숭이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사실 일본 속담에 뜨뜻한 물에 담그고 있는 원숭이, 따뜻한 물에 원숭이가 앉아있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죠? 그 누르마 유니 츠카루 사루, 뜨뜻한 물에 온천 담그고 있는 사루, 원숭이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 이름은 지옥계곡이지만 원숭이들의 천국이라는 이곳. 그래서 나가노의 인기 관광지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왠지 더 기대되네요.
3: 아, 유황 냄새. 물이 이게 뿌옇잖아요. 물이 달라요. 이게 온천물인 거지. 유황 온천물. 와, 원숭이 좋겠다. 우와, 저기는 막 난리 났어 지금. 저게 막 뿜는 건가? 오, 너무 신기하다. 우와, 저기 밑에서 보면 막 그 뭐죠? 바통에서 수증기 나오는 것처럼. 우와.
1: 계곡 주변으로 진동하는 유황 냄새와 땅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증기. 이 모습 때문에 지옥 계곡이라 불린다지요.
3: 너무 귀여워.
1: 지옥 계곡을 건너자 원숭이들의 노천탕이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원숭이들 온천 욕하는 거. 쌀쌀한 계곡 날씨에 온천을 찾은 원숭이들이 제법 많은데요. 온천욕 즐기는 원숭이들을 보니 새삼 여기 원숭이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탕 속의 여유로운 원숭이들과는 달리 밖에서는 촬영 열기가 뜨겁습니다. 파파라치처럼 다들 진을 치고 사진을 찍는데 자리 다툼도 치열해요.
5: 자리 잡기 힘드네요.
3: 네, 경쟁이 대단한데

0: 비키듯이 비키듯이 안 비켜주시는데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마침 틈이 보여서 잽싸게 침투합니다. 성공적으로 명당 차지. 아이고, 그런데 탕 안에서도 자리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바로 무리의 대장이 사태를 수습하지요. 재밌는 건 원숭이의 서열이 높을수록 입욕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0: 내가 봐도 30분 이상은 당근 얼굴에 얼굴이 빠지겠어.
2: 이 오빠는 오늘 온천 제대로 즐기시는데? 폭탄! 어우, 느낌 있어.
1: 이곳에서 온천욕을 하는 원숭이는 일본 고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원숭이들이 추위에 상당히 약한 편인데 이 일본 원숭이들은 온천 덕에 혹한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 중 가장 북쪽에 서식할 수 있게 됐죠.
0: 지금 저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분들이 온천하러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랑 비슷할까요? 뜨끈한 탕 좋아하는 아빠랑 싫어서 도망가는 아이. 우리 목욕탕에 가면 많이 보는 풍경이죠. 온천욕을 자주 해서 그런지 다들 뽀송뽀송합니다.
0: 우리 사람이 저 정도로 젖으면 물 밖으로 나오면 엄청 춥잖아요. 근데 원숭이들은 털도 있고 이 모공 있는데 기름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춥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막 추워서 막 몸을 떤다거나 물을 턴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 같아요.
1: 공원 관리사는 하루에 한두 차례 온천에 모여든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원숭이가 먹이를 먹는 동안에 원숭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사육이 아닌 관리와 보호를 위해 먹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하네요.
3: 厳密には 野生というにはおかしいんですけど、ただ自由に人間がその行動を制限することなく、餌が食べたい時は来るんですけど、ない時はもう山の方に行って、ここに
0: 食べ物を食べに行って、ここにやってこない。ああ、そうですか。冬になったらここに集まるように。そうですね。食べ物が減るので、ここに来て食べる時間が長くなる。なるほど。
1: 계곡 주변에 200마리 이상의 원숭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데요. 겨울에는 먹잇감이 없어서 산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먹이도 먹고 온천욕도 하고 정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지요. 사실 여기가 좀 추워서 온천하는 원숭이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대신 요걸로 몸을 좀 녹여봤습니다.
0: 뭔가 했더니 이게 마시멜로인데 이걸 여기다가 올리면 이게 싹 녹으면서 원숭이가
2: 금방 녹는데.
0: 어머 귀여워. 아, 이 원숭이 녹아내린다. 너무 귀엽다. 얘는 거의 지금 완전히 담궜어요. 아, 귀여워.
2: 라떼, 그래도 맛은 봐야죠. 원숭이. 내가 최대한.
0: 원숭이랑 뽀뽀.
1: 최대한 원숭이를 피해서 조심조심 한 입.
0: 녹아내린다. 너무 따뜻해요. 미안해서 입을 못 대겠네. 나 쳐다보지 마. 얘도 녹아내리고 저도 녹아내리고.
1: 따뜻하고 달콤한 시간. 이 맛에 여기로 오나 봅니다. 한겨울 막 눈 쌓이면 다시 와보고 싶네요. 얘들아, 우리 겨울에 다시 보자. 일본 알프스 산맥과 주변 산지 사이에 안겨있는 도시 나가노.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웅장한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 중심에 천년 사찰 젠코지가 있습니다. 종파를 초월한 포용송으로 일본 전역의 사람들을 불러모으자 길이 생기고 마을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이름난 사찰 앞엔 맛집도 많은 법. 옛날 참배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0: 자, 지금부터 오야끼라는 나가노의 향토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좀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1: 밀가루나 메밀가루 반죽 안에 소를 채워놓고 빚는데요. 우리네 만두랑 비슷합니다.
0: 소ですね. 아, 교자の 가방ぐらい.
3: 薄く.
4: 親指の お腹でちょっとこう時計回りにこう本当はこうやってやってもいいんだけど.
0: 上手上手.
4: 아, うまいうまい.
0: 아, 일본 음식이 저랑 맞아요.
4: 作ったことあるかじゃあ上手ありますよね.
0: 만두 만든 적 있냐고.
4: 야, 上手上手.
0: 저희 집안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손 쓰는 게 좋대. 그래서 만두를 엄청 빚거든요.
3: 그러고도 고야떼 이마카라 됐으네.
4: 혹시 아니시더라네. 그걸 押さえてもいいです.
3: 아, 하이, 하이. 자, 고스레바.
4: すごい. うまい.
1: 고. 팥소가 엄청난데 과연 제가 잘 빚을 수 있을까요?
0: どんどんどんどん 薄くなるっていう 感じが します.
4: 熱くなっちゃうから。そうですね。うん。あ、すごい上手。うまい、うまい。本当にほらもう縮んじゃった。うん。もうつむまちゃった。本当すごい。あ、すごい。됐다。すごい、すごい。そう、こんな感じでね。はい。되게
0: 조심조심해야돼요. 말랑말랑해가지고. 그래?
4: 이네, うまい、うまい。
1: 저의 첫 오야끼 어때요? 잘 만들어졌죠?
4: 이요네, 태츠키 스무이 호라.
3: 자, 고시마시.
0: 뭐뭘 해도 잘할 것 같다고. 손을 너무 잘 쓴다고.
1: 타노시. 자, 이번에는 나가노의 겨울 채소를 속재료로 씁니다.
0: 아,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 시래기 시래기. 그냥 기본으로 그러니까 왜 된장으로 무치기 전. 네, 지금 시래기 삶아서 나물 준비해 놓은 향이 나요.
3: 전부 하이레마스카. 와, 이만큼 들어가요. 거기 만두 소 왕창 들어간 것처럼. 아이. 나이저볼까나. 내기르 내기르 내기르.
1: 두 번째 오야끼 만들기 도전.
3: 자, 간바로. 오스 오스.
4: 오스 오스.
1: 아, 내용물이 엄청납니다.
3: 네, 소데스네.
1: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지금부터 손기술 들어갑니다.
3: 아, 들어간다. 고야떼.
4: 아, 마야.
3: 됐다.
1: 이번에도 성공.
0: 이야, 이번에는 나물 오야끼입니다.
1: 제 화려한 손기술에 연신 감탄하던 가게 사장님. 이대로 저 여기 취직하나요? 손으로 빚은 오야끼는 지역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굽거나 쪄서 먹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화덕에 구워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옛 농가의 화로에 굽던 그 감성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0: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루오도.
1: 그렇게 나가노 고향의 맛 오야끼가 완성됩니다.
0: 20분 정도 그라이.
1: 영화에서 본 옛날 일본집 분위기 그대로. 아, 감성 돋죠?
0: 이쪽이 빨개졌어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기만 지금 뜨거워. 이렇게 하고 있을까?
5: 真夏の真夏はこの部屋が40度.
0: 우와, 스고이. 야, 여름에는 40도 되겠어요. 지금도 야, この辺だけすごい暑いですけど 今は.
5: でもね、やっぱりこの色にね、色にファンっていう人は真夏でも必ずここに座る。そうですね。 でも大方のお客さんはここでおやきを買うと
0: 소데스네.
1: 우리가 온돌방의 따뜻함을 기억하듯 일본 사람들에게는 화로의 추억이 있나 봅니다. 그 온기가 그리울 때 사람들은

0: 이곳을 찾습니다. 모녀의 첫 여행을 기념하며 먹는다는 오야끼. 모녀가 앞으로 두고두고 함께 나눌 추억의 맛이 생겼네요.
1: 근데 주말이 되면 이게 어쨌거나 굽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빨리 땡길 수가 없으니까 쫙 줄을 쓴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없고 옆에 앉아서 계속 만드신대요. 그리고 굽는 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사가지고 가고 사가지고 가고.
0: 평일이라 이렇게 여유롭게 오야끼를 즐깁니다. 오야끼는 철판에서 초벌로 구운 다음에 숯불에 쬐서 골고루 속까지 익힙니다.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타시노 사쿠인. 소데스네. 아즈키.
0: 노릇노릇 요 녀석들 참 먹음직스럽지요.
1: 이타다키마스.
0: 바삭한 겉면을 한입 베어물자 속을 가득 채운 절임 채소가 씹을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1: 오이시. 안에 이렇게 나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 지금 연기가 폴폴 나고 있어요. 너무 따뜻해. 이데스네. 너무 맛있다. 약간 간이 잘 돼 있어서 짭짤한 맛도 나고요. 딱 나물 맛있는 나물 맛에 구운 이 밀가루 그러니까 만두피를 구운 것 같은 맛. 굉장히 맛있어요. 오.
0: 그렇다면 오. 팥소를 넣은 오야끼는 어떨까요?
2: 말이 아마고 있지는 않아요.
1: 하이.
2: 좀 시험이 오기가. 아. 그거 すごい 인기 있어요.
0: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먹어볼까요? 아저씨 말 사실입니다.
1: 너무 맛있어. 저는 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절대 안 달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약간 달고 약간 짭짤하고. 와 진짜 맛있다. 다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팥 엄청 들어있네.
0: 너무 달지 않아서 질리지 않는 맛 아시죠?
1: 소데스네.
0: 주인 아저씨도 주당 같으신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과 온기가 전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푸근하게 감싸주는 둥글고 따뜻한 오야끼. 그래서 더 오래 남는 맛입니다. 이제 저는 나가노를 떠나 현해 중부에 자리한 성곽도시 마스모토로 향합니다. 해발고도 600m, 고지대의 분지형 도시 마스모토. 16세기 후반 마스모토 성이 세워지면서 발전한 도시로 이후 교통 요충지이자 상업 중심지로 번창했는데요. 지금은 여행자들에게 일본 북알프스의 관문으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시내 어딜 가도 배경에 설산이 걸려 있어 눈이 시원한데요. 그런데 도심에 설산과 대비되는 건축물이 있으니 바로 까마귀성, 마스모토 성입니다. 외벽을 오칠한 검은색 성. 왠지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하지만 봄이 되면 성 주변이 상춘객들에게 점령당하는 벚꽃 명소. 약 300그루의 연분홍빛 왕벚나무가 꽃길을 열어준답니다. 벚꽃만 보면 너무 설레서 노래 바로 나오죠.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 참 희한하게 때 되면 꽃이 펴요. 봄이 왔다는 사인인 거지. 얘도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네. 힘내라. 와 진짜 엄청 맺혔대. 야 이거 꽃 피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와 얘는 이제 우와 이거는 진짜

0: 완전 매실이다. 아니 그 뭐라 그러지? 매화. 우와 너무 예쁘네. 어머 어머 어머. 와 난 이거 작품 내야 돼. 그냥 찍으면 작품.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 건졌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핑크빛 물든. 와 이거 완전 부용색이네. 여기도 막 팡팡 터졌네. 야 이래서 팝콘 터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구나.
1: 이걸 보고 어떻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있냐고요. 이 봄을 사진으로 고이고이 남겨야겠죠. 저는 3월에 미리 봄을 만났는데요. 그 연분홍빛 설렘이 여전히 제 가슴속에 지지 않고 피어 있습니다. 검은색의 마츠모토 성과 함께 이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이 물입니다. 물이 깨끗하고 맛있기로 소문난 마츠모토. 시내에만 20개 넘는 공용 우물이 있어 우물 투어를 즐길 수 있지요.
0: 아, 이건가? 어머, 이건가 봐요. 컵이 있어. 여기는 컵이 준비되어 있네. 아오이노 이도. 명수래요, 명수. 여기는 컵도 있어서. 지나가다가 사람, 여기는 생수를 사먹는 사람이 없겠는데, 이 동네는. 굳이. 와, 이게 어디서 오는 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아, 가져갈까봐.
1: 일본 환경부가 선정한 명수라 기대를 했는데요. 물맛이
0: 소믈리에가 아닌 이상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여기 물이 물 온도가 낮고 물 온도의 변화가 잘 없어서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대요. 뭐 온도가 물이 이제 온도 그 기온 때문에 막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면 뭐 이끼도 끼고 막 이렇게 약간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1년 내내 저온으로 계속 이제 깨끗하게 흐르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게 맛있게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여긴 것 같지?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제가 물 먹고 가길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네요. 우물에 자리가 나자 한 소녀가 물 한 컵을 떠갑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물을 마치 야외 정수기처럼 사용하더라고요.
0: 이제 이 글씨만 보면 눈이 커져. 이도, 우물.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할 때 우물.
1: 에도 시대에 말을 키우던 마을에서 주민들이 협력해 용천수를 우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오!
1: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0: 아, 그냥 진짜 퓨어. 그 무취, 무색, 무맛. 그러니까 정말 물.
1: 화창한 봄날 아주 그냥 물배 가득 채우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0: 좋은 것 같은데?
1: 봄을 찾게 하듯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동네에선 정말 흔한 풍경. 그야말로 물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2: 이모, 우리 연인 가족이다.
0: 하이, 하이. 수고됐어요네. 보통도 毎日
2: 오차 논다리
0: 소원했으네.
2: 오차 논다리
0: 오리오리 시다리
2: 오리오리 시다리
0: 하이 하이
2: 아토유마니 나쁘나다
0: 야 고노 아노 마츠모토노 아노 순데루 카다다치 때 미즈오 카우 히츠요가 나이 데스요네.
2: 야 데오 미즈오 히츠요와 하이 타분 가장 타카이 그라이 다나이다
0: 하이
2: 네 高い。そうですね。仕事帰りにちょうどよ、通り道なので。はい。毎日寄れるから。あ、通り道ですか。はい。じゃあ今日はこれで何お料理。
1: 마츠모토 우물은 1년 내내 수량이 풍부한 것이 특징. 계절이 바뀌어도 우물이 넘치거나 마르는 일이 없다지요. 주민들에게는 부족할 것도 없는 일상이 되고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을 선물합니다.
0: 근데 지형적으로 물맛이

0: 좋고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아래 동네가 아무리 이렇게 따뜻해져도 위에 저 지금 눈 맺혀 있는 설산에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올 테니까 그게 모이면 진짜 걸러지고 걸러진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여기서 받아먹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1: 설산으로부터 이어진 마스모토 우물은 자연과 시간이 빚은 결정체. 그 역사는 수백 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0: 또 받아서 가시네.
1: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겐치의 우물은 에도 시대 학자인 가와베 겐치의 집에 있던 우물로 과거 경비를 세워 관리했던 마스모토의 대표 우물입니다.
0: 그 물이 부드럽다는 말을 몇번 먹어보니까 대충 알것 같아요. 이 물이 한 12도에서 13도 정도 된대요, 늘.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박도 담그고, 토마토도 담그고, 천연 냉장고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정말 배부르게 물 마시다 보니 물맛이 어렴풋이 잡힐 듯 하네요. 일본도 된장을 먹는데 장맛은 물맛 아닐까요? 물이 좋은 마스모토는 된장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일본 된장인 미소를 만드는 유서 깊은 곳.
0: 일본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식재료들이 있죠. 뭐 간장도 있고요. 뭐 매실절임도 있고요. 뭐 고추냉이로 부르는 와사비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미소. 바로 된장입니다. 여기는 된장을 만드는 곳인데요.
1: 1868년에 문을 열어 무려 1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된장 공장입니다.
0: 이지연 또 모시마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2: 요로시코
0: 오네가시마스. それ なんですか? それ。
2: あれはね、豆をね、ぐつぐつ煮て柔らかくするお釜。私、6代目なんだけ
0: 6
2: ど、
0: 代目ですか。
2: 私のひいおじいちゃんが使い始めた、お釜ですね。
0: わあ。이거는 거의 그 애들 놀이터에게 돌려주는 뺑뺑이. 우와, 그거 수준인데? 저 보여요? 저 지금 까치발했어요. 여기 물 끓이면 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오우, 메아리가.
1: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마솥. 된장을 만드는 방법도 옛 방식 그대로를 따른답니다.
0: 두둥.
1: 마스모토가 있는 나가노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된장 생산지인데요.
0: 크라이데스네. 와, この中に全部入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와, 와.
1: 이 지역의 맑은 물, 그리고 큰 일교차, 그리고 장인의 정성까지 삼박자가 딱 맞았으니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알아서 한답니다. 근데 우리네 장독과 달리 된장통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된장이 다차 있다는데 궁금하네요.
0: 아루아루 카오리가 아루 하이
1: 이곳에선 숙성 단계별로 된장을 옮겨서 보관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숙성시킨 후 판매하는데 나무통 역시 전부 장인이 만든 오래된 것들입니다.
0: 34년인가 와카이 데스까?
2: 와카이 데스네.
0: 와, 34년 썼는데 젊은 통들이래요. 하이.
2: 오케의 寿命は 200년 あるんだ.
0: そうですか? 와.
2: 오케의 寿命 200년. しっかり使えばね.
0: そうですか?
2: あれは 100年 以上. あれは 100.
0: これ?
2: それ 100年 以上.
0: 와. 이거는 100년 넘게 쓰신 통이래요. 오겐키데스까? 어디 있어? 나이 좀. 와, すごい. 色違いますね.
1: 한 세기를 넘게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묵묵함. 왠지 이곳 장맛이 남다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그 자체가 역사다는 표현을 쓰는
0: 와.
1: 거겠죠?
0: 진짜 냄새가 점점 달라져요.

0: ここはね、香りがもう少し強い、十分発酵熟成された出来上がりに近い
1: 感じ、感じてます。
0: 蔵なんです。
2: 3년 숙성된 된장 냄새는 확실히 더 깊고 구수합니다. 일본의 된장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무로 된 통에 발효시키다 보니 잘 익으면 통 겉면에 흔적이 남습니다.
1: 살짝 말라있어서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2: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맛, 부드러운 질감이 일본 된장의 특징. 과연 잘 익은 된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1: 너무
2: 우와, 된장 보러 사다리 타는 게 이게 이리 설렐 일인가요?
1: 우와.
2: 이 향을 전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아니, 근데 웬일이래요? 자세히 보니 된장 위로 신발 자국이 선명합니다.
1: 여기 위에 발자국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사람이 발로 꽉꽉 눌러 밟아서 쫀쫀한 텍스처의 된장 미소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미생물이 일을 한 다음에 각 가정으로 상품이 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와.
2: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1: 저 통에 있는 걸 먹어보려는데 영광인데요. 궁금하다. 뭐가 다를까?
3: 스코스데요.
1: 아, 이 카오리. 아, 소데스네. 오미소데스카라네. 자, 3년 숙성 된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甘い 카오리가 ありますけど. 네, 뭐 미소.
2: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된장의 맛. 기가 막히더라고요.
3: 塩味は あるんですけども. 寝かせるとまろやかな塩味になる.
1: そうですね. 짜긴 짜요. 근데 딱 멋에 이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 짠맛. 그리고 향은 달달한 향. 고래데스네. 이마 큐리.
3: 소우데스네.
1: 큐리. 오이 찍어 먹고 싶어. 큐리 ちょうどですね. 파프리카とか.
3: 예. 어. 야사이류이.
1: 응. 다이콘とか. 가장 오이시. 이맛만 食べるのが 오이시ですね.
3: 네.
1: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장은 장입니다.
2: 일본의 전체 된장 생산량의 약 절반가량을 나가노현에서 만들 정도로 이곳 장맛은 전국적으로 알아준다지요.
0: 이 미소는 4,500kg입니다.
1: 4톤?
0: 4톤 한 4,500kg. 이 미소가
1: 4,500kg. 우와.
0: 3년 후에 3회 다른 농가에 옮겨가는 거예요.
1: 오이코시
0: じゃあ引っ越してどういうふうにやるかって言ったら、はい、スコップで、人間がスコップでこうやってこう、スコップ
1: だから社長痩せてますね。さりゃんち
0: ん。取れません。
1: いやー、すごい。
2: 매순간온정성을다해야비로소장맛이완성됩니다。
1: はい。저기서퍼서옮겨야위쪽에있는애들이밑으로내려가고밑에있는애들이위로올라가잖아요。그러면서위에수분이다시밑으로내려가면다음에다시옮기면위에애들이밑으로내려가고그래서계속옮겨줘야되는거예요그러면서수분이섞이면서그리고 한 가지 더중요한거는거기에이제산소를공급해줘서유산균이나그런미생물들이더일잘할수있도록숨쉴수있게고래와아노시젠노겐자이료
0: 또응다이즈또고메고지또시오요
1: 에도미세부츠또응인겐노工作
0: そうそうそうだ
1: になるすごい、うん、
0: で味噌屋さんが味噌作ってんじゃないよ、
1: はい、
0: 本当に作ってるのは微生物が作ってるそれの
1: 人間は手伝いをする
0: お手伝いを
1: ああなるほど、うんうん、정말이된장이라는거는자연에서온원재료와이곳에서열심히지금도일하고있는미생물과사장님이말씀해주신대로인간의도움으로만들어진합작이에요공동작품
2: 자연이기른것에사람의땀을보태고바야흐로시간으로숙성시킨맛여기선된장뿐아니라된장을활용한다양한식품도만나볼수있었는데요된장냄새를오래맡다보니그렇지않아도허기가지던차과연된장으로어떤색다른음식을맛보게될지좀두근두근했습니다돼지고기와채소가듬뿍들어간된장

0: 된장국과 된장 소스를 발라서 구운 주먹밥. 거기에 된장 피자라니.
1: 이게 보시기엔 그냥 피자 같지만 소스가 미소입니다. 일단 향은 괜찮거든요. 왜냐면 치즈랑 또 여기 약간 토마토를 올리셨는데 이게 밑에가 토마토 소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맛일지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나 일단 무서우니까 토마토가 있는 쪽으로.
0: 사실 별 기대 없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어머나 기대 이상이에요.
2: 상상한 것만큼 막 희한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아마도 치즈도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즈하고 약간 소스화해서 바른 거기 때문에 안 이상해요. 어울립니다. 매우 괜찮다. 그러면 이번에는
0: 된장 소스를 발라서 구운 주먹밥 역시 별미더라고요.
2: 안에는 하얀 밥인데요. 겉에 이 미소를 발라서 구우니까 여기가 지금 구운 거라서 누룽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누룽지가 한 3배 정도의 고소한 맛? 맛있습니다. 나의 장은 오늘 건강해질 거야.
0: 된장은 대표적인 건강식품 아닙니까? 이날은 마음 놓고 넉넉히 즐겼습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지 알고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나가노의 작은 도시에서 만든 특별한 추억. 참 좋은 봄날, 잊지 못할 생애 한 페이지를 더했습니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와, 무섭게 몰아치는.
2: 와, 어머나 목소리도 떨려.
0: 알싸한 맛을 찾아 떠나는 길.
2: 고래네시오네.
8: 오. 와, 현실감이 없다 진짜.
0: 현지인 강력 추천 맛집까지.
2: 생선 다른 가루를.
8: 옷이
9: 만들어진 놀이동산 같은 데를 들어간 기분이. 우와.
0: 지금 이즈반도의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 설국으로 일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를 세상에 알린 건 이즈의 무희라는 작품이죠. 그 배경이 된 곳이 이즈반도입니다. 일본 현지인들에겐 주말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제 여정은 이토시를 거쳐 이즈로 향합니다. 도쿄의 남서쪽 시즈오카현에 자리한 이즈반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 덕에 반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죠. 그중 이즈반도 동부에 있는 해안 도시 이토는 예로부터 문인과 예술가들이 많이 머물렀던 휴양지인데요. 볼거리 많다는 이토에서 제일 먼저 저의 발길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1: 조가사키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 네, 지금 와 있습니다.
0: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핵심 명소라는데.
1: 바다가 보인다.
2: 우와, 우와, 웅장하다. 세상에.
0: 태평양의 파도가 정말 정말 거세게 몰아칩니다. 제가 날 참 잘 잡고 왔죠. 비에 바람까지 더해지니 파도 치는 모습이 아주 장관인데요.
2: 오, 여기 더 멋있네요.
0: 바로 이즈 최고의 절경이라는 조가사키 해안입니다.
2: 우와! 우와!
0: 죽을 듯 달려들어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아, 뭔가 장엄합니다.
2: 우와!

0: 멋있네요. 세상에. 아니 거기 위에 계시면 저 밑에가 안 보일 텐데.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오! 1억이야? 와, 안 돼! 다시 이렇게 하면 펴지지 않을까? 오, 그렇지. 안 돼, 안 돼!
1: 날씨가 아주 끝내줍니다. 덕분에 해안 절벽과 파도가 빚어낸 걸작을 진하게 감상하네요. 이 풍경을 좀 더 아찔하게 느끼고 싶다면 또 방법이 있죠. 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이건 뭐 구름 위 산책이 아니라 거의 바다 위 고개 수준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최대 100명까지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0: 괜찮을 것 같아.
1: 아, 지금 봐도 살 떨립니다.
0: 스고이데스.
2: 와이.
0: 고아이데스 연애. 와타시 다케잖아, 연애. 나만 무서운 거 아니죠? 아저씨도 무서우시대요. 우와! 우와! 어머, 나 목소리도 떨려.
1: 막상 발 아래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두니 정말 공포스러운데요. 이 파도가 저를 막 덮칠 것 같습니다.
0: 말이 안 나와요. 이래서 지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으아!
1: 우와. 조가사키의 해안 절벽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자면 절벽에서 인생 사진 찍어보기. 바로 절벽 아래로 파도가 무섭게 달려들고 있지만 요 사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불멍, 물멍이라고 멍하니 풍경 보는 거 인기죠?
0: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1: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어느새 묵었던 걱정들이 사라지는데 자, 지금 파도멍 한번 해보실래요?

0: 이즈 반도의 중앙산지에 자리 잡은 도시 이즈. 아마기 산맥이 지나는 이곳엔 겹겹이 이어진 울창한 산과 맑은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계곡물이 사시사철 수량도 많고 깨끗한데요. 깊은 산속 물맑은 계곡 사이에 이즈의 보물이 숨겨져 있답니다. 바로 고추냉이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최상급 고추냉이가 생산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혹시 고추냉이 실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고추냉이랍니다.
1: 고추냉이죠? 이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갈으면서 갈아놓은 걸 많이 봤지. 거의 통은 사진으로? 근데 이렇게 키우는 모습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 와사비가 우리한테 주는 그 톡 쏘는 그 매력에 비해서 와, 잎이랑 꽃이 너무 예뻐요. 그냥 뭐랄까 단아한 그 성격은 톡 쏘는 아가씨인데 약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아한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와, 이 꽃도 약간 이렇게 눈꽃송이 같고 잎이 딱 쌈밥 해먹으면 좋을 정도의 작은 연잎 같은 그런 느낌? 와...
0: 고추냉이는 보통 밭에서 흙으로 키우는데 이곳에서는 물로 키웁니다. 다다미이시라고 불리는 돌 위에 물을 흘려보내며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거거든요.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관리가 힘들어 많은 양을 생산하지는 못한답니다. 하지만 뿌리가 훨씬 굵고 실해서 값비

0: 비싼 고급 식재료로 대접받는다고 하네요. 이 수경재배의 핵심은 바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차갑고 깨끗한 물. 특히 고추냉이는 물의 온도와 수질에 민감해서 수온을 연중 13도에서 15도로 유지해줘야 하지요.
1: 돌을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건데 밑에 제일 큰 돌, 그 다음 큰 돌, 그 다음 큰 돌, 그 다음 큰 돌 해서 흙은 조금 한 다음에 그 위에는 계속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 빠짐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깨끗한 물만 이 고추냉이는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산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고랭지처럼 서늘한, 제가 그래서 좀 두꺼운 옷을 입었거든요. 서늘한 온도도 유지가 되면서 아주 예민한 이 고추냉이가 자라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0: 고추냉이 농가가 모여 있는 마을. 이곳에선 고추냉이 수확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니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는 농장을 찾았습니다.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데 그 재배 현장으로 가볼까요?
1: 고수진과
2: 아키오와노 마스코토 야키오 미니.
1: 예? 야큐?
2: 야큐.
1: 아!
2: 고시엔을 미니. 아, 왔다. 오사카에 있는데.
1: 좋다. 난나 사마, 아니 시댄노?
2: 야, 이때 이때. すごい 야큐가
1: 무스코상가?
2: 아,
1: 무스코 히토리 데스까?
2: 후타리마.
1: 후타리야. 3인도 이기 마시타.
0: 그런데 갑자기 웬 등산이냐고요? 고추냉이 밭이 산 속에 있으니까요. 산길을 조금 오르니 초록색 다리가 방문객을 반깁니다.
1: 야, 고레모 와사비노 이로데. 와사와자.
2: 와사와자.
1: 아, 와사비 색깔 다리를. 아, 미도리 미도리 데스네. 데모 후유다따라 사무이 데쇼.
2: 사무이 데스.
1: 도시마스.
0: 맑은 계곡을 따라 고추냉이 밭을 조성하다 보니 자연스레 밭들이 깊은 산 중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대대로 직접 손으로 일군 고추냉이 밭입니다.
1: 시원해. 요게 한 13도에서 15도. 어? 노메룬 데스까? 마실 수 있대. 소데스.
2: 味はそんなしないです。うんうんうん。普通の。普通。
1: 노메르노가 すごいですね. 와, すごい.
2: 本当 와사비ってほぼ水なんですよ. 農薬とか化学肥料はあげずに本当この水とお日様の光だけで成長するので、水が美味しければわさびも美味しくなる。そうですね。
0: 그야말로 이곳의 청정 자연이 고추냉이를 키웁니다. 한쪽에서는 수확이 한창이네요.
1: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0: 아래가 꽤 깊습니다. 깊이가 한 3미터는 넘을 것 같은데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고 하니.
1: 아, 나 무서워. 진짜 안 되겠어.
0: 사다리 꽉 잡아준다는 그 말에 용기를 내긴 냈는데 아, 무서워요.
1: 뭐 도전지구 타면 돼요, 진짜.
0: 제 작은 도전에 이리 좋아하시니 조금 민망하네요. 그런데 내려오길 잘했습니다. 고추냉이 재배 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으니까요.
1: 이게 だから 水가 下に 行きやすい.
2: そうです。はいはいはい。
1: 그래, この 石は 난데, ここに.
2: 石はですね。
1: 아! 이게 모종컵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요, 가까이서 보니까 돌이에요. 근데 물의 흐름을 컨트롤해주는 돌로 쓰는 거래요. 이거를 같이 저는 흘러내려가지 않게 이걸 받쳐주는 줄 알았는데 이뽕 이뽕 전부. 야, こんぐらいになったら何ヶ月ぐらいですか? 赤ちゃんたちでしょ?
2: 赤ちゃんです。そんな1ヶ月とか。
1: 아, 2ヶ月. 이건 한 달 된 애기들이에요.
0: 하나하나 다 일일이 돌을 놓고 물이 제대로 흐르는지 매일 수시로 둘러봅니다. 보통 정성과 노력이 아니죠. 그 세심한 손길과 바지런한 관리로 최고급 고추냉이가 자라는 거네요.
1: はい。どうしてもわさびを食べてしまう虫が水中にいるので、ガードをしてますから。ああ、そうですか。ちょっとなんでわさびが見えないんですけど。はい。この中に。ああ、ある。はい、あります。プロテクトですね。プロテクトです。ちょっと抜きますね。はい。どんな感じ。お、다
0: 자란 고추냉이는 크기와 상태를 보고 하나씩 골라 채취합니다.
1: 우와.
2: 이거 고도모데스.
1: 고도모데스네.
2: 이거 오야데스.
1: 하이.
0: 사실 우리가 회 먹을 때 갈아서 먹는 부분이 요 근경, 즉 뿌리줄기입니다.
1: 아, 스고이. 하지메테 미마시타.
2: 나카나카 와사비를 미타 것도 고이테 미타 것도 아레스와 나카나카 이나이 토모.
1: 타베타 것도 시카나이. 먹은 거밖에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신봤다.
0: 고추냉이를 식탁이 아닌 밭에서 보니 꼭 체험 삶의 현장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직접 캐볼까요?
1: 우와, 고래ですよね. 우와, 엄청 큰 거.
0: 아, 근데 어떡하죠?
1: 아이고, 허리야.
0: 두 개는 힘들 것 같습니다.
1: 이쁜데 코시가 있다고 났단데스케도. 어떠세요? 다이소우데스카?
3: 와사비도
1: 제가 이 정도입니다.
0: 보이시나요? 저의 대왕 고추냉이.
1: 기분이 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거구나. 우리 왜 미나리 밭에 가면 이만큼 물 오고 막 미나리 막 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와, 그렇게 톡 쏘는 맛을 내는 고추냉이라니.
0: 직접 수확한 고추냉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한테는 한 50년 된 산삼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도 쉬운 일이 없네요. 재배에서 수확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작업합니다. 이 수고로움이 고추냉이의 깊은 향과 맛을 완성하는 거겠죠? 고추냉이를 수확했다면 이제 농가 체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1: 안녕하세요. 하이.
0: 바로 고추냉이를 맛볼 시간인데요. 오늘 딴 신선한 고추냉이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1: 고코카라 쓰는 줄 알았고 때 고코카라 고야 때.
0: 색이 참 곱습니다.
1: そうですね.

0: 인기가 있어요.
1: 왜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고추냉이 많이 먹잖아요.
0: 젠부.
2: 아야.
1: 오해 마세요. 지금 저는 벌칙을 받는 게 아니라 시식하는 겁니다.
3: 어, 이제 온다. 매운맛이 와요. 먹어보겠습니다.
1: 아, 옵니다. 왔어. 왔네.
3: 어, 스고이 프레쉬. 아, 이거 진짜 신선해요. 그러니까 막 팍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데 팍 오는데 어, 우와 때 간지잖아. 그때 카오리 노연이 후와 또 키마스케도 찡 와스루. 어, 코가 찡해요.
1: 2년 산 고추냉이는 고급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데 수분이 많고 물은 1년 산보다 확실히 물기가 적고 약간 찰기가 있습니다. 향도 더 진하고요.
3: 소데스네. 이게 훨씬 향이 우와 하고 와요. 아, 고르지!
1: 아주 시원하게 코가 뻥 뚫립니다. 확실히 2년산 고추냉이가 향도 맛도 더 깊고 풍부하네요.
3: 응. 오. 진짠 찌가 맛있네. 와, 그래 쥐요. 네모. 와, 카오리 스고이 됐으네.
2: 카오리가 스고이.
0: 1년짜리는 우와 하고 와서 귀가 웅웅 천천히 이렇게 와요. 근데 2년짜리는 바로 딱 먹으니까 팍 쏘면서 코에서 샥 해서
2: 甘酒の出汁が早いので、お酢につけたりして長く持たせるようにしましたけど、抗菌作用として、わさびっていうのが薬味として乗せたっていうのが一番最初のスタートになりますね。
1: 이곳에서 고추냉이는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답니다. 특히 줄기 부분은 이곳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 아삭한 식감과 고추냉이 특유의 알싸함을 살려서 절임 요리를 만들죠. 하나는 짭조름한 맛을 살린 간장절임. 이건 새콤하고 깔끔한 맛의 식초절임.
0: 오이시 됐어요, 그래.
1: 자꾸 먹게 되니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0: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고 입 안이
3: 뭔가 하미가키 시테루 みたいな 나 후아っていう 민토 みたいに 여기서 츠케모노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절여놔도 그 매운 톡 쏘는 게 안 죽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1: 다음은 간장절임. 그런데 먹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0: 비루까 고항까.
2: 고항 ですね.
0: 아,
2: 고항가네. 맛있이 ですね.
0: 아, 비루까나. 아버지 여기 계시던 아버님.
1: 저는 그냥 밥에도 먹고 술에도 먹을래요. 한편에선 고추냉이를 다듬고 있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집에 어르신이 직접 작업을 하신답니다.
3: 너가 처음으로 수확한 건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좀 다듬어줄게 하시더니 이걸 다 오 이거 찍으라니까나 오 143 제일 큰 거 이게 지금 143g인데요. 95g에서 100g이 4만원이래요. 그러면은 한 45,000원짜리를 꽉 찼대요. 이빨 됐으네. 본토!
2: 3회.
3: 이거 허리 3회?
2: 3회.
3: 이거 상어의 피부예요. 상어 껍질. 거기에 원래 고급 이 와사비 가는 거는 여기를 상어 껍질로 만들거든요. 상어 껍질이 원래 이렇게 우들두들하거든요.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에. 이것도 장인이 만드신 것 같아요. 노시오. 어떡하지?
1: 고추냉이가 정말 비싼데 선물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포장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니 귀한 대접을 받는 기분.
3: 아, 케이코도 혼돈이 아리가토. 아, 예, 예. 아니, 못해 고래나갔다 왔다시.
2: 예, 예, 좋았다.
3: 너무 쉬워.
1: 고추냉이가 이렇게 달콤해도 되나요?
3: 예. 아리가토.
2: 아, 감사합니다.
0: 와사비.
1: 일본의 유명 고추냉이 재배지인 이즈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고추냉이 요리 맛집.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어볼까요? 먼저 구수함과 알싸함의 맛있는 조합. 고추냉이 곁들인 산채소바. 그리고 이 집의 대표 메뉴 고추냉이 덮밥입니다.
3: 설마... 와사비 덮밥이면 와사비만 있을까 해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갓서부시 가다랑 포와 함께 펼쳐서 맛있게 드세요 하셨거든요.
1: 사장님이 설명한 방법대로 밥에 가다랑어포 듬뿍 얹고 그 위에 고추냉이를 잘 올려서 먹으면 되는데
3: 괜찮겠죠? 괜찮겠지?
1: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먹어봅니다. 먹기 전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던 맛. 하지만 먹어보니 아, 이 맛에 반할 것 같은데요.
3: 너무 맛있어요. 진심. 우와.
0: 이 가다랑어포 갓소부시에 간장 양념을 다 하셔가지고
3: 저는 고추냉이 더 넣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 맛있어요.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かけるとかもあるんですけど。はい。他に味をまずお醤油で。それはすごい美味しいですね。うん。はい。美味しい。あ、ちょっと辛いよ。コチュネギが달고이갓소이포가너무맛있어요가다랑어포가이번엔고추냉이를좀더넣어먹습니다。그런데역시
3: 오, 눈물 나. 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어, 밥이 너무 맛있다. 이 뭐라 하지? 덮밥. 어, 저 슬프지 않아요. 맛있어서 그래요.
1: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맵다가도 이내 찾아오는 은은한 단맛.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3: 너무 맛있어.
1: 다음으로는 소바 공략. 메밀의 담백한 식감 사이로 파고드는 알싸한 향. 맛에 빈틈이 없습니다.
3: 유명한 드라마 중에 고독한 미식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인공인 고로상이 여기에 이 와사비동을 먹으러 와서 혼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맛있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1: 오랫동안 궁금했던 맛. 아, 밥, 가다랑어포, 고추냉이. 이들의 뜻밖의 만남. 너무 좋다.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안 돼. 왔다. 그래도 이래야 고추냉이지. 다시 먹고 싶은 맛. 코를 뻥 뚫어주는 알싸함과 그 뒤에 남는 달콤한 여운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지의 생명수 조렘폭포. 아마기 산맥이 품은 물이 주상절리 절벽을 타고 내려와 폭포의 비경을 이루고 그 맑은 물줄기가 계곡 아래 초록빛 생명을 키우는 근원이 됩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이즈반도. 이곳에 상징적인 경관이 있다고 해요. 이즈반도 여행에서 꼭 가야 하는 필수 코스. 그런데
3: 줄이... 지금 몇 시지? 아침 일찍 나왔는데...

0: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1: 산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줄이 장난이 아니게 기네요. 저 오늘 안에 산에는 오를 수 있겠죠?
0: 나만 궁금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날이 좋죠? 저도 너무 기운이 좋거든요. 근데 게다가 꽃 피는 계절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오파크거든요.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만 오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줄 서면 되는 거죠. 빨리 저 애기는 뛰어요. 나도 뛰어야 되나? 아!
1: 나름 서둘러서 뛰어가 봤는데 아이고야,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0: 날씨가 좋으니까 광합성 하는 걸로.
1: 그때 내 마음 알아주는 귀염둥이 발견.
0: 그렇지. 어머, 아우 귀여워.
1: 너도 혹시 줄이 길어서 놀랬니? 귀염둥이야, 우리 위에서 보자.
0: 우와, 저 위에 올라... 아!
1: 와, 옴으로 산 멋지네요. 특히 초록 융단을 두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해발 580m의 옴으로 산은 약 40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습니다. 거의 민둥산처럼 큰 나무 없이 잔디로 뒤덮인 산. 마치 밥공기를 엎어놓듯 매끈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오므로산만의 독보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어느새 제 뒤로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죠. 여기까지 한 시간 걸렸으니 한 시간만 더 가면 되겠네요. 아, 부럽다 저 사람들. 결국 두 시간 만에 오므로산 리프트 승차장에 입성했습니다. 저렇게.
0: 여기도 한 대보름쯤 해가지고 한번 우리 쥐불놀이 하듯이 불을 한번 싹 올리는데 그걸 야마야끼라 그러거든요. 산을 야끼 굽는다. 쫙 올려서 해충 제거하고 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태운 다음에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 장관이라고 합니다. 2월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대보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나고 저는 이제 봄이 되는 때에 온 거죠.
1: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아, 드디어 탔습니다. 우와! 올라간다.
1: 오로지 리프트만 타고 오를 수 있는 오므로산. 산 보호를 위해 도보 등산은 금지한데요.
0: 여기가 이제 초록물이 쫙 올라와서 더 초록색이 되면 말차 케이크 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굉장히 가파르네요.
1: 정상까지는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0: 왜?
1: 리프트가 중간에 멈췄어요.
0: 고맙구나이 데스까? 저도 다케. 아타시와 스고쿠 고와이케도.
1: 마치 공중 산책하듯 천천히 오르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네요.
0: 야, 거의 정상에 다 왔습니다.
1: 두 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단 6분 만에 오므로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사진도 한 장 남겼습니다.
0: 무서워하는 이지연. 와, 사람들이 한 바퀴 쫙 진짜 돌고 있네요. 지금 분화구 주변을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 걸으며 분화구 안쪽 풍경과 분화구 밖, 이즈반도의 전경을 동시에 볼 수 있죠. 4000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솟구쳤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은 한없이 평화롭기만 한데요. 거대한 분화구는 이제 깊은 침묵 속에 잠겨 대자연의 경이로운 비경만을 품고 있습니다. 분화구 둘레길을 걷다 보면 방향에 따라 다른 풍경이 담기는데요.
0: 우와, 여기 지금 해안선이 모양이 다 보여요.

0: 저거 구름은 바다에 떠 있는 건지 하늘에 떠 있는 건지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건 눈에 밖에 못 담아요. 사진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야.
1: 시시각각 걸음걸음 변하는 풍경 덕에 지루할 틈 없는 둘레길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깥 풍경을 보다 길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홀린 듯 제 시선이 향한 곳은 비석에 새겨진 일본 단시 하이쿠였는데요.
0: 연대 이따가 깨봤을까? 이즈와 히노
2: 시타타루
0: 시타타루 타루
2: 고코로
0: 도코로
2: 고코로
0: 고코로 하이 고코로 코레와 하나
1: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2: 미깡 오렌지
0: 유스카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나 미깡
1: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보지만 역시 잘 안 되네요.
3: 유스카시 ですよね.
0: 굉장히 레벨이 높은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재미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지만 굉장히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에 딱 그 틀에 맞춰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의 짧은 시거든요. 그래서 하도 함축을 하고 의미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공부를 하다 하다가 에이 이거 말놀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농축돼서 들어간 짧은 식구입니다. 해도 좋고 그쵸? 그 햇살 밑에 만들어진 마을이고 거기에는 꽃과 귤이 익는 동네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번역은 번역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1: 시 한 수에 다 담지 못한 이즈반도의 풍경. 그 너머 아득한 시간을 간직한 고요 속에서 비로소 이즈의 새 봄을 만났습니다.

0: 이지의 눈부신 풍경을 담고 떠나는 길. 저는 다시 특별한 맛을 찾아 시즈오카로 향합니다. 일본의 중심부, 도쿄와 나고야 사이에 자리한 도시 시즈오카. 북쪽으로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을, 남쪽으로는 드넓은 태평양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즈오카는 어디를 가든 후지산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안 따라주니 도리가 없지요. 구름이 후지산을 꽁꽁 숨겼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현지인이 추천하는 시즈오카 별미를 맛볼 예정. 해질녘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즐겨 찾는 곳이 있답니다.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1: 여기가 바로 아오바 요코초인데요. 시즈오카에서 오뎅, 어묵 맛있다는 집이 한 스무 가게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벌써 시끌시끌한데요?
0: 사람들의 말소리가 흘러나오는 골목 안은 완전 딴 세상입니다.
2: 우와, 이 작은 골목에 오뎅집이 좋아.
0: 와! 골목엔 10명 내외만 앉을 수 있는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요. 다들 이미 만석. 한참 골목을 배회하다가 드디어 자리를 찾았습니다.
2: 자, 이 집에 자리가 있어 보이니까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 너무 이 말장난도 재밌는 게 시즈오카 오뎅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쓴 거냐면 시즈오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시조카라고 썼어요, 세 글자로.
0: 사실 시즈오카는 일본 내에서 어묵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지인들에게는 퇴근길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고 여행자에게는 낯선 도시의 온기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0: 일본의 맛을 느끼고 갑니다. 시즈오카현에서 석양 맛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석양 백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즈반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안 명소 도가시마인데요. 도가시마에 도착하면 유람선 투어는 필수. 참고로 이곳에서 유람선은 20분 간격으로 수시 운항합니다. 도가시마 앞바다를 따라 작은 섬들과 해식 동굴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연 침식으로 만들어진 기암 괴석들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지요.
1: 와,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멋있다. 우와!
0: 하얀 응애암 지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아, 이게 또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지금 지층, 그 단층이 제가 이게 배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쵸? 쭉이 같은 시대에 쌓인 단층인 거지. 이런 걸 애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줘야지 재미를 붙이는데.
0: 살아있는 지구과학 교과서를 감상하면서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1: 우와! 이렇게 좁은 데를 간다고요? 엄청 좁은데?
0: 깎아지른 듯한 바위벽 사이, 배 한 척이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데요. 긴장감이 맴돕니다.
1: 어,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 멀리서 약간 성처럼 보였던 그 구멍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와! 우와!
0: 마침내 들어온 신비로운 동굴의 세계. 천장에 열린 창으로 햇빛이 쏟아지면 동굴 속 바다는 푸른 보석처럼 빛납니다.
1: 구멍이 뚫렸어. 아,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됐지?
2: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육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이승하러 가는데.
3: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4: 지니까 슬퍼서요.
5: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6: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다릴 거야.

0: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근데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러는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후!
3: 보지 말까?
2: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했어? 던지고.
4: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2: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7: 뭐야? 이게 뭐야?
0: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595.
1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0: 공장장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4: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7: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8: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9: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8: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0: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메이킨!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3: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4: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5: 찾았다. 배지미
4: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6: 진짜 맛있네.
3: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4: 배지밀 고단백 두유.
7: 와.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2: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3: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4: 진짜 맛있겠지?
15: 대박. 너무 맛있는데?
16: 떡이랑 같이 먹어봐.
17: 나도.
15: 닭고기가 킥이다.
14: 와, 쫄깃쫄깃하네.
1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6: 배고파. 잘 어울려.
18: 스테라 떡볶이.
1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9: 아, 진짜 설국이네, 설국.
20: 다시 만난 일본.
19: 너무 귀여워.
20: 더욱 다채롭게.
19: 어우, 느낌 있어.
20: 사계절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19: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와, 여기 현실감이 없다, 진짜. 와!
20: 더욱 열정적으로 두드려본.
15: 일본 사람 아니고는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20: 미식의 세계.
19: 우와! 신받다!
15: 우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된장이.
20: 진정한 일본의 소도시를 맛보는 시간이죠.
15: 그냥 피자가 아닙니다. 소스가 미소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19: 너무 맛있어.
20: 다시 보니 반갑죠?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같이 떠나볼까요?
19: 이야, 이게 실화예요? 갑니다! 안녕! 우와, 무서워. 우와! 차밭이 쫙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우와!
20: 비현실적인 산 풍경과 생생한 바다의 맛.
15: 정말 그냥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먹어본 느낌이에요. 이미 힘들어요, 마음이.
20: 고품격 다도 문화까지. 시즈오카가 저를 부릅니다. 이번엔 일본의 본섬 혼슈의 중부에 자리한 시즈오카로 갑니다. 북으로 험준한 남알프스의 산맥을 이고 동으로 영산 후지산을 우러러보며 남으로 드넓은 태평양을 품고 있는 배산 임수의 땅. 지금 그 설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일본의 동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 시즈오카. 하지만 이곳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후지산입니다. 현해동 쪽 야마나시현과 함께 후지산을 품고 있죠. 곳곳에 후지산 전망을 즐기는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관람차도 그중 하나. 단 후지산은 구름에 가려져 있는 날이 많아서 산 전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후지산과 함께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다네요. 여기가 그 화제의 명소. 모두 저 육교에 올라 사진을 찍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붙여진 후지산 꿈의 대교. 뒤에 후지산을 둔 이곳은 계단을 오르면 마치 후지산 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네요.

0: 문제는 주인공이 구름 밖으로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후지산을 멋지게 촬영하려면 오전 방문 추천합니다.
1: 아, 벚꽃! 예뻐라. 오, 핑크. 야, 진짜 그냥 벚꽃이 그냥 온 동대방네 그냥 일본은 벚꽃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와, 대박이다 진짜.
0: 시소카의 진정한 매력을 담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닿기 어려운 곳을 구석구석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또 다른 여행의 묘미를 즐길 수 있죠.
1: 이렇게 가서 여기서 좌. 어머, 어머, 이런 데니까. 좌.
0: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참에 일본 운전팁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주행로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1: 여기서 우회전. 우멀. 멀리. 우리나라는 우측으로 바로 돌잖아요. 여기는 우측을 멀리 돌고 좌측을 가깝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좌깝 우멀. 좌빵 우물이 아니고. 그건 밥 먹을 때. ETC로 들어가면 되죠?
0: 운전석과 주행로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인 일본에서는 먼저 좌측 통행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속도로 운전 시 주의사항입니다.
1: 여기 느릿느릿 트럭 아저씨를 조금 지나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주행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본에선 중요한 게 쭉 추월차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으면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추월차선은 추월용으로만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주행차들은 주행로를 사용하세요가 여기에 규칙이거든요.
0: 여기서 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고속도로에도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서비스 에리어, 파킹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도 있습니다.
1: 후지가와 휴게소를 잠깐 들려볼까요? 여기도 벚꽃이 이렇게 하고 있네. 자, 이렇게 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사실 이곳은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망 명소. 그래서 잠깐 들리는 휴게소라기보다는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지랍니다.
1: 미에나. 잔네.
2: 昨日今日はちょっと雲がかかっちゃった。そうですね。
0: 외국 여행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1: 그냥 시소카는 일단 후지를 보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뭐 유명한 게 있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후지산 하면 보이는데 아쉽게도
0: 후지산 보기가 참 쉽지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후지산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될 즈음
3: 우와! 야, 저게 구름인 줄 알았는데 저기 후지산 꼭대기가 저건 구름이 아니라 눈인 것이요.
0: 우와, 대박. 마치 홀린 듯 걸어간 곳에서 드디어 영접한 후지산. 이만큼도 영광입니다.
3: 와,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옆에 산에 비교해봐도 엄청 높고 크긴 하네요. 오, 완전 나왔다. 아까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안 보여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후지가 이런 느낌.
4: 아, 이래서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 사. 무슨 그랬을 때 진짜 다르네요.
3: 화장실 있다 튀어나왔대 보고서. 私も ですね. 아노 아, 見えない 行こうとして
0: 한라산의 백록담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줍음 많은 일본 후지산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온전한 자태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에 일본에선 새해 첫 꿈에 후지산을 보면 그 해는 최고의 운수대통이라는 말까지 있대요. 신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이자 일본 예술의 뿌리인 후지산. 인생은 타이밍이죠? 신비로운 후지산이 얼굴을 내민 지금 서둘러 도착한 후지산 사진 명소.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촬영지랍니다.
1: 우와. 아니, 그렇게 일본을 왔어도 시소카도 왔었는데, 와,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0: 허리에 구름을 두른 채 의연하게 서 있는 후지산. 일본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물론 고우 같은 서구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도 그려진 그야말로 일본의 상징이죠.
1: 우와! 우와!
0: 그런데 바닥에 뭔가 깔려 있습니다.
1: 우와, 새우 향이, 새우 냄새가 엄청나, 말리는 냄새가.
0: 바닥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시즈오카의 봄맛 벚꽃 새우입니다.
1: 핑크색 이 새우하고 저 후지산하고 같이 보니까 진짜 장관이네요. 진짜 핑크 카펫 같아.
0: 후지산 아래 펼쳐진 심해에서 온 보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진기한 풍경입니다. 봄, 가을이 제철이지만

0: 후지산에 더 가까이 갑니다. 여기는 후지산 서쪽 기슭에 있는 시라이토 폭포. 흰실이라는 뜻의 폭포는 후지산이 품은 물의 비경인데요. 높이 20m, 너비 150m에 달하는 거대한 반원형 절벽을 따라 수백 개의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1: 우와! 이야! 와!
2: 워터 커밍 프롬 더 스프링 워터 오브 마운트 후지.
1: 후지산 가라 기대로. 와! 후지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뭐라 그러죠? 담수.
2: Not from the river.
1: 와! 가이드 분인데 저한테 설명까지 해주시 너무 몰랐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후지산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지금 폭포로 떨어지고 있대요. 이야 그렇구나. 역시 이 동네가 후지산 근처 동네긴 합니다.
0: 사실 이곳도 후지산 사진 명소랍니다. 전망대에 서서 폭포를 바라보면 그 위로 후지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원래는요 이렇거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비 오는 정취도 좋습니다. 비가 오니 오히려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시라이토 폭포. 마치 부드럽게 나부끼는 흰색 커튼처럼 폭포수가 수갈래로 흘러내립니다.
1: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또 갈라지다 보니까 가는 실처럼 보여요, 진짜로. 타고 내리면 더 실처럼 나뉘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볼까? 오! 너무 멋있다.
0: 검은색 절벽 위로 쏟아지는 물의 향연. 마음으로 번지는 물빛 속에서 비 오는 날의 수채화가 완성됩니다.

0: 그렇게 한참을 자연이 그린 걸작을 두 눈에 담았는데요. 다음은 추억으로 남길 시간입니다.
1: 3, 2, 아!
0: 5, 멋지게 한 장 찍으려는 순간
1: 안 돼!
0: 제 사진 속으로 뒤에 여행객이 들어와 조용히 기다리려는데
1: 찍어주고 싶다. 오지라. Do you want me to take?
2: Yes, thank you.
1: 예.
0: 그동안 쌓은 실력 한번 발휘해 봅니다. 서로 돕는 훈훈한 미덕이 오가는 거죠. 잘 찍었나 볼까요? 어, 그런데.
1: 어머, 오빠. 다 우산이랑 찍어줬어, 저 오빠. 오빠. 괜히 비 맞고 찍었잖아. 내가 얼마나 잘 찍어줬는데.
0: 그래도 나중에 시라이토 폭포가 생각나 사진 볼 때 한 번 더 웃을 수 있겠죠? 빗속의 폭포. 왠지 촉촉한 감성에 젖어듭니다.
1: 타키카라노 시라이토 잎봄 소라카라모. 폭포에서 떨어지는 실 한 올이 하늘에서도.
0: 후지산 아래 비와 폭포가 빚어낸 아득한 풍경 속에서 선경을 만났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좋네요. 비와 폭포와 음악과. 선경이 떠난 자리에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마치 온 대지를 깨우듯 세상을 적시는 봄.

0: 비가 그치고 나면 더 선명해진 봄빛이 우리를 맞이하겠죠. 다음 날 시즈오카의 봄빛을 만끽합니다. 산 곳곳마다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의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찬란한 봄날의 위로를 받으며 향한 시즈오카 중부의 산간지역. 도착한 곳은 과거 역참마을이었던 오카베초입니다. 녹차의 고장이라 불리는 시즈오카에서 최고급 녹차 옥로를 생산하는 곳. 향기로운 녹차를 길러내는 마을에는 전통 차 문화도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차 생산지 안에 있는 다도문화 체험공간. 그곳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 일본식 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평온한 물길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게 연못가에 다실이 마련되어 있죠.
1: 너무 이게 뭐랄까요? 조용하고 고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요조숙녀처럼 해야 될 것 같은, 차분차분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말차, 옥로.
0: 일본 전통 다도를 체험하러 갑니다.
2: 하이. 하이.
0: 이 공간 자체도 정갈한 느낌을 주는데요. 안쪽으로는 전통 다실의 구조와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1: 본토다. 하이.
2: 여러분, どこかで見た?
1: 미타코토 나이데스 와타시.
0: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는 작은 문. 그곳을 통과하니 좁은 다실이 나옵니다.
1: 진짜 닦였던데.
0: 군더더기 없이 절제미를 살린 깔끔한 공간.
1: 하이. 나이데스 고레.
2: こんなに狭いですよ。これをにじってこうして出て。
1: 하이.
2: 刀は 外に 置いて.
1: 하이.
2: ここに座って軸を見て花を見て挨拶をするんです。それ安全ですね。
0: 사무라이들에게 칼을 밖에 놔두고 대신 족자와 꽃을 감상하라는 뜻이라네요.
1: 나로도
0: 실제 손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1: 난 못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요 밖에다가 칼을 딱 두고 난 아무것도 없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일단 손님을 맞으러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원에서 키운 꽃 꽂아놓고 산에 꽃이 덮여서 그게 퍼지면서 산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하면은 뭔가 내가 오늘은 여기서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도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0: 모두가 무장해제하는 시간. 세상의 혼란을 잊고 고요함 속에 차를 나누는 곳이었죠. 일기 일회. 일본에선 좋은 차를 마실 때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다도를 익힐 차례. 먼저 존경과 겸손의 마음으로 가지런히 몸가짐을 갖추는데요.
1: 엄청 이미 힘들어요, 마음이.
0: 무릎 꿇는데 너무 힘들어요.
1: 근데 일본은 사실은 이게 정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광객이니까 힘들면 풀어라 자세를 하셨는데.
0: 물론 차를 준비하는 주인도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하나의 흐트러짐 없는 무언의 수행과 같은 의식. 오직 차를 만드는 행위와 찻잔에 담기는 온기에만 집중합니다.
2: 먼저 겪으러 오는데 이따가 이때 次にお菓子に仕上がっていただく。はい。もう一杯お茶が出ます。お茶、お菓子、お茶。はい。
0: 화과자는 차의 맛을 완성해 준답니다.
3: 차를 내리는 동안에는 집중하시도록 차를 다 만든 다음에 질문 같은 걸 해달라 그러셨거든요.
0: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차 만들기. 아, 근데 저는 왜 꼭 벌 서는 것 같죠? 옥로는 특유의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낮은 온도에서 우려내는데 그렇게 정성껏 내린 옥로가 제게 다가옵니다. 세심하고 정확한 과정으로 제게 전달된 차에는 조화, 존경, 순수, 평온이 담겨 있죠.
4: 最初にまず今のお茶を全部飲んだら、お茶碗だけお持ちいただければいいですよ。はい。これです。はい。ただちょっとこうお茶に感謝をして。はい。あ、
0: 맛이 확실히 다른데요.
4: 柔らかいですね。お味が。お出汁のようなお味を感じていただけたり。感じました。はい。あと今お口の中にちょっと甘みが残ってる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旨味と甘みをまずは一煎目味わっ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玉露なんです。
5: 저희 밑국물 맛이 나요. 차에서 팍 쏘는 맛이 아니라 밑국물 맛이 나서 구수해요.
1: 와, 잠깐만 발이 너무 아프니까. 와.
0: 옥로 한 잔을 마신 후 화과자로 차 특유의 맛을 한번 덮어줍니다. 완전 찰떡궁합이네요. 한번 깨어난 찻잎은 다시 조금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내립니다.
5: 두 번째는 또 맛이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0: 첫 번째에서 느낀 감칠맛과는 다른 개운한 풍미가 올라옵니다.
5: すごいですね。
4: だしの味がなくて、苦味がちょっと大きくなって、苦味が出てるんですけど、甘いお菓子召し上がっていただいた後、口の中甘くなってますよね。美味しかったですよ。本当にこちらこ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いい経験でした。
0: 다음으로는 말차입니다. 정좌하고 맛을 준비를 하지요. 일본의 다도는 원래 참선하던 승려들이 잠을 쫓기 위해 마시던 차 한 잔에서 시작했다지요. 그래서인지 수행 같기도 하고 수련과도 닮은 일본의 다도. 차와 함께 마음의 티끌을 씻어냅니다. 찻잔의 아름다운 문양을 피해 차를 마시고 다시 찻잔의 정면이 주인을 향하게 돌려놓는데요. 정말 과정 하나하나에 섬세함이 묻어납니다. 드디어 일본 다도 수업 끝! 그런데... 아, 다리에서 전해지는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1: 선생님이 다리 아프지? 알아. 이러시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 아니고는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0: 제 인생에서도 소중했던 시간. 일본 다도와 짧은 인연 만들어봤습니다. 세상이 빠르고 복잡할수록 느리고 조용한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하이코 포스트.
0: 정원 한편에서 발견한 우편함인데요.
1: 투입 용지 여기 있습니다. 작품을 쓰는...
0: 일본에서 짧은 시 하이쿠는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죠. 그래서 곳곳에 설치된 우편함에 자유롭게 하이쿠를 써서 보낸답니다.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에 뽑히면 지역지에 실어주거나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는데요. 저도 일본에 와서 하이쿠 좀 지었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 시가 당선될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1: 찻잔에 옥로에서부터의 봄의 향기가.
0: 차완노 玉露からの 하루노카가. 과거 역참마을이었던 오카베초. 여기서 생산된

0: 최고급 녹차 옥로는 이곳의 옛길을 통해 도쿄로 운반됐다는데요. 그 길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둠 속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최초의 유료 터널인 메이지 우츠노야 터널. 원래 이곳 산길은 에도 시대 도카이도라고 도쿄와 교토를 잇는 옛길의 한 부분이었죠.
1: 오, 일단 바람이 엄청 붑니다. 여기가 지금 일자로 뚫려있는 짧은 터널인데요. 한 200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길이 옛날에 지금의 오키나와에서 온 무슨 뭐 사람들이라든가 여행객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통신사라든가 뭐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온 무슨 상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에도, 도쿄 쪽으로 가는데 쓰는 길로 뚫렸다고 합니다.
0: 이 터널은 험난했던 우츠노야 고개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은 일본 근대화 시기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장소로 많은 이들이 찾는답니다. 에도 시대의 산길과 근대의 통로로 이어진 공간. 오래전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새겨진 옛길을 걸어봅니다. 이제 저는 오카베 초를 떠나 시즈오카 북부의 깊은 산 속에 자리한 가와네 혼초로 향합니다. 꿈의 현수교는 가와네 혼초의 절경이라 꼽히는 곳인데요. 이 협곡 일대는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일본의 자연 백선에도 꼽혔다고 합니다.
1: 이거 너무 눈에 띈다. 이거 뭐지? 진달래죠? 어머, 이거 진달래야. 나 이거 옛날에 한번 심어봐서 알아. 예쁘다. 여기는 꽃이 진달래가 좀 조그맣네.
0: 꽃에 한눈 판 것도 잠시.
1: 우와.
0: 협곡 아래 물빛이 예술입니다.
1: 진짜 물이 에메랄드 색이 많네요. 와, 이게 물 색깔이 나는 이런 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수채화 그리고 하늘 많이 칠해가지고 물통에 붓 많이 빨면 나중에 미술 선생님 이제 씻어와라 할 때 딱 물통에 파란색. 와.
0: 일본 남알프스의 입구인 스마다 협곡의 현수교. 이 아름다운 물빛과 풍경 덕에 꿈의 현수교라는 이름이 붙었나 봅니다. 최근엔 다리에서 사랑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인들의 성지로도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소원 빌러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리 폭도 좁고요. 엄청 흔들려요.
1: 점점 내 차례가 되고 있어. 도셔.
0: 다른 사람 건너는 모습을 보니 볼수록 더 무섭습니다. 이제 차례가 다가왔는데, 하지만 이건 아니죠.
1: 아니, 너무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장치가 없는데요? 정말 이거 뭐지? 평균 때 수준으로. 와! 갑니다. 안녕! 어머, 이거 너무 흔들려! 우와!
0: 제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떠밀리듯 갔는데요. 정말 아찔합니다. 높이 8m 상공에서 외줄을 타듯 온 정신을 집중해서 걸어야 되는데요.
1: 와, 물 색깔. 이야, 이게 실화예요? 나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을까?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0: 잽싸게 순간 포착하고 다시 다리를 건넙니다. 그때
1: 안 돼.
0: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1: 저 지금 너무 못생겼죠?
0: 지금 외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무슨 추격자처럼 사람들이 제 뒤를 바짝 쫓습니다. 다행히 90m 다리 완주.
1: 만세.
0: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죠.
1: 쉬면서 천천히 가세요. 304계단. 304다때 가이당. 저도 도시오까나 또 이마 강가 강가에 주우데스. 강가에 이けないよね. 이けないみたいです.ここで住もうかな.
0: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계단이라니. 아, 오늘 운동 한번 세게 합니다.
1: 오늘 일요일인데. 와, 근데 멋지긴 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 이름이. 이게 고생의 언덕이에요. 水いりますね。 用意してないんですか? 彼女のためのお水。車に戻れば。いや、 여자친구한테 물 좀 준비 안 했냐 할 때 차에 놔두고 왔다고. 아, 전혀 心の 용의가 できてない。 ダメだね。
0: 연인들의 성지에서 헤어지라니. 아이고, 농담입니다. 농담.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1: 아이고.
0: 그 위에선 뭐지? 작은 사당이 올라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 올라온 사람 두드리는 건가? 목탁은 치는 거죠? 오, 오, 오, 무겁다. 저 올라왔습니다. 왔다.
0: 꿈의 현수교에서 품었던 소망을 이 목탁 소리에 실어 산 너머로 날려보냅니다. 인근 상간마을에 비경이 또 하나 있다는 말에 달려갑니다. 여기도 지천에 차밭이 쫙 깔려있네요. 그 싱그러운 차향 맡으며 걷다가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꽃만 보면 습관처럼 사진 찍으려고 하는 이 못된 손.
1: 와, 엄청 큰 벚꽃나무가. 아, 제발 피어있어라 피어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엄청 뭐 만개까지는 아니지만 분홍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차밭이 쫙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야, 너무 예쁘네요.
0: 이 거대한 벚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을의 명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흔히 봐왔던 벚꽃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가지가 사방으로 넓게 퍼져 있고 꽃이 작고 소박합니다.
1: 아, 이게 꽃이.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이 꽃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림으로 그리는 벚꽃 그 자체 진짜. 아, 이게 꽃이. 꽃 자체가 작은 나무네요, 이 나무가. 나무는 큰데 꽃이 아주 귀여운. 아,
0: 꽃은 다 이쁘지만 이 벚꽃은 뭔가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가지끝마다 촘촘히 맺힌 분홍빛 꽃망울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강인함이 전해집니다. 초록빛 차밭에서 홀로
1: こんにちは.
2: 5부다네, 5부.
1: 5부. 50% 핀 거라고. 3日 後ぐらいだったら
2: 満開. 25日に 満開になりますね. こちらが向いた方はかなり開いていますが向こう側がまだ
1: ちょっと
2: 桜も この家の所有物です. 個人のものです.
1: あ、 이 할아버지 댁이 소유한 개인 소유물이시래요. そうですか. うらやましい. 우라야마지. 수고이. 하이.
0: 매년 개화기가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 이제는 손수 벚꽃 전망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본업인 차밭은 뒷전으로 하고 관광객들을 만나라 주인 할아버지도 정신이 없으시대요.
1: 아, 이게 저런 걸 보고 독보적이라고 하나 봐요. 이 동네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네요.
0: 주인 할아버지가 자기 소유산에 직접 길을 내 만든 벚꽃 전

0: 망됩니다.
1: 와, 역시 주인 할아버지 말씀대로 여기가 진짜 VIP석이네요. 세상에.
0: 그냥 이대로 한 장의 그림 엽서. 아, 집에 바로 보내고 싶네요. 밤이 되면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설치한 조명도 켜주신다고 하니 좀더 기다려봅니다. 아, 그런데 조명을 비추자 벚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녹차밭에 설치한 초록색 조명이라 분홍빛 벚나무가, 거대한 브로콜리처럼 보이지요. 그래도 이 밤을 밝힌 아름다운 빛의 마법입니다. 바다와 산,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땅 시즈오카. 그만큼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풍부한데요. 현의 서쪽에 자리한 하마나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장어의 고향. 덕분에 시즈오카는 장어 요리로도 유명하지요.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의 대표 주자 장어. 오늘 제대로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가게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역시 메뉴도 남다른데.
1: 여기는 메뉴가 확실합니다. 이 하나의 이 메뉴로 쇼부 승부봅니다. 원래 떡볶이만 하는 집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주문 받으러 오실 필요도 그냥 아까 좀 전에 물으신 게몇 개예요?
0: 자리에 앉아서 보니 여기 꽤 유명한가 봅니다. 점점 맛이 기대되는데요.
1: 하이.
2: 또니 이뽕 야끼 데스.
3: はい, 頭から尻尾まで。
2: ふわ! 頭も食べますか?
3: 食べれるんですけど、真ん中に太い骨がある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
0: 밥상도 딱, 진짜 딱 흰밥과 장어구이가 중심인데, 장어는 정말 머리까지 구워 나왔습니다.
1: 하필이면 얘가 나를 보고 있어. 보지 마.
0: 아, 자꾸 장어와 눈을 마주쳐서.
1: 아, 얘가 어떡하지? 이걸로 나 보지 마. 미안해. 와, 근데 이거 진짜 장어를 이렇게 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서 진짜 딱한 마리 구이 정식이네요. 아, 제가 이거 장어뼈 튀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같이 주시네요, 여기는.
4: 그러면 먹어볼까요?
0: 와, 정말 맛깔나게 구웠습니다.
1: 안에도 이 소스를 바르기 전에 장어를 미리 구운 다음에 소스를 바르니까 이 생선이 먼저 구워진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맛있는 소스를 바른 거거든요. 여기가 장어가 이 동네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봐야죠.
0: 한입 먹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입이 할 일은 말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것.
1: 장어 살은 완전히 녹고요. 그리고 이 간장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달콤하고요. 그 달콤한 간장 소스 맛.
0: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밥한 그릇 금방 비우겠는데요. 장어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제공한다는 철학으로 오로지 장어에만 집중한 밥상.
1: 다른 반찬이 있으면 아까울 것 같아요.
0: 저도 이 가게의 철학을 이어받아 장어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먹겠습니다.
1: 와, 큰일 났네. 너무 맛있네. 다시 한번 얹어서.
0: 장어는 가을부터 3월까지 살이 통통하게 오를 때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하니 가을마다 올까 봐요.
1: 오이しいですね。はい。
5: もうみんな遠くから、
1: で、私
5: 県内から
1: は、
5: もうほとんど来るここ。東
1: 京、
5: 沖縄から。
1: 沖縄からも。すごいですね。일본에는 워낙 이제 장어가 귀한 음식이고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처럼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장어와 관련된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일본에는 좁은 골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좁고 긴 동네 그런 그 좁고 긴 골목이 있으면 장어 침대라고 부른대요. 그 정도로 좁고 길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성적이 막 오르거나 물가가 막 오르면 은하계 노벌이라 그래서 장어가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워낙 장어 요리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장어는 냄새만 맡아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대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흰밥이 너무 정직하고 단순해서 더 깊이 남는 맛. 이제 장어하면 이 가게 생각나겠는데요. 이 메뉴 하나로 승부할 만한 한 집인 것 같습니다. 맛있다. 정성껏 구워낸 장어 한 점에 시즈오카의 자연과 맛이 담겨 있습니다.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이거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너무
7: 고파.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일본 중심에 자리 잡은 기후. 600년 전통이 녹아있는 그 역사의 고장에서 오래된 맛의 신세계가 열리고.
9: 신세계에 왔습니다.
10: 짜잔. 코인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는 데서 술이 나오거든요.
8: 제 식욕도 터졌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기후의 진미, 별미를 먹다 보니 끝끝내 삼시 세끼가 아니라 일일 다섯끼 도전.
11: 맛있어요.
8: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는데 제 심장 어쩌면 좋을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기후를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땅, 기후. 그 첫 여정은 작은 교토라는 별칭의 도시 다카야마입니다. 예로부터 기후연을 말할 때 히산 노스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이 말은 히다의 산, 미노의 물이라는 뜻인데요. 기후의 옛 지명인 히다는 북부 산악지대를 일컫는 말. 그곳은 일본 북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이 사방을 가로막은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높고 험한 설산들에 둘러싸인 마을. 그 삶이 궁금한데요.
12: 뻘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렇게 설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시라카와코라는 산속 마을인데요. 지금 앞으로 쭉 이렇게 마을이 보이는데 이 마을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곳이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마을이라서 살아 움직이는 문화유산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8: 일본에서 손꼽히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 명성 그대로 이 대단한 인파와 함께 향한 곳은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여행 책자에 소개된 풍경을 보고 싶어서 제일 먼저 전망대로 가려고요.
12: 와,
8: 드디어 만났네요. 동화 속 마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참 평화롭게 보이죠. 저 아래는 완전 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모 모양 집엔 꼭 요정이 살 것 같지 않으세요?
12: 아니, 사실은 살짝 아쉬웠거든요. 아, 눈 덮여있는 그런 예쁜 산속마을, 유네스코가 지정한 예쁜 전통마을을 원했는데 충분히 예쁩니다. 충분히 예쁘고 랜드 있죠. 놀이동산.

0: 거기에 이렇게 꾸며놓은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사실 북알프스가 펼쳐진 이곳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유명합니다. 눈이 많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특한 산촌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곳 산촌 문화의 정수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목조 가옥입니다. 와, 이거죠. 하얀 눈이 지붕마다 소복하게 내려앉은 풍경.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동화책 다음 장은 봄을 맞은 시라카와고의 모습. 또 다른 매력으로 여행자들의 사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경관은 없죠. 삼각형 모양집은 봐도 봐도 신기합니다.
2: 이 집을 가시오 즈쿨이라고 합니다. 가시오가 합장이거든요. 그래서 합장을 한 모양이다. 그런 지붕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경사를 굉장히 가파르게 만든 지붕으로 눈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1: 보통 지붕의 두께는 50cm에서 1m가 된답니다. 이래야 눈의 하중을 견디고 방수의 단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이러한 전통 가옥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과거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대를 이어서 삶을 일궈가는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이거든요. 110여 채의 가옥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며 논농사를 짓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구경하다가 한글을 발견했지 뭐예요?
3: 반갑네요. 히읗. 한국 사람 눈에서 보면 히읗. 작은 탑? 이런 거겠죠?
1: 전통 가옥에서 삶은 실제로 어떨까요? 와다케는 과거 마을의 이장이었던 와다 가문의 가옥입니다. 일부가 공개돼 내부 관람이 가능한데요.
0: 아니, 이걸 이 사람이 맷대는 거예요?
1: 지게가 사람 몸집보다 엄청 큰데요. 내려올 땐 썰매로 변신합니다.
4: 아니, 아, 나 알았다. 도깨비 집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거의, 아니 이게 말이, 아, 이렇게 꺾였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잡는 건데. 우와.
1: 와, 여긴 지게도 톱도 다 대형 사이즈입니다.
4: 내까이 됐으네, 그래.
5: 아, 내까이 됐어. 昔のね, 어디 이게 대대야빠가 민나가도 됐기도.
4: 그래? 스카이타카나?
5: 昔は 됐어요. 기계가 ないから, 대대 こうやって 시키면.
4: 네. これって鬼が使うサイズじゃない?鬼の家かなとちょっと想像しました。そうですか。はい。
1: 이 집은 시라카와고에서 가장 큰 전통 가옥으로 에도 시대부터 약 300년의 시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1층 안쪽의 깊은 생활 공간에는 현재도 와다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죠. 동화처럼 보였던 풍경 너머로 세월의 흔적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기후현 북부 산악지대의 중심 도시인 타카야마. 에도시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으로 과거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천 위로 다리가 오밀조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일본에는 요괴가 참 많다는 거. 우리네 귀신처럼요. 팔이 긴 요괴의 이름은 테나가. 일본 설화에 등장하는 이 요괴는 맞은편에 장식된 다리가 긴 요괴 아시나가의 등에 업혀다니며 산속을 누볐다는데요. 안녕 하고 저희를 반기는 것 같죠? 다카야마의 랜드마크 나카바시 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에도 시대에 어디선가 뿅 하고 튀어나온 듯

0: 비슷한 전통 차림의 관광객과 인력 거꾼을 만나니 왜 여기를 작은 교토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는데요.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은 산마치 거리는 다카야마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에도 시대의 상인들이 살던 상업 중심지로 그 당시 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1: 별명이 리틀 교토라고 해서 아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존거리로 지정이 돼서 옛 모습을 잘 지켜고 나가고 있는 거리에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들이 진짜 꽉 차 있거든요. 저쪽도 보면.
0: 사실 제가 또 날씨 요정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날이 좋다 보니 어딜 가나 사람이 북적북적. 이 골목엔 뭐가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가 했더니 저기 보이시죠? 요 둥근 게 스기다마라는 상징물. 삼나무 잎으로 만든 술시계인데요.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죠.
1: 제가 들어가려는 지금 이 집은 예쁘게 달려있잖아요. 저게 바로 술 만드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보려고요.
0: 산마치 거리에는 전통 사케 양조장이 많은데요.
1: 신세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0: 여기선 이렇게 술 자판기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사케를 맛볼 수 있어서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1: 코인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는 데서 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술들을 다 한 입씩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잔이 있어야 되는데 잔을 한번 찾아볼까? 아! 저기 지금 보니까 잔을 뽑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0: 얼른 맛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지만 우선 여기서 쓸 수 있는 코인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1: 저는 일단 요 토큰 두 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오, 뭐가 나왔다! 잠깐만요. 잔도 나고, 오! 여기서요.
0: 뭔가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뽑기놀이 하던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 드디어 나만의 술잔을 뽑아봅니다.
1: 오! 넣었다! 뭐지? 무도지로. 호도지로. 요걸로 한 잔을 제가 맛볼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뭘로 하지? 잠깐만, 이거는 유자맛. 이거는 같은 종류인데 그 여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금 술이 있어서 저는 동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고르지? 근데 행복한데 너무 속상한데요? 잠깐만.
0: 이럴 땐 눈치 작전이 최고. 남들은 뭘 주로 마시나 매 눈으로 분위기부터 살폈습니다.
1: 아, 이거 다이긴조다. 다이긴조면은 쌀을 많이 깎아서 꽤 비싼 술이거든요. 요걸로 가볼까요? 아, 덜덜덜. 잠깐만. 토큰을 오른쪽에 넣어주세요. 토큰을 짠. 오!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걸 누르면 되나 봐요. 이렇게 되고 나만의 잔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안 나와. 공간이 남았는데. 오, 사케의 향이. 마셔볼까요?
0: 고급진 향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
1: 다음 토큰을 사러 가겠습니다.
0: 도저히 한 잔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맛. 그 비결은 다카야마의 맑은 물과 긴 겨울에 있는데요. 장인의 손맛을 더해 저온 숙성한 이곳 사케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이번엔 어떤 걸 맛볼지 고민인데 설명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0: 이럴 땐 물어보는 게 최고.
1: 飲んでみます 今から. 1회の 기회です. 하, 이기ます. 감사합니다.
0: 심사숙고 끝에 고른 건 바로 이겁니다.
1: 생주. 우와, 이거는 스태프 추천 1위.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넣습니다.
1: 더 나와, 더 나와. 오.
0: 아, 양이 좀 감질나죠?
1: 진짜 아까 거하고 좀 달라요. 아, 확실히 앞에 거보다 이게 향이 세요. 아, 저분 술 잘 드시나 보다. 센 거 좋아하시네.
0: 알고 보니 숨겨진 사케의 고수였단 모양. 이렇게 한 수 배워갑니다. 다카야마에서 이렇게 술을 맛볼 수 있는 양조장은 모두 7곳. 가게마다 다른 맛의 사케를 선보이니 양조장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네요.
1: 이거를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마침 저하고 마음이 같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가져갈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네요.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뽑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추억으로.
0: 발걸음 떼기가 아쉬운 이때 제 레이더에 뭔가 잡혔지 뭡니까?
2: 다시 뚜껑 열어야 될 것 같은데.
1: 제가 이걸 있는 줄 모르고 넣어버렸는데 데워 먹는 일본은 겨울 되면은 또 술을 따뜻하게 데워 먹기도 하잖아요. 이미 제 손은 제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손아 가만히 있어.
0: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치리요. 얼른 술잔부터 다시 채웁니다.
1: 더 안 나오네. 이야. 여기서 시간도 재면 되는구나.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가 딱 맞게 데우는 거예요. 놓고 맛있어져라. 받아놨지.
0: 아직 좀 쌀쌀해서 따끈한 사케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1: 오, 빠밤. 익은 술에 그 데워진 술의 맛이 향이 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잔도 따뜻해졌어. 따뜻하게 한 잔 마셔볼까요?
0: 더 진하게 밀려드는 사케의 풍미가 입안 가득.
1: 뜨뜻한데요. 안주가 없네요. 와, 맛있게 마셨습니다.
0: 술도 한 잔 했겠다. 좀 여유롭게 걸음을 옮겨보는데 어느덧 점심시간. 유난히 사람들이 몰려든 이 골목엔 꼭 들려야 하는 맛집이 있답니다.
1: 와, 사람이 많은데요? 여기가 히다 지역에 히다규라고 해서 고베규처럼 우리도 뭐 횡성한우, 완성한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 와규, 일본 소 흑우가 유명한데요. 소고기 스시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한 발 늦었네요. 그래도 줄을 한번 서볼까요?
0: 이곳에서 파는 스시는 사실 길거리 음식에 가까운데요. 신선한 히다 다카야마 지역의 소고기를 살짝 굽거나 생으로 올려 먹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자, 드디어 제 차례. 그런데 스시를 올릴 접시부터 남다르죠. 바로 일본 과자 샘베로 만든 접시. 여기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소고기 중 하나인 히다규를 얹어서 스시를 만드는데요. 풍부한 마블링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다카야마의 맛.
3: 프리미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다.
0: 명성자자한 만큼 과연 맛있을지. 질 좋은 소고기.

0: 소고기의 품격, 부드럽게 씹히는 맛까지 일품이었는데요.
1: 살짝 구워져서 그 약간 그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먹을 때 약간 쉴 수 있는 느낌이 덜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어쨌거나 이타레라고 하는 살짝 소스가 발라져 있고 이 고추냉이까지 얹으니까 최고인데요.
0: 그야말로 줄 서서 먹을 가치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아, 생각난다.
1: 스시 두 개 먹었는데 벌써 디저트 타임입니다. 좋은 경험인데요. 매우 맛있었습니다.
0: 그런데 사실 전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이 집이 아까 그 술 시음하는 집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내가 코인을 한 20개를 샀을 거야. 근데 굉장히 맛있고요. 그쵸? 뭐 버리는 거 버릴 데 없나 할 거 없이 접시까지 싹 다 먹어버리면 되니까요. 맛있게 새우과자를 먹으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0: 이상 맛잘하는 사람 이지연의 사소한 참견이었습니다. 다카야마 산마치 거리에선 골목 구석구석 숨겨진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카야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미야강. 매일 아침이면 강변을 따라 전통시장이 열립니다. 일본 3대 아침시장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진 시장이죠. 히다 다카야마 미야가와 아침시장. 여길 꼭 들르고 싶어서 아침부터 부지런을 좀 떨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제철 농산물이 총출동한 현장. 에도 시대부터 상업으로 번성했던 곳이니만큼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2: 저 할머니 만들고 계시다 지금.
0: 특히 장인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수공예품도 많았습니다.
2: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고그로사마 데스. 아노 혼토니 고레 전부 테데 쓰크리마시타카 오카사. 예, 마지 데스카?
3: 마지. 와타시 노 신코사 노 아이디아 데 전부.
2: 아!
3: 사가 1대 와타시 2대.
2: 소 데스카? 데 사루보보 테 코코 노 마스코토 테유 다카야마 노.
0: 방금 만든 걸 선물로 주셨어요.
1: 아니, 이건 거의 콩알 크기인데.
2: 세상에 귀여워라. 사루보보라는 이 다카야마 지역의 마스코트인데요. 이 사루가 그 원숭이, 우리가 만났던 원숭이. 사루가 원숭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사루가 가라, 가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일본 말에. 근데 보보가 아까짱, 아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로부터 나쁜 애구나, 가라. 그래서 이렇게 새빨간.
0: 원래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손수 만들어주던 이 인형은 눈, 코, 입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앵마기를 상징하는 빨간색인 사루보보는 다카야마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걸어놓는 것들에 이렇게 또 사루보보까지 다 붙여놓으셨어요.
0: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됐는데요. 복을 담아 보내는 귀여운 선물로 인기가 많답니다.
1: 아기를 업고 있어. 와, 너무 귀엽다.
0: 한참 둘러보다 보니 출출해질 시간. 때마침 음료를 파는 매장을 발견했는데요. 와, 이런 병에 담긴 우유. 정말 반갑더라고요.
2: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저온살균한 우유는 은은한 단맛과 더불어 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2: 와, 아마이 고래. 난가 아마이요. 아마이노. 우시로노 아지가 쓰고 아마이. 하이타 바까리데 아마이. 들어가자마자 달아요 우유가. 옳시 고래.

0: 다카야마에 오면 히다규를 꼭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히다규를 색다르게 먹어보려고요. 가게에 들어서자 요 커다란 잎사귀가 시선을 강탈합니다. 호바라고 불리는 잎사귀를 접시 삼아 위에 재료를 올려 구워먹는 요리인데요. 정말 특이하죠?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1: 와, 이게 호바라는 큰 잎인데요. 이 잎의 향이 지금 나요. 그래서 호바, 미소, 그 다음에 규카츠, 이게 히다규 요리인데요. 이 다카야마 지역에서 이 호바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요리에 목련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향이 굉장히 구수해요. 아, 신기하다. 이런 것도 처음 봤는데요.
2: 호바 미소って 言いますけども, 미소の中に 호바가 入るんじゃなくて, 호바で 미소を 焼くって 感じ.
1: 아, 나름대로.
2: 네.
1: 그리고 다카야마 この 지역의
2: そうですね.
1: 특별한 食べ物って 食べ方っていう.
2: 食べ方.
1: 여기에 이제 소고기 牛カツ라는 소고기 카츠인데요. 요거를 이제 밑에 받쳐서, 근데 이거를 왜 받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요. 나무의 향이. 그러면 나무의 향이 잔뜩 배어든 히다규.
0: 짭조름한 된장을 만난 히다규는 맛이 어떨까요?
1: 그 스시 형태로도 먹어보고 이렇게 카츠 형태로도 먹어보는데, 일단 부드러워요. 굉장히 맛있네요.
0: 여기엔 무조건 따뜻한 흰쌀밥, 고기의 기름진 맛과 된장의 짭조름한 맛, 거기에 쌀밥에 단맛을 얹으면 뭔가 완성된 느낌이죠. 호바미소는 혹독한 겨울의 히다 지역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기 위해 만들어진 요리, 산촌에서 누리는 최고의 호사가 아니었을까요? 에도시대 거리에서 현재의 삶이 흘러가는 곳 다카야마. 켜켜이 쌓인 시간의 맛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북부 산악지대를 떠나 남부의 중심도시 기후로 향합니다. 내륙의 평야지대에 자리한 기후시는 일본의 주요 교통 요충지 중 하나인데요. 일본 전국시대 호걸로 알려진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통일을 꿈꾸며 본거지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기후성은 전국시대 천하를 호령하던 무장들의 무대이자 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죠. 전국시대는 일본 역사상 전쟁이 가장 빈번했던 시기로 당시 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기후성 인근의 새끼는 칼의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3: 여깄다. 와, 딱 봐도 알겠다.
0: 지금도 전통 대장간에선 일본도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4: 여기서 아주 좋은 칼을 만들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뵈러 왔습니다. 와,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5: 아, 요시고요시고요.
0: 이곳이 바로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에도시대를 연 도쿠가와 가문의 칼을 만들었던 도공 가문의 대장간인데요. 26대째, 600년 넘게 대를 잇고 있는 곳. 대단하죠? 화덕에선 쇠를 달구고 있는데 그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간다네요. 장인은 쇠의 색, 불꽃의 상태와 소리를 통해 쇠를 두드려야 할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6: 치료 중에 되기 따라서 뭐 鉄가 溶けてる合図.

0: 쇠가 너무 싫을까?
1: 하이. 지금부터는 쇠가 거의 꽃처럼 막 튀거든요, 불꽃이. 그래서 요 뒤에 숨어서 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가드를 주셨어요. 우와.
2: 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 쩌렁쩌렁 울리는 망치 소리와 사방으로 튀는 불꽃 세례에 혼이 나갈 지경.
1: 입이 안 담그죠.
2: 일정한 리듬에 맞춰 두드리는데 보는 사람이 다 숨막힙니다.
1: 아이, 쓰고. 스고이 됐으네.
0: 만주 3回 ぐらい 繰り返して、ちょっと強い鉄に粘りが強い鉄。はい。じゃあよかったらこの粘りを叩いてください。はい。え？やってみていいですか？いや、できないと思う。怖い。でも全然あの。あ、もうヘボレーはしょっこでんよ。ちょっと持ってる。もうちょっと前。うわ。もうちょっと前ね。こう。
2: 일단 망치는 들었는데 첫 타격은 아 삐끗하지요. 다시 온힘을 팔에 집중시켜서 내리칩니다. 뭔가 조금씩 아 어긋나는 타격.
1: 아, 죄송해요. 난가 마지막에 짠들 기가 쓰러.
2: 이게 장인이 가리키는 위치를 정확히 쳐야 되는 거거든요.
1: 아, 땀나. 아세 대대로요. 고시 있다. 허리 아파. 쓰고 이거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야, 고래. 도와야테 고구마네 멋진 데스까?
3: 타타이타 토키노 반동을 쓰카테 위에 히키아게루.
1: 아, 타타이테 소노 한
2: 요령 없이 하려니 망치질도 쉽지가 않습니다.
1: 야테미테 이데스까? 저 가서 풀무질도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너, 와타시 난땐.
0: 10점 만땐데, 마, 이만은 5점 ぐらいで. 뭐, 좀 음악 타다.
1: 이야, 됐어요,네. 아나토가, すごい.
0: 히바나토가가 도는데.
1: 네.
0: 맨데, 모에니쿠인ですけど.
1: 하이. 그래서 일부러 면을 입으신대요. 막 불꽃이 화르륵 나지 않게. 고, 쟁고, 오.
2: 이번엔 제가, 좀 불을 잘 다스려 볼게요.
1: 아, 여기 바람이 손에 느껴지네요.
2: 처음엔 바람을 강하게 넣어서 온도를 빠르게 올리라고 했거든요.
1: 아, 이만 하이테루장. 도시오, 도시오. 깜바라나케야.
0: 나도 일단 도메테.
1: 하이. 우와.
2: 아니, 풀무질만 하라 그랬잖아요.
1: 아, 무서워. 고이.
0: 기다리대대 한마 못대.
1: 고래? 와,
2: 고와! 일단 망치를 들긴 들었는데 벌건 쇠덩이가 눈앞에 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1: 고유까지? 곤나까지? 아, 고메나사이! 아, 고메나사이! 아, 무서워!
0: 네, 2회 타타카나이토 이토리나이. 아, 소소소.
1: 아, 소리가 아이즈다타.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너무 무서운데 너 해봤어요. 이걸 해보다니. 우와, 고해됐어.
2: 대장간 장인의 배려로 담금질을 직접 해봤는데 아, 너무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좋은 칼은 재료 준비부터 남다릅니다. 성질이 다른 쇠를 결합해 만드는데요. 그래야 잘 베면서 부러지지 않는 칼이 됩니다. 그 핵심은 중심부에 부드러운 쇠를 넣고 겉을 단단한 쇠로 감싸서 두드리는 것.
1: 스름 윙.
4: 이제 これが 出来上がった 本物の 切れる 日本刀になります.
1: 気をつけます. 한번 들어보라고. 아. 그냥 무서워요. 너무 날이 서 있어서 우와 안 무거워요.
4: 1kg 나인데 800g から 900g.
1: 1kg가 안 된대요. 왜? 그러니까 안 무거워요.
2: 칼은 가볍지만 장인의 땀과 정성, 긴 시간의 무게가 담긴 작품입니다. 대장간 뒤편에는 선조들의 혼이 깃든 용 형상의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바위를 보며 칼의 정신을 잊고 있죠.
5: 그래서 誇りを 持って やらなきゃっていう仕事だよね。 だから 同じ くらいの だから 正式な 衣装 後で 着て あったけど こういうふうに 武士と 一緒のような 衣装で やってたんだよね。だから そんだけ
1: 今も 丁寧に 集中して
5: 今も みんな 集中して
1: 全部入れて
2: 오래전 칼을 만들던 방식 그대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불과 물, 망치질로만 칼을 단련합니다. 600년을 칼과 함께 단련해온 장인 정신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대장간을 나오는 길, 꽃향기에 이끌려 골목으로 향하는데요. 제가 한창 꽃 좋아할 나이잖아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는데
1: 어? 한글이에요? 코리안 키친. 한국 음식점인데 여기 한국 식당이 영어로는 하늘 카페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반가운 마음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6: 안녕하세요.
1: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6: 네. 고맙습니다.
1: 아니에요. 근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 한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서? 노노그라이.
6: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일본에서 네. 태어나셨어요. 이마.
6: 이마.
1: 오이쿠츠니 나떼.
6: 하치주사.
1: 하치주사.
6: 지금 이게
1: 소미에마스.
6: 충청도.
1: 충청도. 충청도 예, 출신이시구나.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어머니의 어머니가 예, 충청도 분이시구나.
6: 학생들한테 니라 뭐. 하이. 이마 학교 하지메테 니라노.
1: 니라. 니라 김치? 부추 김치 하신다는데?
6: 이마 하지메테 츠쿠.
1: 뭐 츠쿠탄데스까?
6: 이마.
1: 이마 츠쿠테마스까? 야, 세키시에서 만드는 한국의 맛입니다. 충청도 할머니의 맛.
2: 참기름 냄새 진동하는 주방. 와, 정말 너무 반가운 냄새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요즘엔 손녀가 할머니 음식을 배우고 있답니다.
1: 큰딸하고 지금 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일본 며느님이 같이 한국 음식점을 이 동네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맛은 시어머니가. 무슨 맛일까? 하이!
2: 할머니의 첫 부추김치. 다들 제 평가가 궁금한 표정이었는데요.
1: 맛있어요.
6: 맛있습니까?
1: 아, 맛있어요. 고코니. 젓갈 때 시대마스. 젓갈, 멸치 젓갈이라고 아세요? 멸치 액젓.
6: 김치니와 이래대요.
1: 됐어요네. 응. 여기에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6: 그렇습니까?
1: 네. 조금 더 한국 맛일 것 같아요. 할머니. 그렇습니까? 아, 지금 넣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고래 됐어요. 조금. 조금. 이랬다라. 아직 가와리마스요.
6: 그렇습니까?
1: 응. 예, 다이소부, 다이소부, 다이소부. 공그라이.
6: 아래와네, 오카쿠사마 에베노 아라루게가 아로카라.
1: 아, 하이.
6: 키미치니모 쓰카테 나이.
1: 아, 소데스카. 이거예요. 이거예요.
6: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제 칭찬 한마디에 할머니 표 깍두기도 나왔습니다.
1: 맛있어요.
6: 고맙습니다.
2: 김치를 먹으니 힘이 납니다. 아, 그동안 너무 그리웠거든요. 운 좋게 발견한 한국 식당. 가게 앞만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것 같죠? 경계가 없는 하늘처럼 음식으로 이어

0: 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할머니. 그래서 집에서 먹었던 한국 음식을 가게 식탁에 하나씩 내놓으셨답니다. 현지 식재료로 최대한 한국의 맛을 냈다는데요.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이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1: 하늘, 소라です, 소라. 소라. 하늘.
2: 네, この子の名前が 星って書いて 아카리なんですよ.
1: なるほど。あかりちゃん。はあ。後から入ってきたからももちゃんね関係ないんですけど。ももちゃん。ももちゃん。いやすごいお肌がももですね。ピンクのもも。本部長、社長、本部長、部長、理事。 아버지 頑張ってますね. 할머니 息子.
0: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만남이었는데요. 길 위의 만남이 어느새 소중한 인연으로 남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일본 여행. 그 길 끝에서 봄이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벚꽃이 만개하면 이때가 벚꽃놀이의 절정. 가족 혹은 직장 동료와 함께 벚꽃 아래 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1: 楽しいですよね.
0: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오늘을 즐기세요. 눈부시게. 일본 여행의 갈무리 하이쿠로 남겨봅니다.
1: 눈에서 시작한 이번 봄 여행, 다음은 단풍일까?

0: 올리.
1: 네.
0: 오. 살라말라이쿰. 40kg.
2: 와.
0: 와, 진짜 장인들이다.
2: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3: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0: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4: 자, 이 동네 이제 집의 겉의 모습만 봤는데요. 안을 볼 수 있는 곳이 준비가 돼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무예를 많이 쳤다 그러거든요. 여기 바로 무예고치가 있네요. 우와! 지붕으로 왔어, 지붕으로. 여기서 쫙 보이는.
5: 전화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6: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7: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0: 프리드라이브.
1: 전화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0: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1: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0: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다릴 거야.

0: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애기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0: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

0: 돈은 하루 7,000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닫힌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2: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5: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2: 변비 해결 메이킹.
6: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 애기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6: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000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닫힌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원래

0: 해발 2640m. 콜롬비아 국토의 한가운데 위치한 보고타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입니다. 스페인 식민 시절을 거치며 남미의 중심 도시로 발전한 보고타. 남미의 아테네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이곳엔 스페인식 건물과 전통문화가 공존합니다. 그런 보고타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볼리바르 광장 인근에 있는 간델라리아 지역입니다. 16세기에 조성된 옛 수도의 모습에 알록달록한 색을 입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것이죠.
1: 스페인 식민지 풍의 스타일의 건축하고 그리고 뭔가 모던한 그 파스텔톤 풍의 그 색깔 한 폭의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낡고 오래된 건물에 화려한 색을 입히게 된 이유는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들어와 줄을 잡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보고타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데
1: Buenas tardes. ¿Por qué se pone el maquillaje aquí?
2: Hoy, esta semana es una semana festiva aquí en la localidad y se celebra por el cumpleaños de la localidad. Entonces se hace una serie de fiestas para invitar a pues, todas las personas que quieran asistir, colombianas, extranjeros, todos los que quieran pueden venir. ¡Bienvenidos! ¿Se escucha?
1: Ah, sí, sí, se oye. Sí, se escucha.
0: 역시 소문대로 간델라리아 전체가 저부지간히 생기가 넘칩니다. 축제 행렬을 따라가다 보니 각양각색의 전통 의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3: 빌겐데 간델라리아라고 이 마을의 축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다 이 광장에 와서 이 초록 광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인비따로 조서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0: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해주는 이들은 간델라리아에 거주하는 아마존 원주민 공동체 분들입니다.
3: 이 문양은 지금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땅을 상징한다네요.
0: 간델라리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은 부족의 전통에 따라 치장을 하는데요. 친절하게도 아마존 원주민이 저를 곱게 꾸며주네요. 한쪽에선 성모상을 실은 가마를 준비 중인데요. 간델라리아 성모 축제는 일명 성축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산한 여자가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해 교회까지 초를 들고 가던 풍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로부터 40일째 되는 2월 2일에 성모를 기리는 축제를 여는 것이죠. 간델라리아

0: 칸델라리아라는 마을 이름은 바로 이 성모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칸델라리아 성모를 기리는 날에 이렇게 마을의 탄생까지 기리다 보니 축제가 보다 더 성대해진 것이죠. 저도 이 흥겨운 분위기에 한껏 빠져들었습니다.
1: 너무너무 신이 나고 좋아요. 네. 정말 친절하고. 텐데스 단 아나블레스. 심파티카스. 심파티카스.
2: 콜롬비아의
0: 파이팅.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이 대단하죠?
1: 예, 오늘 정말 우연히 축제 행렬을 봤거든요. 근데 계속 뒤따라가다가 흥이 나서 정말 춤을 추다가, 야, 정말 중남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문화, 이 인종의 용광로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펼쳐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0: 쿠바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세 마르티는 라틴 아메리카의 본질을 혼혈이라고 말했습니다. 칸델라리아에서 바로 그 혼혈 문화의 진술을 보는 듯합니다. 역동의 마을 칸델라리아를 뒤로 하고 유서 깊은 마을 시파키라로 향합니다. 보고타에서 북쪽으로 50km 가량 달리다 보면 시파키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3: 소금 광산에 그 일을 하는 광부의 모습인데요. 표정도 참 힘들게 보입니다. 그만큼 그 시련과 역경의 삶을 여기서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0: 시파키라는 암령 광산으로 유명합니다. 지하 200m 아래에 있는 거대한 소금 성당은 바로 이곳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었죠. 그 옛날 소금 광부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바다였던 이곳은 지각 변동으로 육지가 되었고 땅속에 묻힌 소금을 캐기 위해 광부들은 지하로 내려가야만 했죠. 저도 그들처럼 갱도의 막다른 길로 향합니다.
4: El agua es el principal enemigo de la roca de sal. Entonces, en los lugares donde hay filtración de agua, es necesario hacer este refuerzo con eucalipto.
0: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광부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1: 그 당시에는 횃불을 들고 이렇게 길을 찾았는데 유독가스가 나와서 폭발염이 있어서 몬스기 때문에 캄캄한 이 동굴 속에서 길을 찾는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아주 생명선이라고 불렀던 밧줄입니다.
0: 어둠 속에서 밧줄을 따라가다 보면 막장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소금을 캤던 곳이죠.
4: Bajo y alto, preferiblemente bajo, debido a que a esta altura pues es muy fácil que nos caiga sal en los ojos. Y créanme que no es un grato recuerdo. ¿Bueno?
0: 시파키라에서 본격적으로 소금을 캐기 시작한 건 스페인 식민 시절부터입니다. 노예로 끌려온 광부들은 갱도에 갇힌 채 밤낮 없이 폭행의 질을 해야만 했죠. 소금 캐는 일은 정말 어려웠겠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을 통해 얻은 소금은 콜롬비아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독립 이후엔 영국으로부터 차관을 넣는 데 이용되었죠.
1: 그 당시 광부들이 일을 하러 난 돈 대신 이렇게 소금을 받았답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는 거겠죠.
0: 화폐 대용으로 소금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직접 피부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소금 광산을 뒤로하고 광부들의 애환과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금 성당으로 향합니다.
2: 여기 지금 보면 뭐 이 계단 이건 완전히 대리석 같은데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이야. 이야, 이게 지금 대리석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0: 사방이 온통 소금으로 된 이곳은 무려 4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랜 광산입니다. 1954년 소금 광산의 4개의 터널 중 한 개를 개조하여 거대한 지하 성당을 만들었는데요. 붕괴 위협으로 폐쇄된 뒤 한 차례 리모델링 후 지금의 소금 성당이 완성되었습니다.
3: 빛이 없는 이 지하에 소금으로서 이렇게 성소를 마련했다는 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0: 시파키라 소금 성당은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예술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현대 건축의 보석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성당이라 부르기도 하죠.
3: 우와, 이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다, 진짜. 와, 감탄의 시절이 나옵니다.
0: 성당 내에서 제가 가장 놀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3: 와. 라스카스카나 델 솔. 일명 소금 폭포인데 대단한 작품입니다.
0: 소금물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풍광입니다. 거대한 소금 폭포가 저를 반깁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물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소금은 암벽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소금물에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이죠. 소금과 물이 만들어낸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3: 와, 성스러운 곳이어서 이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0: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는 바로 이곳이 소금 성당 제일 깊숙이 자리한 대성당입니다.
3: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보다 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광부들의 그 신앙 생활을 여기 이곳에서 제가 오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신앙 생활과 그리고 그 당시에 고단했던 그 삶, 이것이 예술로 승화된 곳이라고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0: 음산하고 추운 지하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유일한 안식지였던 소금성당.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암령광산과 지하성당이 있는 시파키라를 지나 금은산이라 불리는 도시 몬테네그로에서 시작합니다. 도시를 둘러싼 짙은 녹색 숲 때문에 검은 도시라 불리는 이곳은 콜롬비아 산지의 중심입니다.
1: 참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집차들을 이렇게 탈기같이 써서
0: 이곳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세가 험해서 일반 차량보다는 힘이 좋은 사륜구동인 지프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1: 와, 차들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0: 2차 대전 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지프들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비포장길과 고불고불 산길은 급기야 이 집들을 택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1: Pero cuánto paga para por persona, pues? $1,000 para un peso.
5: Caros son más que todo para las veredas. Por eso utilizan el miles porque son
1: sí.
5: mucha
0: fuerza. 택시를 하기엔 너무 낡아 보이지만 지역의 특성상 가장 훌륭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노쇠로 짐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안데산맥의 가파른 산지를 드나들 수 있는 동물은 역시 끈기 있고 힘이 센 노쇠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군용으로 도입되었던 지프가 어느 날 노쇠를 대신하게 된 거죠.
1: Buenas tardes, señor. ¿De qué modelo es este? Modelo 54.
0: Wow.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었으니 그토록 오래된 차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1: 엔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게. 왠지 깨끗해 보이네. 믿겨지지 않아요. 와. Corre todavía, aguanta, ¿no?
6: Sí.
1: No se reconstruyó la máquina. Es el original.
6: No, original.
1: 오, 이 기름 한 방울 안 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거의 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0: 운전수보다 더 나이가 많을 듯한지. 워낙 평소에 관리를 잘한 덕에 큰 고장은 없답니다. 간단한 정비는 현장에서 민간용품을 시술하듯 고쳐버립니다.
1: 이건 뭐야? 이 집차가 오는 내 집차가.
0: 집 한 대가 앞바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리에서 돌기 시작하네요.

0: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서 가파른 변산로 올라가다가 앞바퀴가 번쩍 들린 것에 착안한 피케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답니다.
1: 아, muchísimas gracias. 네. 저보고 한번 타보래요. 그냥 여기 잡으면 돼요.

0: 다시 하라.
1: 타보라니 타봐야죠.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0: 로데오하는 기분입니다.
5: 괜찮으셨어요?
0: 예예 예, 괜찮아요. 아벨라 또아야
3: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습니다.

0: 이 집들이 트레이드가 88년부터 열려왔습니다. 그 트레이드를 이바오라 부르지요.
1: 아, bien agotado. Hijo, me mareo.
2: Buenísimo, ¿sí o no?
1: Sí, es buenísimo, pero me mareo.
2: Esto es Colombia, esto es el Quindío, es el paisaje cultural
1: entero. Ah, gracias, pero.
3: Que loa, que es la mía, a mostrar el tipado quindiano por toda parte de Colombia y Dios quiera que en tiempos futuros fuera del país.
1: Me sentí horrible, pero me gustó muchísimo, mano.
0: 낭만과 열정을 실어나르는 몬테네그로의 집.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빅게이 도시 몬테네그로를 지나 해양도시 리오 아차로 떠납니다. 콜롬비아의 최북단 라과히라 주의 리오 아차는 카리브해와 접해 있습니다. 왠지 카리브해에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넘칠 될 것 같지 않나요?

0: 그런데 여기서 저희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1: Para que no me olvide este presente.
0: 아름다운 흰색 깃털을 지닌 스노우 이그렛이라 불리는 새입니다.

0: 그리고 먹잇감을 찾으며 물가를 휘젓고 다니는 플라멩코도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과 야생동물이 평화로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야생동물이 천국인 이 마을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1: Hola, señores. Buenos días. ¿Qué tal? ¿Cómo están?
0: 이른 아침부터 옹기종기 모여 뭔가를 손질합니다. 바로 새우입니다.
1: Me permito ver uno. Sí, gracias. 오, 이건 좀 상당히 큰 대안이에요.
0: 새우가 워낙 많이 잡혀 새우 마을이란 이름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1: ¿Dónde captan esos camarones?
2: Aquí mismo en la laguna.
1: Ah, aquí en la laguna. Pero que con en la lancha o qué? Caminando.
2: Caminando.
1: Ah,
2: vamos caminando.
1: 오, 이거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요 바로 앞에 백사장에서 지금 잡는데요, 그 물로.
0: 집에서 몇 달짜만 났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마을입니다.

0: 그런데 과연 이 얕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1: 야, 이런 또랑 같은 데서 고기가 잡히네. 엄청나다 진짜.
0: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 1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도대체 참 혜택받은 나라예요. 아, 이렇게 진짜 풍부합니까? 자원이.
2: 그래.
1: 오! 행복한 어부. 베니스 파이사히 이때시.
0: 저희 그물에도 고기들이 걸려줄까요?
1: 땅바닥에다 딱 이렇게 붙여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물이, 그물 사이, 그물이 떠버리면 고기가 도망가니까. 오케이, 레반타모스, 이렇게, 아이. 야, 내나고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다니. 첩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기. 아이, 많이 잡았다. 친구들, 마들이. 이거들.
0: 서툰 어부의 그물질이 재밌나 보네요. 그물을 사람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1: 제가 지금 고기를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 또 많이 나왔다. 씨알이 더 큽니다, 또. 야, 저, 와우, 오븐의 씨알이 큰데요. 야, 오케이. 아, 좋다.
0: 바로 이곳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소위 황금어장입니다. 사람들과 새들이 사이좋게 나눠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양이 잡히지요.
3: 막 제가 잡은, 저 손으로 잡은 고기야, 개, 새우를 지금 굽고 있습니다.
0: 오늘의 점심은 해산물 통구이입니다.
1: 아, 이제 먹어 음식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건 자리가 다.
4: 우리 빨아버리 보니까 뭐 유난히 깨끗하다.

0: 항구 도시 바랑키아로 떠납니다. 콜롬비아 최대 산업 항구인 바랑키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먹거리와 일자리를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화려해 보이지요? 이곳 바랑키아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화려한 복장, 축제 현장에 온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바랑키아 축제 전날 밤, 거리에는 야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축제 때만 볼 수 있는 신기한 풍경이죠.
1: 아, 여기 카니발 가면들이 되게 많네요.
0: 화려한 색과 독특한 문양의 가면들이 많습니다.
1: 아, 이게 para qué es la máscara? Para qué pues se pone la máscara?
2: Esta es una de las máscaras representativas del carnaval de Barranquilla.
1: Ah, carnaval.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señores. 당당히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모음 다섯 개로 오래요. 아, 에, 이, 오, 우. 불러. 아빠가 너의 소리도 내 불러. 그래서 내게 대해서 봤어요. De cuál disfraz? ¿Es eso una persona o qué?
3: Es mi molde.
1: Ah, sí.
3: Claro, lo
1: hice. Ah, 이 친구, 이 친구 얼굴을 그대로 스크로 따서 이렇게 뽀뽀하는 걸 그대로 했답니다.
3: Yeah, it's my molde.
1: Okay.
0: 제게도 어울릴까요?
1: 시장을 돌아다니니까 배가 고파서 여기서 패스트푸드가 꼬미다 라피다라 하거든요. 제가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한두 번 했을 때 도스민? 네. 했을 때 도스민? 도스민?
4: 예, 도스민.
1: Bueno, yo quiero una hamburguesa.
4: Una hamburguesa, ya lo preparo.
1: Ya, 도스민.

0: a la longevidad.
1: ¡Oh! ¡Oh, 이거 한벽어! 우리 장태의 국밥처럼 이렇게 빨리 먹고 갈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거미달, 황미달 하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돈으로 한 900원에서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해고기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아, 맛있다. 아, 네, 너네. 아, 왜 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요. 솔직히. 진짜로. 저는 맛없으면은 바로 맛없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양도 지금 뭐, 말하자면 거의 뭐, 해고기 한 점, 우리 스테이크 넣는 거 그거 넣고, 그리고 뭐, 소스 있잖아요. 햄버거 소스. 그 다음에 빵도 엄청 커요. 보세요. 제가 지금 반 정도 먹었는데 배가 부른데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음악이 흐르면 그곳엔 응당 춤추는 사람들이 있는 법. 정말 어릴 때부터 춤을 생활화하는 것 같습니다. 막 건전지를 갈아 끼운 인형 같지 않은가요? 멈출 줄 모르는 최고의 춤꾼에게 한수 배웁니다.

0: 다음날 마침내 축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마다 화려한 의상과 분장을 하고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이분은 정말 오빠이 닮았죠?
1: Bueno, ¿qué concepto tiene este traje, pues?
2: ¿Qué significado tiene? Pues somos representantes de la comparsa Tormenta Azul, que somos de la Fuerza Aérea Colombiana, entonces venimos en representación de una de nuestras fuerzas militares.
0: 카리브해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곳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3: Enter here and is like had a hard move the leg and it's broken but it's okay no problem.
4: 오 여기는 그 인디언 원주민들 초장들 모임이에요.
0: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첫날 열리는 꽃의 향연이라는 행렬인데요.
1: 알고 인디언 tiene,
2: ¿verdad? No. Es
1: africano. Ah, ¿cuánto tiempo lleva preparando la fiesta pues ustedes?
2: Momentos son los años.
1: Todo el año.
0: Oh. 화려한 의상과 분장으로 요란 색에 치장한 사람들. 프레이드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한창입니다.
1: 와빠! Muchísimas gracias.
0: 여인들을 일컬어 꽃이라 하죠. 정말 꽃이 향연 같습니다. 다들 향기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랑키아 축제는 유럽, 아프리카, 콜롬비아 원주민 문화의 혼합의 장인과 동시에 상생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성을 섞어서 더 강한 개성을 만들어냈지요.

0: 에서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1: 14살이라는데 이렇게 커요? 14살 먹었는데 지금 3살이요. 6년 동안 계속 여기 파티에 참가 중이랍니다. 아우, 14살인데 아우.
0: 어릴 때부터 일상 속에서 춤과 음악을 접해온 이들. 축제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 participado esta fiesta?
2: Siempre.
1: Siempre, pero ¿desde cuándo?
2: Desde los 4 años.
1: ¿Desde 4 años? ¿Cuántos años tienes?
2: 8.
1: 8 años. 8살 먹었는데 4살 때부터 이렇게 여기 지금 카니발에 축제에 참가하고 있답니다. Sobre todo, ¿por qué? Pues.
2: Porque me gusta bailar.
1: Ya, te gusta bailar.
0: ¡Dio!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바랑키아를 대표하는 시깃발과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선두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꽃의 향연 행렬이 지나갑니다. 각자 출신 지역의 전통 의상을 자랑합니다.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랑키아 축제는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축제 중 하나로 주목받는 바랑키아 축제는 그 역사가 무려 15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리오 카니발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죠. 객과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잔치 중 잔치입니다. 흥이 저절로 납니다. 형형색색의 가면과 분장, 그리고 열정적인 춤. 바랑키아 거리 전체가 축제 열기로 꾹꾹 달아오르고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됩니다.
1: 대박이다. 열기가 대단합니다.
0: 축제 행렬은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 각기 다른 음악과 춤을 듣고 보느라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인종의 교환이 그만큼 다양한 문화, 음악, 춤, 꽃의 향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향연입니다.
1: 예, 지금 오늘 중남미의 음악과 춤은 다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살사, 멜렝게, 도블리파소, 만보, 차차차, 그죠? 그리고 여기에 콜롬비아의 춤, 꿈비아까지. 카니발이 바로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축제로서 거듭나기 위한 콜롬비아의 바랑키아 축제는 정말 범윤리적으로 이게 아주 성대한 축제로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0: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범인류적 향연인 바랑키아 축제. 꿈에서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Adiós, Colombia. Gracias, Colombia.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0: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저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마이크로 RGB 들어는 봤나? AI 축구 모드 켜줘.
3: 어? 잔디 색깔이 바뀌었어.

0: 우리 꿈 미쳤다. 결혼해도 마이크로 해지게 살 거야.
1: 축구는 자기랑 와서 보면 되는데.
2: 난 좋은 TV 필요 없지.
3: TV 아무거나 사면 축구는 끝이야.
4: 괜찮아?
5: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삼성 마이크로 RGB 살 거야.
4: 나 축구 좋아하네.
6: 삼성 AI 신혼가전.

0: 냄비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찌르륵 하면서 진짜 뭐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처럼 전기가 한 몇천 볼트 온 것처럼 찌르륵 하면 이 손이 뻣뻣해져요.
1: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모르고 꽉 이렇게 치면은 안 펴져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펴야 되는데 피면 아파요. 필 때 너무 아파요.
2: 손에서 시작되는 세상. 단추 하나 채우는 일, 컵 하나 드는 일까지 선쓸 일은 많고 우리의 일상은 손을 쓰며 이어진다. 그런데 찌릿하고 저린 손, 툭 걸려서 펴지지 않는 손, 점점 오그라들거나 변형되며 굳어가는 손이 된다면?
3: 이렇게 뭔가 퉁퉁 부어서 염증이 있는 골문 느낌? 왼손이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나마 부럽더라고요. 이 오른손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마비예요.
2: 많은 뼈와 인대가 모인 손. 작지만 정교한 손엔 복잡한 구조만큼 여러 질환이 숨어 있다.
4: 이게 부러질 정도의 외상이 아닌데 딱 넘어지면서 손을 딱 디뎠는데 딱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 염증과 골절 그리고 관절염까지 손에 오는 다양한 질환들은 참으면 낫는 병이 결코 아니다.
4: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로 진행하는 거를 이쪽에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아픈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의사. 정형외과 중에서도 더욱 미세한 수술을 시행하는 수부 세부 전문의 이재성 교수와 함께 손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법. 병의 진행을 막고 손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0: 최현화 씨는 오늘도 긴장이 한바가지다.
1: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
2: 불안한지?
3: 아니.
4: 어머니 손 아프세요?
3: 아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우 이거 장난 아니네 이게. 아 이게 고기 들면 안 돼. 아니.
4: 찌릿하셨나 봐요.
3: 네, 찌릿찌릿해.
0: 운동기구에 설 때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3: 이 팔에
0: 손 때문이다.
3: 아, 그만. 아파. 이렇게 힘을 막 주니까. 이게 이것도 못한다니까. 볼로 떨리네.
0: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고 저리다.
4: 지금 어디가 제일 통증이 심하게 오셨어요?
3: 여기. 열이 확 나면서 뭐라 할까 저리저리 하면서 다수 손가락 다 그렇죠 뭐 이렇게 힘을 주면 더 아픈 것 같아.
0: 밤에도 잠 못 자게 괴롭히는 통증.
3: 그러니까 맨날 그냥 와서 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쓱 올라가서 한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내려오고.
0: 손 놓고 쉬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가. 장 보는 일은 최대의 난적이다.
3: 아휴, 안 되겠다.

0: 이거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다 묶어 막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간주자. 그냥 작은 거? 그래, 작은 거. 이것도 무거운데?
1: 어머니 큰거 사려다가 작은 걸로 바꾸시네요.
0: 에, 무거워서 못 들어. 아프고.
1: 지금 요 정도만 당겨 있는데도 많이 무거우세요?
0: 그럼요. 이게 큰게 싼데. 이게 큰게 싼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이러다 보면 뭐, 조그마니까 더 비싸고, 큰거 사야 싼데.
2: 아픈 손 때문에 살림에도 구멍이 난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서도 찌릿한 손저림 때문에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만 의심하며 지냈다.
0: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목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게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건줄 알고 그 목을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또 목을 그 MR을 찍고 이제 동네 1차 병원을 갔죠. 근데 디스크나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까? 그러면서 어깨가 또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깨 때문에 그러라고 또 이제 어깨를 가서 MRI를 찍고 뭐 주사도 맞고 근데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0: 목과 어깨 검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손 전문의를 찾은 최현화 씨.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3: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2: 아, 손목이요.
3: 손목이?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2: 이렇게 끝에가 저리고 그다음에 뭐랄까 감각이 없다 그럴까? 이렇게 발 저린 것만요. 그렇게
3: 언제부터
2: 하고.
3: 그러셨어?
2: 이거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한 거는 한 2년?
3: 2년?
2: 네. 와. 이렇게 뻣뻣하면서 손이 물리치료도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가슴에 모아보시고 네. 이러고 계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어떠신지 그 손 저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2: 저린데.
3: 아, 벌써 저려?
2: 네.
3: 어, 맞아.
2: 저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저려요.
3: 아, 오케이. 맞아.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해서 네.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보는 검사였고요.
2: 네, 네.
3: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신경이 꽉 눌러 있어. 그 신경이 지금 좀 많이 눌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네, 네. 흔히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시고 그래서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2: 네, 네. 그냥 빨리 낫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3: 알겠습니다.
2: 지겨워요.
3: 지겹죠.
2: 네. 이게
0: 지긋지긋한 손저림과 무뎌진 감각. 그 정체는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 손바닥 쪽에는 손목뼈 위를 가로지르는 횡수근 인대가 있다. 이 횡수근 인대는 두꺼운 섬유성 띠 조직으로 여러 손목뼈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손목 터널의 지붕 역할을 한다. 또한 굴곡건이 있어 손가락 끝까지 힘을 잘 전달하고 손을 잘 구부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아래로는 여러 손가락 굴곡건과 정중신경이 터널 모양의 공간을 지나는데 이를 손목 터널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터널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같이 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한다. 엄지와 검지, 중지와 약지 손바닥 쪽에 저림과 따끔거림,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감각이 무뎌진다. 특히 나이트크라이라 불릴 정도로 자다가 손이 저려 깨거나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을 겪기도 한다. 진행되면 엄지 근육이 위축되고 움켜쥐는 힘이 약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3: 흔히 손목 하니까 저희 의과대학 학생들도 여기가 손목 터널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저리고 이상 감각이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자가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여기를 세 개 누르면 증상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팔렌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러고서 30초, 40초 이렇게 있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지 손가락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최현화 씨 수술에 앞서 신경이 얼마나 꽉 눌려 있는지 초음파로 꼼꼼히 확인한다.
3: 이게 신경이라. 이게 신경인데 이게 이렇게 오히려 신경은 갈수록 더 좁아지거든요.
2: 네.
3: 여기 엄청 커져 있어. 와, 여기서 이 밑이 딱 눌려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라.
2: 벌써 저려요? 손바닥.
3: 벌써 저리죠?
2: 네. 네, 네.
3: 그래서 아, 이쪽에서 많이 확실히 눌려 있구나.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0: 치료를 미룬 사이 신경이 더 깊게 눌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4: 팔가 오면 아프면 어때요?
3: 응?
4: 팔가가 아프면
3: 소리 꽤 질러.
0: 수술은 국소 마취를 하고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정중 신경은 손가락의 정교한 운동 조절과 손바닥 쪽 감각을 담당하는데. 수술로 눌려있는 정중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게 된다. 먼저 손목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횡수근 인대를 노출시키고 신경과 힘줄, 혈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절개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3: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장난 아니게 두꺼워요.
2: 음악이요?
3: 네. 예, 좀 불편하세요. 예, 예, 지금 이상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을 짓누르던 상황. 이제 그 인대를 철개한다.
3: 아이고, 살려줘. 아이고, 살려줘. 다 끝났다, 나는. 끝! 끝났어, 이제. 오빠, 딱 3분 걸렸어, 3분.
4: 30분간 통제.
3: 30분간. 오늘부터는 절여서 막 이렇게 잠에서 깨고 그런 건 없고요. 약간 이 손끝 먹먹한 거 있죠? 그런 거는 한 2, 3개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살아와야 되니까.
4: 근데 어떻게 살아날 것 같은데?
3: 네, 살아올 겁니다, 온.
0: 이 간단한 수술을 미루고 미루며 통증에 시달렸던 것이다.
3: 이분은 특별한 재활은 필요 없고요. 그냥 그 굴신 운동 정도 해서 유착되는 것만 바꾸면 되고.
4: 수술 중에 좀 환갈한 소통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3: 아, 그럼요. 제가 이걸 국소마취로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합병증이 1도 있으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하면 훨씬 환자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혹시 내가 수술 중에 이제 신경을 잘못 건드리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오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과일 칼 대신 감자 칼로 배를 깎는 김추자 씨.
4: 언니, 과일을 왜 그렇게 깎으세요?
5: 네? 손가락 아프니까 이렇게 깎으내야지. 칼로 깎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그냥 삐져서 먹어요. 모양 안 보고.
0: 왼손 검지가 문제다. 모양까지 신경 쓸 새가 없다.
5: 여기. 네. 여기가 아픈데요. 여기까지 한 번씩 막. 이렇게 쑤신다고 그러나, 이렇게 뭐가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막 욱신욱신하면서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염증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염증이 많이 끼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지면 이제 이게 꼬부라지니까,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이게 피는 게 아프고.
4: 지금 잘 안 펴지시는 거예요?
5: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꽉 지면은, 이렇게 지면은 안 펴지잖아요. 아, 아파요. 이게 필라면 떨려.
0: 한번 굽혀진 손가락은 쉽게 펴기 어렵다.
5: 그러고 나면
0: 다른 손으로 잡아당겨야 간신히 펼 수 있다.
5: 속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심줄이. 심줄이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서.
1: 육아 안에서 땡기는
0: 예, 그렇죠.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거를 안 펴지니까 이렇게 해서 피면 이제 땡기면서 아프죠. 창자가 좀 이렇게 오그라진다고 할까? 막그 정도로 아파요. 막 심하게 아플 때는요. 좀 만져주면서.
2: 대체 누가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일까?
3: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힘줄이고요. 이게 굴곡근인데요. 여기 이제 이건 관절이고요. 이게 초음파 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 까맣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좀 활차라는 게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굽혔다 폈다 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같이 덩달아서 이게 탁탁 걸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아쇠수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 손가락 아래쪽에는 힘줄을 뼈와 함께 잡아주는 도르래, 즉 활차라는 것이 있다.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가락을 굽히는 굴곡근이라는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그 주위로 결절이 생기기 쉽다. 그러면 활차가 좁아지면서 힘줄이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마찰이 생기며 중간에 걸리게 된다. 손가락을 펼때 처음엔 방아쇠를 당기듯 힘이 들다가 어느 순간 확 펴지는데 이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가락을 펼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부자연스럽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관절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이 굽은 상태로 고정된다.
4: 손을 이렇게 중수지 관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굽혀 보시면 여기 우리 소위 말해 손금 있는 데 있죠? 손금 있는 데에 통증이 있으면서 여기에 턱턱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방아쇠 수지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통증이 있고 손가락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킬 때 통증이 유발되면 방아쇠 수지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 팔을 써는 일도 위태롭다.
1: 손을 하나를 이렇게 좀 들고 하시네요.
0: 네, 꼬부리면 아프니까.
1: 아, 그럼 칼질할 때 그런 식으로 잘못 쓰면 좀
0: 불편하죠. 불편해요. 정말로 불편해요. 칼질할 때가.
2: 밥한끼 차려 먹...

0: 이렇게 힘들게 차린 밥상인데.
1: 아이고, 이렇게 미끄러진다니까.
2: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이래요, 잘. 미끄러지고 그냥 깨지기도 하고. 흔히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보여야 될 거를 보여드려갖고.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아니요. 그래도 끓여놨던 거라. 뜨거운 것도 이럴 때가 있어요.
2: 손에 힘이 확 빠지셨어.
1: 예,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접시도 몇 개씩 깨고 그랬어요. 뭐 나물 삶는다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다가도 그러고.
2: 힘드셨었어?
1: 예. 쏟고.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용하게. 제가 순발력이 있나 봐요. 잘 피해.
0: 손가락 하나 때문에 벌어진 사고 아닌 사고. 김투자 씨는 찌개가 빠진 허전한 식탁을 마주한다.
1: 지금 이제 후끈후끈해요, 또.
2: 후끈거리세요?
1: 응. 그러니까 지금 수술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 날짜만.
0: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버티던 수술. 그저 작은 손가락 하나일 뿐인데 온 일상을 무너뜨린다. 손이 가진 힘은 막강하다.
3: 그다음에 이 환자는 약간 굴곡구축이 이렇게 동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레이드로 따지면 4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주먹 쥐었다 폈다면 탁탁탁탁 걸리고 통증이 좀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 4단계라면 좀 많이 심하신가요?
3: 네, 좀 많이 진행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0: 수술은 국소마취로 진행된다. 손바닥 쪽 피부를 1cm 정도 절개한 후 두꺼워진 활차를 완전히 절개한다. 환자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 후 걸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만약 굴곡근 주위에 염증이 많다면 같이 제거해준다.

0: 따끔. 아이고 아파라. 아프시죠? 아이고 아파라. 자, 선생님 시작할게요. 혹시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네.
1: 펴지지 않는 검지 손가락. 국소 마취를 하며 수술이 시작됐다.
0: 자, 이제 활차를 절개하겠습니다. 이 활차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그죠?
1: 활차라는 좁은 문에 힘줄이 꽉 끼어버려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펴지지 않아 생긴 통증. 힘줄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활차를 잘라준다. 이제 검지손가락을 부드럽게 굽히고 펼수 있게 된다.
0: 이제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피시고. 잘 돼요? 됐어?
2: 거기까지 없으니까.
0: 그지? 마취가 잘 됐어. 내가 아프실까봐 충분히 마취해서 그래. 다 끝났어요. 내가 이렇게
1: 수술 시간은 5분 남짓. 딸깍거리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자 저절로 웃음이 번진다.
0: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이게 워낙 드라마틱한 수술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걸리다가 아무래도 그 걸리는 부위를 제거를 해주면 금방 증상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3: 그 활자로 잘라내도 괜찮은 거 같아요.
0: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파악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나중엔 적응하면서 궁극적인 별 문제는 없어집니다.
1: 방아쇠 수지 증후군.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
0: 방아쇠 수지는요, 손이 자꾸 이렇게 굳거든요. 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주먹을 쥐고 다시 운동을 시키고. 이거를 더운 찜질하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주사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되게 한 많은 수의 환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사를 맞았을 때는 힘줄 자체가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고, 한두 번 맞고도 계속 있다 그러면 차라리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데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1: 손에 생기는 질환 중에 두 번째로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다. 한해 27만 명. 그 다음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환자 수가 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손질환이 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양윤아입니다. 거의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난다고 봐야죠. 디자인할 때부터 그렇고, 뭐 원단 고를 때도 원단, 뭐 픽업할 때도 원단도 많이 들고, 뭐 가봉할 때 진짜 많이 써요. 패션쇼 할 때도 진짜 옷 만들 때도 많이 들지만 그 패션쇼에 필요한 뭐 신발 제작이라던가 가방 소품 제작 같은 거는 디자이너가 다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도 진짜 손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1: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에 돌아온 건 손목 질환이었다.
4: 여기 이 부분이요. 보면은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아픈 거예요.
1: 손목을 자주 비틀어 쓰거나 무거운 물건

0: 면을 들며 충격을 주다 보니 연골과 인대가 손상된 것이다.
1: 이렇게 하면은 막 딸깍딸깍 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약간 뼈가 딸깍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네, 이렇게 막
0: 손목 바깥이 딸깍거리다니 대체 무슨 질환일까?
2: 네. MRI를 했더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삼각섬연골복합체고 이분은 여기가 이렇게 다 들린 거예요. 여기 이제 요골하고 척골이 있는데 그 사이를 잡고 있는 인대고 그 다음에 그 인대 사이에 또 섬유연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섬유연골과 인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복합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거기가 이제 찢어지는 한마디로 파열되는 그런 양상을 얘기합니다.
0: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 아래 이 부분이 바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다. 손목은 팔 쪽의 긴 뼈인 요골과 척골 그리고 8개의 작은 뼈들이 뭉친 손목뼈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서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삼각형 모양의 인대와 연골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즉 TFCC라고 부른다. 인대와 연골이 합쳐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요골과 척골 사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로서의 역할과 손목을 회전하거나 뒤로 젖힐 때 충격을 흡수 완화하는 연골의 쿠션 역할을 함께한다. 손목의 완충장치라 불리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외상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파열되기 쉬운데 손목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힘을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 손목을 돌리거나 땅을 짚을 때 통증이 있고 문고리나 병을 돌렸다기 어렵다. 또한 새끼손가락 쪽으로 둔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에 힘을 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2: 여러분들도 낯설 겁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게 아마 저희가 학생 때는 해부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저가 한 4배 정도는 는 것 같아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이쪽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 눌렀을 때 압통이 있거나 또 손을 이렇게 돌릴 때 약간 불안정성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유발되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되면 환자들은 일단은 쥐어짜기가 좀 힘들다 그러고요. 손목을 돌릴 때 척측에 통증을 호소하고 또 땅바닥을 디딜 때도 좀 많이 아파들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이렇게 들 때 힘이 저절로 이렇게 빠지는 증상도 호소하십니다.
0: 결국 수술을 받은 양윤아 씨. 이제 손목이 자유롭다.
1: 네, 많이 회복됐어요. 그 전에 칫솔질도 못했는데 이제 쉽게 빨 수 있어요.
2: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2: 그게 좀 어땠어요? 아픈 거는?
1: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2: 아, 그럼 다행이다, 네. 그지? 네. 아마 이게 우리 윤아 씨 수술할 때 관절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뻘겋게 다 염증도 생기셨고, 여기 많이 달아서 해줬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잡고서 들었을 때 여기가 맞대에 있어서, 아, 여기 밑이 다 터졌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유지도 아주 잘 돼 있고 정렬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하는데 이제 관절 운동하는 건 다 되니까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0: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손목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술과 상관없이 재활 운동은 필수다.
2: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서 재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질환들은 스트레칭 운동이 주로 위주가 되겠는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0: 일종의 관절, 원인 요척 관절이거든요. 그 관절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 강화 운동이에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근 강화 운동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환자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파열된 또 한 명의 환자. 류은미 씨는 캔 음료 하나 자기 힘으로 열지 못한다.
2: 오빠 이거 따줘야 될 것 같아.
1: 아픈 손 때문에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고 있다.
3: 어디에 제일 좀 아픈
2: 게 있어요? 아, 네. 지금 이쪽 외측으로 제일 심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힘을 주다 보면 안쪽으로 손목이 좀 꺾여져서 네, 그래서 그때 좀 통증이 있고요.
1: 손목 안쪽은 괜찮은데 유독 바깥쪽이 시리고 아프다. 여기가 바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있는 자리다.
2: 외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갑자기 통증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1: 외상은 없는데 증상은 있다. 왜 그럴까? 류은미 씨는 그동안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아 수술을 결정했다.
4: 많이 안 아팠어요?
2: 아, 네. 아, 계속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은 계속 있어가지고요. 네.
4: 아프세요?
2: 아, 네.
4: 얼마나 고생했다 그랬죠?
2: 지금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4: 그래도 네. 3개월 좀 악화가 된 거군요.
2: 아, 네, 네.
4: 오케이. 네, 이게 은미 씨, 요게 요골이고 이쪽에 있는 게 요골이고 이게 척골인데요. 이 병은 이 척골하고 요골이 있는데 이 길이 차이로 인해서 여기랑 자꾸 부딪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일 관절경이라는 걸 할 겁니다. 네, 구멍을 뚫고
1: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TFCC가 손상됐다는 것이다. 흔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은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나눌 수 있다. 외상성 파열은 손을 딛고 넘어지거나 힘을 쓰다 삐끗하는 등 한순간의 사고로 TFCC의 실질이나 원위 요척 인대의 부착부가 파열된다. 퇴행성 파열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손목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 조금씩 마모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척골이 요골에 비해 길면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 류은미 씨의 경우는 요골과 척골의 길이 차이가 나는 데다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 뼈와 연골이 서로 충돌하며 반복적인 부하가 누적된 상태다.
5: 교수님, 저기 제 와이프가 여기가 다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지.
4: 그죠. 맞아요. 또 진단명도 척골 충돌 증후군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충돌한 휘 위에 다쳤을 것 같은데 그건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그렇게 이제 뼈 자체가 어긋나면서 자꾸 부딪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어깨도 좀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관절도 그런 충돌 증후군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미세하게 자꾸 그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은미 씨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1: 환자는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 나간 외상성 파열이 아니다.
0: 여기 이제 이거 요골이고 이게 척골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근데 이 환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한 이렇게 한 2.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 옷감이 해지듯 손목의 연골과 인대가 닳아버린 환자. 수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수술은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를 벌려 충돌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먼저 오랜 마모로 닳고 거칠게 해진 삼각 섬유연골을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다음 요골보다 긴 척골을

0: 먼저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손상 부위를 스케일링하듯 깨끗이 다듬어준다.
1: 이게 TFCC고 여기 찢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뻥 났잖아, 그지?
0: 뼈끼리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다 못해 구멍이 났다. 이번엔 자리를 바꿔 길이 차이가 나는 척골을 절제해줄 차례. 손목뼈와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의 척골.
1: 2.5에서 3.3mm 정도 하면 되겠다, 그지? 이 정도.
0: 길어진 척골을 잘라내 손목의 충돌 원인을 규정해준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충돌을 일으켰던 손목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2: 좋습니다.
0: 잘라낸 뼈는 한 달 후면 다 붙게 된다.
1: 이게 만약에 방치가 되면 아까 보셨지만 연골이 상해요. 연골은 42세니까 비교적 조기에 그쪽에 관절염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리고 관절염이 오면 이제 그때는 뼈를 저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해부학적으로 자기 걸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인공적인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럼 좀 안 좋으니까.
0: 한 해 2만 8천 명. 낯설지만 최근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절대 하면 안 될 자세가 있다.
1: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서 꼭 피해야 될 그런 행위가요. 푸시업 하는 거죠. 손을 딛고 자꾸 이쪽으로 압박이 되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짜는 행동, 이렇게 돌리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유발되는 행동이니까 가급적이 그런 행동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양한 질환을 겪는 우리의 손. 어느 순간부터 손이 서서히 굳어간다면 어떨까. 컴퓨터를 많이 쓰는 박기표 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3: 기존에는 이렇게 손이 접혀 있었는데 이제 수술 받아서 이렇게 피면 수술을 한 거예요.
0: 박기표 씨가 가진 손질환도 눈여겨볼 만한 질환 중 하나다. 대체 어떤 질환일까?
4: 손 좀 보세요. 지금 많이 편해지셨어요?
3: 네.
4: 주먹 좀 보세요. 그래도 지금 다 거의 다 펴지네요, 그죠?
3: 네, 펴지는데 주먹을 치는데 완벽하게 안 돼서 계속 그렇죠. 운동하고 있어요.
4: 네. 이게 환자분 처음 손이었어요. 아마 네. 기억하실 거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펴지지가 않은 상태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듀피틸렌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성, 당뇨. 음주를
3: 조금 덮고 당뇨는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4: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안 굽혀져서 사실 피부를 어떻게 인시전 넣기도 되게 불편한 상태였어요.
0: 내 힘으로는 손가락을 펼 수 없는 듀피트렌 구축. 듀피트렌 구축이란 손바닥 아래의 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서 특히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고 오그라드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통증보다 손바닥의 작은 결절, 굳은 살 같은 덩어리와 함몰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서서히 굽어진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당뇨, 음주, 흡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에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거나 약지나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을 경우 손을 펼 때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듀피트렌 구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1: 근데 이게 듀피트렌이 사실은 나폴레옹의 주치인데 사람 이름이 붙은 그런 질환입니다. 듀피트렌 구축의 특징은 무통성 결절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결절이 나타나고요. 대신 손의 기능은 점점 구축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세수하기도 좀 힘들고 손 넣기도 힘들고 장갑 끼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0: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듀피트렌 구축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질환. 재발도 잦은 편이다.
3: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이제

0: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이제 잡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안에 뭐라 그럴까 그혹 같은 거? 조그만 혹 같은 게 이제 잡혔어요.
1: 딱딱하던가
0: 네,
1: 아니면
0: 딱딱하게.
2: 듀피트렌 구축의 시작은 손바닥에서 만져지는 딱딱한 결절이다. 듀피트렌 구축의 신호를 기억하자. 신체 부위 중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손과 손목이다. 인체 뼈의 약 4분의 1이 모여있는 손. 그렇다 보니 손질환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골절이다. 서영희 씨도 여행을 갔다가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며 손목이 부러졌다.
3: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세게 넘어졌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뭐 순식간에 이거 넘어졌다. 이 느낌은 없고, 보니까 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목이 완전 깨져버린 줄은 몰랐어요.
2: 넘어진 강도에 비해 어이없이 부러진 손목. 서영희 씨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다.
4: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볍게 툭 넘어졌는데, 이렇게 뼈는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어요. 조각도 이렇게 꽤 심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에 뼈가 골 감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골 다공증이라는 게 되는데, 골 다공증 골절의 특징이 쉽게 좀 어이없이 다치는 거야. 가볍게 딱 다쳤는데 자기는, 어? 이 정도에 내가 부러졌어?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손목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손목이 다치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면 허리가 다치고, 허리뼈, 뼈가 척추가 다치고, 그 다음에 연세가 오래되면 고관절이 다쳐요. 그게 3대 골절이래요.
2: 알고 보니 서영희 씨의 골밀도 수치는 골다공증에 해당됐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3: 그래서 소공증 정도로 그냥 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정말 더 이렇게 잘 관리를 좀 하고 할 걸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그냥 건덩건덩 들었는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2: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 손목 골절은 전신 뼈 건강이 나쁘다는 신호다. 허리와 고관절 등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 별다른 충격 없이도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목 골절. 손목 골절은 골절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감소하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골절로, 그 발생도 중요하지만 전신적인 골밀도 저하를 의미한다. 즉, 중년기 이후의 손목 골절은 이후 척추 압박 골절과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 60대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골 형성이 저하되거나 골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골대사의 불균형을 가져와 골다공증이 발생해 쉽게 골절이 된다. 첫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4: 손목 골절이 생긴 환자들은 척추나 고관절 골절로 발생할 확률이 많게는 2배에서 4배까지 높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자료를 보면 보통 1.7배에서 1.9배 정도 4년 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이러면 충분히 저희가 첫 번째 손목 골절이 왔을 때 충분히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인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2: 매일 쉼 없이 움직이는 손은 가장 먼저 지치기 쉽다. 손. 쓰지 않을 순 없지만 아껴 쓰고 관리하면 잘 쓸 수 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4: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되고 중년기가 되면 손이 자꾸 굳어요. 이렇게 자꾸 굳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하지 않습니까? 한 1분 정도 세면대에 더운 물을 받아놓고요. 담그세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쫙 데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진짜로 이 소중한 손 소홀하게 다루지 말자라는 게 제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손이 멈추면 여러분의 일상도 멈춥니다.

0: 흑백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터져 있는 거예요.
1: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가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진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6: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7: 디스크 파열입니다.
6: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8: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생명, 새로 담는 간편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9: 1566-8202.
10: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1: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8: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9: 1566-8202.
8: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12: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8: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0: 이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0: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난방구는 붙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숫자 뒤에 0이 10개면 얼만지 아는가? 쉼표 3개에 두 자리. 0이 10개면 100억이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0: 국토의 고작 12,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섬에는 매일 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오간다. 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 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그 막대한 돈을 클릭 한 방에 움직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 기본급 300, 성과급은 무한대. 나는 주식 브로커다.
1: 안녕하십니까. 조일현이라고 합니다.
2: 너냐? 키는 그 정도면 됐고, 얼굴마담은 그냥 계속 내가 해야 되겠다. 학교는?
1: 전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2: 전대는 여의도에 라인이 없는데. 그러면 부모님 뭐 하시고?
1: 아, 조그만.
2: 중소기업? 뭐, 종목이 뭐?
1: 복분자 농장 하십니다.
2: 복분자? 아, 혹시 면접 봤을 때 코스피 종목 코드 죄다 외운 또라이가 너냐?
1: 아니, 뭐, 그냥, 조금, 제가, 네.
2: 한일제가?
1: 01386이?
2: 한양제철?
1: 007246?
2: 203020, 모르지?
1: 020은 없고요. 010은 한성제가, 030은 우리 쇼핑입니다.
2: 알았다.
3: 굿모닝, 에브리원!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1초라도 빨리 전화를 받고 돈을 긁어다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의 불쌍한 고객 노무 새끼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아하게 시장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파이팅!
0: 매일 아침 9시 장이 열리면 업계 1위 동명증권 브로커의 하루가 시작된다.
4: 남은 절반은 떨어뜨린 다음에
5: 이런 케이스로 남자들께 선수 치셔야죠.
0: 브로커가 하는 일은 의외로 단순하다.
6: 쇼비즈 20만 주 시장가 매수 확인.
0: 고객님이 시키는 대로 주문 넣고 체결시키기만 하면 수수료가 바로 통장에 꽂힌다. 감사합니다. 6시간의 흥분 상태가 끝나고 3시. 장이 마감하면 끝없는 무력감이 찾아온다. 그리고

0: 당장에 나타나는 그날의 성적표.
1: 야, 법부장 뭐해? 일하러 가야지. 와!
2: 지난번에 자기가 보내준 신제품 테스트 말이야.
0: 우리의 고객은 펀드 매니저다. 매니저들이 언제 어떤 정보를 흘릴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님의 말씀은 곧 돈이요. 브로커는 고객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1: 그 거기서 나온.
2: 아, 그러니까 작년까지 중국 진출한 코스메틱들 다 점없이 뛰었다니까.
1: 그렇죠.
3: 이거 녹음기 맞아요? 와, 라이터도 되네.
4: 이거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5: 아니요, 일시불이요.

0: 연봉을 맺었어. 바닥 쳐보면서. 저기 뭐 하자는 플레이고.
1: 75억이 뭐, 늦은 게임도 아니고, 에? 하지 마. 에이, 말은 끝내고, 이 앞에 가가지고 소나기나 시원하게 하자. 알았어.
2: 니네 새우 알리지는 거 모르냐? 새우 막 무딱하게 입술이 막 이리 뒤집어진 거
3: 순대대.
2: 아닌가?
3: 전민배 부장? 오늘부터 전순대다 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서라도 고객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
4: 하필
1: 예.
4: 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뭐 하는 거야? 남의 장례식장 앞에서 쪽팔리게. 어?
1: 저기 예빈이한테 변삼순이 생일 정말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아, 사랑합니다. 아 예. 들어가십시오.
3: 한마디로 매니저는 갑, 브로커는 을의 숙명을 타고났다는 얘기다.
5: 한잔 콜? 나보다 나이가 세 살이나 어린 놈의 새끼가 볼 때마다 말 끝마다 이 새끼가 변.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 오비 백숙 공장 다니실 때부터 제가 오비 팬이었어요. 근데 내가 왜 부산 갈매기를 부르고 있냐고. 이, 와, 소주 드시는구나.
6: 많이 주셨어. 3차로 이동하시죠. 김기사 대기시켰습니다.
5: 그래. 아유. 약도 배워.
6: 죄송합니다.
5: 3차.
6: 아파트 현관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김지르 기자님.
1: 네, 알겠습니다.
5: 어?
6: 야. 출발! 두산 화이팅!
5: 야,
6: 화이팅!
5: 아, 네, 네.
6: 두산 화이팅! 끝났다. 놀자요. 아,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맨날 놀래서 형 때문에. 앞으로 놀랄 일 있으면 일로 전화 주시고요. 제가 아, 기념으로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놀랐을 때는 맥주가 최고. 놀랐으니까 짠.
3: 이름마저 타고난 입사 동기. 신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이 녀석을 두고 나온 말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의 최근 동남아 수출 4위로 급부상한 우성무역 아들.
7: 전 우성입니다. 반가워요.
8: 이쁜 누나? 전복 삼계탕 두 개요?
3: 입담 좋지. 잘생겼지. 한마디로. 완벽한 놈.
6: 아, 이겼다. 쫌딱 받았어. 일어나. 아, 어떻게 맨날 지냐 진짜.
9: 아, 잠깐 잠깐.
6: 뺑기 부리지 마, 빨리 줘.
10: 야, 너는 형한테 뺑기가 뭐냐?
6: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2,000원 비잖아.
10: 아까 발렛비 2,000원.
6: 아, 진짜 치사해. 안 받아, 가져가.
10: 줘, 갖고 와.
6: 아, 형, 나 슬프다. 우리 2,000원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완전 슬퍼요. 난 형 어깨 한번 펴주겠다고 집에서도 영업을 뛰는데.
10: 무슨 영업?
6: 아빠가 복분자 200박스 주문하래.
10: 200박스나?
6: 직원들 명절 선물 돌리신대.
10: 야, 우성이 형.
6: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10: 형이라 불러도 되지.
6: 아, 왜 그래, 이러니 형.
9: 형. 어? 아, 왜 그래, 진짜.
6: 아, 맞다. 우리 부장. 아까 막판에 주가 바닥칠 때 갑자기 땀풍권에서 뭘 막 하길래 봤다? 사들이고 있더라고.
10: 그래, 불법이잖아.
6: 정보력이지.
10: 새끼가 아주 큰... 불법 정보 새끼야.
6: 진짜 이 형 질린다. 아, 그니까 다 뒤로 하는 거지. 봐봐. 우리 같이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말똥말똥 보고만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라고.
10: 너 그러다 깜빵 가. 정신 똑바로 차려.
6: 몰라? 난 그 똥파리 매니저 새끼들 갑질하는 거 그게 더 아닌 것 같다. 야, 그냥 몇 년 바짝 땡겨서.

0: 내일은 걸고 회사나 차리면 좋겠다.
1: 요즘에는 이런 거 집에서 막 컴퓨터로 뚜껑 열고 문도 주고 한다더만. 이런 것도 말이야. 사람 불러서 하면 얼마나 좋아.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반나절이면 뚝딱뚝딱 할 텐데 이거를 시인이나 당신이 하겠다.
2: 나 알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3: 참, 그렇게 꿈추는 게 싼데.
4: 아, 너 안 가냐?
1: 아, 오랄 때 언제 또 가랴?
3: 아, 비켜. 걸기적거리니 있게.
1: 아, 이거 이리, 일으켜 좀 줘봐봐.
5: 아우, 씨.
6: 아따, 아이고, 너는 뭐 한다고 이게 손톱을 이렇게 물어서 뜯었었냐, 아주. 해가 좋은 것도 물려줬어. 어? 누가 부자지간 아니랄까비. 아이고, 다 큰 남자들이 쫌생이 마냥.
1: 아, 됐어, 줘 좀.
6: 하나 더 줘요? 예. 더 줘?
0: 그럴 줄 알았다.
6: 네가 아버지 간에 뭔 종양이 생겼단다.
4: 야, 봐!
1: 뭐?
4: 아, 얼른 안 와!
1: 무슨 종양?
6: 아, 간은, 아이고, 쬐까나대. 나도 몰라. 그냥 후딱 떼어버리면 된다니까. 넌 일체 신경 쓰지 마라. 어?
1: 그건 쬐까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6: 아, 왜 또? 아, 너는, 됐어. 너는 이리 나요.
1: 엄마, 그 의사한테 얘기 잘 해봐야 돼.
6: 아, 쬐까나대.
1: 에이씨.
6: 왜요?
3: 저 짜가서 호수 좀 풀고 오시오.
6: 호수를 풀고 오라고?
3: 저 짜가서.
6: 아, 그럼 진작에 풀고 오라 그러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사람 똥개공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야, 아프지만 하는 거 그냥.
7: 22,650입니다. 여보세요?
8: 야, 법분자, 너 정작 중요한 종목을 안 해놨더라? 응? 수고해.
7: 매니저들이 언제 우리를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의도에는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없다.
8: 야, 법분자, 고춧가루 이빨이 얘기 안 했냐?
7: 고객님의 다양한 취향과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9: 감사합니다. 동명 직권 영업 1팀 조일현입니다.
10: 우린전자 2만 주 시장가로 면세 지금 당장.

0: 방금 녹음 내가 확인 좀 하시죠. 네?
1: 다섯 번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사? 팔아? 지금 장 상황으로 봐선 그래 매수가 맞아.
2: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 첫 거래 골린.
4: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5: 아니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야
6: 이 미친 귀신 새끼야, 내가 팔렸지 언제 살았어? 브로커란 새끼가 매도하고 매수도 구분 못하냐. 이 새끼는 진짜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어? 내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야야 여보세요?
7: 우리 팀 다음 성과급에서 까기로 했다.
8: 아, 괜찮아. 뭐
7: 그렇게 크지는 않아. 한 4, 5천 정도?
9: 그러니까 너는 왜 쓸데없이 대가리에 굴리고 그래? 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주문 넣으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냐?
8: 괜찮아, 괜찮아. 응? 일어나, 우리 정말 조금만 더 정신 차리자. 응? 우리 본전은 먹을더라도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치? 그래, 누구처럼 진짜 너 1년도 못 채우고 잘리고 싶어서 그래!

출근 열 달째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결국 난 쓰잘데기 없는 모질이 병신이 되었다.

0: 심리가 아니야.
1: 야, 고기 더 시켜. 어?
0: 그래.
1: 진짜 이거 이렇게 좋아.
2: 맛있죠?
0: 진짜 최고야!
1: 야, 고기 더 시켜. 어?
3: 가자! 가자, 이차 갑시다!
0: 부부장 열어야 되는데.
4: 야, 부부장, 가자. 가자고, 이 자식아. 아이씨. 왜 이렇게 취한 거야, 이거?
5: 어? 왜 이래, 이거?
6: 취했네,
4: 이거. 아, 가,
6: 야, 아니, 누구는 몰라서.
0: 일어나, 집에 가자, 일어나.
6: 아이, 되긴 누구신데 집을 가라 말아요.
0: 아니, 일어나잖아!
5: 아이 자식이 왜 원래 저러니? 빨리 보내라.
0: 네, 보내라. 일어나.
4: 일어나.
0: 너 무시가
4: 가자. 이거 왜 저래? 여기서 초월 거 왜?
7: 해, 괜찮아. 해, 계속.
8: 불편한 데 있으세요?
7: 아니, 아니요. 이 비계가. 너 저번 달에 얼마 찍었지? 아니야, 그냥 고개 들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어.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수수료에서 한 1000배 정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냐? 이번에 알게 된 좋은 건이 있는데 거기 적임자가 필요하거든. 너 부티크라고 들어봤니?
9: 부티크요?
10: 어이 아저씨! 해장커피 콜? 아, 어제 연기 아주 리얼했어. 어떻게 이렇게 온몸을 던질 수가 있냐?
9: 기억 안 나, 몰라.
10: 난 형 덕분에 변한테 붙잡혀서 사채까지 가고 말았다.
9: 우리?
10: 아니. 아름다운 여바랑 셋이. 아, 근데 진짜 소문대로 말술이더라. 나 이 술로 져보긴 처음이잖아. 어? 집에 해봐.
9: 야.
10: 아, 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9: 부티크라고 들어갔냐?
10: 부티크? 아, 그, 몇 명이서 돈 굴려주고 작전하고 뭐 그런 거? 우리 선배들도 일 그만두고 많이들 하더만. 아, 그건 왜?
11: 증권가에서 극히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브로커들 사이에서 번호표라고 불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
9: 번호표요?
11: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아. 외국계 브로커였다는 소문도 있고 금감원에 있었다, 뭐 국제 변호사였다고도 하는데 자,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 양반하고 일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정도로 이 바닥에서는 정말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 이 바닥에서 신화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9: 돈?
11: 맞았어. 뭐니? 형도 처음엔 너처럼 시작했었거든? 박창구 부장이라고 나랑 친한 매니저가 한 명 있는데. 아,
12: 안녕하세요. 왔어? 들어와.
11: 그 양반이 번호표하고 무슨 판을 하나 짰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날 불러서 쓴 거야. 그때 내 첫 배당금이 한 8억 정도가 됐었지?
9: 8억이요?
11: 이거 이 회원권도 그때 준 거고 이 시계도 그때 준 거고. 어떻게 번호표 한번 만나볼래? 이번에 신차 만화 캐스팅 중이거든? 뭐 나는 그냥 너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할래?
9: 저 혼자 가요?
11: 딴 사람이랑 같이 가면 아예 나타나지도 않을 거야.

0: 명심해.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 지난번처럼 또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너한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온다.
1: 128번 고객님.
2: 저기요. 손님 찾는 전화인데요.
3: 저요? 여보세요?
4: 조유련 씨?
5: 네, 전데요?
4: 밖으로 나와서 우회전하십시오.
3: 누구시죠?
4: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다리를 건너 11시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길 끝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일 겁니다. 그 건물 옥상으로 오십시오.

0: 조유련 씨?
1: 아, 안녕하세요.
2: 다음 달 트리플 리칭 데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 하루 전날 전화 한 통이 울릴 겁니다. 장 중에 딱 한 번 울릴 거니까 꼭 받도록 하세요. 계좌는 그 전에 미리 3일 투자 도봉수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련 씨는 그 계좌를 띄워놓고 있다가 전화 지시에 따라 주문만 넣으면 됩니다. 심플하죠? 거래 금액은 총 500억. 이익금은 20억을 예상합니다. 이련 씨에게는 최소 5억. 지금 월급의 250배나요? 이련 씨가 잘 만나준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뭐 이 정도면 꽤 큰 금액이 되겠죠. 전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은 알아서 잘 유지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3: 뭐하니? 야, 쉼표 3개 한 자리면 10억, 두 자리면 100억 기본이잖아. 만기일 전날에 주문 겁나 들어와서 바빠 죽겠는데 공이나 세고 자빠져 그 브로커란 자식이. 이게 말이 되냐, 자식아!
4: 엊그제 보니까 이런이가 부티크하는 물어와가지고 스펙 엄청 때릴 거라고 그러던데.
3: 부티크? 무슨 부티크?
4: 아, 무슨 부티크냐면요. 3일 투자인가 뭐 도봉수 씨라고.
3: 예탁금이 얼만데?
4: 예탁금이 뭐 500억?
3: 뭐?
5: 뭐? 500?
6: 아, 야, 진작 얘기를 하시 그랬어. 저기 종목은 잘 설명해 드렸고.
4: 예,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5: 어. 오케이. 그럼 오늘 저기서 첫 거래 나올지도 모르니까 전부 똥꼬에 힘들 빡주고, 어? 자자, 오늘 느낌 아주 좋아.
6: 5억인데 잘못 들은 거 아니냐?
4: 내 동명증권 조일현이.
7: 조일현이가?
4: 네, 맞는데요.
7: 개장 1분 전에 스프레드 매도 주문 13,000개가 나옵니다.
4: 몇 개? 요?
7: 그 중에 8,000개를 잡아라. 따랐나? 8,000개다.
8: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스프레드는 보통 100개 내외로만 거래된다. 만약에 이게 진짜면 누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넣는다는 얘긴데.
9: 어쩔 거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이번 달에도 실패했어.

0: 짐 싸라 그랬지? 어? 어?
1: 아,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하겠냐고.
2: 발청기를 잡아라. 발청기다.

0: 매수심은 체결되었습니다. 매수심은 체결되었습니다.
1: 열어봐. 또 어떤 병신 새끼가 주문 실수했냐. 아이고.
2: 뭐야?
3: 한영? 우리 사장아 이거.
2: 야, 이씨.
3: 김다리! 김다리! 이 새끼 어디 갔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워낙 실수가 많은 직원이라. 아유! 아유! 얼마나 들어서도 싹싹 다시 사들여! 원래 보이는 족족, 올라오는 족족, 몽땅 다 싹을 다 사들여 왔어! 너는 어떻게 니가 찾았어?
2: 네, 재밌는 게 떠가지고요. 여기 쓰러졌어.
4: 스트레스 많이 좀 챙기고 왔어.
2: Let me get the call back in 1 minute.
3: 이거 지금 누구 소리니?
0: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 이건 무슨 주문이야?
5: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2: 그 고객님께서요. 스프레드를 매수하라고 하셔가지고요.
3: 8,000개를? 가서 녹취 확인해봐, 빨리.
2: 그게 한라인으로 온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와가지고요.
3: 핸드폰 줘봐.
2: 네?
5: 이게 그 좀 옛날 건데.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명증권의 임재훈 본부장.
6: 와, 죽는 사람 맞냐고요? 맞어. 아파 죽겠는데 누가 장중에 쓸데없이 전화하는겨? 그만 끊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7: 야, 이런 큰 거는 나나 유과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야지.
8: 그때 그래. 너도 좀 별만큼 배운 사람이면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일을 했어야지.
2: 아니 전에 그 쓸데없는데 대가리 굴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주문만 넣으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니 저기 여쭤보는 사이에 제가 주문 놓칠까 봐.
5: 저기 본부장님, 그 일환 씨가 그 계좌 개설하고 그럴 때 제가 좀 도와주고 그랬었거든요. 그 주문 대리인도 일환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9: 괜찮은 거겠죠?
5: 어. 야, 근데 생각보다 판이 크던데? 있어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9: 왜?
5: 누구 덕인지 잊지나 말라고.
10: 하루 만에 주가가 뒤집혔다. 홍콩의 한 은행에서 모든 매물을 헐값에 던져버리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11: 도봉수 인양반은 뭐 이런 거 다 팔아넘기려나 보다? 홍콩 쪽에서 정보 좀 받은 거 아니야? 아, 예, 부장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2: 증권사 수수료 떼고 많이도 떼가네.

0: 보자. 야, 쇠고기 더 좋네. 한쪽 싸.
1: 이제 10년 동안 처음 보는 숫자인데.
2: 바하마 비밀 계좌요?
3: 계좌 개설 수수료 3만 달러가 되긴 하지만 가장 안전하실 겁니다. 당분간 눈에 띄는 지출은 피해주시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그 카페 전화로 41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뵙지요.

0: 어디 보자. 6억이면 대출 갚고 집이
1: 3천에. 야, 그럼 안 되네.
2: 모르겠다. 그니까 수술이 잘 돼도 그 검사를 몇 번 더 받아봐야 된대야. 어. 그러니까 약 같은 것도 좀 잘 챙겨 잡수고 그러라고. 저기 나 보너스 탔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하냐. 그래, 하여튼 저기 그 소고기 같은 거 좀 잡수고. 어, 저기 택시 타고 다니면 그래. 저기 버스 탄다고 몇 분이라도 아껴. 그래, 끊어. 알았어.
3: 아니, 네가 뭔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사?
0: 야, 어? 좀 안전세라고 얘기했잖아.
3: 어쨌든 무슨 보너스를 집을 살 정도로 주냐고.
0: 아, 이 바닥에서 좀만 잘해도 금방금방 이렇게 돼요. 내가 얘기 안 했어?
4: 사회선생이라 그런가 6년을 만나도 한 번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5: 아, 이거 뭐 어떡해. 여기 비싸니까 딴 데 가서 먹어.
3: 됐어.
0: 김밥 좀 꼭 가.
3: 언제 거기까지 가.
5: 가자, 가자. 일어나.
3: 야, 그냥 먹어.

0: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여의도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고, 사놓기만 하면 주식보다 훨씬 나은 투자 상품이잖아요. 안 그래요? 전세만 한 5, 6억 나간다던데?
1: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0: 하긴 뭐 하루에 돈몇 억씩 버는 사람들한테는 돈도 아니다, 그죠? 근데 왜 대리인을 써서 계약들을 할까요? 어서 가보세요. A분 꽤 미인이셔, 조혜련 씨. 응?
2: 야,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3: 네?
2: 핸드폰

0: 여보세요?
1: 무슨 일이시죠?
0: 아, 지금도 만났으면 하는데요.
1: 늦었으니 내일 다시 걸어주시죠.
0: 아니. 그, 지금 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0: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1: 제 이름도 알고 그 선생님이 써준 대리인,
0: 저 대리인이랑 아파트 계약한 것까지 다 알고 있던데요. 아는 사람이에요?
2: 금융감독원 한재철 수석검사요. 사냥개라고 하죠. 이련 씨가 무슨 실수 같은 거 한 건 아니고요.
1: 당연하죠. 저 약속 다 지켰습니다. 핸드폰도 그날 바로 한강에다 던져버리고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진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 절 감시하고 있었어요.
2: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사냥개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다녔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 한영증권에서 나온 주문 실수부터 조사했을 겁니다.
3: 어디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어?
2: 하지만 당사자는 이미 한국을 떴고 사냥개는 역으로 주문 실수에 달려든 사람들을 추적해 나왔겠죠. 그중 도봉술한 사람한테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났지만 그건 5년째 길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노숙자 냄새였을 테고 대리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찾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발정난 사냥개는 결국 애꿎은 브로커나 닥달하려고 했지만 그 브로커는 성실히 주문을 나온 것밖에 별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참가자들도 서로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 잘난 금감원 직원이 왜 추잡하게 화장실에서 당신을 협박했겠습니까? 증거가 있었다면 영장을 들고 사무실로 쳐들어왔겠죠? 그래도 잘 못 믿으시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다음번 거래는 다른 브로커를 찾아보는 수밖에.
1: 아, 잠깐만.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2: 다음 달 거래를 하고 싶다면 금요일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세요. 동부 빌딩 4층 부캐도 호출할 때까지 방에서

0: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1: 화장실 가도 되죠?
2: 혹시 죄송한데 라이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0: 이번엔 프로그램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1: 여러 종목을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주문하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들을 묶은 다음에 수신인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뭐 그냥 단체 문자 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 봤어요?
2: 잘 봤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1: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톡해요.

0: 갈까요?
1: 나 원래 저녁 잘안 먹는데. 스리라면 또 모를까?
2: 각 주체별로 5명씩 참여할 예정입니다. 3분의 1씩 분배된 금액을 다시 5명에서 나눠 가지게 됩니다.

0: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1: 그만큼 큰 건이란 얘기니까.
2: 야, 박창규는 육아장 담당이잖아. 어? 너 프로그램도 안 해봤으면서 그냥 육아장한테 넘기지?
1: 이번엔 유민중 과장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그에게도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3: 아니요, 엊그제 제가 박신 대리님한테 배워가지고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시장이 들썩거리고 해자와 손자가 가려진다. 난 그냥 또 시키는 대로 주문만 넣었을 뿐인데.
1: 총 거래 금액은 7천억. 이익금은 180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일현 씨에겐 12억 정도 떨어지겠네요.

0: 내가 그동안 얻어먹은 거 다 쏜다니까 내가.
1: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말 좀 해봐. 얼마나 대단한 고객이길래 나한테까지 숨기냐?
0: 야 숨기 좀 누가 숨겼다 그래. 너 평생 가는 고객님들 있잖아. 아무자고 삼촌한테 잘해라.
1: 아 그게 뭐 내 거냐? 그게 거저먹는 거지. 안 그래도 꼰대들이 판만 자꾸 벌려놔서 머리 아파 죽겠구만. 왜 왜? 아 왜?
2: 봐봐. 많이 놀라셨죠?
1: 서프라이즈. 놀랐을 땐 보드카가 최고. 같이 하자 할까요?

0: 뭐예요? 여기 이렇게 남의 집 앞에 이렇게 함부로 찾아와도 돼요?
1: 번호표.
0: 누구요?
1: 오, 번호표가 사람인 건 어찌하셨을까? 다 알고 왔으니까 피차임 빼지 맙시다. 어? 잠깐만.
2: 어, 딸. 아빠 일하는데. 뭐 태블릿? 초등학생 뭔 태블릿이야? 전에 뭐 태권도 하고 싶다며. 태블릿이야 태권도야 둘 중에 하나만 하자. 그러면 저기 태블릿은 니 그 니 잘난 새아빠한테 시켜달라 그래. 어, 돈 잘 번다며. 여보세요?
3: 여기
2: 니 말만 하고 끝이야?
3: 여기
2: 왜요?
0: 검사역이라 그러셨죠? 그러면은 과장 정도 돼요?
2: 어?
0: 이렇게

0: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진급이 안 되시잖아요. 딸내미 텔레블릿도 사주고 태권도도 보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1: 뭐요?
0: 영장 있어요? 영장 없죠? 거기 감독만 하는 데니까 영장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경찰이랑 같이 오시던가 부슥부슥 나타나셔가지고 겁주고 그러면 제가 경찰 부릅니다.
2: 무슨 일이신지...
0: 어,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아,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저 여기 주민인데
2: 예, 예.
0: 이 사람이 뭐 볼 일 있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도통 모르겠네. 예? 네?
2: 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1: 아니, 모르겠네.
0: 이거 봐. 네? 아니, 이게 이런데 아무나 이렇게 들락날락 해도 되는 데입니까? 책임자세요?
2: 아니, 뭐 책임자는 아닌데.
0: 그냥 보세요. 여기 애들도 막 깔깔대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이런 인상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게 나는 굉장히 불안해서 이거 살 수가 없네.
2: 저희 거주자분 아니시면은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죠.
1: 예, 예. 아, 선물만 주고 나갈게요. 선물만. 자.
3: 야, 진짜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네.
4: 나오세요.
2: 응? 나오세요.

0: 아니, 얼굴도 잘 찍혔고요. 감사팀에서 전화 계속 오거든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1: 사내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조사를 한다는 건 좋은 징조입니다.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할 생각이 없던 얘기니까요.

0: 어, 찍어, 찍어, 괜찮아.
1: 야. 응? 야, 찍지, 찍지 마.
0: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야. 아저씨가 사진 좀 볼까? 응?
2: 어휴, 사진 잘 찍었네. 어?
1: 아니.
0: 엄마한테 가. 엄마.

0: 떳떳하게만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초조해 보이는 먹잇감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주은 씨처럼. 그러지 말고 어디 휴가라도 다녀오는 건 어때요? 바하마에 가서 자기 돈도 좀 만져보시든가.
1: 미스터 초? Please come with me.
2: 바하마 비밀 계좌. 141만 달러. 그러니까 17억 원. 진짜 내 돈이 있는 곳.
1: 1,410,000 dollars in total, sir. How would you like to take it?

0: 한국 보내시죠? 그건 퓨지 아는 것 같고 혹시 세일러? 여기 오는 사람은 딱 두 종류거든요. 투자하러 오는 sailors, 그리고 원래 모은 돈으로 편하게 살리는 fugitives. We call them fugitives. 도망자라고 하나.
1: 아, 저는 그 휴가, 네. vacation.
0: 휴가.
2: Oh, yes!
3: What's up, fellas?
2: Thanks, guys.
3: What's up?
1: Oh, thank you.
0: Thank you, sir.
3: Thank you.
4: Thank you.
0: 아, 덕분에 운이 좋았네요.
4: 아, 행민인데 해야지.
0: 언제 뉴욕 오시면 연락 주세요.
1: 어.
4: 로이.
0: 역시 이쪽 분이셨구나.
5: 3박 4일간의 휴가. 17억이 당장 내일이라도 170억이 될 것만 같았다. 내 이름으로 된 배를 타고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런 꿈을 꾸는 사이 여의도에는 피바람이 몰아줬다.
6: 형이 했던 거래 때문에 검찰에서 거래 내부조사 한다고 직원들 톡이랑 메신저랑 죄다 들어갔다니까. 아니 이게 뭐야? 군산당이야?
5: 내 할 바 아니다. 어차피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7: 그러니까 그냥 메신저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체결만 시켰고 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항은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8: 네.
9: 조일환 씨. 거래도 한 적 없던 매니저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8: 근데 팀장님, 그 팀장님은 입사하셔가지고 쭉 그 백오피스에만 계셨죠?
9: 그런데요?
8: 그 관리부서에 계셔가지고 아직 현장을 잘 모르실 순 있는데 원래 브로커들은 매니저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거래 내용을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거래 중단? 고객 이탈. 이게 영업사원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10: 이거 보세요. 그동안에 본인 실적이 어떤지는 알고 이럽니까? 조용하다 갑자기 큰 거래가 생기니까 우리가...
8: 아, 그러니까 제가 무능한 브로커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무능한 브로커는 갑자기 이렇게 좋은 거래가 들어와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능한 브로커는 갑자기 실적이 오르면 범죄다.
7: 아, 우리가 언제 그렇게까지... 아유.
8: 이번 거래로 회사에다가 7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대리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제가 사죄의 말씀 드리고 회사에서 내린 징벌 차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5: 그러는 사이 피바람은 엄한대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했던 거래로 인해 검찰에서 털어간 기록들은 어느새 증권가 불륜 찌라시가 되어 뿌려졌고 보이지 않는 돈들이 순식간에 오가듯 보이지 않는 말들도 순식간에 옮겨갔다.
9: 야, 이 남자 대박이네. 이거 네 남편 아니야?
11: 최영 씨?
9: 네. 어머! 어머! 야, 이 진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0: 여보!
12: 미안해. 조일현! 영도랑 삼광 네가 서브했지? 유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아! 확실하게 받아! 빠꾸라는 거 없이!

니언체에 맡기는 과분한 꿀단지들인데, 야, 논하셨네, 조일현. 이번에 얼마나 챙겨주디? 나 제끼고 먹었으면은 뭐 마무리라도.

0: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네? 애먼 사람들만 고생하고. 아니, 나는 무슨 뭔 죄야?
1: 그럼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0: 뭐라고? 어리버리 초짜 새끼 데려와가지고 황금똥 퍼다 먹여주니까는 이제는 뭐 번호표도 옆에 꼈겠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1: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0: 방금 뭐라고 그랬냐? 세상 돈들이 전부 다네 것처럼 보이나 보네. 에? 지금 이 상황들이 너만 아우 막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좋겠다. 좋겠어. 어디 성공해봐라. 탈라지 말고.
2: 유민준 과장은 그렇게 여의도를 떠났다. 그리고 여기 또한 명의 피해자.
3: 칭찬해줘야 돼.
4: 아, 박씨는 걔도 안 건든 매니저가 없더만. 근데 애가 독한 건지 무모한 건지 대놓고 지라고 인정해버렸다니까?
5: 나 미행하고 다녀요?
6: 대리님 여기 다니는 거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전에 사기로 한 저녁 오늘 어떠세요?

0: 살다 보면 변화가 필요할 때가 온다. 그래서 묵은 것들은 가끔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예기치 않은 변화는 때론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1: 돈 좀 벌면 다 이렇게 되니? 누가 땀을 쏟았네? 어? 주서가 이 개새끼야.
0: 여의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모든 거래는 전문 트레이더를 통한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감시의 눈이 하나 더 생겼지만

0: 로즈요. 여보세요.
1: 조일현 씨 전화 맞나요?
0: 맞는데요.
1: 저 BK 투자 백종필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0: 아니, 지금 몇 시인데.

0: 얘 냄새 있었잖아. 아유, 어쩌다가.
1: 통화 내역에 조일아 씨 번호가 있던데 새벽에 통화하셨죠?
2: 잠결에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장난 전화 같던데요?
1: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들 이 바닥에서 애지간하면 잘 알잖아 서로들.
3: 죄송한데 라이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1: 그럼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0: 백종필이 죽은 거 자살 아닙니다.
1: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2: 당신이랑 거래했던 백종필이 10억이 넘는 돈 생겼는데 자살을 했다고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그렇게 모른 척 할 거예요? 어? 번호표가 이런 것도 모른 척 하랍니까?
3: 에이, 네가 형사야? 금감원 직원이면 앉아서 모니터나 쳐볼 것이지. 왜 멀쩡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범죄자 취급인데?
2: 에이, 난 그냥 니들이 싫어. 니들 하는 짓이 도둑질이랑 사기랑 뭐가 다른데, 어? 일한 만큼만 벌어, 새끼야. 어? 누군 뭐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기 싫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등바등 사는 줄 알아? 어젯밤에 나랑 만나기로 했었다고, 백종필이! 약속 잡아놓고 자살한 사람 봤어요? 어? 번호표 잡는데 협조하겠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었다고. 백종필이가 나를 만나면 누가 제일 곤란해지겠어요?

0: 요청하셨던 지난번 프로그램 매매 참여자들 리스트고요. 그때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양이 좀 많네요.
1: 박창구.
2: 당신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제규 XJ 신형 2억 8천짜리. 이거 저기 수입차 딜러 통해서 샀지? 예? 오케이, 불법 명의 도용으로 같이 쳐놓으면 되고.
3: 당신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2: 뭐야 이거? 조지아 트러스트 요상한 은행은 뭐니? 어? 5월 옵션 만기일 나흘뒤인가 85만 달러 입금됐더라.
3: 아이고,
2: 명색이 외국계 투자하신다는 양반.
3: 이렇게 사생활 켜는 거 불법 아니야? 한 변호사 불러 당장.
2: 예. 지금 당신이 부를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지. 번호표.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박창 부장님.
4: 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다 번호표 그 새끼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5: 형, 내가 형을 구해주면은 형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6: 어쩌려고?
7: 아, 요즘 왜 축구 안 나오십니까? 선배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날개 한 짝 갖고 어디 날 수가 있어야죠.
8: 날개는? 이렇게 두꺼운 날개 봤어? 아산, 그 자네 아버지 회사 말인데.
7: 예, 선배님.
8: 아버님께서 생각보다 일을 좀 많이 벌려놓으셨더라. 믿을 만한 놈한테 맡겨놨으니까 좀 지켜보자.
7: 감사합니다.
8: 어! 웬일이야, 이게?
9: 아니, 아우. 누군데 인사를 줬다고 그래요?
8: 아니, 내 밑에 있는 놈인데, 한지철이라고. 아우, 또라이, 개또라이. 지금 무슨 검사나 되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수시고 다니는데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아이, 선배가 뭐가 없어, 그냥!
7: 아이, 고생이 많으시

0: 마시겠습니다. 저 한 잔 올리겠습니다.
1: 아, 야 동영권도 몇 개 캐고 다닌다더라. 그게 저때 저 주문 실수해서 한영 부도 낸 거랑 그리고 뭐야, 이거 뭐더라. 아무튼 자네들도 알아서 잘 피해 다녀. 응? 한 번 물면 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절대 안 놓는다고.
2: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3: 조일현이한테요. 번호표를 소개시켜 준 거 접니다.
2: 그럼 그쪽부터 조사해야겠네.
3: 뭐 우리 도움 없이 뭐 둘 다 다 잡으실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시죠. 믿을만한 내부자한테서 받은 주가 하락 예정인 종목이거든요. 돈 냄새는 그 인간이 제일 잘 맡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4: 저기요, 아직 출근 안 하셨다고요. 진짜 약속 잡고 오신 거 맞아요?

사람이 들었어요.

0: 뭐야, 왜 그래?
1: 너 뭐야, 왜 따라와?
0: 아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1: 야, 알았어, 뭐 하게. 야, 할 말 없으면 먼저 간다.
0: 아니, 형 요즘 뭐 하고 다닌 거야? 반지철이란 사람이 영위했던 거를 조사하고 다닌다며.
2: 네가 그 새끼 어떻게 하냐? 너도 내 뒤피고 다니냐?
0: 아, 뭔 소리야. 걱정돼서 그러지. 아, 그 새끼 완전 개또라이라 위에서도 안 건든데 한번 물리면 아작난다고.
2: 아, 그러니까 씨,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0: 잤냐?
2: 뭐?
0: 걔야 뭐, 아, 형 진짜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
2: 진짜 돌겠네. 야, 나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 안 되냐? 어?
3: 안 되냐고! 정신 차려, 형!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2: 야, 오바 떨지 말고 살던 대로 살자, 어? 황금 자국에서 태어난 새끼가 언제 나 신경 쓴적 있어?
4: 좀 늦으셨네. 이번엔 공매도로 할 겁니다.
5: 공매도라면 불법 아닙니까?
4: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데요? 어차피 망해서 없어질 부실 기업인데 뭐. 그걸 알면서도 써먹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지.
5: 규모를 좀 키우다 보니 좀 지저분한 자금이 얽히게 됐는데.
6: 그건 또 뭔데요?
5: 4차 업자를 좀 끼게 됐습니다.
7: 물론 이런 시각 그 사람들을 상대할 일은 없을 겁니다. 리스크가 커진 만큼 이익금도 커질 거고.
6: 당신... 당신은 얼마나 벌었습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벌지 않았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하려고 하십니까?
5: 이련 씨가 생각이 많아지셨네.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지. 재밌잖아.

0: 그래서 얼마나 커지는데요?
1: 200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이럴 시간 50억 정도 들어가겠네.
2: 3년 전 유한 메디텍 파동 때 뒷구녕으로 정보 받아서 재미 좀 보셨죠? 200억 중에 50개가 구축 담당이던데.
3: 매니저가 정보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저야 모르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주문만 남은 사람이라.
2: 이래도 몰랐어요? 유한 투자 김동신 찾아. 이 양반 유부남 아닌가?
3: 이 바닥에 돈 있는 사람들 다 애인 있어요. 집에서도 다 아는데.
2: 아버님이 시은씨 회사 담보로 대출을 많이 땡겨 쓰셨더만. 응? 딸내미 깜빵 가고 나면 그 돈도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래.

0: 시그널 테크 시장가로 7만 개 매수.
1: 시그널 테크 7만 주 매수 확인.
2: 아이 좋다. 일어나 오늘 우리 또 회식하는 거니? 어?
3: 부장님 저거 뭐 별거 아니에요. 저런 건 뭐 시그널 테크인가 그야 잡주 아니냐? 야 100원짜리 그거 맞아 뭐 얼마나 떨어진다고.
0: 네 아직 멀었어?
4: 네 올돈입니다.
0: 다시 8만 개 매수.
4: 같은 분 8만 개 더 매수.
1: 시그널 테크 8만 주 매수 확인.

0: 그래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1: 이미 주식을 빌려서 팔아놨으니 일현 씨는 그 주식이 똥값으로 떨어졌을 때 사들이기만 하세요.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버는 거니까.
0: 떨어지지 않으면요?
1: 그럼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3,000원에 팔았으니 100원에 사들인다면 개당 2,900원씩 내 돈이 된다. 만약 700만 개를 다 사들인다면 정말 200억을 벌겠다는 거야?

0: 무슨 일이야? 장중에 전화 다주시고.
1: 아, 예, 선배님, 그 저희 회사 거래 보고 계시죠?
0: 잠깐만. 뭐야? 저 새끼 저거 어디가? 이제 씹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2: 어쩌려고?
1: 대리님, 부실 기업 하나 물고 공매도 하는 거 작전하는 애들 수법이야. 몰라?
2: 그냥 모른 척해.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1: 아, 이상하네. 왜? 형이 저딴 거에서 돈 좀 벌면 너한테 몇 푼이라 떨어지냐?
2: 벌써 400만 주 넘었는데 계속 넣어도 돼요?
3: 무슨 소리야. 빨리 넣기나 해. 10만 개 더.
2: 그래도 이 정도면 부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는 게
3: 야, 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키는 대로 클릭이나 하라고.
2: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클릭이나 하라뇨.
3: 나, 내가 참.
4: 야, 조일이야. 너 혼자 이래,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거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배는 게 말하잖아, 이 새끼야!
3: 이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보시죠.
5: 뭐?
6: 조일현! 내 방으로 와!
7: 계좌 정보만 담아오세요. 그러려면 거래가 반드시 성공해야겠죠?
6: 아, 이거 100% 조사 들어옵니다, 본부장님. 예?
8: 자네 뭐 하는 사람이야?
6: 예?
8: 남 걱정 말고 본인이나 신경 써. 자네 이번 달에도 아버지 회사 말고는 실적 없잖아.

0: 받아서 좀 마. 왜 이렇게 안 받니? 아, 진짜.
1: 좀만 더.

0: 안내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 홀던, 됐어요. 700만 개 다 치웠어요.
2: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1: 에?
2: 손익 얼마인지 알지? 그거 우리 둘이 반씩 나눈다.
1: 당신 누구야?
2: 언제까지 번호표 그 사기꾼이 30%나

0: 먹게 놔줄 건데.
1: 뭐?
0: 번호표도 빼고 홍콩 딜러도 빼고 너랑 나랑 반씩 먹고 끝내자고.
1: 잠깐만.
0: 병신아 뭘 고민하고 있어. 118억이야 118억. 시간 없어 빨리 결정해.
2: 나와봐 얘기 좀 하게.
0: 나 지금 니네 사무실 미치니까 오늘 넌 계좌 정보만 들고 1층으로 내려와 당장. 알았어.
3: 의력 좀 나와보라고! 아니 갑시다 꺼지라고 이 개새끼야.
4: 이럴 수 있어?
0: 뭐 하고 있어 조유리야. 너 진짜 병신이냐? 당장 내려오라고.
1: 뭐야? 당신 내 이름 어떻게 알아?
0: 뭐?
1: 우린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당신 내 이름 어떻게 아냐고. 우리 회사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0: 뭐? 야, 지금 그게 중요해?
3: 너 누구야? 지랄 시라고 있어. 내 이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
5: 이런 식!
6: 어! 자, 맞지?

0: 괜찮아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0: 전화 통화 마십시다.
2: 여의도 종합병원 708호로 오십시오.

0: 누구세요?
1: 아, 오셨네. 아, 두 분이 초면이신가요? 영업 1팀 가족 모임 같은 거 없었나 보지? 아니, 우리 유민준 과장님이 단체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하셨다거나.
0: 그 이전에 회사 동료분이세요?

0: 저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아, 예.
0: 정말 수고입니다, 사모님.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어떻게 된 겁니까?
0: 트럭에 받쳤답니다. 음주운전에 에어백도 불발되고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을 입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 것 같다네요.
2: 아니, 왜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0: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시그널 공매도 작전. 전부 다 한지철 그 개새끼가 판 함정이었단 말입니다. 홍콩 딜러도 당신과 똑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신 둘과 나까지 엮으려고 했겠죠.
3: 그걸 우리 둘이 반씩 나눈다. 병신아, 뭘 고민하고 있어? 118억이야, 118억.
0: 난 계획한 일에 변수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수엔 변수를 응대해 줘야지

0: 아무튼 잘 대처하셨습니다.
1: 이번에 허만이 겪으신 만큼 다음번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릴게.

0: 이번에도 부실기업 몇 개를 정리할 겁니다. 가격은 이미 떨어뜨려 놨고 종목은 320400, 016420.
1: 016420 우성무역이다.
0: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니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수술이 다음 주죠? 차가 버스 좀 보냈습니다. 바쁘면 전화라도 자주 좀 드리세요. 많이 적적해 하시는 것 같은데.

0: 웬일이야 시간에? 밥은?
1: 안 먹어.
0: 쪼매만 먹어. 어? 좀 차려주래? 아이고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아이고 비쩍 말라갖고 무엇을 먹고 다니기는 하는지. 아 야야 잘됐다 잘됐다. 어? 안 그래도 오늘 닭죽 했는데. 어? 조금만 기다려. 응? 엄마 금방 대패줄게. 닭죽을
1: 아 안 먹는다고.
0: 그래 너는 맨날 안 먹어. 나중에 더 달라 그러지 마 말은. 여기다 하면 되겠다.
1: 아 안 먹는다고.
0: 아이고 알았어.
1: 아 좀 안 먹인다고. 내가 이런 것도 좀 한 번 쓰고 좀 버리라 그랬지. 내가 돈 갖다 주잖아. 아우 좀 궁상밖에는 날지 말자고 좀.
0: 너 가. 이럴라면 오지 마 인자. 아니.

0: 그냥? 아니, 그 3, 4년씩이나 지난 일을 걸고 넘어지면은 이거,
1: 야, 다 챙겼지?
0: 우리는 무서워서 이거 일을 어떻게 합니까?
1: 가시죠.
0: 아, 연필은 왜 가지고 가야지?
2: 오랜만이네요.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3: 얼마나 당신 같은 진능범이 많아지면, 어? 나라에서 검찰, 금감원, 금융위 이런 데서 나 같은 또라이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 합동 수사단까지 만들겠어요. 봅시다. 여기, 여기. 어? 또 여기, 여기도 있었어. 여기. 봐봐, 너무 자주 등장하잖아. 어? 조희룡 씨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또 뭘까요? 응? 여기에 그 당신 작전했던 계좌 정보가 다 들어있다네? 저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있어. 어? 저기 앉아있는 박시은 양이 요걸 잘 간직하고 있었더라고. 그러게 좀 잘해주지 그랬어. 어? 당신도 요거 하나면 인생 완전 X인 건데.

0: 나는 거래라도 하시게요.
1: 번호표만 넘깁시다. 그럼 내가 다 어떤 일로 해드릴 테니까.
2: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거래를 제안받았습니다. 당신만 넘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1: 그래서 뭐 바깥에 경찰이 진이라도 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가서 내 자백이라도 녹음해오라니.

이제 됐습니까?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날 놔주겠어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0: 어이 아저씨.
1: 해장 커피. 콜?
2: 뭐지 이런 걸 구할 거라더니만 개명했냐?
3: 그 얘기하려고 아침부터 왔냐?
1: 미안하다, 형이.
3: 오바 떨지 말고 살던 대로 살자. 더할 말 없으면 가라.
1: 내일 개장하자마자 우성무역 주가가 좀 오를 거야. 우성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형 한 번만 믿어볼래?
4: 너희 아버지 회사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일 거야, 내가. 그걸 사서 넘겨줘야 내 고객이 300억을 벌거든.
3: 잘 됐네. 아, 어차피 망한 회사인데 뭐. 맘대로 사가라 그래. 아니, 안 그래도 삼촌들이 중국에 싸게 팔려고 하던데.
1: 야, 중국 지금 거기 미세먼지하고 황사 그거 다 어떡하려 그래. 너 급하다고 회사를 그렇게 아무한테 다 팔면 되냐?
3: 뭐?
1: 내가 살게. 회사 이름이 좀 구리긴 한데 내가 살게. 우성무역 물량 나오는 대로 모조리 매수해 줄게.
4: 일단 내가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이기 시작하면 유시

0: 적으로 주가가 좀 오를 거야.
1: 좀이라도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0: 절대 팔지 말고 기다려.
2: 좀만 더 기다려, 삼촌. 지금 팔면 끝이에요.
3: 오케이, 됐다, 가자!
0: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 감사팀도 일 좀 하셔야지.
4: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동명증권 콜하지 마십시오.
5: 검찰로 출근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3: 작전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5: 아, 그럼 미리 공문을 띄우든가!
6: 조혜련 씨! 금감원에서 콜 들어왔습니다. 같이 좀 가시죠.
0: 지금요?
6: 네.
0: 아니... 고객님들이랑 약속 밀린 주문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잠시만요. 네.
6: 아니 조혜련 씨, 전화 지금 장난합니까?
0: 무슨 잠시만요.
6: 아 지금 금감원에서 콜이 들어왔는데.
7: 아 지금 금감원 잠시만. 아 이 친구가 유들이 없는 친구는 아닌데. 아 야 알아듣으시라고 그러냐 인마. 일 좀 대충 해 자식아 대충.
0: 사들인 주식을 장 마감 직전에 너한테 통째로 넘길게. 그때 네가 다시 사들여.
8: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받아라. 남님이 제각이잖아.
9: 아니 어차피 상한가로 내는 거라며. 어떻게 흉신이 제일 비싸게 팔면서 하겠니.
0: 명심해. 클릭 한 방에 너희 아버지 회사가 달렸어.
10: 근데 그걸 라운지 어떻게 사들여? 누가 주문을 넣어줘야 사들이지.
0: 그래서 내가 선수 하나 준비해놨지.
10: 근데 뭐 얘가 굳이 이런 돈도 안 된 거를 하겠대?
8: 고객님 시키면 해야지.
0: 이번엔 내가 고객님이거든. 내 돈인데 뭐.

대충하랬다고 대충하는 놈이 어디냐? 어? 도대체 신경이... 왜 그러냐 너 박군장. 세시야? 수고했다. 고생아.

0: don't even know what this is all about.
1: 예, 조유란입니다.
2: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메가위기에 처했던 우성무역이 기사회생하며 크게 반등했습니다.
3: 저희 우성무역은 최근 얼마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께
2: 우성무역을 살린 투자사는 뉴욕에 기반을 둔 루엔쉐릴 인베스트먼트로 밝혀졌으며 이 회사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계 한국인 로이리는 국내 기업...
4: 번호표 어디 갔어? 어? 니들 둘이서 짜고 나 연맹인 거 아니야?
1: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변수가 생겼으니 곧 연락이 오겠죠.

0: 매매 실수를 하셨던데.
1: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주주가 하도 안 풀길래 좀 세게 나갔더니 감사팀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떡하죠? 저 때문에 300억이나 손해.

0: 조심하시고.
1: 말했던 것 같은데 난 변수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0: 300억이 공중분해됐는데 돈이 아니라 판이 틀어진 게 문제라고요?
1: 아무튼 본의 아니게 이번 일은 이련 씨가 책임을 좀 지셔야겠습니다.
0: 어떻게요? 아, 이제 저도 죽이시게요? 쓸 만큼 쓰셨으니까 이제 사라져 드려야지. 백종필, 박창구, 이민준 과장처럼. 뭐, 선로에라도 떨어져 드릴까? 자살로 위장하시게. 아니면, 뭐, 테러라도 나는 겁니까?
1: 비약이 좀 심하시네. 사람 사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요즘 세상에 일도 아닌데 번거롭게 뭐하러 그런 판을 굴리니? 응? 다신같이 날 팔아넘기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응?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죽였으면 여기도 반이 날아갔을 겁니다.
2: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 실망이 날?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줄 알았는데.
3: 어떨까? 넘칠까?
4: 아직 대기해. 야! 너 증거도 없이 뭐 못 떠냐고, 어?
5: 몰라! 난 잡을 테니까 따라오든지 말든지, 씨!

0: 에헤이, 사람이 다 내리고 타야지.
1: 번호표.
2: 너 도대체 본명은 뭐니?
0: 아무튼 당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긴급 체포한다. 너 같은 새끼조차도 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고.
3: 차를 놓쳤나?
0: 뭐?
4: 그냥 지나가세요.
3: 빈손으로 날 데려가면 책임질 수 있겠어? 한지철 수석 검사요?
5: 응? 조씨.
6: 아, 여자분 그... 저...
5: 간단히 말씀드리죠. 다음 달 퇴근 신데 성급쇼 막일이죠. 그 하루 전날 전화 한 통이 올릴 겁니다. 장중에 딱 한 번 올릴 거니까 꼭 받도록 하세요. 계좌는 그 전에 미리 3일 투자.

0: 진짜 도봉수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란 씨는 그 계좌를 띄워놓고 있다가 전화 지시에 따라 주문만 넣으면 됩니다. 심플하죠?
1: 명심해.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
2: 2년 동안 이 사람과 나눈 모든 대화입니다. 89건 총 1470분. 날짜별로 정리해놨으니까 거래 내역과 대조해보세요.
3: 아니 그걸 다 녹음한 거야?
2: 브로커에겐 고객님의 말씀이 곧 돈이니까요.
3: 뭐해? 다 됐으면 이제 가자. 표딱지야.
0: 좀 그렇게 나오시겠다면요. 뭐 가드려야지.
4: 연애.
0: 받아.
5: 사랑 씨와 다시 만나시.

0: 잠시만요.
1: 예, 지나가세요. 잠시만요.
0: 안녕하세요.

0: 새끼야, 너 어디 간 새끼야?
1: 왜요? 저도 가야 됩니까?
0: 일단 참고인 조사만 받고 금방 빼줬다니까!
1: 내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그놈의 일단 참고인이 어느새 피고인이 돼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0: 뭔 새끼야?
1: 때 되면 알아서 돌아올 테니까 너무 열을 내지 마시고 승강장 의자 밑에도 한번 보시던가요. 그동안 썼던 폰들 전부 다 모아뒀습니다. 맨 처음 두 개는 없어요. 그 정 찾고 싶으시면은 한강 바닥 한번 뒤져보시던가. 따님 태블릿은 해결해 드렸으니까 태권도 정도는 알아서 하실 수 있죠? 아, 부탁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인간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그렇게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랬는지.

0: 대마요 대학 간다. 내 5천원만 받을게. 됐지?
1: 뭐 비싸. 자, 3천원만 받아.
2: 에이! 10만원? 또 누군가 하루에 택시비를 10만원이나 준대?
1: 에이!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응?
2: 타타타.
1: 광주 가는 샛길 같은 건 없습니까?
3: 거기가 어딥니까?
4: 제시가 영어조가 되잖아.
5: 예.
6: Are you a reporter?
1: 뉴스요. 갑자기 이렇게 잠이 없어.
7: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8: 여긴 제1 공영방송 소속 미르겐 힌츠패트.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9: 어디야? 그래.
1: 공수놈들도 서울대신을 다 잡아들인다 알아요.
10: 빨리 가야 돼!
11: 불안했으면
12: 일어나도록.

0: 손님을 두고 왔어.
1: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2: 블리.
3: 네.
2: 오. 살라말라이꿈. 40KG.
3: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2: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4: 전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2: 와.
3: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5: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6: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7: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5: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
8: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9: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6: 얘들아, 밥 먹자!
10: 오이고, 오이고. 오, 또 시작했어.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더라.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아, 또 한 주 밝았습니다.
1: 아, 또 뭐 좀 어깨가 무겁지만 신나게 출발을 해봐야죠, 또.
0: 제가 더 무겁게 해드리면서 또 동시에 같이 예. 또 끌어당겨드릴게요.
1: 그럼요. 또 희열을 느끼게 해주셔야죠. 그럼요. 예.
0: 자, 우리 오늘 가정용어를 할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1: 네.
0: 라스베이거스 여행 관련해가지고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1: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yes. 라스베이거스 막 그 간판들 생각하면서 정말 여행을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0: That's right. 그때는 근데 오빠와 이제 동생이 그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에 대해서 플래닝을 했잖아요.
1: 맞아. 서로 뭐 역할 분담하고.
0: That's right. 에이. 자, 오늘은 엄마를 모시고 라스베이거스로 파트 2 해서 가정 영어의 느낌이 또 실려지게 됩니다.
1: 아,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이거 하나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1: 네.
0: 실제로 이제 엄마와 가는 그런 시츄에이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요.
1: 남자친구인가요? 마유 오빠가?
0: 마유 오빠가 아니요, 실제 오빠입니다.
1: 실제
0: 아, 그래서 그냥 오빠가 하려다가 마유 좀 넣어봤어요. 네.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오, 이런 효녀가 있나?
0: 효녀예요. 이 문장 만들어야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의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Thank you.

0: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Touch?
0: I was so touched.
1: Uh-huh.
0: My heart was touched.
1: Heart?
0: Thank you.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1: 아, 그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0: What did you say about Mayu?
1: You are son.
0: Mayu.
1: Mayu.
0: Yes.
1: Help me.
0: Oh.
1: Oh, yeah.
0: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Oh? 그 정도?
0: In the whole universe.
1: 우와.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요.
0: Yay.
1: You are good? You are happy?
0: Happy.
1: So, we are happy.
0: Aww.
1: Yeah, you know.
0: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I love mommy.
0: I'm so touched.
2: 원래는 제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분노의 바다가 돼요.
1: 요즘엔 심파가 그렇게 안 먹혀요.
2: 아, 네.
1: 해피, 해피, 해피로 가야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엄마와 그 딸의 대화.
1: 네.
2: 뭔가 훈훈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시면서 동시에 좀 액팅 연습도 하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우, 연기는 전문이죠.
2: 오케이. 여러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2: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어떤 구간들은.
1: 두 문장이네요.
2: Right. 그래서 한 문장 긴 건 아니고요.
1: 네.
2: 좀 잘라놓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문장. 엄마를 위해 여행을 계획해줘서 고마워. 엄청 감동했어.
1: 아, 엄마가 하신 말씀이군요.
2: 맞아요. 지금
1: 네.
2: 여행을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아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어순대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 네. Thank you for planning. 계획해줘서 고마워. The trip. 여행을. 그렇죠. 여기서 할까요?
2: 오케이.
1: For me.
2: 자, 여기도 사실은
1: 위해.
2: 요 정도에서 나눌 수 있죠.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엄청 감동해서 I was so
2: 감동했다.
1: 감동했다. I was so
2: 감동.
1: moved. 그런 거 있지 않나요?
2: 와, 이 단어 아는 사람 나 저 처음 봤습니다.
1: 진짜요?
2: You know this word?
1: Moved 있어요.
2: 오케이. 자, 감동하는 게 사실은 한 두 개 있고요. 또 애매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보통 한 3개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하는 거. 그 중에서 moved를 쓰셨네요.
1: 네.
2: 일단 오늘 답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2: 오늘 답은 아닌데요.
1: 아, 맞춘 것처럼 너무 바람을 떠주셔가지고.
2: 눈물이 촉촉 가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진 않아요. 자, 정답은요.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moved. 나쁘진 않아요.
1: 네.
2: 나쁘진 않지만, 오늘은 정답이 touched.
1: 터치?
2: 되겠습니다.
1: 터치는 터치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예.
2: 자, 보여드릴게요. 이 터치드 됐다는 거는 이렇게 건드는 거를 터치를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여기 뭐 뺨, 머리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죠? 제가 뭔가 편지를 써가지고 뭐 슬기 씨 항상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1: 예.
2: 편지를 썼어요. 그걸 예. 딱 보고 마음이 터치가 된 거예요.
1: 아하.
2: 저 심장, 저 안에 어딘가가.
1: 아.
2: 그래서 난 터치를 당했어. 이 얘기는 감동했어.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슬기 씨가 moved 썼죠?
1: 네.
2: 나쁘지 않아요. 근데 moved는요, touched보다 살짝 더 깊은 감동입니다.
1: 아니, 마치 제가 무슨, 제가 이거 쓸게요 한 것처럼 항상 제가 뭘 쓸지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2: 왜냐면 슬기 씨처럼 똑같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Right. 근데 저는 그래도 슬기 씨가 moved를 들어봤다는 거가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저는 그거에서 되게 touched moved예요.
1: Yes.
2: 자, 제가 이게 더욱더 깊은 감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딱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여기까지는 터치드가 딱 좋고요. 아, 요 정도 감동 한 3.6 넘어갔어요.
1: moved예요.
2: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구분하는 게 보통 터치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감동했을 때, 그러니까
1: yes.
2: 예를 들어 제가 편지를 써주거나 꼬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뭐 반지를 자기가 무슨 꽃으로 해가지고 꽃으로 만들어 주던가 이런 거는 터치드를 좀 많이 쓰고요.
1: 네.
2: moved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공연 큰 걸 봤는데 가수가 마지막 빵 이렇게 끝났을 때
1: 눈물 나죠.
2: moved가 되고
1: 네.
2: 그래서 조금 더 딥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개인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다니 터치드 됐다.
1: 그러네요.
2: 예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제가 아까 감동이라는 게 보통 한국에서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었죠.

0: 네.
1: 그게 이제 요거 요거 말고도요. impressed라는 단어가 있어요.
0: 아,
1: impressed.
0: 감명. 그렇게
1: 맞아요.
0: 해석했던 것
1: 근데
0: 같아요.
1: 사전에서도 뭐 이거는 감명받은이고요. 이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지?
0: 같은 말
1: 비슷한 거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막 이렇게
0: 네.
1: 되는데요. 자, impressed 된 거는요. 이런 뭔가 감정적인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0: 뭐예요, 그러면?
1: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 멋진데. 그래가지고 어떤 남의 실력이나 가치를 보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0: 예.
1: 제가 예를 들어 job interview를 할 때, 제가 지난 회사에서 sales를 판매량을 뭐 150%나 늘려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감독관이 아, 인터뷰 하는 사람이 와, impressed 된 거죠. 왜? 저의 가치와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을 했으니까 impressed 된 거예요.
0: 바로 프리패스겠네요.
1: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0: 예.
1: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희 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부양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한 거는
0: 터치드?
1: 무드를
0: 아,
1: 다 내가 이런
0: 무드.
1: 얘기를 해가지고 딱 뭔가 보여주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와, 정말 이거는 되게 터치되는
0: 예.
1: 스토리네요. 이렇게 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서
0: 예스.
1: 상대방의 실력이나 가치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된 것은 impressed 된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감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아, 감동을 받는 거는 touched나 moved. 또 그런
0: 네.
1: 차이가 있다는 거.
0: 아하.
1: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또 나중에 잊어버릴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한 얘기에 10%라도 남아 있으면 이게 쌓이게 될 겁니다.
0: 그럼요.
1: Alright. 자, 여기서는 터치드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 해줘서 고마워. 이거 많이 연습했죠?
0: 네.
1: 일단 고마워가 뭐예요?
0: Thank you.
1: Thank you. But thank you for what? 그러면 thank you for 뒤에 명사를 써도 돼요.
0: 네.
1: 뭐 thank you for the gift. 하지만 어떤 행동이 고맙다라고 할때뭐 썼죠?
0: A planning.
1: Planning. So ing 쓰시면 돼요.
0: 네.
1: Alright.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 So thank you for doing something. So for example,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해요?
0: Thank you for
1: 그래서
0: understanding.
1: thank you for understanding.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 친구여서 고마워. be를 써보세요.
0: Thank you for be my friend.
1: ing 써야죠.
0: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1: 그죠?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스윗한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guys. Thank you for understanding.
0: Thank you for understanding.
1: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0: Thank you for being my
1: 자, 본문
0: friend.
1: 읽어볼게요. 우, 긴데.
0: 네.
1: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0: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저기,
0: 엄마 느낌이에요.
1: 굉장히 우아하시네요.
0: 예.
1: 자, 이랬을 때. 아,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0: 아, 우리
1: 도와줬어요.
0: 따님께서 말씀하시죠.
1: That's right.
0: Actually, 나 혼자 한게 아니라, Mayu helped me, 나를 도와줬어요. 계획하는 거.
1: 맞아요.
0: 아, 이건 여행이고, 여기 그러면 plan이 들어가야겠네요.
1: 오.
0: plan. 네, 요건 X.
1: 오케이. 자, 얘는 은근히 수준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0: 네.
1: 오빠라는 말을 따로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좀 의역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영어에서는 그냥 마유가 도와줬어요, 이러죠.
0: 네.
1: Actually, Mayu helped me.
0: Planet.
1: Planet. 자, 이 구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법, 여러분, 중고등학교 문법에는 이런 게 항상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0: 네.
1: help 하는 게뭐 하는 거죠?
0: 도와주는 거예요.
1: 네, 남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를 주는지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럴 때는 help someone까지는 누구나 할줄 알죠?
0: 그쵸.
1: help someone.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바로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0: 아하, 플랜.
1: That's it.
0: 네.
1: So help someone do something, right?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좀 도와줘. 이거를 누가 못해요, 그죠?
0: Help me.
1: Help me.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럼 help me 한 다음에 이 소파 move 하는 거, 옮기는 거좀 도와줘.
0: Help me move sofa.
1: 아, 이 소파 move.
0: Move this sofa.
1: 그렇죠. Hey, help me. Help me what? Help me move this sofa. How about this? 그는 나를 도와줬어. 영어 배우게끔 도와줬어. 그는 나를 도와줬대요.
0: He helped me.
1: 영어 배우는 거.
0: Learn English.
1: That's it.
0: Ooh.
1: He helped me learn English. 나쁘지 않죠, 그쵸?
0: 네.
1: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0: Yes.
1: 그러니까 예전 영어에서는 사실 help me to 해가지고 to가 들어갔었어요.
0: 네.
1: 근데 그거는 예전 영어여서 요즘엔 강조하지 않는 이상 별로 쓰지 않습니다. Alrigh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Help me move this sofa.
0: Help help me move this

0: sofa.
1: He helped me learn English.
0: He helped me learn English.
1: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Right? 아, 부탁하는 겁니다.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일어나는 거,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그 할머니 일어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니?
0: Can you help me lift me?
1: 저 죄송한데 잠깐만 나올다.
0: Stand me?
1: 할머니도 동시에 본인을 이렇게 리프트 하나요?
0: Sorry.
1: 자, 나는 일어서는 거는 뭐예요? Stand up.
0: Stand up. 예.
1: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Can you help me stand me up?
1: 그냥 stand up. 그냥 동사 원형 끝.
0: 아, 그래요?
1: 네. So can you help me stand up 하는 거를?
0: 아.
1: Can you help me learn English?
0: 아, 미가 들어가 있네요.
1: 그럼요.
0: 아, 예, 예. 죄송합니다.
1: 이렇게.
0: 너무 또. 예.
1: 동작이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자, 이 얘기 듣고 너무 신나신 거예요.
0: 어머.
1: 난 우주에서, 지구도 아니야.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야.
0: 우와.
1: 행운의 엄마다 이러면서.
0: 와, 기분 정말 좋으셨나 봐요.
1: Right.
0: I am the mom. 여기서 끊을까요? In the universe. 오,
1: 뭐야?
0: 우주에서.
1: That's right.
0: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는 그러면 lucky의 최상급인 lucky, luckiest 이건가 보다. 예.
1: 이 순간이 항상
0: 와.
1: 긴장이 됩니다.
0: Yes. 네.
1: 자,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정답. 아름답습니다.
0: 터치돼.
1: 계속 써먹겠네. 한 20년 더 듣겠네요.
0: 네, 내 실력에 터치됐어요.
1: 오케이, 네. Okay, so lucky, 운이 좋은, 행운인이라는 형용사를 최상급 형용사로 바꾼 거죠.
0: 네. 그래서
1: 최상급 형용사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더가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보면은요. 인 더 유니버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0: 네.
1: 전에 앞서서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왜? 굉장히 좀 과장할
0: 그쵸.
1: 때 세상에서.
0: Yeah.
1: 뭐라 그래요?
0: You are so best teacher. You ar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1: Oh, thank you so much.
0: Yeah.
1: All right. So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렇죠. 이거는 거의 굳어져 있죠. 표현
0: yeah.
1: 자체가. 그래서 최상급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수에서 가수예요.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0: 맞아요.
1: Et cetera, et cetera, right? 자, 근데 이거를 더 과장하고 싶다면은 오늘처럼
0: in the universe.
1: Yes. In the universe. 그러면 우주에서.
0: 와.
1: 네. 귀여운 표현이죠. 어떻게
0: 네.
1: 보면은. 자,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야. 우주에서. 자, 행성이 영어로 뭐예요?
0: Planet.
1: Planet. 그러면 가장 작은은 뭐예요?
0: The smallest.
1: 그러면은?
0: 예.
1: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다. 일단 거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0: That
1: it's
0: is.
1: The,
0: it's the smallest planet.
1: 우주에서?
0: In the universe.
1: 그렇죠. There you go. How about this one?
0: Yep.
1: 와, 너는 우주에서 가장 웃긴 애야. 이러면서 야, 웃긴 남자라고 해볼게요. 가장 웃기는 뭐죠?
0: The funniest.
1: Funniest
0: man.
1: Man, right. 네. 자, 그러면 너, 이제, 와, 너 진짜 우주에서 가장 웃긴 남자야.
0: 와,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네. 아, 처음에 한국말로 하는데 너무 구수했어. 와. 와, 너.
0: 감탄사는 그렇게 가져야
1: 그러니까요.
0: 돼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저도 근데 그런 데 있었어요. 외국에서.
0: 예.
1: 한국어 어투랑 섞일 때가 있어요.
0: 아.
1: Alright, so, 지금 보니까 요 정도에서 끊어주고요.
0: 네.
1: 아, 이게 너무 오버다 싶으면. In the world,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0: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1: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0: You'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약간 비웃는 느낌인데?
0: No.
1: 아니에요?
0: 너무 재밌어서.
1: 알겠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뭐 on earth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오. 할게요. 자, 나는 가장 운 좋은 마음이다 in the universe.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0: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쌤 이거 in the universe 아니에요?
0: No.
1: You는

0: 유는 모음 사운드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로 발음이 될 때, 유가 어로 발음될 때는 당연히 모음 사운드죠.
1: 네.
0: 하지만 유, 얘는 모음 취급을 안 해줍니다.
1: 그,
0: 반모음이라고 해가지고
1: 네.
0: 얘는 더라고 하셔야 돼요, 앞에.
1: 그래서 발음
0: The
1: 표기될 때도
0: universe.
1: J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닌가요? Universe, 이렇게.
0: You 이렇게.
1: 네.
0: You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So again, you는 어와는 다르게 모음 사운드, 퓨어한 모음 사운드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네가 아니라 더라고 읽어주셔야
1: 더,
0: 돼요.
1: 예.
0: 항상 스펠링 아니라 발음으로 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어우, 이거는 근데 보통 가족에서 들을 수 없는 멘트들이에요.
0: 그렇군요. 그렇게
1: 쉽지
0: 하죠.
1: 않아요. If you are, we are happy too. 엄마가 행복하시면이니까 똑같이 뒤에 있는 happy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Happy.
0: Okay,
1: You are
0: so
1: happy. We
0: 당신이
1: are happy.
0: 해피하면 우리도 해피하다 too. 오케이,
1: Okay.
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예.
0: Perfect. 자, happy는요. Oh, I'm so happy today. 이런 것도 되지만 만족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할 때도 happy를 많이 쓰게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컨텍스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지만,
1: 네네.
0: look at all my customers. They're all happy customers. 이러면 아, 이분들은 원래 성격이 막 신난 그런 게 아니라
1: Yes.
0: 만족한 또 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냥 엄마가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면 여기 지금 보세요. We are happy too 잖아요. We are happy, right?
1: 예.
0: 그렇지만 조건이 있지 않아요?
1: 그쵸.
0: 어떤 조건이에요?
1: 엄마가
0: 맞아요.
1: 행복하시면,
0: if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요.
1: 네.
0: So if 뒤에 얘처럼 you are happy 평서문이죠. 쓰게 되면은 평서문이면 이런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요? 그거?
1: If you love me.
0: If you love me. 얘도 나름 조건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네가 피곤하면.
1: If you are tired.
0: 오케이, 자, 거기까지 아주 좋아요.
1: 네.
0: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내가 날 사랑하면 날 떠나지 마.
1: Oh,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0: 아, 그렇죠, right?
1: Oh, yeah.
0: 처음에 이게 딱딱하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 연기도만 해주면서,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피곤하면 있잖아, 좀 쉬어. 쉬다가 뭔지 알아요? 덩어리로
1: Take a
0: 아,
1: rest.
0: take는 콩글리시입니다. get
1: A rest.
0: some rest,
1: Get
0: get
1: some
0: some rest.
1: rest.
0: 많은 분들이 take라고 쓰시는데 그게 원래 잘못 들어온 거예요.
1: 진짜요?
0: 그거는 take a break예요. right? take a
1: 아.
0: break 휴식 시간 갖는 거, get some rest 좀 쉬는 거. 근데 그게 이제는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원래는 테크니컬리는 틀립니다. 오케이?
1: 아,
0: 자, 그럼
1: 네네.
0: get some rest로 할게요. 너 피곤하면 좀 쉬어.
1: If you are tired, get some rest.
0: 오,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거 둘다 if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살짝 커마 있으니까 살짝만 쉬세요.
1: 네.
0: Alright?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1: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0: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1: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0: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1: 네.
0: if를 얘는 먼저 썼죠. Right? 뒤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if you're happy, if 먼저 왔는데
1: 네.
0: 여기는 if 어딨죠?
1: 뒤쪽에 있네요.
0: 거기 있네요.
1: 네.
0: 그렇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말 돼요. 대신에 if를 먼저 쓰면 커마를 찍어주세요. Right? if가 뒤로 밀려나면 커마 필요 없습니다. You understand?
1: 네.
0: Right, 두개다 읽어볼까요?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1: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0: Alright, very nice. So 앞에 쓰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거 언제 바꿔요 하는데 앞에 쓰는 게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Alright? 이러면 우리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1: 근데
0: 거고요.
1: 이거를 막 읽는데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왕초보 영어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저희도 행복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0: 잠깐만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1: If you're happy, we are happy
0: Happy too.
1: too.
0: Right. So 이거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1: 네.
0: 하지만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걸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Beautiful.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1: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2: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3: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2: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자,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조금 쉽진 않지만 도전해볼게요.
1: Yeah.
0: Help someone do something.
1: Yeah.
0: 그거 하셔도 됩니다. Mm-hmm.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자, 나눠드릴 거예요.
1: Yeah.
0: 사실은
1: Actually,
0: 마유가 나 도와줬어요.
1: Mayu helped me.
0: 그거 계획하는 거.
1: Plan it.
0: 바로 동사원형.
1: Okay.
0: 두 번째, 명령어로 해볼게요. 이 소파 옮기게 나 좀 도와줘. 자, 나 좀 도와줘.
1: Help me.
0: 이 소파 옮기는 거.
1: Move this sofa.
0: That's it. Mm-hmm. 세 번째, 그는 내가 영어를 배우게 도와줬어. 자, 그는 날 도와줬어.
1: He helped me.
0: 영어 배우는 거.
1: Learn English.
0: That's it. Mm-hmm.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3: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Help me move this sofa. He helped me learn English.
0: 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1: 네.
0: 문장 두 배로 만들어주는 확장 패턴입니다.
1: 맞아요.
0: 저는. 오케이. 보면서 해주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자, 당신이 행복하면
1: If you are happy
0: 우리도 행복합니다.
1: We are happy too.
0: Mm-hmm. 자, 날 사랑하면 떠나지 마. 내가 날 사랑하면
1: If you love me
0: 날 떠나지 마.
1: Don't leave me.
0: 그렇죠. Don't leave me.
1: Mm-hmm.
0: 오, 좋아요. 자, 세 번째. 피곤하면 좀 쉬어. 내가 피곤하면
1: If you're tired
0: 자, 이제 get 들어가야 돼요. 좀 쉬어.
1: Get some rest.
0: 그렇죠. Get some rest. 되게 인자한 느낌이에요.
1: Get some rest.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3: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0: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Wow,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2: Aww, thank you.
1: I love you. Man.
0: Oh.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정말 대단하십니다.
0: Good job,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카페들을 좀 찾아봐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ook up some cafes.
0: Cafes, right? Look up, 조회해보다, 찾아보다.

0: 자, 오늘 배운 이명자 패턴입니다. if 평소문
1: 네.
0: 조건을 나타냈죠. 자,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너 피곤하면 집에 가. 에이, 너 피곤하면 집에 가.
1: 오, 야, 머릿속에서 막 단어들이 떠돌아다니고
0: 어순이
1: 있어요.
0: 막 정리되죠?
1: 네, 탁탁탁탁 연결해서 문장 만드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네, 응용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최대한 좋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꿀리.
1: 네.
0: 오. 살라말라이콤. 40kg.
1: 와.
0: 와, 진짜 장인들이다.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2: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0: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5: 아이고 잘하네.
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저는 앞으로 8번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슬라브 문화권의 예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연극학자가 슬라브 문화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극이란 한 사회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억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예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라브 문화권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대이자 더없이 매력적인 이야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과 혁명, 내전 등 수많은 비극을 겪어내면서도 이곳의 예술가들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연극 무대보다 극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빚어냈습니다. 앞으로 8번의 만남을 통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슬라브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 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보유한 특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라브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몇몇 나라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어떤 지역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특정 민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쓰여 왔는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슬라브는 유럽 최대의 민족 언어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슬라브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언어와 지역, 종교와 풍속이 너무 다르고 또 오랜 세월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섞여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은색에 가까운 금발을 지닌 슬라브인이 있는가 하면 짙은 갈색 머리와 눈동자를 지닌 슬라브인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러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글자도 어떤 나라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로마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종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영상을 보입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정교를 믿고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들은 가톨릭이 우세하며 보스니아와 발칸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이는 모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슬라브의 지리적 조건과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접경 지역이라는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유독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브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동유럽과 발칸, 소련과 유고 연방 등 슬라브와 관련된 용어들이 끼어들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종종 이 용어들을 슬라브와 혼용해서 쓰지만 동유럽과 발칸은 지리적 개념이고 소련과 유고 연방은 정치적 개념이며 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이라 범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유럽이라 부르는 나라 중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동유럽이라는 용어는 얼핏 지리적인 구분 같지만 사실은 냉전 시대에 동서 진영을 가르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서 해당 슬라브 국가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볼때 슬라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입니다. 대부분의 슬라브족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발칸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북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러시아 극동부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 문화권인데도 여전히 슬라브와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슬라브 나라들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우리와 교류가 적었고 철의 장막에 쌓인 미지의 나라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냉전이 끝난 뒤에도 몇몇 슬라브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길게 지속되었고 여기에 20세기의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격동과 혼돈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슬라브는 그 어느 곳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야기로 처음 슬라브를 접했습니다. 러시아, 체코, 폴란드,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극단의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연극 공연을 보면서 낯설고도 강력한 슬라브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이후 문학과 영화, 음악과 미술 등 다채로운 슬라브 예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예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뿌리는 치열하고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나 한 작품을 따로 떼어 소개한다기보다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그것을 담아낸 예술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슬라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펼쳐진 역사와 예술의 풍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슬라브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와 체흐, 레흐 삼형제가 더큰 세상을 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은 삼형제는 각자 도착한 곳에 마을을 세웠는데 전설에 따르면 동쪽으로 간 루스가 세운 마을은 동슬라브의 뿌리가 되고 서쪽으로 간 체흐와 레흐가 세운 마을은 각각 체코와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슬라브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의 운명을 찾아 흩어지고 그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설을 통해 슬라브계 민족들이 자신들은 뿌리가 같으며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슬라브 민족이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에 대해 기억해온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서사에 가깝습니다. 사실 초기 슬라브족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증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사이 어딘가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슬라브족은 언어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분화되었습니다. 현재 끼이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슬라브 세계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민족적, 언어적으로 매우 가깝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들도 비슷하며 굵직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정교를 믿고 키릴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리적, 언어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 동슬라브 민족은 늘 하나로 묶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동슬라브 코자크인의 정신적 후예를 자처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와 자치를 목숨으로 지킨 코자크의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았고 오랫동안 러시아의 간섭에 치열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후렴부에는 우리가 코자크의 후예임을 보여주리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라는 무대를 지킨 전사로 정의합니다. 이 정체성을 이해해야만 그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저항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예술이 그토록 뜨겁고 아픈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동슬라브에서 가장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러시아 이야기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고 워낙 크고 방대한 나라다 보니 다른 슬라브 국가들과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서슬라브족은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널찍한 땅에 자리 잡았고 각기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서슬라브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이자 사방이 탁 트인 지역에 자리한 탓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으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슬라브 지역 중 가장 서유럽에 가깝다 보니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슬라브와 유럽 문화가 뒤섞인 서슬라브 국가들은 세련되면서도 슬라브 특유의 정서를 담은 고유한 방식으로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지만 오랜 세월 서쪽의 유럽 세력과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 서슬라브 국가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을 치열하게 이어갔고 나라가 아예 없어지거나 주권이 침탈되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기상과 혼을 담은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서슬라브의 역사는 마치 잘 짜인 비극의 구조를 닮았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위기, 그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저항의 의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카타르시스. 그런 의미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비장한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남쪽으로 이동한 남슬라브족은 발칸반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너른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동슬라브나 서슬라브 지역과 달리 산악지대가 많은 발칸의 남슬라브족은 산 너머와 산 아래의 마을을 이루며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슬라브 지역보다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가톨릭과 정교, 이슬람교 문화권이 교차하는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더해지면서 남슬라브 지역은 유달리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발칸의 다른 민족들과 오랜 세월 피가 섞이면서 단일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다채로운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낸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발칸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남슬라브 민족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편 20세기 발칸반도에는 이 지역의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였으며 여러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간 다문화 국가였으나 길고 참혹한 내전 끝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은 어제의 친구이자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또 다른 차원의 비극이었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과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슬라브 광시곡, 무아의 슬라브 서사시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예술 중에는 유난히 조국 혹은 슬라브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많습니다. 또 쇼팽의 마주르카, 폴로네즈처럼 조국 폴란드 춘곡의 리듬과 정신을 세련된 예술 형식으로 발전시킨 예술가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뿌리와 신화를 예술로 형상화하고 여기서 민족의 자부심을 갖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작품의 이름과 제목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들 슬라브 민족이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슬라브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고 또 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체코 최고의 음악 축제인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은 8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5월 12일 작곡가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 스메타나 홀에서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그의 대표작인 나의 조국으로 막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적인 축제의 개막식에서 매번 이렇게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또한 이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게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오랜 통치를 거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라브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고 이것이 예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악파 음악은 기존의 음악계를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 민족과 나라의 민요, 춘곡, 전설 등을 그들 고유의 리듬과 멜로디로 담아낸 하나의 경향인데요. 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입니다. 6개의 교향시로 되어 있는 나의 조국은 과거 보헤미아 왕국의 영광과 쇠락 같은 민족의 전설을 그리는가 하면 프라하를 관통하는 불타바강을 주제로 도도히 흐르는 조국의 역사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또 한 명의 체코 출신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역시 슬라브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민속춤의 리듬과 정서를 살려 슬라브 무곡 작품집을 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여전히 외세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 국민들은 드보르작의 음악에서 조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작품집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보르작은 또한 3개의 슬라브 광시곡을 따로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슬라브적인 주제에 매진하며 주옥 같은 작품을 써낸 시기를 슬라브 시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가 음악으로

하고도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 화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완성한 슬라브 서사시는 그 자체로 슬라브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월을 뚫고 찬란한 축복 속에 나아가는 슬라브의 희망 등 슬라브 서사시를 이루는 20장의 그림은 한 폭 한 폭이 슬라브 역사를 담은 거대한 총체극 같습니다. 조국 체코를 넘어 슬라브족 전체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그는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범게르만주의의 힘과 무력에 대항하는 범슬라브의 정신과 단결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로 민족성을 억압받으면서 슬라브인들은 가장 슬라브적인 것을 찾아 자신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했고 이는 그들이 남긴 예술작품 중에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 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슬라브 문화의 특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서막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이 강에서는 동슬라브,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It begins now.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드디어 그날이 왔답니다. 봄이 오기를 꼬박 1년을 기다렸다는 가족.
1: 아니, 아빠, 일하고 있다니.
2: 서영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잔칫날처럼 들뜬 풍경인데요.
2: 둘째, 수호도 어머님도.
0: 3대가 총 출동한 곳은 봄의 보물을 품은 지리산 자락.
1: 공룡이 살던 그때 시대에도 이게 고사리가 있었어.
3: 오, 이거 좋다.
0: 이 계절에만 산이 내어주는 선물, 산나무를 캐러 나섰습니다.
1: 나물국회.
0: 봄을 한아름 만끽하는 가족.

0: 가족. 3대가 함께 일구는 눈부신 봄날입니다. 연초록빛이 봄의 문턱을 넘어 내달리는 지리산 자락. 매일 아침 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1: 꽃을 피우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모아서 나니까 더 아름답네.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서 반했던 나무, 처음 반했던 나무 중에 보도나무예요, 보도나무.
2: 아이고, 이쁘다.
0: 이른을 훌쩍 넘기고도 이 봄이 마냥 설레는 이유.
3: 아침마다 이렇게 나무들과 인사 나누시는
1: 그럼요. 거의 매일 봐야 돼. 매일 하루도 안 보면 내 리듬이 깨져서 어디인지 그만 내가 힘이 없어져. 그래서 나무만 보면 아주 힘이 납니다. 지금도. 이 나무가 20년째 들어가는 나무, 초피나무인데 냄새 너무 좋아요. 매일 요거 한 번씩 이거 쓰담쓰담 하고 가는 그런 나무 좋아요.
4: 아버님이 그 유명한 나무꾼이시네요.
1: 그렇지. 나무꾼이라서 선녀는 근데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4: 선녀는 어디 계시나요?
1: 선녀는 집에만 있죠.
0: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리산 나무꾼. 20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20년 전 돌아왔답니다.
1: 돌아왔습니다.
5: 산에 눈덩이 갔다 왔어요?
1: 네, 갔다 왔어요.
3: 선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5: 말만 선녀지. 집에서 온갖 그 외 이 농장에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갖고 오면은 다 일거리거든. 그건 또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0: 매일 눈 뜨자마자 산으로 향하는 나무꾼을 기다려주는 아내를 위해 아침은 직접 준비한다죠.
1: 아침밥을 두유하고 호두하고 콩하고 이렇게 넣고.
0: 빠르게 때우는 한 끼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다독이는 여유랍니다.
5: 괜찮겠다. 이 정도 괜찮겠다.
0: 산과 함께 살고 싶어 선산에 호두나무를 심고 평생 직장으로 삼은 지 20년.
5: 아, 여보 고마워. 아, 맛있겠다.
1: 잘 먹어요.
0: 그 나무는 이제 부부의 삶이 되었답니다.
1: 엄청 고소해.
5: 역시 이거 먹으면 그냥 속이 든든해갖고 참 좋아.
1: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술이 술을 안 먹고 고기 술하고 고기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건강이 참 안 좋아졌어요. 한 23년 전에 그때 갑상선 그때 수술을 두 쪽 다 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여기 시골 내려온 지가 이제 20년 채 되니까.
0: 삶의 방향을 바꾸고 비로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답니다.
6: 같이 기촌하신 거예요? 그냥?
5: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고향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 따로 저도 함께 내려온 거죠. What if you took
0: the long way down? 봄바람을 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 언니, 와, 일하고 있다네. 와, 아니, 벌써 엄나무가 막 피기 시작하네.
8: 태영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제부도 그냥. 아유,
5: 오느라 고생 많았지.
9: 아유,
5: 그냥 매년 그래도 이렇게 그냥 여기 올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주시네.
10: 이분은 누구실까요?
5: 서울에 있는 우리 언니예요. 언니인데 바로 아래 동생. 네. 봄에 산나물철만 되면 언니가 와서
7: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가세요.
2: 아, 같이 채취하러 오신 거예요?
7: 네네네. 채취 도와주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실컷 먹고, 또 따서 가져가서 서울에가 먹기도 하고 그러죠.
0: 이어지는 반가운 발걸음. 고사리 손까지 보태야 할 만큼 일손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3: 할아버지 어디 갔어?
7: 할아버지! 우리 애들 왔어요.
0: 자주 보는 얼굴들이지만 볼 때마다 반가운 손주들. 곁에 있어도 늘 그리운 게 또 가족이니까요.
8: 나물 떠들어 가.
7: 바쁘게 왔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줄 거지? 오케이.
8: 또 따랑해.
7: 자랑스러운 사이. 그 다음에 우리 딸. 그 다음에 큰 손주.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손주.
2: 아니, 따님분들은 집이 어딘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3: 저희는 이제 계속 경기도에 살다가 5년 전에 이제 귀농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답답한 것도 있었고 아이들을 좀 더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0: 봄의 잔치를 앞두고 3대가 힘을 합칩니다. 이맘때 가장 귀한 일꾼을 자처해주는 가족이 있어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산나무를 캐러 가봅니다.
2: 이 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7: 여기는 이제 주로 산나물이 있는 산이에요. 아까 산나물. 이제 다른 산에는 호두나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산나물이 주로 많고 고사리도 많고 하여튼 산나물 위주.
0: 바구니 하나씩 챙겨들고 도착한 곳. 봄빛 완연한 산자락. 산비탈은 온통 자연이 선물한 산나물로 가득합니다.
10: 공룡이 살던 그때 시대에도 이게 고사리가 있었어요.
0: 모르고 보면 전부 잡초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가 보물.
2: 그거 뭔지 알아요?
11: 아니야.
2: 그냥 막 따는 거예요?
11: 네.
3: 수아, 아니 그렇게 줄기 따지 말고 바닥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 수아야, 이렇게 생긴 거 봐봐.
11: 우와, 엄마 이거 닦아?
0: 때가 되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보며 삶의 이치를 배워가는 아이들. 자연은 그렇게 삶의 스승이 됩니다.
8: 와, 우리 수호가 따서 이봐.
11: 할머니랑 같이
8: 따서. 할머니랑 같이 따서.
2: 지금 캐신 건 뭐예요?
3: 능계승마요. 세 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삼나물이라고 하고요. 사포닌이 많아서 인삼 맛도 나고 두릅 맛도 나고 식감이 쫄깃해서 고기 맛도 난다 그래서 삼나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0: 그래서 봄산 출구의 진객이랍니다.
2: 부케 같네요.
7: 네, 네 부케 같. 나물 부케. 그래서 나물 따러 오면 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꽃도 많고 나물 향도 맞고 공기도 좋고
8: 이것도 저 힘차게 올라오는 저 땅두루가 저 비상 보세요. 저런 나무를 먹어야 사람이나 모든 게 이거 보세요. 여기 밑에 바싹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렇게 이게 향이 너무 좋고 약성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거를 약으로 써요, 약.
11: 할아버지, 이거 이름 뭐예요?
8: 이거는 엄나무라고 하는데 아.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내 혼자만 먹을 수 있도록 개자를 붙여서 개둘.
7: 고도야, 네? 고사리 꽃다발.
8: 아, 고사리.
7: 고사리 꽃다발 할머니 이렇게 말했어. 자, 많지? 이거 우리 수호 선물! 꽃다발 선물! 고사리 꽃다발! 와, 이래갖고 바구니 담아요. 고사리 같은 건 다 자연산이에요. 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난 거고, 그 다음에 두릅도 자기, 저기, 원래 이 산에 있던 게 많고요.
0: 봄이 지나면 억세져 딱 두 달만 허락된다는 계절의 선물. 부지런하기만 하면 지리산의 봄은 참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이 맛의 봄을 기다리는 거겠죠.

0: 2시간 작업 끝에 얻어낸 묵직한 나물 꾸러미.
1: 여기 없는 이거 진짜 예쁘다. 이제 좋을 때 제일 좋을 때 땄다. 요거는 요거는 좋다. 왜냐고 좀
2: 푸른 바닥에 있어. 짧은 걸로.
1: 짧은 걸로. 어느 거?
2: 이거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가지고.
1: 엄마 같이. 그래.
3: 어머니 이렇게 채취하시고 바로 이렇게 작업하시네요.
1: 바로 작업해야지 이제 또 신선한 것이 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가야 되니까 그날 채취한 거는 뭐 밤 한 11시, 12시까지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또 다음 아침에 농장 나가야 돼. 4월 한 달은 계속 바빠요.
3: 그럼 택배만 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택배만 나간 게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축제장, 이제 뭐야, 그 산나물 대축제가 있어요. 요 산청 동의보검촌에서. 요것도 이제 축제장에 가져가서 팔면 되겠다. 그지?
2: 취나물은 봐도 모르겠다, 나는.
1: 그래? 아직도 몰라?
2: 난 취나물은 모르겠어.
4: 취나물은 몰라.
2: 봐봐.
4: 벌써 표시가 근데 난다. 우리 저
1: 향이 딱 산에 가면은 굉장히 향이 좋은데. 향이 좋아. 그래서 취향인가 봐. 취향.
4: 그래서
2: 취향.
1: 취한다고? 취향.
0: 데치면 쌉싸름하니 입맛을 깨운다는 취나물. 산에서 난 그대로라 향이 그윽하답니다. 하루하루 매진으로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날들. 힘든 일을 함께 할수록 가족의 시간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봄 산을 식탁으로 옮겨올 차례. 꽃향기 대신 쌉싸름한 봄맛을 품은 머위꽃 튀김.
5: 찹쌀튀김 같았고 색깔이. 그렇죠.
1: 그래도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나는.
6: 어머니한테 혹시 배우신 건가요, 요리는?
2: 저요, 인터넷에서 배웠는데요.
6: 왜 어머니한테 안 배우시고?
2: 엄마도 다른 잘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저는 인터넷에서.
0: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들만한 나물 박사가 또 없죠.
1: 너무 맛있어. 향기가 좋지. 들깨 향기.
7: 향기도 좋고 너무 맛있는데.
1: 너무 맛있어. 매일 비빔밥만 해 먹고 여기 뭐 나물만 먹었더니 속이 허해서 이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주 마침 언니가 그냥 소고기 두릅 산적을 하니까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2: 메뉴가 좋으네.
1: 메뉴가 좋아. 고기하고 이 산나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8: 아프리카는 완전히 아무래도 아삭아삭.
1: 아삭아삭 맛있어.
0: 산나물의 변신은 끝이 없군요. 산채의 지우왕인 두릅과 오색 빛깔이 어우러져 눈으로 먼저 맛보게 되는 두릅 산적. 밥상 위에 달큰한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봄나물로 요리했을 뿐인데 어느새 예정이 없던 잔치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9: 준비한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밥 먹겠습니다.
1: 이거 다 당신 덕분이야. 왜냐면은 이런 봄나물을
9: 그러네.
1: 다 당신이 그래도 농장에 심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봄 되면 맛있는 나물 많이 먹잖아. 건강하고.
8: 농장에서 그냥 온갖 것들 다 나와가지고 전부 작업자 족이니까.
1: 잘 먹겠습니다. 건우하고 소도 맛있게 먹어. 김밥 맛있거든.
0: 1년을 꼬박 기다려온 맛. 나른한 봄날의 보양식으로 이만한 밥상이 또 있을까요? 제 손으로 직접 캔 나물이라 그런지 더 잘 먹는 아이들.
1: 응? 많이 먹어.
2: 튀김도 먹어.
0: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냐가 더 소중한 법.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둘러앉아 웃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9: 가족과는 이런 화목을 이런 걸 다진다는 그런 뜻이 나는 제일 좋아요.
7: 딸하고 사이가 와서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 크는 모습을 옆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가족의 계절이 깊어져 갑니다.
10: 이렇게 핑크색 안무. 선생님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11: 좀만 힘내지 않고야.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2: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폭넓은 지식과 예술의 집합.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집의 의미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 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1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5: 아이고 잘하네.
1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치킨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1: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레전더리.

0: 와 진짜 모양을 보니까 악마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네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1: 그냥 배고파서 만든 한 끼죠. 이 한 글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2: La tortilla cuando esté terminada pesa 260 kilos.
3: Ahora pesa más.
4: Ahora pesa mucho, ¿verdad?
1: 거대한 크기만큼 흥미로운 이야기와 스페인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5: Ya esto fue muchos años de práctica y de experiencia. Sí,
1: 이 땅의 역사와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적같이 경이로운 유산도 있습니다.
0: 2000년 전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온 거대 어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지혜의 울타리 안에는 풍요로움이 넘실댑니다. 맛으로 익는 스페인의 놀라운 풍경 속으로 떠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닮은 듯 다른 결을 지닌 땅입니다. 로마와 이슬람 지배를 거쳤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서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발자취는 두 나라를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대표 도시, 세비야로 갑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스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항해 시대, 스페인의 번영을 이끈 안달루시아에서는 화려한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비야가 있습니다. 당대 모험가들의 출발지이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6개월의 스페인 생활이 삶의 방향을 바꿨고 수십 번의 여행 끝에 스페인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0: 안달루시아에 간다고 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꼭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En Andalucía se come bien. 너 정말 잘 먹겠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다는 뜻이죠.
1: 안달루시아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 식자재가 풍부하고요. 대항해 시대로 인해 다양한 식문화와 조리법이 발달했습니다. 스페인 문화를 깊이 느끼기엔 최고의 장소인데요. 제가 세비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0: 내가
6: Venga,
0: ¿cómo estamos? Venga,
1: vamos. 1년 만인데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얼굴입니다. 저에게 스페인 음식 문화를 알려주는 스승님입니다.
0: 여기가 제 친구 호세. 저희가 엄마 마리아 루이사. 우리 아빠 호세 안토니오입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공부할 때 만난 친구인데 올 때마다 정말 항상 반겨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저를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1: 올 때마다 책에선 볼 수 없는 문화를 전해주십니다.
7: A un mercado secreto donde vamos a traer muchas cositas para
1: comer. 안달루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난 식자재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0: 강합니다. 직접 채소를 키우는 텃밭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Hola, hola, buenas. Sí. Aquí lo que se siembra es solo para consumo propio de las cositas de la casa. Voy a poner tomate, lechuga. Voy a poner también unos pimientos.
2: Hoy vamos a cocinar un perdiz, pero...
1: Ah, bien, pues mira, yo sí. Le va muy bien a la perdiz, esto es tomillo. Uy. Le va muy bien esto.
2: Vale, vale, vale.
3: Sale muy rico.
1: Dos perdices, así que...
0: 재료만 들어도 그에 맞는 향신료를 짚어낼 만큼 요리의 진심입니다.
2: Ya, son muchos.
1: Ahí, ahí va.
2: Sí, a la plancha, codornices, sí, echamos un ramo entero y...
3: Sí, va a darle va. Un sabor exquisito. Sí,
2: va a salir muy bien, ¿no? Nos tendrías que cobrar, ¿no? Sí, estos no. Claro, claro.
3: Por el regalito.
1: A ti no, no, no, a mí por lo menos no me
4: conoce.
1: No,
4: a mí tampoco.
3: Pero bueno, se extiende.
2: Vamos para allá. Venga, muchísimas gracias.
0: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나누는데요. 시장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립니다.
3: Sale, tú sabes cuánto sale?
2: No, no, no. Ni idea.
3: Un euro al mes.
2: Venga. Por toda parcela esta.
3: Toda.
2: Ahí, anda.
3: Súper barato.
2: Súper económico, ¿no?
0: 9헥당 면적은 50에서 70제곱미터 정도인데요. 가정용 텃밭으로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이용요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대기자도 많답니다. 오늘 요리에 꼭 필요한 게 있다는데요.
3: Esta es la planta de la alcachofa.
2: Esta también.
3: Sí, esta también.
2: 지금 아티초크를 찾았는데 이미 좀 떼어가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3: Hola.
0: 또 다른 텃밭으로 갑니다.
2: 웬? 와,
0: 돈 주고도 쉽게 못 사는 갓 수확한 당근입니다.
3: Tengo también la alcachofa, si quieres.
2: ¡Wey! ¡Hombre!
3: Mira, realmente hay tres.
2: 한 뿌리에서 이렇게나 많이 자라는 굉장히 생명력 있는 식물이네요.
0: 손질된 것만 봤는데 신기합니다.
3: Bueno, es mi primera vez cogiendo esto. Pues no tengo experiencia, pero...
5: Maestra, chef.
3: Yo la corto yo. Sí. Claro.
0: 서로 도와가며 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이곳은 단순한 텃밭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안달루시아에서 자고새는 고급 식자재라 귀한 손님이 와야 대접하는데요.
6: Era un plato favorito de la corte. Entonces era propio de gente noble, por ejemplo, el rey Felipe II
2: wow.
6: y Carlos I, pues lo...
2: Pues nos comeremos como un rey.
6: Sí, sí,
2: yeah.
6: sí.
2: sí.
6: Wow. Comida de reyes.
2: Comida de reyes.
0: 16세기 무적함대를 이끈 펠리페 2세가 사냥을 좋아해 자고새를 즐겨 먹었다 전해지고요. 특히 19세기의 여왕인 이사벨 2세가 사랑했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자고새 레시피를 훔쳤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귀한 음식을 내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겨울철에만 잡을 수 있어 냉동에서 쟁여놓고 먹는 별미입니다.
7: Con cuchara aquí comiendo.
2: ¿No tienes el dedo? Es un dedo. Tampoco hay más textura. Pero el sabor es más fuerte. Es más fuerte. Es más fuerte. Es más fuerte. Es más
8: fuerte. Yo quiero contratarte a una cocinera para mi restaurante. Venga. Vamos a Corea.
3: Cuando quieras. Por mí sí.
2: Ya vamos entrando.
0: 스페인의 힘을 가득 채우고 남쪽으로 갑니다. 대서양을 품고 있는 로타로 향합니다. 로타는

0: 해변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데요. 로마와 이슬람 시대를 품은 휴양 도시입니다.
1: 여기는 로타라는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곳에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온 거대 어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바다를 지켜온 특별한 어부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이! Venga, hola.
2: Hola, amigo.
1: Venga, han dicho que podría encontrar unos buenos pescaderos aquí. Sí, ya.
2: Ya, eso seguro. Se pesca en unos corrales una forma especial de pescar.
0: 바다로 가기 위해선 전신 작업복은 필수입니다. 장비도 독특한데요.
1: ¿Para qué necesitamos esas herramientas, bueno?
2: Estas herramientas.
1: Sí, sí, sí.
2: Estas son las herramientas que usamos para pescar aquí. Como una extensión del brazo para poder tocar y ver si debajo de las piedras hay peces.
0: 삼지창을 보니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1: Buenos días. Ya llegamos entonces.
2: Estamos aquí.
1: Uy.
2: Mira, esto es el sitio donde vamos.
0: 길고 긴 돌담으로 만들어진 코랄레스 데 페스카입니다. 코랄레스라고 하는 전통 어획 시설입니다.
3: Y el pescado ha estado entrando dentro de esos muros. Ahora baja, el agua sale. Ahora te enseñaré por dónde sale el agua. Hay unas rejillas para que no salga el pescado.
1: Es muy básico.
3: Es muy básico, pero funciona.
1: Vale.
3: Funciona desde hace 2000 años.
0: 돌담은 총 5개의 구획이 있는데요. 전체 규모는 약 110 헥타르입니다. 2000여 년 동안 로타 일대를 먹여 살린 거대한 돌담입니다.
2: compañeros que vamos a pescar con ellos.
0: 네 명의 어부가 한 팀인데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조업의 시작을 정합니다.
2: Estamos aquí la persona más anciana.
1: ¿Has pescado cuántos pescados has capturado hasta hoy?
4: Cualquiera sabe, vamos, ni imaginarme los pescados que ha cogido.
2: Venga, vamos.
1: Vamos entrando, sí. Vale.
0: 도밍고 씨는 시계보다 정확하게 자연의 신호를 읽어낸답니다.
1: 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제방이 돌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게 수백 미터 저기까지 이어져 있는데, 와, 진짜 대단한데요?
0: 코랄레스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지고 이슬람 지배를 거치며 정교한 구조로 완성되는데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조업시설 중 하나입니다.
2: Para mirar si hay debajo de estas piedras que están preparadas para que haya un hueco y el pescado se meta ahí.
0: 물이 워낙 깨끗해서 숨어 있는 물고기도 다 보입니다.
2: Cante Valencia, hay una especie que
1: lo más grande que ha cogido.
4: Lo más grande ha sido un tiburón.
1: Un tiburón. Aquí en el coral. Vale. ¿De qué tamaño era más o menos? ¿Eh? Hoy nos tocará un tiburón.
4: Bueno, el tiburón y se ha ido de vacaciones.
1: Venga, ya.
0: 철마다 다른 물고기들이 잡히는데요. 깊은 바다에 사는 대왕 만타 가오리까지 있습니다. 돌담을 넘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넘어옵니다. 겨울에는 농어와 문어도 나타나는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안드레스 씨가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1: 오, un tibio.
2: ¿Ves allí pegado a la pared rayas? Allí, justo. Ven.
1: Vale.
0: 물은 물이요, 돌은 돌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갑오징어인데요. 봄이 되면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올라옵니다.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1: 와, 이렇게 큰 갑오징어가 잡힌다고요?

0: 한번 좀 더 화이팅해서 한 10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어?
1: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2: 퍼펙트.
1: 갑오징어 풍년입니다.
0: 오늘 수확이 진짜 좋은데요? 벌써 3마리.
1: 30분 만에 이만큼이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갈수록 소식이 없습니다. 다 어디로 숨은 걸까요? 보이질 않네요.
0: 물고기야.
1: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데요.
0: 아, 진짜네.
2: Que es aceite de oliva reciclado ya usado.
0: Ah, ya usado, vale.
2: Entonces, echas un poco y ves cómo el mar la superficie se calma. Puedes ver mucho mejor el fondo.
1: 기름이 물 위에 아주 얇고 튼튼한 그물처럼 쫙 퍼져서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지 못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0: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이걸 뿌리니까 물결들이 막 찰랑거리던 게 가라앉고 안에가 되게 잘 보여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1: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속이 훤히 보이는데요. 갑오징어가 여기 있었네요. 저도 도전해봅니다. 다 잡은 물고기, 아니 갑오징어인 줄 알았는데요. 먹물만 남긴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번 실패하니 신중해지는데요. 이번에는 꼭 잡고 싶습니다. 그런 제가 답답한 도밍고 씨.
2: 골페 세코.
0: 세코!
1: 또 놓쳤습니다. 도가내든 갑오징어라고 생각했는데 초보에게는 쉽지 않네요.
3: Puede haber otro, puede haber otro ahí.
2: Ahora miramos si hay otro. Ahora. Vale, eso es.
0: La última.
2: La última.
0: La última.
2: Sí,
0: ya.
2: Sí. Venga, ahora ya lo puedes coger.
0: ¡Oh! Ya, 제가 드디어 살아있는 갑오징어를 잡았습니다.
1: 두 사람 모두 갑오징어에게 물린 사람을 처음 본다는데요.
0: 와, 진짜 갑오징어의 복수. 와, 진짜 너무 아파요. 말도 안 돼.
1: 조업이 끝나면 한 자리에 모아 공평하게 나눕니다. 코랄레스 어부는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0: 갑오징어한테 제가 잡혔어요. 와, 너무 아파.
1: 코랄레스를 보수하는 건 어부들의 의무입니다.
2: Y no lleva entre ellas cuando se colocan, no se le pone, va creciendo por aquí. Dentro. Y va uniendo unas con otras el, las algas
0: sí, sí, sí,
2: y todo esto van pegando unas a otras.
0: ¡Wow! ¡Es 진짜 접착제 하나도 없이 돌들로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네요. 진짜 대단한데요.
1: 2000여 년의 시간을 견뎌온 돌 하나 하나마다 코랄레스 어부들의 노력이 쌓여 있습니다. 욕심을 덜고 정을 채운 돌담. 그 안에 로타 사람들의 함께 사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코랄레스 어부라면 누구나 찾아오는 도밍고 씨의 옥상 작업실입니다. 다양한 어구들이 있는데요. 손재주가 좋은 도밍고 씨가 직접 만들고 있답니다.
3: Se viene el plomo.

0: 뭐 감자, 토마토, 고추 이런 각종 풍부한 식재료와 향신료를 들여올 수 있었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스페인의 맛이 시작된 곳인 셈이죠.
1: 그렇게 스페인은 로마와 이슬람 시대 신대륙이 빚어낸 맛의 교차로가 된 겁니다.
0: 여기는 레브리아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마치 한국의 대전처럼 맛있는 빵집들이 많아서 빵지 순례를 오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크기의 빵을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꼬랄레스 어부님들의 모임도 있어서 선물로 드리려고 특별히 주문해서 가는 길이에요.
1: 레브리아는 로타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강 하류에 넓게 펼쳐진 평야에 위치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안달루시아의 곡창지대로 불립니다.
0: 와, 되게 빵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1: 레브리아에서도 빵을 크게 만들기로 소문난 가게입니다. 좀 더 특별한 빵을 찾아온 건데요.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0: Muy buena. ¿Qué tal?
2: Ángel.
3: Yo Antonio Gregorio.
0: Uy.
1: 작업실로 들어서니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합니다.
3: Vale, Lebrija normalmente produce esta clase de pan. Por ahí este pan no se ve, no se suele ver de la comarca esta para arriba. Ten cuidado si te quema, ¿eh?
0: Uy.
3: Oh, uy.
1: 보통의 텔레라보다 3배 크기입니다.
0: 빵인데 여기 사람들이 거의 매일 주식으로 먹는 빵이에요.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서 뭐 어떤 요리랑 먹어도 맛있지만 스프에 보통은 담가서 많이 먹어요.
1: 텔레라는 안달루시아의 전통빵으로 스페인 사람들의 오랜 주식입니다. 어쩌면 돈키호테와 산초도 이 빵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0: Venga, ¿qué es esto?
3: Esto es levadura madre de cultivo.
0: Ah, está vivo, sí.
3: Está vivo. Hombre, esto le da mucho sabor, le da mucho aroma, ¿me entiendes? Yo soy panadero porque mi padre era panadero.
0: También.
3: Mis tíos eran panaderos. Y entonces no, toda nuestra familia es de tradición panadera.
0: Vale.
3: Toda nuestra familia.
1: 100년 넘게 이어온 천연 효모인데요. 밀가루와 물을 더해가며 계속 살려서 사용한답니다.
0: 피드 시킨 다음에. Sí.
3: Llevo 24 horas todos los días pegado a ella de mi vida.
4: 24
3: horas todos los días durante 41 años.
0: Sí, sí, sí, sí.
3: El Señor me coja libre de pecado.
0: Sí.
3: Gracias a mi mujer, porque yo sin mi mujer no sería nada. Sí, Entonces sí, sí, ella sí. es la que me ha ayudado siempre a todo esto.
1: 밀가루만 6kg이 들어갔습니다.
0: 저도 지금도 큰데 발효가 되면 이 사이즈의 두 배가 될 거래요.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1: 제빵사 집안에서 자란 안토니오 씨는 취미로 다양한 크기의 빵을 구웠는데요.
0: Como un bebé, ¿no? Sí.
1: 처음엔 친구들과 먹으려 재미로 큰 빵을 만들었는데요. 입소문이나 지금은 판매까지 하게 됐답니다.
3: Está fermentando.
0: Sí.
3: Vale, como mínimo una hora. Vale, entonces...
1: 26년 차 부부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세비아나스입니다. 남녀가 짝을 지어 마주보며 춤을 추는데요. 플라멘코와 닮은 안달루시아의 민속 춤입니다. 저도 세비야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부부의 열정과 함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대왕 텔레라 반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0: Se ha crecido mucho.
3: Ya cogido.
1: 기특한 효모가 제 역할을 다 했네요.

0: abrir un corte.
1: Se puede cortar de muchas maneras,
0: Vale.
1: ¿vale? La manera más tradicional y original es así.
2: 칼집을 내는 것 역시 숙련된 기술인데요. 적절한 깊이로 내야 속까지 고르게 익고 수분이 빠지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완성됩니다.
0: 와, 냄새가 진짜 잘 구워진 무슨 고기 냄새 같아요. 냄새만 맡아도 너무 맛있는데요? 오이.
2: 굽는 데만 1시간이 넘는데요. 재료 손질까지 다 하면 6시간이 걸립니다. 집안의 비결과 안토니오 씨의 노력이 합쳐진 거대한 텔레라입니다. 8kg이 넘는데요. 한 사람이 한달 동안 먹을 양입니다.
0: 와, 지금 제 몸통보다도 커요. 아. Venga, muchas gracias. Uy, esto pesa, sí. Claro. Wow. Vamos a alimentar al todo el pueblo, sí.
1: Muy disponible a toda ruta.
0: 와, 이거 8kg 넘는 것 같은데요, 만들어지니까? 와, 너무 무거워요.
1: Que aprovechéis, tenemos que cuidar con el pan, ¿vale?
0: Vale, muchas gracias.
1: Venga.
0: Ya.
1: Adiós,
0: adiós. 와!
2: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0: 너무 야, 잘 들어가자.
2: 가격은 저렴한 편인데요. 24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4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대왕 텔레라를 모시고 도착한 곳은 로타입니다. 코랄레스 어부인 안드레스 씨의 모임에서 먹을 빵입니다. 속까지 잘 익었을까요? 모두가 설레는 순간입니다. 텔레라가 큰 만큼 초리소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요만큼이 1인분입니다. 스페인에선 동료나 친구를 꼼파네로라고 하는데요.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3: Que el chorizo.
4: Yo casi prefiero comerme el pan. ¿Sí?
0: Hoy, pan 가져오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다들 너무 행복하게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큰 빵처럼 정말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 한국에선 한솥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하죠. 스페인에선 밥 대신 빵입니다. 함께 빵을 먹었으니 서로의 시간을 나눠 가진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로타를 떠나 북부의 내륙 지방으로 향합니다. 라구나 데 두에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호수를 품은 도시입니다. 비옥한 토양 덕분에 밀과 보리, 포도 등 농작물이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이상하게 주변이 너무 조용합니다.

0: 주민들이 다 여기에 모여있는 걸까요? 엄청난 인파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요리가 한창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거대 요리 전문가 헤수스 씨입니다.
1: 아기 estáis preparando algo, ¿no?

0: 빵을 먹일 또르띠아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1: 또르띠아의 유래는 다양한데요. 19세기 나바라 지역에서 갑자기 방문한 왕을 대접하기 위해 집에 남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또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당시 먹을 게 부족한 군인들의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탄생했다 등 이야기가 많은 요리입니다. 그래도 스페인 전역에서 사랑받는 소울푸드입니다. 거대한 또르띠아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장비들이 독특한데요.
0: 워낙 많은 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리 도구들이 진짜 신박하고 이런 것들 다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와.
1: 특별한 날이라 초리소까지 넣어줍니다. 프라이팬도 진짜 큰데요. 지름만 2m입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거인국에 온 소인 같습니다.
2: Bueno, siendo un chef yo también, nunca he visto así aparatos tan grande.
3: Sí.
2: ¿Tú has hecho estos o?
3: Wow.
1: 팬 무게만 100kg이고요. 전용 화구도 있습니다. 혜수 씨가 특허까지 낸 발명품입니다.
2: Ah, la echa. Echa. Echa, vale.
1: 단단한 재료부터 볶습니다. 150kg 감자에 20kg 양파까지 압도적인 양입니다.
0: 이 정도면 저희 1년 레스토랑에서 쓰는 감자 양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1: 감자와 양파가 눌러붙지 않도록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4: 일손이 부족한 거.
1: 저에게도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2: 아, 시마오에노, 에?
5: 이거 인갈라오 소드. 달력이 인갈라오.
2: 네, 그래요.
5: 시몬코니, 시몬코니.
0: 계속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줘서 골고루 익혀야 돼서 와 이게 쉽지 않네요.
2: 야, está bien hecho, ¿no?
3: Sí, sí,
2: sí, que se.
1: 헤수스 씨의 확인을 거쳐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달걀물을 넣기 전에 감자와 양파를 모두 꺼냅니다. 팬을 깔끔하게 긁어내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2: Uh-huh.
1: 90년대에 마을의 단합을 위해 거대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함께 나누는 힘을 확인한 뒤 해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료비를 시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골고루 익히려면 두께 조절과 불 조절이 중요한데요. 30년 넘은 기술자만이 할 수 있답니다. 원래 또르띠아는 뒤집어서 익히는데요. 이렇게 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디깎기 비슷한 걸 들고 나오는데요. 또르띠아 윗면을 지지고 있습니다.
0: 와, 진짜 이런 장비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익어가는 걸 보니까 가림질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고. 네, 코시나이스 엔 카사 también? No.
6: Te toca hacer la comida.
1: 오늘만큼은 모두가 요리사입니다. 윗면을 익히는 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요. 위아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0: 고등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펐어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을까? 괜찮아.
6: 내가 뛰게 될 거야.

0: 생긴 일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3: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3: 응,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3: 알았어.
6: 괜찮아?
3: 괜찮아.
6: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7: 보비, 해리.
3: 괜찮아. 가자, 보비.
7: 안녕.
3: 어서 와.
0: 그럼 출발합니다.

0: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1: 좋아!
0: 어?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0: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3: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1: 추워.
0: 해리, 괜찮아?
1: 감기 맞나 봐. 응?
4: 레디, 왜 그래?
2: 기차가 고장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5: 얘들아, 저기 봐.
2: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1: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2: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1: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2: 고마워.
1: 맛있다.
4: 정말? 해티, 나도 줘.
1: 알았어.
4: 잘 먹겠습니다.
1: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1: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4: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아니다.
5: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1: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4: 다행이야.
5: 레디, 고칠 수 있겠어?
2: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 했는데.
5: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2: 그거야!
5: 자, 뭐 하는 거지?
1: 그러게.
2: 다 됐다.
5: 이게 뭔데?
2: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5: 열기구로 만든다고?
6: 어떻게?
2: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1: 그럼 되겠다.
4: 빨리 만들자.
3: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1: 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2: 그럼 출발해볼까?
5: 저기 푸른 숲이다.
7: 곧 도착하겠네.
8: 다들 도착했으려나? 친구들이잖아.

0: 얘들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0: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2: 크랑크랑.
3: 맞아. 나도 배고파.
2: 나도.
0: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2: 좋아.
4: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1: 맛있겠다.
5: 그만, 내가 따줄게.

0: 그러게.
1: 루피, 너도 먹어봐.
2: 알았어. 어? 우와, 맛있어.
3: 나도 먹어볼까?
4: 나도.
3: 뭐야, 야. 잡아봐라.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6: 어, 안 돼.
1: 어디?
4: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1: 안 돼!
3: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4: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아, 그럼, 로디. 붉은 숲으로 가.
6: 붉은 숲,
3: 크랑.
4: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3: 크랑크랑.
6: 거기가 어딘데?
4: 막춤 버섯이 알 거야.
3: 크랑크랑.
6: 응, 친구들을 구하자.
5: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Snoo.
1: (웃음)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S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펀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라

0: 화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테디 왕자님은 무슨...
3: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4: 뭐? 그런 거 아니야.
0: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4: 아니라니까.
0: 애니라니까.
4: 야!
0: 질투쟁이. 질투쟁이.
4: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5: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0: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6: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5: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0: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4: 모두 괜찮아?
0: 어? 어?
4: 아저씨!
0: 아저씨가 사라졌어!
7: 살려주세요! 어?
0: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화요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쓸! 머리 휩쓸려간 사람들에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0: 미친데.
1: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2: 알았다고.
3: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4: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1: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5: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8: 아이스걸?
9: 아이스걸 등장!
1: 모두 등장!

0: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레스큐 잭!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0: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아! 예! 야! 짜잔! 레스큐! 슈퍼!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1: 병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4: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사령관님! 태양의 슈퍼윙스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2: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1: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3: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2: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4: 얘들아! 소식 들었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1: 정말? 그게 뭔데?
5: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6: 안녕, 슈퍼윙스!
7: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라는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8: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5: 스타코어?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1: 정말 다행이다!
4: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1: 뭐? 그럼 어떡해?
4: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5: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9: 여기가 딱 좋겠어.
10: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9: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도.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5: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만나서 반가워.
9: 너희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4: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11: 돈이잖아?
9: 돈이! 우와!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4: 정말 보고 싶었어.
9: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야?
4: 참 미안해. 내 슈퍼윙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넥스야.
5: 반가워.
4: 그리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기 디기.
12: 올라! 만나서 반가워!
9: 도니,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4: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1: 너희는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11: 우주라고?
13: 완전 멋지다. 난 갈래.
9: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12: 대장!
9: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 데도 못 가.
4: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7: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4: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1: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3: 바로 그거야.
9: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0: 시작하자.
1: 야호!
0: 내가 바위를 깰게.
2: 난 바위를 실을게.
0: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3: 우와, 손발이 척척 잘 맞는데.
2: 다음 바위 간다.
3: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서 돕자.

0: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1: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
2: 이런 속도면 우주엔 영영 못 갈 것 같아.
3: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4: 초보들한텐 무리였나 보네. 띠기, 리피, 이대로면 우주로 언제 떠날지.
0: 왜 그래, 디기?
4: 무슨 문제 있어?
5: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6: 저기 뭔가 있나?
5: 이건 꼭
2: 뭔가 다른 게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 볼게. 스캐너 작동.
7: 이게 대체 뭐지?
2: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8: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3: 우와, 정말 놀라운데?
0: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2: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1: 아, 그렇구나.
5: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4: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5: 에? 그건 어째서야?
4: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6: 뭐?
3: 그럴 수는 없어.
1: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8: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5: 호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 나한테 맡겨둬.
4: 잠깐, 되게.
5: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4: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3: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해.
5: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8: 그럼 내가 해볼게. 포기 섀도우 스피드.
3: 우와, 됐어. 형태가 거의 드러났어.
1: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3: 좋아.
1: 우주의 울로프 흡착컵 액션.
8: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7: 우리한테 맡겨.

0: 힘을 합쳐서 해냈어.
1: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0: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1: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0: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2: 우와, 신난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1: 잠깐, 근데 우린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우주까지 어떻게 가?
3: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만들기 천재 도니가 있는 거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져왔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0: 좋았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10 행선으로 가볼까?
1: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2: 하나.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력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그럼 카드 하면
2: 플러스
3: 플러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력 원인원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색이 변해 와 꼬리색도 핑크
5: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5: 인어공주 미미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가위바위보!
8: 와!
7: 아, 다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8: 와!
7: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9: 우정들, 안녕.
7: 가위바위보! 오! 지아야!
8: 안녕! 근데 지아 오늘 입꼬리가
10: 이렇게 내려갔네.
8: 자자 우리랑 같이 신나게 노래하면 입꼬리가 다시
10: 이렇게 올라갈 거야.

0: 어디 보자. 지하 입꼬리가. 아! 뭐야! 아직 안 올라갔네.
1: 나 기분 안 좋아서 오늘 유치원 못 가겠어.
0: 뭐!
2: 지아, 한동안 안 그러더니 또 잘한다, 또.
3: 그러게 말이야. 지아야, 무슨 일이 있어?
1: 응, 있어. 준수랑 지훈이가 놀이공원 간대.
0: 지아 빼고 둘이서만?
1: 응,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2: 그럼 같이 가자고 해봐.
1: 난 오늘 안 돼. 오늘 성욱이 생일 파티 가기로 했단 말이야.
2: 에이, 뭐야!
3: 참, 우리 친구들이 너만 빼고 가는 줄.
0: 그러게, 지아가 약속이 있어서 놀이공원에 못 가는 거였네.
3: 그러니까.
0: 대박이.
1: 아니, 내가 약속 있는데 놀이공원에 가냐고. 나만 혼자 두고.
2: 에이, 그건 지아 너 혼자 둔 건 아니지.
3: 오, 그래. 지아는 다른 친구도 있고, 우리 요정들도 있잖아.
0: 맞아, 맞아.

0: 어때지야? 혼자 아니지?
1: 난 노래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 응?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0: 뭐야? 왜 이래?
1: 아니, 갑자기 혼자라고 느껴졌던 때가 생각나서. 에이!
2: 이렇게 갑자기?
3: 동동이, 너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
0: 에이, 그럴 리가.
2: 우리가 있는데.
1: 혼자라고 느낄 때 있었거든요. 치! 예전에 내가 독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0: 동동아, 얼른 나와서 같이 신나게 놀자.
2: 그래, 동동이 파이팅!
3: 고마워, 파이팅!
2: 동동아, 이러다 요즘 축제 늦겠어. 빨리 가자!
0: 그래!
1: 뭐야? 너희 지금 나 빼고 둘이서만 요정 축제 가는 거야?
2: 동동아, 미안해. 우린 요정 축제 가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0: 미안해, 동동아.
1: 밴데! 저 의리 없는 녀석들. 너무해. 더 아파. 그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4: 동동이, 저 얘기 벌써 백만 스물세 번째 하네.
0: 백만 스물다섯 번째야.
3: 근데 동동이 정말 섭섭했겠다.
1: 그치, 지아야?
3: 응, 딩딩이 댕댕이가 너무했네.
0: 동동아, 그땐 미안했어.
2: 그래, 우리 그 다음부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 풀어.
0: 그래, 동동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0: 근데 나 방금 혼자라고 느꼈어.
1: 방금?
0: 그래, 방금 노래할 때 너희들 나 빼놓고 다 똑같이 움직였잖아. 아, 외롭다.
1: 친구야, 그건 그냥 너 혼자 동작 틀린 거잖아.
0: 그렇지?
2: 그런 거야. 댕댕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0: 좋았어. 그럼 다시 이번엔 절대 안 틀릴 거야.

0: 자자! 거기 지금 혼자 보고 있는 친구!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퀴즈 풀어볼래?
1: 동동이!
2: 댕댕이가 함께하는 웃는 얼굴 찾기!
1: 여러 가지 표정의 얼굴들! 이 중에서 웃는 얼굴을 찾아봐!

0: 여기 여기
1: 어허! 얼굴이 더 많아졌지? 웃는 얼굴도 많아졌다! 다섯 개! 아자!

0: 잘했어 친구들. 지아야, 우리랑 같이
1: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0: 노래 부르니까 기분 좋아졌지?
2: 응, 좋아졌어.
3: 좋았어. 그럼 우리 지아 유치원에 갑시다. 하하, 잘 가, 지아야.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잘 가, 잘 가. 진짜 올려봐.
5: 정말 기분 나빠.
3: 와, 이게 뭐야? 왜 싸우냐? 왜 여기까지 싸우고 래?
2: 친구랑 심술해?
6: 어우, 진정해봐, 진정해봐. 아, 너희, 왜 그렇게 화가 났어?
0: 예, 심술이 때문에 화났어.
5: 예, 삐지기 때문에 화났어.

0: 친구야, 심술아. 내일 왜 싸웠는데?
1: 우리가 왜 싸웠냐면!
2: 심술아, 우리 귀신 놀이 할래?
3: 우와, 재밌겠다! 누가 귀신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2: 그래!
1: 가위바위보!
2: 이야!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귀신 할게! 잠깐만! 나 준비 좀 하고 올게!
3: 알았어! 준비되면 말해!

0: 준비됐어?
1: 어, 알았어.
0: 시작! 너 귀신이로.
1: 심술해봐. 저리 가! 아니, 저리 가라니까!
0: 아! 아, 너 왜 다 미쳐?
1: 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지!
0: 아, 귀신이 무섭지, 그럼! 그리고 너도 귀신놀이 좋다며!
1: 아,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무섭게 하래!

0: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1: 나도 삐죽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0: 지아야, 얼른 정해. 심술 맞은 심술이야, 아니면 착한 나야?
1: 잘 삐지는 삐죽이야, 착한 나야?
2: 나는...
3: 아,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지아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유치원에 가야 되거든. 그치?
2: 응, 맞아.
4: 유치원?
5: 아이,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나한테 친구는 저 심술이뿐인데.
4: 나한테도 친구는 저 삐죽이뿐이었는데.
5: 우리
4: 이제 혼자야.
2: 아니야, 너희 혼자가 아니야.
3: 맞아, 맞아.

0: 심술이랑 삐죽이 이제 다시 사이좋게 지낼 거지.
1: 옛살
2: 칠살
3: 도레미 파솔.
4: 자 그럼 화해도 했고 지아 너만 남았다.
1: 이제 뭐다?
3: 지아야 유치원 가자.
5: 알았어 나 진짜로 유치원 갈게.
1: 그래 유치원 끝나고 성욱이 생일 축하도 잘해주고.
5: 알았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이런 기가 빌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기야.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0: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플레이 유어 비전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녹지마 얼음, 울지마 북극곰.

0: 아기 곰이 엄마 곰하고 헤어졌나 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그치겠군.
5: 미음, 오, 기역, 녹, 기근, 아, 다, 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하...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아...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2: 얼음이야.
3: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3: 그래서 저렇게.
4: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5: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3: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3: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2: 네. 자음, 모음, 변.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명?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앗,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뜨겁다!
2: 천지, 그만둬!

0: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 천지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0: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2: 천지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3: 어떡해. 천지,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4: 어? 북극곰?
3: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4: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0: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2: 천지!
4: 어? 무슨 소리지?

0: 꼬꼼히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1: 그러네.
0: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2: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0: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은아,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2: 자은 마법진,
4: 모험 마법진.
0: 쌍기역 오, 이응, 공.
5: 쌍기역 오, 이응, 공.
0: 공, 공. 물이 꽁꽁
5: 얼다.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억!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헛! 기억!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잉, 어, 릴, 얼. 잉, 으, 윈, 은.
2: 어른!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었어. 다행이야.

0: 오빠랑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0: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3: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0: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4: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어려워.

0: 비슷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에서

0: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5: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모마 나왔어.
7: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8: 예! 목소리가 바뀌었어!
1: 얘들아, 괜찮니?
7: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1: 뭐?
7: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1: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2: 시옷과 리을이면
1: 소리?
7: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1: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9: 소리가 왜 이러지?
10: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1: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11: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2: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8: 우리 목소리 어떡해?
1: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

0: 잘 찾을 수 있습니다.
1: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2: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3: 어?
4: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1: 천지, 그만둬!
5: 용만치! 지진파!
1: 어?
4: 천지! 거기서!
6: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7: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8: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아이고, 배꼽이야!
7: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읍,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커지다! 소리가 커지다!
6: 왜 안 되지?
8: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천지대장님, 내 귀지, 아, 귀가 너무 아파요.
2: 자음과 모음, 대단하군.
1: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4: 정말 잘했어.
7: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1: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0: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6: 이건 방귀 소리?
0: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7: 아하! 피아노 소리야!
0: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1: 어?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0: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아름다워.
1: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1: 오늘 내가 쓸게. 욕망치로 오!
3: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쭉!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을이 이를 만나 리. 소리!
4: 탈비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돌아온 건가?
6: 어?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1: 다행이야!

0: 잠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1: 나도 몸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2: 할아버지!

0: 아.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 비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5: 무서운 거
7: 이제 서운해.
5: 뇌를 바꿀
3: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유쾌한 헬리콥터 타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초거대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
2: 주 운영 체제를 재부팅한 다음
3: 어?
2: 누르면
3: 어? 어?
2: 성공이야! 좋았어!
4: 멋진다!
5: 잘했어, 제이민. 이제 박사님을 찾으러 가자.
4: 어디도 찾아야 해. 박사님! 로디! 어? 아무도 없어요?
3: 로디!
4: 로디, 여기 있었구나. 우리 로디, 잘 있었어. 무지 보고 싶었다고.
6: 난 안 보고 싶었니? 다들 무사해 보이는구나.
4: 박사님. 보고 싶었어요.
5: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4: 홀로그램인 걸 깜빡했네.
6: 나도 기쁘구나. 다들 괜찮니?
4: 완전 괜찮죠?
6: 다행이야. 퀀텀 코어는?
4: 제자리로 돌아왔죠. 트리나 덕분에요.
2: 이제 백스의 부하 짓은 그만둘 거라니까 그것도 다행이고요.
6: 잘 됐구나. 물론 이번 사태로 코어에 영향이 갔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걸 걱정할 땐 아니야. 백스가 여길 알고 있어. 백스의 암호다이노가 언제 또 코어를 가지러 올지 몰라. 이곳은 위험하단다.
4: 그럼 어떡해요?
6: 이사를 가야지.
7: 어? 어? 설마 그 말씀은...
4: 어쩌시려고요?
6: 다이노 본부, 비행 모드로 변신!
4: 정말이에요? 우와, 멋지다!
6: 나도 이런 데서 외쳐보고 싶었거든.

0: 말도 안 돼!
1: 가까이서 보자!
0: 좋아! 우와! 진짜 완전 멋있어!
2: 메인 부스터 작동! 셋, 둘!

철이나, 응답해. 철이나, 내 말 안 들려? 아, 진작에 퀀텀 코어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상관없지. 트리나가 실패했다면 다른 부하를 보내면 되니까.

0: 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1: 여기 진짜 아름답다.
2: 완전 최고야.
3: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들킬 걱정도 없겠어.
4: 얘들아, 나가서 좀 더 살펴볼까?
1: 좋지, 그러자. 생각이야.
0: 얘들아, 잠깐. 먼저 할 일이 있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공룡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해. 제이민, 모든 인식표 위치를 추적해 줄래?
3: 안 그래도 막 하려던 참이에요. 인식표를 부착한 공룡, 스캔! 정보 확인 끝났어요.
4: 좋았어! 그럼 이제 우리...
1: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5: 기가노토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푸스 다 어디로 간 거지?

0: 제이민, 원인을 분석해봐.
1: 센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2: 그럼 이 공룡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0: 그건 불가능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거야. 내가 확인해볼게. 하지만 일단 너희도 공룡들의 서식지로 가보렴.
2: 그럴게요. 가자, 얘들아. 안킬러 트럭 출동!
3: 스테고 지프 출동!
4: 레터카 가자!
1: 부테라윙 시작!
2: 준비됐지? 각자 흩어져서 서식지를 확인해보자. 확인 후에 보고해줘. 다들 조심하고.
3: 여긴 원래 랩터들이 몰려다니는 곳인데 어디로 간 걸까? 저기 있다! 여기 있었구나. 랩터들을 찾아. 저게 대체 뭐야?
2: 찾았다,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야.

안 돼! 멈춰! 사라졌잖아? 얘들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0: 무슨 일이야?
1: 제이민, 한 해 좀 스캔해 줄래?
2: 알았어.
0: 이상하네.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DNA 흔적이 감지되고 있어.
3: 당장 박사님께 알려야 해.
4: 박사님, 퀀텀 에너지를 발견.
5: 퀀텀 에너지? 저번 임무 중에 코어에 충격이 간 모양이야. 분석이 끝날 때까지 남은 공룡들을 지켜봐 주렴.
4: 네, 박사님.
0: 그럼 사라진 공룡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간 거지?
4: 어?
6: 어?
4: 어? 어?
0: 어? 공룡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도망쳐야 해, 빨리!
1: 다들 아무 다리도 없어 최대한 떨어져!
7: 제이미! 합체 준비해!
0: 알아, 안다고!
8: 스테고 블레스트윙! 비행 준비 완료!
4: 간다!
3: 넘겨봐! 아무나 이거! 준비하여 있다! 어서!
1: 루시오! 빨리 합체해야 해!
4: 좋았어!
8: 레타트론! 전투 준비 완료!
4: 레타 스매시!
8: 스테고 블래스트 캐논! 장착! 캐논 발사!
4: 랩터트론 공격!
8: 스테고 블래스트 윙 공격!
4: 얍전 있어 제발!
0: 지금이야!
4: 레터 스드 장착!
3: 됐다!